barbell price strategy. 자, 오늘은 최근 미국의 요식업계에 자주 들린다는 바벨 가격 전략이라는 용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잠시 후에 볼게요. 그 전에 퀴즈 준비했는데 우리 바벨 하면

0: 보시고 퀴즈 푸시면 될 것 같아요.
1: Listen carefully. Which of the following shapes is not symmetrical or asymmetrical, you could say? Number one, butterfly. Number two, lightning bolt. Number three, heart emoji.
0: 네, 바벨처럼 이렇게 좌우 대칭인 것을 네, 그게 아닌 것을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Mm-hmm. 네, 좌우 대칭이 아닌 것. What is not symmetrical? Okay. Number one, a butterfly. Number two, lightning. Or number three, number three, a heart emoji.
1: Mm-hmm. Or the heart shape, right?
0: Yeah, yeah. The heart shape. Mm-hmm. Yeah. And not your real heart. Don't think of your real heart.
1: No.
0: That's going to throw you off.
1: Yes.
0: So is it number one, a butterfly? Number two, lightning? Or number three, heart emoji, which is not symmetrical.
1: Right, because a barbell is symmetrical.
0: Yes.
1: You should put the same weight on either side.
0: Yeah, otherwise you're going to be lopsided.
1: Yes.
0: 자, 샵1045와 반지와 유튜브로 정답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잠시 후에 우리 기사 읽어볼 거고요. 김보라 님이 와, 정말 그냥 해보니까 당첨도 되네요. 진짜요? 우연의 일치로.
1: There you go.
0: 그렇군요. 모든 40대를 응원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네, 40대만이 아니겠죠. 뭐 20대부터 뭐 쭉 답니다. 자, 노래 듣고 올게요. This is Jason Mraz, You and I Both.

0: Jason Mraz, you and I both 들으셨습니다. Well, Shane, you and I both like eating out, I think.
1: Yeah.
0: Yes, okay.
1: Yeah, just eating in general.
0: eating in general, all right. Yes, well, today's story has something to do with that. 지금부터 뉴욕타임스 기사로 만나는 뉴스 커버리지 시작할 건데요. 자, 제목부터 알려주시죠.
1: Today's title is How to Lure the Spendy and the Thrifty. Bring on the barbell.
0: 돈을 펑펑 쓰는 사람과 절약하는 사람 모두를 끌어들일 방법은 바로 바벨을 활용해라. 요게 제목이에요. 자, 이 바벨 전략, 바벨 가격 전략이라는 게 보통 금융 쪽에서 투자 포트폴리오를 짤 때 많이 등장하는 용어인데 아주 안정적인 자산과 아주 고위험인 자산만 담는 전략입니다. 바벨의 한쪽에는 안정적인 자산, 또 바벨의 다른 쪽에는 고위험 자산. 이렇게 두 가지만 담는 거예요. 중간은 없어요. 이런 게 바벨 가격 전략의 어떤 이제 바탕에 있는 전략인데 오늘 살펴볼 뉴욕타임스 기사는 식당들 사이에서 바벨 전략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격 측면에서 식당에서 굉장히 저렴한 메뉴도 제공하고 또 아주 좀 비싼 고급 메뉴도 동시에 제공을 한다는 거죠. 모든 고객층을 좀 만족시키기 위한 그래서 중간이 좀 없는 이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들어볼게요.
1: At IHOP, would you choose the Dubai chocolate pancakes for $13 or an everyday value meal for $6? At Applebee's, would you order a sesame salmon bowl for $23.49 or an all-you-can-eat platter for $15.99? Are you looking to spend as little as possible for as much food as possible, or are you ready to splash out? The divide between consumers who are eager to take out their wallets and those pulling back is widening, and restaurant chains are trying to draw both types of diners by focusing on low-cost and premium options at either end of what is known as the barbell. The ends are robust. The choices are thinner in the middle.
0: Mm. And I probably should have mentioned this going into this article, but IHOP is a pancake restaurant.
1: It's a breakfast place. They serve meals all day long, but they are known for their pancakes. Yes.
0: International House of Pancakes를 줄여서 IHOP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팬케이크 식당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팬케이크 레스토랑 IHOP에서 $13짜리 두바이 초콜릿 팬케이크를 고르시겠습니까? 아니면 $6짜리 일반 가성비 메뉴를 선택하시겠습니까? 또 애플비즈 패밀리 레스토랑에서는 $23짜리 참깨 연어 보우를 주문하시겠습니까? 아니면은 $15짜리 무제한 플래터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자, 여러분은 가능한 한 적은 비용으로 최대한 많은 음식을 먹으려고 하시나요? 아니면 그저 아낌없이 지출할 준비가 되셨나요? 이처럼 지갑을 기꺼이 열려는 소비자와 지출을 주저하는 소비자 간의 격차가 지금 점점 벌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에 식당 체인점들은 이른바 바벨 모양의 양극단에 해당하는 저가형과 프리미엄 옵션에 집중함으로써 두 유형의 고객 모두를 유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때 최고와 최저의 양극단은 견고한 반면 중간지대의 선택지는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So would you prefer an all-you-can-eat platter? What does that mean?
1: Yeah, often it's shortened as an abbreviation, A-Y-C-E, right? All-you-can-eat. And it's an establishment that gives you, you pay one price, and you can literally eat to your heart's content.
0: Yes.
1: All buffets are all-you-can-eat, but not all-you-can-eats are buffets.
0: Ah, that's true.
1: Yeah. Like all fingers are thumbs, but not all thumbs are fingers.
0: 그러네요.
1: Or the other way around, yeah.
0: 네네. All you can eat라는 것은 이제 일정 금액을 내고 먹고 싶은 만큼 다 먹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뷔페가 다 all you can eat인데 또 모든 all you can eat 식당이 뷔페는 아니고요.
1: Right.
0: 뭐 여기 뭐 예를 들자면은 팬케이크를 all you can eat로 하면은. 우리말로는 이제 뭐 팬케이크 뷔페라고 말할지도 모르겠지만
1: 무제한,
0: 무제한
1: right?
0: 무제한 팬케이크 이렇게 말하는 게 좋겠네요. 네, 그렇죠. 그래서 all you can eat는

0: 말 그대로 하면은 너가 먹을 수 있는 것을 다. 이 단어는 그거죠. All you can eat. 근데 이거를 붙여가지고 무제한이라는 뜻으로 쓰는 거고, you can eat either a $15.99 all you can eat platter, or you can choose a $23.49 sesame salmon bowl, which is, one plate, way more expensive. And you have both options at Applebee's. 이런 식으로 이제 식당에서 비싼 옵션, 그리고 저렴한 가성비 옵션을 다 제공하고 있는 겁니다. So if you prefer to choose the more expensive one, then you're ready to splash out.
1: So the preferred expression would be to splash out on something. Right. Here it's just in question form. So are you ready to splash out? But it means to spend a lot of money on something, to dole out or to dish out a lot of cash or money on something expensive, usually.
0: 돈을 펑펑 쓰는 거죠. 네, to splash out on something. Are you ready to splash out? 그러면은 이렇게 아낌없이 지출할 준비 됐나요?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바벨 가격 전략을 쓰고 있는 레스토랑들이래요. 이어서 가보겠습니다.
1: The so-called barbell pricing strategy is meant to entice two different groups of people, said Alex Susskind, a professor at Cornell focused on food and beverage management. The term, which he said has been popular in the food business for decades, has seen an upswing in this value-conscious time.
0: 코넬대에서 식음료 경영을 연구하는 알렉스 서스킨드 교수는 이른바 바벨 가격 책정 전략이 두 가지 서로 다른 고객층을 유인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면서 이 용어는 이미 수십 년 동안 식품 업계에서 널리 사용되어 왔으나 가성비를 중시하는 요즘 들어 다시 주목받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Right. Now, if you say there's an upswing in something, what are you saying?
1: That means there's been a sudden increase or an improvement in something after possibly it's been stagnant or if something had been dropping, but then all of a sudden it swings upward.
0: Yeah, like a swing.
1: Like a swing.
0: Swing이 그네예요. Upswing 그러면은 그네에서 이제 올라가는 동작을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런 것처럼 갑자기 요즘에 뭔가 증가했다. 자, 뭐가 증가했느냐? This value. Consciousness, I guess. 그래서 이렇게 가격을 생각하는, 가성비를 따지는 사람들이 더 많아진 요즘 같은 시대에 더욱더 아까 말했던 expression 있었죠? What was the expression again? The barbell pricing strategy. 요게 더 prevalent해졌다라는 얘기죠. So what's something conscious?
1: So we're using this in an adjective form, right? So if you're conscious of something, C-O-N-S-C-I-O-U-S, you're aware of something, right? You're careful of it. And so here in this case, if you're value conscious, that means you're aware of the value of something and the cost of something. So we hear this, you can be price conscious of something, time conscious, right? Image conscious, if you're worried about your image, right?
0: 네, 무언가를 의식한다. Image conscious, 그럼 나의 이미지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는 거고요. Time conscious, 시간을 계속 굉장히 의식하면서 뭔가를 한다는 뜻인데, value는 가치지만 돈을 얘기해요. 그래서 value conscious라는 것은 이제 돈이 얼마나 드는지, 그게 가성비인지 아닌지, 이거를 굉장히 많이 생각하고 있다는 얘기고, 그런 타임이니까 그런 시대. 요즘에 가격, 가성비를 많이 따지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다 보니, barbell pricing strategy라는 용어, 이 term이 upswing. 더 많이 사용되고, 더 많이 언급이 되고,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Let's continue.
1: These efforts to capture both spendier and thriftier consumers fits in with the broader K-shaped economy phenomenon that has persisted in recent years. Wealthy consumers are spending away, while most others are being more careful. Gen Z consumers, in particular, are a target of bifurcated pricing strategies, Susskind said, because they are very finicky about the money they spend. That doesn't mean they won't ever spend, but they want good value for what they buy. They're very price sensitive and cautious, excuse me, he added.
0: 자, 여기서 이제 K-shaped economy라는 용어가 나오는데요. K자형 경제라는 것은 이제 한쪽 선이 그래프에서 올라가고 한쪽 선은 그래프에서 내려가는 정말 이게 K 모양처럼

0: 처음에 좀 비슷하게 시작이 됐다가 그다음에 이제 탁 나눠지는 거예요. 그만큼 이제 뭐 비싼 음식 선호하는 사람도 있고 가성비 선호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다는 얘기로 이해하시면 될것 같고 해석해 보겠습니다. 돈을 잘 쓰는 소비자와 절약형 소비자 모두를 공략하려는 이런 노력은 최근 몇 년간 지속되어 온 광범위한 K자형 경제 현상과 부합합니다. 즉, 부유한 소비자들은 돈을 아낌없이 쓰는 반면, 대다수의 다른 소비자들은 지출에 보다 더 신중을 기하고 있는 상황이죠. 서스킨드 교수는 특히 Z세대 소비자들이 지출에 대해 매우 까다롭기 때문에 이런 이분화된 가격 책정 전략의 주요 타깃이 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그들이 절대 돈을 쓰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구매하는 상품에 대해 좋은 가성비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는 이 연령층이 가격에 매우 민감하고 신중한 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We're looking at people who are spendy.
1: Yeah, this is kind of a cutesy way of s people who like to spend, right? Yeah, informal.
0: So people can either be spendier or thriftier
1: Yeah,
0: than before.
1: thriftier would be the opposite, right?
0: 그렇네요.
1: Yeah.
0: spendy라는 거 우리가 spend money, 돈을 쓰다 할때그 쓰다가 영어로 spending money거든요. 자, 그러니까 spendy person은 돈을 이제 펑펑 쓰는 그런 성향이 있는 사람, 아니면 그럴 여유가 있는 사람이 되겠고, thrifty 그러면은 절약하는 거니까,
1: Yeah.
0: thriftier people are people who want to save money.
1: Yeah, I've noticed a lot of thrift shops opening
0: Yes.
1: up in Korea. These are shops
0: Yeah.
1: that either sell donated or used goods, right? Especially in this economy, I think.
0: Exactly. So the restaurants are trying to capture 다 이제 얻으려고 해요. Both spendier consumers and thriftier consumers.
1: 야.
0: 그래서 돈을 이제 나는 좀 여유 있게 쓰겠다, 쓰고 싶어 하는 consumer도 잡고 싶고, 나는 돈을 좀 절약하고 싶어 하는 consumer도 잡고 싶고, 그래서 다 잡는 방법이 바로 이 barbell strategy가 되겠습니다. Finicky? What does that mean?
1: Yeah, this is a sort of funny word, right? Finicky, Finicky. That means you're very particular or very difficult, even to the point of being very picky about something, about food, clothing, other things. So you have very specific preferences over something.
0: 까다롭다는 뜻인데,
1: 네.
0: 왠지 느낌이 비슷한 것 같아요. 두
1: Yeah.
0: 단어가. Finicky, 까다로워.
1: 까다로워.
0: 느낌이. 저는 좀 그렇게 느껴져요.
1: Yeah, a nicer way to say that would be particular about something, right?
0: 그죠. Picky, maybe. 근데 여기서 particular라고도 할수 있고요. Finicky는 스펠링이 Finicky입니다. So Gen Zers, Z세대 소비자들이 they are very finicky about the money they spend. 돈을
1: Yeah.
0: 안 쓰는 건 아니고 쓰긴 쓰는데 이게 어떻게 쓰이는지 가성비인지 아닌지 이거를 굉장히 까다롭게 또 예민하게 따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컨슈머를 잡기 위해서 요식업계에서 여러 가지 방법을 쓰고
1: Right, they
0: 있습니다.
1: say price sensitive here, right?
0: Yes,
1: Yeah.
0: 맞아요. 가격에 민감하다. Price sensitive. Let's take a break. 퀴즈 다시 주세요.
1: Yeah, listen carefully. Which of the following shapes is not symmetrical or asymmetrical? Number one, butterfly. Number two, lightning bolt. Number three, heart emoji.
0: 샵 1045와 반디와 유튜브로 정답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자, 이런 이제 캐주얼하게 먹을 수 있는 식당 중에 다이너라고 부르는 식당들도 있죠. 그래서 듣겠습니다. Tom's Diner, Suzanne Vega.

0: 수잔 베이가 톰스 다이너 들으셨습니다. 이번 뉴스 커버리지 시간에는 최근 미국의 식당들 사이에서 고가 메뉴와 저가 메뉴에만 집중해 고객을 확보하려는 이른바 바벨 가격 전략을 쓰는 이해가 많아지고 있다는 소식을 뉴욕타임스 기사로 만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내용 계속 들어볼게요.
1: The barbell strategy is especially suited for restaurants in the casual dining category. The big sit-down chains in malls and suburban centers, Susskind said. That's because full-service casual spots like Chili's or Applebee's have the wiggle room to offer a range of prices and offerings. That sector has struggled with high inflation, but it has started to bounce back. Guests are starting to warm up to the idea of going back to restaurants, Susskind said. Companies set high expectations for their promotions on either end.
0: 자, 사스카인드 교수는 바벨 전략이 특히 캐주얼 다이닝 부문의 레스토랑, 즉 쇼핑몰이나 교외 상업지구에 위치한 대형 좌석형 체인점에 적합하다고 말했습니다. 말하자면은 Chili's나 Applebee's 같은 풀서비스 캐주얼 다이닝 업체들은 다양한 가격대와 메뉴를 제공할 수 있는 유연성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는데요. 이 업계는 높은 인플레이션으로 어려움을 겪었지만 최근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면서 손님들이 다시 식당을 찾는데 점점 마음을 열기 시작하고 있다라고 교수는 설명했고 각 업체들은 저가와 고가 메뉴 양단에서 진행하는 자사 프로모션에 큰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All right, we're looking at these sit-down chains.
1: Yeah, so a sit-down restaurant, if you compare it to, say, a fast food restaurant or a takeaway or takeout restaurant, is a restaurant where typically a host will seat you and then a server will come and take your order and then bring you your food.
0: Yeah, right? And you take your time.
1: Yeah, usually it takes a lot of time.
0: Sit-down chain이라는 게 뭐냐면은 이제 앉아서 먹는다라는 뜻인데요. 그럼 여기서 그럼 앉아서 먹지 그러면 어떻게 먹냐 하시

0: 수 있지만 이제 반면에 패스트푸드 체인이나 아니면은 그냥 바로 그냥 음식 들고 포장해서 나가는 경우에는 오래 앉아 있진 않죠. 그런데 이제 sit-down restaurant이나 sit-down chain은 이제 딱 앉아서 웨이터가 와가지고 이제 대화도 좀 나누고 How are you doing today? What would you like? What's your special
1: Would you like
0: today?
1: some more water?
0: Yeah, 막 이런 뭐 이제 대화도 좀 나누고 그 다음에 좀 충분히 시간을 가지면서 나중에 또 이제 팁도 주고 뭐 이런 시간이 어쨌든 충분히 보내는 그런 이제 sit-down chain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뭐 예를 들자면은 지금 이 애플비스하고 칠리스가 그런 건가요?
1: Yes,
0: 네.
1: it's your quintessential family restaurant.
0: 아, 그래요.
1: Yeah.
0: 우리나라에는 이 체인점들이 없는 것 같은데 그냥 그 패밀리 레스토랑이죠?
1: Yeah, I know
0: 맞나요?
1: family restaurants are sort of having a hard time in Korea here, but yeah, that's what you need to think of.
0: 그래요. 자, 그래서 그런 패밀리 레스토랑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게 sit-down chain인데 거기서는 they have the wiggle room to offer a range of prices.
1: Yeah, because they offer so many different their menus, sometimes they're very thick. It's like an encyclopedia, if you know what that is. But wiggle room is when you have a little bit of freedom or flexibility to either negotiate or change something. You have leeway or a little bit of flexibility, I think.
0: Do worms wiggle?
1: Yes, they do.
0: Yes.
1: Absolutely, they
0: 그래요.
1: wiggle.
0: 그래서 저도 wiggle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건 지렁이에요. 지렁이가 꿈틀꿈틀거리죠. 요 꿈틀거리는 게 wiggling이거든요. 그런데 꿈틀거리려면은 공간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여유 공간이 하나도 없다라고 하면은 이 아무리 지렁이라 하더라도 위그를 못할 거예요. 정말 딱 지렁이의 몸에 맞는 사이즈의 통에다 만약에 넣는다. 그러면은 it can't wiggle.
1: Right.
0: 그런데 wiggle을 한다는 자체가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고 이제 비유적으로 쓸 때도 그렇지만 여유 공간이 있으면 그럼 약간 꿈틀꿈틀거릴 수 있어요.
1: Right.
0: 엄청나게 움직이는 건 아니지만 자, 그런 것처럼 여유가 있다.
1: Right. If you're let's say you're at a 시장, if you're at a market and you're trying to bargain the price, you can say, is there any wiggle room for
0: wiggle room.
1: negotiation or to lower the price, right?
0: 그러니까요. 이거 가격 조금만 빼주실 수 있나요? 라는 거는 가격을 좀 조정할 수 있는 약간의 틈이 있다는
1: Yeah.
0: 뭐 여백이 있다는 뜻이겠죠.
1: Are you a good haggler? I feel like you're probably not.
0: No,
1: You're too nice.
0: 잘 못해요.
1: Me
0: Sometimes
1: too.
0: I try and succeed, but those are the rare occasions. I'm not very good.
1: Haggling, yeah.
0: 그러니까요. 자, wiggle room이라는 표현이 그래서 이렇게 조금 움직일 수 있는 공간, 어떤 그뭐 여유 공간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유연하게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라는 뜻으로 쓰이는 건데요. 여기서는 그냥 아까 유연성이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가격을 그래도 좀 조정할 수 있는 그런 유연성을 패밀리 레스토랑들은 가지고 있어요. 그렇게
1: Yes.
0: 해도 크게 비즈니스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비싼 거, 저렴한 거, 이런 거 같이 이제 가격 조정해서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모든 식당이 이렇진 않죠. 다 가격, 우리 다 가격 바꾸자. 이렇게 할 수는 없죠. Not
1: Right.
0: all restaurants have wiggle room. Okay. And now customers are starting to warm up to the idea of going back to restaurants.
1: Right. So after COVID, it's not all of a sudden, right? So it's gradually. So these consumers are gradually becoming more comfortable or more friendly to restaurants. So it's not a sudden sort of change. When you turn on the faucet and the water is not immediately warm, right? It takes a little bit of time. So I think that's where this comes from.
0: 그러네요. 네. 이제 온수 수도꼭지를 처음에 틀었을 때는 바로 뜨거운 물이 나오지 않고 처음에는 찬물부터 나오죠. 그러다가 서서히 따뜻해지는 게 이게 워밍업이고 우리 물론 운동할 때도 워밍업 한다라고 하는데 그것도 이제 처음에는 몸이 약간 뻣뻣해요. 그러니까 스트레칭을 한다든지 이런 걸 하면서 몸을 좀 푸는 거고
1: Right.
0: 어떤 액티비티를 하든지 간에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고 수업할 때도 처음에 약간 워밍업 엑서사이즈가 다 여기서 나오는 표현인데
1: Right.
0: 자, 그런데요. 여기서 이제 고객들이 레스토랑으로 돌아가는 아이디어에 대해서 워밍업하고 있다라는 거는 마음을 열고 있다는 뜻이에요.
1: Exactly. And that's a good point because it's always you warm up to something. If you just say warm up something, you can warm up my leftovers,
0: Oh,
1: my
0: yeah.
1: leftover dinner
0: Right.
1: in the microwave. But usually it's you warm up to an idea or warm up to going to the restaurant.
0: Exactly. 그래서 warm up to something은 닫혀있던 마음이 이제 좀 열리기

0: 하는 겁니다. So people are warming up to the idea of going back to restaurants. For a while, they didn't want to go to restaurants.
1: Exactly.
0: Too expensive. And they were very price conscious or price sensitive. But now they are warming up to this idea because there are many options. 자, 마지막 단락 가볼까요?
1: Contemporary executives are not alone in turning to the strategy in a moment of economic strain. The term will be familiar to those who have kept an eye on restaurants over the years. When times are tight, Susskind said, this pops up.
0: 경제적으로 힘든 시기에 바벨 전략을 채택하는 게 높으신 현대 기업 경영진들만의 일이 아니어서 지난 몇 년간 외식업계의 동향을 주시해온 사람들에게는 이 용어가 낯설지 않을 겁니다. 경제 상황이 어려워지면은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라고 서스카인드 교수가 말을 했습니다. So people turn to this strategy in moments of economic strain.
1: Yeah, so when you're seeking advice or help or support for something, when you have a problem, in this case, the restaurant's economic situation, right? You turn to a certain strategy.
0: Turn to 누구? Turn to 무엇? 그러면은 무언가에 의지한다, 의존한다의 의미가 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채택한다가 될 텐데 이런 바벨 스트래티지에 turn to 한다. 그것을 채택하게 돼요. 언제? In moments of strain. 경제적으로 힘들 때. 보통 이런 전략을 많이 쓰기 때문에. 그래서 경제 쪽에서는 뭐 이미 너무나 익숙한 그런 용어고 전략이다. And this is when times are tight.
1: Right. Economic strain, right?
0: Yeah.
1: When money is tight, or you could be tight on time as well, right? There's not enough of it, or you just have just enough of it to get by.
0: 자, we're tight on time, tight on our finances. Tight라는 것은 이제 허리띠에 졸라 매듯이 굉장히 빠듯하다는 뜻이 있죠.
1: Yeah.
0: 그래서 when times are tight,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지금 이 사회, 경제가 굉장히 경제적으로 좀 어려워지면이라는 뜻이에요. When times are tight, this pops up.
1: Right.
0: The barbell strategy pops
1: right.
0: up. Yep.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뉴욕타임스 기사 다 살펴봤습니다. Now for the main expressions from this story, we're going to start off with to splash out on something.
1: Right, to spend a lot of money. For example, the newlyweds splashed out on first-class tickets for their honeymoon to Europe.
0: 네, 신혼부부는 자신들의 신혼여행을 위해서 유럽으로 가는 1등석 티켓에 돈을 아낌없이 썼습니다. Splash out on something. 무언가에 돈을 아낌없이 쓰다. The next one is something conscious.
1: Yeah, for example, the fitness influencer is very health conscious and avoids processed foods.
0: 네, 그 이제 건강 관련 인플루언서인데 이 사람은 건강에 대해서 늘 의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공된 음식은 가급적이면 피합니다. Health conscious, 건강을 늘 의식하고 생각하는 거예요. The fitness influencer is very health conscious and avoids processed foods. 자, 다음은 까다롭다, finicky.
1: Yeah, my sister is very finicky about cleanliness and won't use a public restroom.
0: 내 여동생은 뭐 혹은 내 누나는 이 청결에 관해서 굉장히 까다롭기 때문에 절대로 공중 화장실을 쓰지 않아. 이런 예문이네요. My sister is very finicky about cleanliness and won't use a public restroom. 자, 다음으로 wiggle room.
1: Yeah, and oftentimes this is, I think, incorrectly by native speakers used as wriggle room. I've heard it before, but the correct expression is wiggle room.
0: Okay.
1: There's no R in there. So for example, can you give me some wiggle room on the deadline?
0: 네, 뭔가를 이제 바꿀 수 있는 여지예요. 그래서 지금 저 마감일이 뭐 이제 정해져 있기는 한데 그거를 약간 좀 조정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좀 시간을 더 달라는 얘기를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Can you give me some wiggle room on the deadline? 자, 마지막으로 무언가에 마음을 열게 되다. Warm up to something.
1: Yeah, our dog was nervous around him at first, but she soon warmed up to him.
0: 처음에는 우리 강아지가 이 사람을 보고 굉장히 긴장을 많이 했는데

0: 있는데 머지않아 마음을 열었어. 좋아하게 됐어. She soon warmed up to him. That's warming up to something or someone. 자, 이렇게 해서 주요 표현 다 살펴봤습니다. If you'd like to check those, well, actually the story out, you can come to our website. 방송 내용 게시판 보시면은요, 저희가 오늘 살펴봤던 기사 다시 읽어보실 수 있습니다.
1: Yeah, so basically these restaurants are trying to have their cake and eat it
0: And
1: too, right?
0: yes.
1: They're trying to grab every consumer possible, but
0: yeah.
1: who knows if it works or not.
0: 그래요. 자, 퀴즈 정답 발표하겠습니다. What is not symmetrical? Sorry.
1: Yeah, so asymmetric would be the lightning bolt. I say bolt because lightning is just the phenomenon,
0: Yes,
1: right?
0: the
1: So
0: light. Yeah.
1: if you talk about the lightning emoji, is not symmetrical. A butterfly typically and a heart usually, yeah.
0: 그렇죠. 자, lightning bolt가 바로 그 번개 볼트가 될 텐데 대칭이 아니죠. 나머지는 우리가 보통 이제 대칭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나비. 그 뭐라 그러죠? 데칼코만이라 그러나? 이거 이렇게 접어가지고 착 펼쳤을 때 똑같이 나비 그 날개 그려지는 거. 그 화법이 기억이 안 났지만 어쨌든 그래서 우리가 대칭이라고 보통 생각해요. 뭐100% 대칭인 동물이 어디 있겠냐마는 그래도 어쨌든 버터플라이 대칭이고 그다음에 hot emoji. 우리 진짜 심장은 아니지만 어쨌든 hot emoji는 완전히 대칭이죠.
1: Right. Yeah. If you think of the Rorschach test, you know, the test, the
0: Yes, I
1: psychological
0: know
1: test.
0: what you see.
1: You
0: Yeah,
1: look at
0: yeah.
1: it, and usually those are symmetric,
0: Yes, that's
1: right?
0: right.
1: Images. It's a psychological test,
0: Exactly.
1: yeah.
0: Do you see an animal or a demon or, you know, that kind of
1: Yeah,
0: thing?
1: exactly.
0: Oh, what's it called again?
1: Rorschach, I think it is.
0: Ah,
1: It's
0: I know
1: named
0: what you're
1: after a
0: talking about.
1: person,
0: It's like the
1: yeah.
0: trauma test.
1: Exactly.
0: 자, 잘 알고 있습니다. 자, 오늘 좌우대칭이 아닌 거, lightning bolt 정확하게 맞춰주신 두분 뽑았고요. 2048님 스티커피 보내드릴 거고, 최정란님은 김치 토마토 페스토 보내드릴 거예요. 자,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당첨자 게시판에 주소와 연락처를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Let's listen to Chris Montez now with Call Me.

0: with your money.
1: Mm-hmm.
0: 돈을 어디다 쓸 것인지 이걸 가지고 굉장히 좀 까다롭게
1: right.
0: 한다 이런 뜻인데 비슷한 면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살짝 뉘앙스 차이가 있다는 점.
1: Mm-hmm. 네, so if you, basically if you say finicky, people will think, "Oh, 영어 공부, right?"
0: 좀 했구나.
1: Yeah, it's
0: 조금 더 어려운 단어니까.
1: Yeah, I think so.
0: 그럴 수 있습니다.
1: Yeah, very
0: 네.
1: good.
0: 자, 그리고 미니 민리 님이요. 유튜브로 저도 30살 넘어 영어를 배워서 내년에 영국으로 대학원 갑니다. 우리 모두 두려움에 지지 말아요 하셨습니다. 네.
1: 와우.
0: 그래요.
1: Very
0: good. 뭐 나이는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1: Yeah.
0: 네. 그래요. 그
1: grad school.
0: 언어 정말 여러 개 하는 분들 있잖아요. 막 다섯 개, 여섯 개를 좀 유창하게. 그냥 이제 좀 할 줄 아는 이거 말고 정말 유창하게 하시는 분들 중에 듣기 시작하신 분들 정말 많아요.
1: Sure.
0: 네.
1: Polyglots.
0: Polyglots.
1: Yes.
0: 네, 네. Polyglots들 얘기 들어보면 워낙 이제 언어 배우는 걸 좋아하니까 I started learning Spanish when I was 60. 뭐 예를 들어서. 뭐,
1: sure.
0: I started learning Japanese when I was 65. 이러는 경우도 저는 정말 많이 봐서 충분히 뭐 가능합니다. 네, 옹이뉴키님이요 유튜브로 He's over 70 now, but he's still making important films. I think that's really impressive. 하셨는데 아마 이창동 감독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1: I think so.
0: 네, 네, 그렇죠. Mm-hmm. Yeah, exactly. Again, showing that age is just a number. 6180님. 저는 80년생인데요. 올해 한국어 교사 자격증 학점 은행제 시작했습니다. 여전히 하고 싶은 게 많고 꿈도 많은 40대예요. Dreams come true.
1: Indeed.
0: Absolutely. Mm-hmm. Yeah. We're rooting for you. 자, 김관옥님. 저는 50대입니다. 배우는 수업에 갔을 때 80대, 70대 분들이 제가 좀 아프다 하면은 아이고, 나는 50대 때 날아다녔어. 그냥 해! 하십니다. 모두 화이팅이에요.
1: 화이팅!
0: 0231님. 나이는 문제가 아니기는 하나. 수진님 말대로 눈이 침침해서 그게 힘들어요. 그렇죠? 저도 처음 느꼈어요. 저도 사실 공부를 뭐 조금씩 평생 해왔던 것 같은데
1: uh-huh.
0: 요즘 예전에는 느껴보지 못한 저 노트 테이킹 하는 거 참 좋아하거든요. 안 해도 되는데 사실은 이제 공책에다가 뭐 정리하는 거 좋아하는데 잘 안 보여. 그래서 이게 좀 힘들어요. 네. 어쨌든 자, 0231님. 어른들이 다 때가 있다 하시는데 그 말도 이해가 되니 이 순간을 즐기는 수밖에 없어요 하셨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도 많은 분들이 이제 사연을 보내 주셨는데
1: 예, yeah.
0: 네, 모두 화이팅입니다.
1: Yes.
0: 모두 응원해요. 선생님도요.
1: Thank you, Sue.
0: 네.
1: Fighting. Have a great week. Have a great week, everyone.
0: 네, 지금까지 셰인 선생님이었고요. 저는 최수진이었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곡으로 The Jacksons' Go In Places 들려드릴게요. Have a great Monday. We'll see you in 22 hours.

0: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1: 고수익에 원금보장?
2: 적중률 100%?
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EBS 캠페인 피싱 사기 예방하기. 보이스피싱, 문자피싱, 개인정보를 찾아 사기치는 범죄. 어떻게 주의해야 할까요? 첫째, 정부나 금융기관 이름을 밝히며 개인정보를 캐묻고 자금 이체를 원하는 전화가 오면 의심해보세요. 채용, 대출 등을 이유로 계좌번호와 계좌 비밀번호를 요구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둘째, 모르는 번호로 택배가 배송됐거나 이벤트에 당첨됐다며 링크를 클릭하라는 문자가 오면 의심해보세요. 해킹 앱이 깔리거나 소액 결제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피싱 사기 피해 신고는 112, 피싱 사기 문의 및 상담은 1332. 잊지 마세요.

0: 그런 경험 있으신가요? 유난히 지치고 마음이 힘든 날, 책 속 한 줄의 문장이 나를 위로하는 것 같은 경험, 짧은 노래 가사 한 줄이 나를 응원하는 것 같은 순간, 책과 음악 그리고 이야기가 있는 곳, 윤고은의 EBS 북카페, 매일 낮 12시, 저녁 8시에 여러분을 만납니다.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호메로스의 서사시 오디세이아의 주인공 오디세우스는 트로이 전쟁을 마치고 어렵게 고향 이타카로 돌아옵니다. 이마 한가운 눈 하나가 있는 거인족 키클롭스를 만나 위기를 겪고 뱃사람을 죽음으로 이끄는 세이렌의 유혹을 견디고

사람을 동물로 변하게 하는 마녀 키르케를 만나고 바다의 신 포세이돈의 분노까지 감당하느라 20년 만에야 집에 도착할 수 있었죠. 전쟁을 마치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한 남자의 이야기는 수천 년을 살아남아 사람들의 상상력을 자극해왔습니다. 음악가들에게도 큰 영감을 주었는데요. 몬테베르디는 이 영웅담을 오페라로, 베헤는 거대한 연작 교향시로, 또 드뷔시는 세이렌을 신비로운 음악으로 그려냈습니다.

대항해에서 작모로 6중 제4곡 오디세우스의 귀향 8채 준비했습니다. 베르나 안드레아스 알베르트가 지휘하는 라인트란트 8주 주리 피라모닉 오케스트라 연주로 듣죠.

9월 14일 월요일 EBS FM 정경의 클래식 클래식 오늘의 첫 곡은요. 에른스트 베헤의 교향시 오디세우스의 항해에서 차코모르 6중 제4곡 오디세우스의 귀향 베르너 안드레아스 알베르트가 주의하는 라인란드 팔츠 주립 피라모닉 오케스트라 연주로 발체로 들려드렸습니다. 누적 관객 1천만 명을 넘어서며 극장가의 활력을 불어넣고 있는 영화가 있죠. 호메로스의 고대 서사시를 재해석한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오디세이인데요. 3000년 전, 이렇게 오래된, 오랫동안 이어져온 이야기에 왜 사람들은 이렇게 다시 열광하는 걸까요? 오디세우스는 완벽한 영웅이 아닙니다. 실수하고 자만하고 유혹 앞에서 흔들리기도 하죠. 그런데도 결국 다시 자신의 길을 찾아갑니다. 오디세우스의 진짜 위대함은 한 번도 길을 잃지 않았다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흔들리고 헤매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돌아갈 길을 찾았다는 데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한 주의 시작 어떻게 알고 계신지 궁금한데요.

나누고 싶은 이야기, 오늘도 여러분의 사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자 보내실 번호는 샵1045,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용료가 부과됩니다. EBS 라디오 풀 반디로는 무료로 보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2부 첫 곡으로 나갈 신청곡도 보내주세요. 작곡가와 곡명, 짧은 한 줄 사연이면 충분합니다. 오늘 듣고 싶은 음악 바로 보내주세요. 지금 유튜브에서 EBS 라디오 검색하시면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함께 하실 수 있고요. 이전 방송 영상도 보실 수 있습니다. 최인경님, 영웅의 인간적 번뇌가 역사를 다른 시각에서 느끼게 해주는 작품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도 영화 보는 내내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안정님 안녕하세요. 좋은 가을 아침입니다. 5301님 안녕하세요. 민영도입니다. 지난 금요일 남양주 수덕면에 있는 병원에 어머니 면회 가던 길에 충령산 아래 코스모스와 고개 숙인 별을 찍었습니다. 정클클 가족과 함께 가을을 맞이합니다. 와, 벼 사진을 보내주셨군요. 예, 어머니께서는 좀 괜찮으실까요? 어서 쾌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용래님, 가을 들판처럼 한가로운 월요일 아침입니다. 음악까지도. 네, 오늘도 좋은 음악, 감동적인 음악 준비했습니다. 기대해 주십시오. 원래 헬리크 입센의 희곡 페르퀸트를 위해서 만든 무대 음악들 가운데 그리그가 네 곡을 골라서 관현악곡으로 따로 만든 게 있습니다. 그 작품 중에서 대조적인 느낌의 두 곡 준비했습니다. 그리그의 페르퀸트 모음곡 1번, 작품으로 46중 아침의 기분과 아니트라이 춤, 파보 예레비가 지시하는 에스토니아 국립교향악단 연주로 듣겠습니다.

그리그의 페르킨트 모음곡 1번 작품으로 46중 아침의 기분과 아니트라이춤 파보 예레비가 지휘하는 에스토니아 국립 교향악단 연주로 함께했습니다. 김은정님, 저희 아이가 좋아하는 아침의 기분이네요. 같이 잘 듣고 있습니다. 서울 미아초등학교 친구들 파이팅입니다 라고 보내주셨네요.

와, 자녀분이 그리그의 페르킨트 모음곡 아침의 기분을 좋아하는군요. 아, 제가 보니 좋았습니다. 앞으로도 잘 들어주세요. 자, 이어서 오늘의 클래식 퀴즈 시간입니다. 평소 알아두면 좋을 클래식 음악 퀴즈를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음악 나갑니다.

피아노의 쉴새 없이 반복되는 음영으로 말발굽 소리를 표현한 곡인데요. 낭만주의 가곡의 출발점으로 불리는 이 곡, 다음 중 어떤 곡일까요? 1번 슈베르트 마왕, 2번 슈베르트 송어. 정답은 문자 샵1045나 EBS 라디오 어플 반디로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용료가 부과됩니다. 추첨을 통해 선물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2부 첫 곡으로 나갈 신청곡도 잊지 않으셨죠? 오늘 듣고 싶은 음악 있으시다면 바로 보내주세요. 원래는 바이올린과 관현악을 위한 교향시인데 피아노 독주 편곡으로 들으면 무서운 죽음의 이야기라기보다는 마치 죽음조차 신나게 즐기는 듯한 화려하고 장난스러운 축제 음악처럼 여겨집니다. 특히 이 피아니스트 연주라면 더 그렇죠. 생상스의 죽음의 무도입니다. 작품으로 40, 유자왕의 피아노 연주로 듣겠습니다.

생상스의 죽음의 무도 작품으로 40 유자왕의 피아노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3747님 수원 사는 김은영입니다. 요즘 드라마 포엔즈 잘 보고 있는데 거기에서 듣던 곡이네요. 브라보. 덕분에 너무 행복한 아침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와, 드라마에서 나오는 곡을 기억하시고 오늘 메시지 보내주셨습니다. 김은영님

고맙습니다. 9021님, 서울 학생 피라모닉에서 단원으로 늘 열심히 호른 연습하는 둘째 딸 정윤이 응원해 주세요. 예, 호른의 포지션 오케스트라에서 아주 중요합니다. 현악기와 관악기를 이어주는 그런 악기거든요. 자, 우리 호른 주자로 열심히 연습하는 정윤이 파이팅! 정규연주에도 파이팅입니다. 이어서 들으실 곡은 자연과 삶에 대한 감사와 찬미를 담은 합창곡입니다. 영국 합창음악을 대표하는 작곡가 존 루터의 For the Beauty of the Earth, 아름다운 세상을 위하여 어핑햄 스쿨 합창단 연주로 듣겠습니다.

음악이 있는 풍경, 정경의 클래식 클래식. 클래식 클래식, 청취자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을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한지연님의 사연이네요. 초등학교 사내 아이 둘을 키우는 엄마입니다. 요즘 부쩍 휴대폰 속 쇼츠와 영상, 그리고 게임에 점령당한 아이들의 심신이 너무나 염려되어 큰맘 먹고 결단을 내렸습니다. 바로 미디어 디톡스였죠. 집안에 클래식 음악을 틀어두며 지낸 지 일주일째 접어든 오늘 아침, 아이들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엄마, 미디어 디톡스가

같으니까 한결 머릿속이 개운해요. 클래식 음악의 영향력에 새삼 감탄하게 됩니다. 자극적인 화면 대신 집안에 은은하게 흐르는 클래식은 아이들의 지친 마음을 어루만져주는 최고의 정서 보액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아침 맑고 개운하게 하루를 시작하는 아이들을 보며 용기를 내길 참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크라이슬러의 사랑의 슬픔 신청합니다. 눈 뜨자마자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스마트폰을 열어서 확인하는 일. 여러분 많으시죠? 손 한번 들어보실까요? 사실 저도 그렇습니다. 미디어 디톡스, 디지털 디톡스의 필요성을 모두 잘 알고 있지만 실천에 옮기는 건 쉽지 않죠. 한지연님은 솔선수범하셨기 때문에 아이들이 잘 따라와준 게 아닐까 싶은데요. 결단을 내리신 어머니도 대단하고요. 아직 어린 나이에 자녀분들이 자제력을 발휘한 것도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클래식 음악이 디지털 디톡스에 도움을 주고 있다니 참 반갑고 감사하네요. 한지연님의 신청곡 듣고 올까요? 크라이슬러의 사랑의 슬픔, 막심 벵게로프의 바이올린, 이언 브라운의 피아노 연주로 들려드립니다.

앞에 사연 보내신 분, 부럽네요. 저희 아이는 중학생이 되니 클래식 발라드 켜두면 소리를 낮춰버립니다. 손발이 맞아야지. 폰이 정말 문제입니다. 저는 제 건강 생각해서 포기해야 할까 봐요. 오수미님, 제가 한번 방법을 생각해 봤는데요. 이 자녀분과 함께 극장에 가서 재미있는 클래식 공연을 한번 감상해 보는 건 어떨까요? 그 뒤에 음악을 틀면 조금 달라질 것 같은데요. 저희 아이디어였습니다. 정경의 클래식 클래식에서는 매일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음악이 있으시면 홈페이지나 문자 반디로 신청해 주세요. 정성껏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2부 첫 곡도 청취 여러분의 실시간 신청곡으로 함께합니다. 듣고 싶은 곡 있다면 서둘러 신청해 주세요. 오늘의 클래식 퀴즈 놓치신 분들을 위해서 한 번 더 들려드립니다.

괴테가 쓴 동명의 발라드시를 바탕으로 해서 만들어진 곡인데요. 이미 여러 작곡가가 노래를 만들었지만 18살의 슈베르트가 쓴 곡이 압도적으로 유명합니다. 다음 중 어떤 곡일까요? 1번 슈베르트 마왕, 2번 슈베르트 송어.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샵1045 또는 EBS 라디오 풀 반디로 정답을 보내주세요. 정답자 중 추첨을 통해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피아노 3중주라고 하면 피아노가 중심이고 바이올린과 첼로가 거드는 음악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슈만의 음악에서는 조금 다릅니다. 피아노와 바이올린, 첼로가 마치 세 사람이 이야기를 나누듯 서로의 선율을 주고받습니다. 슈만의 음악에는 열정적인 플로테스탄과 내성적인 의제비우스라는 두 가지 모습이 공존하는데요. 이 작품에서도 힘차게 앞으로 나아가는 순간과 갑자기 마음속으로 가라앉는 순간이 번갈아 나타납니다. 슈만의 피아노 3중주 2번 F장조 작품으로 80종 1악장 제어레어 하프트 크리스티안 테틀라프의 바이올린, 타냐 테틀라프의 첼로, 레이프 오베 안스네스의 피아노 연주로 듣겠습니다.

슈만의 피아노 3종주 2번 F장조, 작품으로 80종 1악장 제어 랩타프트, 크리스티안 테첼라프의 바이올린, 타냐 테첼라프의 첼로, 레이프 오브의 한스네스의 피아노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자, 오늘의 클래식 퀴즈 정답 알아볼까요? 2316님, 어느덧 신선한 바람이 기분 좋게 하는 가을입니다. 정답은 슈베르트의 마왕입니다. 중학교 때 음악 듣기 시험곡으로 나왔던 기억이 나네요. 그때 음악 선생님 너무 발랄하시고 중학생이었던 우리들에게 밝은 기운을 주셨던 기억이 나네요. 벌써 35년이 지났어요. 요즘 선생님들 너무 힘드실 것 같아요. 모든 고생하시는 선생님들 건강을 빌며 응원 드리고 싶습니다. 늘 좋은 음악 감사드립니다. 중학생 때의 추억을 보내주신 2316님 고맙습니다. 자, 오늘의 클래식 퀴즈 정답 1번 슈베르트 마왕입니다. 선물 받으실 분은 당첨 선물방에서 확인하시면 되고요. 주소와 연락처도 꼭 남겨주세요. 오늘의 퀴즈 정답곡 감상해보겠습니다. 슈베르트의 에르퀘니쉬 마왕, 바리톤 토바스 크바스토프의 노래, 찰스 스펜스의 피아노 연주로 들려드립니다.

슈베르트 에릭 퀘니쉬, 마왕, 바리톤 토마스 커바스토프의 노래, 찰스 스펜스의 피아노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영국 BBC 필하모닉이 11년 만에 한국을 찾습니다. 지난 2019년 서울시향 객원지휘자로 한국 무대에 섰던 이온 스토르고르스 상임지휘자가 지휘봉을 잡는데요. 협연자로는 최근 짤츠부르크 페스티벌과 서울시리 교향단 유럽투어에서 활약한 바이올리니스트 김범소리가 나섭니다. 12월 12일 서울 공연을 시작으로 15일에는 부산에서 또 16일에는 대구에서 공연이 예정되어 있는데요. 현재 국제무대에서 누구보다 활발히 활동 중인 연주자 김범소리의 바이올린 연주를 좀 더 가까이에서 만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네요. 잠시 후 2부에서는 어린 예술가와 함께합니다. 오늘은 고향 예고에서 플루트를 전공하고 있는 심가연 학생을 초대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시고요. 1부 곡곡입니다. 쇼스타코비치의 스케르초, F샵 단조 작품으로 힐, 이온 스토르고르스가 지시하는 BBC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연주로 들려드립니다. 잠시 후 11시 2부에서 만나요.

0: 질문이 있습니다. 요즘엔 유튜브만 봐도 책 줄거리를 한 번에 알 수 있던데 이걸 진짜 책 대신 봐도 될까요?
1: 안녕하세요. 소설가 윤고은입니다. 사랑과 이별을 다룬 노래 가사처럼 몇백 페이지 되는 긴 이야기도 단 몇 줄로 정리될 순 있겠죠. 하지만 누가 어떻게 요약하느냐에 따라 다른 인상을 받을 텐데요. 책을 읽고 느끼는 건 역시 지금 내가 처한 상황, 환경, 감정과 깊이 연관되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이 두 눈과 마음으로 직접 경험하시길 권합니다. 책을 그저 아는 책으로 끝내고 싶지 않다면, 그 속에서 내 삶을 위한 메시지를 발견하고 싶다면 한 페이지씩 손으로 넘겨가면서 직접 읽어보시면 어떨까요?
2: EBS 독서 캠페인, 책이 당신의 내일을 바꿉니다.

0: 어서 오세요. 저는 카페지기 윤고은입니다. 원하시는 차가, 아니 책이 있나요? 오늘 기분은 어떠세요? 밖에 날씨는 어때요? 소설, 시, 에세이, 과학, 역사, 인문학 종류별로 다 있답니다. 오늘 같은 날엔 이 책이 딱 좋아요. 음악은 이게 좋겠네요. 화창한 날에도, 비 오는 날에도, 기분 좋은 날에도, 울적한 날에도 문 활짝 열어두고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윤고은의 EBS 북카페 매일 낮 12시 그리고 저녁 8시 문을 엽니다. 놀러오세요.
1: 지금 여러분께서는 EBS FM을 듣고 계십니다. 저는 Start English 케일린입니다.

정경의 클래식 클래식 2부 첫 곡은 청취자 황지혜님의 신청곡을 열었습니다. 드보르자크의 Going Home, 교향곡 9번 2악장 선율의 가사를 붙인 곡인데요. 테너 스튜어트 워로우스, 암브로시안 싱어즈 연주로 들려드렸습니다. 황지혜님, 2부 첫 곡으로 드보르자크 신세계 교향곡 중 Going Home 신청합니다. 누구나 집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은 시대를 뛰어넘는 힘센 감정인 듯합니다. 오디세우스도 우리도. 네, 그렇습니다. 이 노래를 들을 때마다 얼마나 우리에게 돌아갈 곳이 있는 집이 있는 것이 행복하다는 것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김희정님, 교사입니다. 지금 수업 준비하면서 방송 듣고 있습니다. 응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힘내보겠습니다. 아, 아까 이 선생님들께 응원을 바라는 메시지, 우리 청취자분의 메시지를 듣고 김희정님 메시지 보내주셨군요. 선생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예,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학생들 잘 가르쳐 주십시오. 힘내십시오. 메시지 고맙습니다.

0: 우리나라 클래식 음악계의 미래가 될 청소년 음악가를 만나는 시간입니다. 어린 예술가. 오늘 만나볼 어린 예술가는 고향예고에서 플루트를 전공하는 3학년 심가연 학생입니다. 어서오세요. 간단히 자기소개 부탁합니다.
1: 안녕하세요. 고향예술고등학교에서 플루트를 전공하고 있는 3학년 심가연입니다.
0: 네, 반갑습니다. 오늘 심가연 학생과 협연해 주실 피아니스트 윤효린 선생님도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윤효린입니다.
0: 반갑습니다.
2: 반갑습니다.
0: 자, 고향예고면 EBS 방송국에서 굉장히 가깝잖아요.
1: 네.
0: 예, 혹시 뭐 방송국 근처에 오신 적이 좀 있습니까?
1: 제가 지금은 파주에 살아가지고
0: 네.
1: 고향은 그냥 학교만 왔다 갔다 해서 고향은 잘 몰라서 EBS는 처음 와봐요.
0: 아, 그렇군요. 예, 집이 또 파주군요.
1: 네.
0: 자, 그럼 매일 등하교육에 조금 부담스러운 거리일 수도 있는데 어떻게 괜찮습니까?
1: 이제 엄마랑 차를 타고 다니면은
0: 네.
1: 별로 안 걸려가지고 그냥 휴식하는 편이에요.
0: 아, 오가면서 네. 휴식을 하고 있군요.
1: 네.
0: 자, 플루트는 어떻게 시작했는지 궁금합니다.
1: 플루트 어렸을 때 피아노 학원에 다녔었는데
0: 네.
1: 근데 피아노 학원 원장 선생님께서 한번 플루트 해보는 거 어떠냐고 하셔가지고 하게 됐습니다.
0: 원장 선생님이 권유를 해주셨군요.
1: 네.
0: 처음에는 취미로 시작했다고 하던데 전공까지 시작하게 된 또 계기가 있을까요?
1: 중학생 때까지는 계속 취미로 할 생각이었는데
0: 네.
1: 그냥 계속 꾸준히 하다 보니까 어느새 전공을 하게 된 것 같아요.
0: 플루트가 좋아졌어요?
1: 네.
0: 아, 그렇군요. 지금 입시를 코앞에 앞두고 있어서 평소보다 연습량이 좀 많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1: 연습할 때 제가 오래 집중해서 하는 걸 잘 못해서
0: 네.
1: 집중할 수 있을 때 집중하고 연습하고 그리고 쉴 땐 쉬고 이렇게 반복하면서 연습하고 있어요.
0: 그렇군요. 내일이 입시네요?
1: 네.
0: 예정시험인가요?
1: 네.
0: 아, 시험 전날에 이렇게 방송을 출연했습니다. 오늘 또 무대 경험이 입시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1: 감사합니다.
0: 자, 플루트 연주에서 가장 어렵게 여겨지는 부분 뭐가 있을까요?
1: 이제 소리를 언제나 예쁘게 내고
0: 네.
1: 이제 깊은 소리를 내는 게 가장 어렵다고 생각하고 손가락 테크닉이나 이제 빠른 곡에서 텅잉을 연달아 하는 부분도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0: 이 텅잉이라고 표현을 줬는데 우리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조금 더 자세히 얘기해 줄 수 있을까요?
1: 텅잉 이제 혀를 쳐가지고 소리를 내는 건데
0: 네.
1: 이게 이제 곡이 빨라지다 보면은 혀가 힘이 들어가서
0: 예.
1: 무뎌질 수가 있어서
0: 예.
1: 그걸 이제 힘이 안 들어가게끔 잘 풀어서 하는 게 중요한.
0: 그렇죠. 음정을 계속 내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혀를 활용하는 건데
1: 그렇죠.
0: 많이 하다 보면 무뎌지고
1: 네.
0: 살짝 마비가 오는 거죠.
1: 네, 그렇죠.
0: 아, 그러지 않기 위해서는 릴렉스하는 것이 중요하다.
1: 네.
0: 알겠습니다. 또 어려운 점 뭐가 있을까요?
1: 이제 플루트 연주할 때 집중을 조금만 안 해도 좀 집중할 때랑 다른 소리가 나는 게 제일 어려운 것 같고 네, 약간 테크닉 같은 부분도 중간에 한번 꼬이면은 약간 회복하기가 좀 어려워가지고 그런 점이 어려운 것 같아요.
0: 이 악기를 불었을 때 소리는 나지만 내가 집중하고 그 길로 가는 것과 또 다른 길로 벗어나는 것에 대한 또 스트레스가 있겠군요.
1: 그죠.
0: 알겠습니다. 자, 스스로 생각하기에 조금 산만한 게 단점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1: 네, 약간 집중을 잘 못해가지고 그런 게 단점이긴 한데
0: 네.
1: 이제 꾸준하고 끈기 있게 연습하고 연주하는 게 제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0: 네. 심가연 학생이 생각하는 플루트 악기의 가장 큰 매력은 뭘까요?
1: 깨끗하고 맑은 소리가 나는 거랑 이제 화려한 테크닉을 보여줄 수 있는 게 플루트의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0: 알겠습니다. 자, 윤효린 선생님께도 여쭤봐야겠습니다. 우리 심가연 학생 그 연주의

0: 장점을 좀 알려주시죠. 뭐가 있을까요?
1: 가사가 없는 기악은 소리만으로 아주 많은 표현을 해야 하는데
0: 네.
1: 가연 학생의 플루 소리에서는 많은 것들 중에 따뜻함과 밝은 에너지가 느껴집니다. 그게 심가연 학생만의 좋은 음악적 매력이라고 생각해요.
0: 따뜻함과 밝음.
1: 네.
0: 또 어떻게 보면 이 선생님의 가연 학생 사랑이 느껴지는데요.
1: 맞습니다.
0: 그렇죠. 예, 이 악기 자체와 또 이 사람이 따뜻해야 따뜻한 소리를 낼 수가 있는데,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우리 아티스트는 내가 소리를 잘 내도 더 좋은 소리를 내기 위한 그 연습과 추구는 끝이 없잖아요.
2: 네.
0: 더 좋은 소리를 내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노력하고 있습니까?
2: 전 이제 호흡이랑 자세를 좀 많이 신경 쓰려고 노력하고 꼼꼼하게 소리를 들으려고 노력을 해요.
0: 내가 내는 소리를 들으려고 한다는 거죠.
2: 네.
0: 내가 내는 소리를 들어야 또 보완할 수가 있죠.
2: 그죠.
0: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자세 이야기를 했는데 자세도 꽤 중요한가 봐요.
2: 이제 앉아서 연습하면은
0: 네.
2: 이제 호흡을 받쳐서 연주하기가 좀 힘들어서 되도록 서서 연습하는 게 좋고, 거울 보면서 연습하는 것도 되게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0: 거울을 보면서 연습하는 게 도움이 많이 됩니까?
2: 네.
0: 그러면 항상 연습실에 거울이 있겠네요.
2: 네, 스탠드 거울 세워놓고 연습합니다.
0: 알겠습니다. 자, 좋아하는 플루티스트 궁금합니다.
2: 저는 엠마누엘 파우드라는 분의 연주를 좋아하는데요.
0: 네.
2: 이유는 되게 섬세하면서도 여유롭게 연주를 되게 잘 하시는데, 테크닉적인 부분도 엄청 화려하게 잘 하셔서 그런 부분이 되게 프로페셔널하다고 느껴서 좋아합니다.
0: 우리나라에서 내한 연주도 했던 분이시죠?
2: 네.
0: 자, 오늘 라이브 연주를 위해서 어떤 곡 준비했을지 궁금합니다.
2: 이 곡은 베버의 오페라 마탄의 사수의 선율을 바탕으로 작곡된 환상곡인데요.
0: 네.
2: 서정적인 선율과 다양한 변주, 화려한 기교가 어우러져서 플루트의 음악적 표현력과 연주 기량을 잘 보여주는 작품입니다.
0: 이거 상당히 긴곡 아닙니까?
2: 네.
0: 예, 오늘 오전부터 아주 열심히 준비를 해준 것 같습니다. 자, 두분 연주를 위해서 자리를 이동하시면 제가 준비하는 동안 곡 소개를 좀더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영님 메시지 보내주셨네요. 플루트, 저도 40대 취미생이에요. 관심 생겨 바로 보이는 라디오 켰어요. 연주 기대 중.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김민영님, 잘 오셨습니다. 자, 잠시 후에 우리 어린 예술가 심가연 학생의 연주를 들을 수 있습니다. 폴 타파넬의 마탄의 사수 주제에 의한 환상곡은 독일 작곡가 카르마리아 폰 베버의 오페라 마탄의 사수에서 여러 선율을 가져와 플루트의 화려한 기교로 재구성한 작품입니다. 마탄의 사수, 이 오페라에는 독일의 숲이라는 공간이 매우 중요한데요. 타파넬은 이 오페라에서 서정적인 선율과 극적인 분위기, 그리고 빠르고 활기찬 음악을 골라내 플루트 연으로 다시 만들어냈습니다. 연주를 듣는 동안 심가연 학생의 궁금한 이야기, 응원의 메시지도 좋습니다. 문자 샵 1045로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EBS 라디오 앱 반디로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준비됐을까요? 네, 고맙습니다. 폴 타파넬의 마탄의 사수, 주제에 의한 환상곡, 심가연의 플루트, 윤효린의 피아노 연주로 들어볼까요?

0: 폴타파넬의 마타네 사수 주제의 환상곡 심가연의 플루트 윤효린의 피아노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와 브라바 8737님 얼마나 많은 연습과 노력을 했는지 눈에 선해요. 좋은 훌륭한 연주자가 되기를 응원할게요. 파이팅 조현명님 너무 마음이 편해집니다. 플루트의 매력에 빠지기 충분한 연주네요. SYYYY08님 고향예고 최고미녀 심가연 파이팅 친구분 같아요 그쵸? 네. 4336님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플루티스트 심가연님의 맑고 아름다운 연주에 마음을 완전히 빼앗겼어요. 선생님과의 아름다운 협연으로 듣는 내내 저도 모르게 힐링이 되네요. 어린 나이 이렇게 깊이 있는 연주를 들려주어서 정말 놀라운데요. 악기 연습을 하다가 힘들거나 슬럼프가 올 때 가연님만의 특별한 극복 방법이나 마인드 컨트롤법이 궁금합니다. 앞으로도 멋진 연주 계속 들려주세요.
1: 저는 약간 슬럼프가 오면은 그냥 좀 쉬는 타입이에요.
0: 아, 연습을 중지하고?
1: 어차피 해도 안 되기 때문에 네. 그냥 잠깐 쉬었다가 네. 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 다시 하는 편입니다.
0: 아, 아주 쿨한 대답을 했습니다. 슬럼프가 올 때는 악기 연습을 중단한답니다. 어차피 해도 마음에 들지 않으니까 충분히 쉬었다가 딱 마음이 올 때 한다고 극복 방법을 알려줬습니다. 박형규님, 연주하는 모습이 참 예쁘네요. 연주 소리도 밝고 부드러워서 듣기 좋아요. 호흡 조절은 어떻게 하나 궁금해요.
1: 호흡 조절은 이제 배를 받쳐가지고 공기를 조금씩 쓰면은 호흡 조절을 잘 할 수 있습니다.
0: 아, 그렇죠. 그러니까 충분히 들여 마시고 네. 들어온 호흡을 딱 받친 다음에 네. 조절해서 쓴다. 네. 아, 아랫배를 조절해서 쓴다고 아주 구체적으로 또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아무래도 다른 연주자의 연주 영상도 참고를 하겠죠?
1: 네. 최근에 한여진님의 만탄의 사수 환상곡 연주를 많이 들었는데요.
0: 네.
1: 듣고 영향도 많이 받은 것 같아요.
0: 그렇군요. 아무래도 플루트 연주곡을 많이 듣겠지만 또 다른 클래식 음악도 좋아할 것 같아요. 어떤 음악 좋아합니까?
1: 이제 클래식 곡 중에서 네. 가장 좋아하는 곡은 라흐마니노프 피아노 협주곡 2번인데요.
0: 네.
1: 피아노랑 오케스트라의 선율이 되게 아름답고 웅장한 느낌이 좋아서 이 곡을 제일 좋아해요.
0: 아, 그렇군요. 라흐마니노프 피아노 협주곡 2번. 다른 거 1번, 뭐 3번, 4번도 가끔 듣나요?
1: 네.
0: 라흐마니노프 다 좋아하는군요.
1: 네.
0: 알겠습니다. 자, 클래식 음악을 듣는 것도 좋아하지만 또 다른 장르의 음악을 듣는 것도 좋아한다면서요?
1: 네, 요즘에 K-POP이나 R&B 장르의 곡 듣는 거 되게 좋아해요.
0: 아, 그렇군요. 그 도움이 좀 되죠?
1: 네. 네,
0: 플루트 네, 연주할 때 네. 클래식 음악뿐만 아니라 다른 네. 음악 듣는 것도 오히려 더 자유로운 상상을 할 수 있어서 맞아요. 딱 도움이 되는 표정입니다, 지금. 자, 음악교육신문 초청 차세대 유망주 콘서트에도 참가를 했었고 파주 필하모닉 초청 영아티스트 콘서트 협연 경험도 있습니다. 많은 연주를 했겠지만 그래도 가장 기억에 남는 연주회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1: 정기연주회 협연이 기억에 많이 남는데요.
0: 네.
1: 준비도 열심히 하고 첫 협연한 거라서 걱정도 되게 많이 했는데 무사히 연주를 잘 맞춰가지고 기억에 잘 남고 그리고 파주 필하모닉 초청 연주 때 연주날이 졸업사진 촬영날이랑 겹쳤었거든요. 네. 그래서 아침에 후딱 촬영하고 서울 넘어와가지고 리허설하고 그랬는데 그때는 좀 힘들었지만 지금 생각하면은 되게 기억이 많이 남는 것 같아요.
0: 그렇군요. 그 컨디션 관리를 못하고 간 거네요.
1: 아, 그래도 컨디션 네. 괜찮았어요.
0: 괜찮았습니까? 네. 오전에 사진까지 찍고 또 메이크업도 하고
1: 맞아요.
0: 예, 시간이 좀 없었을 텐데 이렇게 또 씩씩하게 괜찮았다고 이야기해 주니 다행입니다. 시티 학생 음악 콩쿠르 대상을 받았고요. 화성시 전국 음악 콩쿠르에서도 입상을 했었는데 이 콩쿠르 참가도 좋은 경험이 되겠죠?
1: 네. 저번에 콩쿠르에 나가서 평소보다 조금 아쉽게 연주를 했었을 때가 있었는데
0: 네.
1: 이제 선생님께 혼도 많이 나고 피드백도 많이 받고 나서 이제 더 열심히 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0: 참 신기합니다. 연습한 대로 콩쿠르 나와서 안 하게 돼요.
1: 그렇죠.
0: <그쵸? 웃음> 그래서 방법은 많이 나가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1: 맞아요.
0: 예, 선생님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말씀해 주셨습니까?
1: 이제 소리 더 들으라고 왜

0: 안 듣냐고
1: 내 소리를 더.
0: 네 하고
1: 아.
0: 제가 급해지는 성격이 좀 있어서
1: 네.
0: 급해지지 말라고
1: 아, 박자와 리듬이
0: 네
1: 빨라지지 말아라.
0: 네
1: 아, 그렇군요. 선생님께 감사 인사 한번 하시죠.
0: 감사합니다.
1: 자, 심가연 학생이 앞서 좀긴 연주곡을 준비한 대신에 우리 청차들에게 선물하면 좋을 추천곡을 하나 골라왔습니다. 어떤 곡일까요?
0: 이제 독일의 작곡가 카를 라이네케가 84세였던 1908년에 작곡한 플루트 협주곡 디장조 작품 번호 283의 1악장인데요.
1: 네.
0: 플루트의 다양한 음색과 표현력을 보여줄 수 있는 곡이라는 점에서 이 곡을 골랐습니다.
1: 자, 그럼 심가연 학생의 추천곡 듣고 오겠습니다. 라이네케 플루트 협주곡 디장조 작품으로 283종 1악장 알레그로 몰토 모데라토 에마누엘 파이의 플루트 이반 레프시츠가 지휘하는 뮌헨 방송 교향악단 연주로 들어볼까요?

0: 라인에케 플루티업주국 디장조 작품으로 283종 희락장 할라그로몰토모드라토 에마나이파의 플루트 이반 레프시츠가 시휘하는 미넨 방송 교향단 연주로 들려드렸습니다. 플루트 연주자가 아까 닮고 싶은 연주자 네. 에마나이파이네요.
1: 네.
0: 덕분에 잘 들었습니다. 요즘 입시곡으로는 어떤 곡을 연습하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또 도전해보고 싶은 곡이 있다면 어떤 곡인지도 궁금합니다.
1: 요즘은 오늘 연주한 프라이시츠를 가장 많이 연습하고 있고
0: 네.
1: 앞으로는 약간 현대적인 곡도 많이 해보고 싶어요.
0: 현대적인 곡이요?

0: 네. 워낙 요즘에 현대곡도 많이 나오죠.
1: 그죠.
0: 네. 그 현대곡을 연습할 때는 네. 시간이 좀 많이 들지 않습니까?
1: 악보 보는 데가 좀 많이 걸리고
0: 네.
1: 손가락 돌리는 데 좀 오래 걸리는 것 같아요.
0: 자, 지금 고등학교 3학년이라서 아무래도 대학 입시에 대한 고민이 클 수밖에 없겠죠?
1: 네. 현재 제일 큰 고민은 대학 입시지만 그냥 신경 쓰지 않고 열심히만 하려고 하고 있어요.
0: 아, 그렇죠. 스트레스를 받고 부담을 더 가지면 더 안 좋은 네. 결과가 나올 수 있으니 지금처럼 열심히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정답일 수 있겠습니다. 자, 궁극적으로 실력 있는 연주자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지금 노력하고 있는 건데 앞으로 어떤 연주자, 음악가가 되고 싶습니까?
1: 앞으로 많이 더 공부하고 연구해서 더 안정적으로 완벽하게 연주할 수 있는 연주자가 되고 싶습니다.
0: 아, 이 무대에서 내가 원하는 소리 얻기 위해서 열심히 연습해야겠어요?
1: 네.
0: 자, 끝으로 방송을 통해 하고 싶은 이야기 있습니까?
1: 앞으로도 쭉 열심히 해서 목표들을 차근차근 이루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0: 예, 당장에 이제 입시부터 있으니까 입시부터 네. 원하는 대학에 꼭 가길 바라고 그 외에도 원하는 곡들과 무대 마음껏 서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어린 예술가는 고향 예고에서 플루트를 전공하고 있는 심가연 학생이었습니다. 오늘 오전부터 쉽지 않은 일정이었을 텐데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오늘 심가연 학생과 협연해 주신 피아니스트 윤여리 선생님 고맙습니다.
2: 고맙습니다.
0: 두 분 보내드리면서 들려드릴 곡은요. 베이버의 오페라 마탄의 사소 중 Unto of the Volkes it fell, the fell fille 구름이 태양을 가릴지라도 소프라노 힐데가르트 베렌스의 노래 라파엘 쿠벨리카 주시하는 바이에른 방송 교향단 연주로 들려드립니다.

0: 정경의 클래식 클래식에서 준비한 선물입니다. 빛나는 피부 아로셀에서 슈퍼 콜라겐 마스크 2.0 ECM 액티브, 당신을 빛나게 할 아이웨어 스파클 리서치에서 안경과 선글라스를 여러분께 보내드립니다.
1: 이번 주 초대권 선물입니다. 10월 16일 금요일 롯데 콘서트홀에서 만날 수 있는 서울국제음악제의 폐막 공연인데요. 심포케스트라 위드 크슈스토프 우르반스키, 인간 그 찬란한 여정에 우리 청취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세계적인 지휘자 크슈스토프 우르반스키의 첫 내한 무대로 에네스코 콩쿠르와 차이코프스키 콩쿠르를 우승하며 차세대 대표 바이올리니스트로 자리매김한 김계희가 협연자로 나섭니다. 관람 원하는 분들은 정계의 클래식 클래식 홈페이지 공연 게시판에 신청해 주세요. 정계의 클래식 클래식 오늘의 끝곡입니다. 모차르트의 바이올린 협주곡 5번 A장조 쾌번호 219중 1악장 알레그로 아페르토, 토마스 체트마이어의 바이올린 피라모니아 오케스트라 연주로 들려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클래식 있는 풍경 정경이었습니다.

주말 오후 독일 베를린의 패밀리 센터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출산을 앞둔 예비 엄마와 갓난아이를 유모차에 태운 아빠, 또 아이 손을 잡고 온 부부도 보이는데요. 아이들은 익숙한 듯 놀이터로 달려가고 엄마 아빠들은 교실로 흩어집니다. 만 6세 이하 아이와 부모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이 패밀리 센터는 엄마 아빠의 휴식을 위해 마련된 공간입니다. 요가와 춤, 외국어 공부까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아주 저렴한 비용으로 수강할 수 있고요. 아이를 키우면서 느끼는 어려움과 궁금증을 나누는 육아 사랑방도 있죠. 아이가 도통 잠을 자지 않는데 어떡하죠?

기침할 땐 어떤 걸 먹이는 게 좋을까요? 초보 엄마 아빠들의 고민 상담은 늘 한가득. 이민자 가족들은 고향 음식을 만들어 먹으며 마음을 나누기도 하고요. 가정폭력과 경제적 어려움을 상담하고 도움도 받을 수 있죠. 엄마 아빠에게 꼭 필요한 건 휴식이다. 고개가 저절로 끄덕여지지 않나요? EBS 캠페인 세상의 모든 엄마 아빠를 응원합니다.

0: Are you studying English? Do you want to speak English more naturally?
1: Then listen to Power English on EBS FM.
0: Power English is a fun and practical program for intermediate learners. Learn useful expressions that only native speakers use in everyday life.
1: Learn English. Speak with confidence.
2: 매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7시 40분. 재방송은 저녁 7시 40분.
1: 프리토킹의 강혜진은 요일별 테마 영어 파워 잉글리시로 당신의 영어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하세요.
0: Just 20 minutes a day can make a big difference.
3: (목소리) 여러분께서는 EBS FM을 듣고 계십니다. 저는 세계 음악 기행의 이승열입니다.

언더스토리는 하층 식생 혹은 하목층을 가리키는 말로 숲 지붕과 숲 바닥 사이에 사는 생물을 뜻하는 산림학 용어이다. 곰팡이나 이끼를 비롯해 어린 나무인 묘목이나 높이가 2m 이내로 땅속에서부터 줄기가 갈라져 나오는 관목 같은 내음성 식물들이 언더스토리에 속한다. 태양빛의 상당 부분은 숲의 지붕에 해당하는 임관층 식물들이 받아먹기 때문에 중간층, 즉 언더스토리에서 살아가는 식물들은 늘 빛이 부족하다. 내게 있어 문학은 적은 빛으로 살아가는 존재들을 환대하는 집이다. 박혜진 비평집 언더스토리 속 문장으로 윤고은의 EBS 북카페 시작합니다.

윤고은의 EBS 북카페 오늘의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첫 곡으로 전한 노래는 보헴의 오늘의 작가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윤고은 작가님의 빈자리를 대신해 오늘과 내일 카페지기 자리를 맡은 박혜진입니다. 윤고은 작가님은 한불수교 140주년을 맞아서 출판 문화 교류 행사로 출장 중인데요. 파리에서 K-북 위크에 참여하고 계십니다. 아마 파리에서 지금 방송 듣고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저는 사실 그 취미랄 게 별로 없는 사람입니다. 네, 라디오 듣기만은 학창시절부터 지금까지 변치 않고 또 실증내지 않고 함께해온 습관이자 취미인데요. 제가 좋아하는 피천득 산문 중에 수필은 마음의 산책이다라는 문장이 있어요. 근데 라디오야말로 수필 같고 또 마음의 산책과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인 이야기들 또 일상적인 축하와 위로의 말들을 듣고 있으면 산책길에서 만나는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을 보는 것 같고 그 시간이 제게는 휴식이고 안식이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제가 실제로 산책을 안 하는 건지도 모릅니다. 이건 좀 부작용 같아요. 아무튼 라디오 DJ는 제 인생에서 오랜 버킷리스트 같은 것이었는데 평소에 제가 애정하고 또 애청하던 프로그램에서 그 버킷리스트를 이루게 됐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정말 한치 앞도 알 수가 없고요. 기다리면 한 번은 이렇게 기회가 오나 봅니다. 오늘 문장 카펫은 민음사에서 펴낸 저의 비평집 언더스토리 속 문장을 가져와 봤습니다. 저는 민음사라는 출판사에서 문학 편집자로 일을 하고 있고요. 동시에 비평가로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편집자로 일을 하면서는 아직 책이 되지 않은 글을 책으로 만드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이고, 비평가의 자리에서는 책이 된 작품들이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를 평하는 건데, 좀 멋없게 표현하면 이제 책 만들면서 먹고 사는 거고요. 그러니까 공사 구분 없이 책과 함께 사는 거고, 조금 멋을 부려서 표현하면 책과 문학 속에서 길을 잃고 또 길을 내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오늘 문장 카펫으로 가져온 책은 제 비평집 언더스토리예요. 주로 2020년을 전후한 작품들 중에서 이 언더스토리라는 개념으로 읽어낼 수 있는 작품에 대한 비평을 모은 책입니다. 언더스토리는 원래 이숲 생태학 용어인데요. 큰 나무들이 만드는 그늘 아래 낮은 층에서 자라는 그런 작은 나무와 풀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근데 숲을 들여다보면은 이제 그 낮은 층 위에 있는 존재들이 서로 얽히고 기대면서 하나의 생태계를 이루고 있거든요. 한국 문학 작품 속에서 저마다 어떤 결핍을 안고 있는 존재들, 뭔가 좀 부족하고 또 어딘가 흔들리고 그래서 완전하지 못한 인물들이 서로에게 또 기대고 연대하면서 자기만의 그 방식으로 살아나가는 그런 방법론을 이 생태학적인 개념 안에서 찾아본 겁니다. 뭐 결핍이 결핍에서 끝나지 않고 또 다른 결핍과 만나서 서로를 살게 하는 힘이 되는 그런 순간들을 문학에서 발견하면서 문학이란 결국 적은 빛으로 살아가는 존재들을 환대하는 집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제가 이제 비평가로 이렇게 살다 보면 비평가란 무슨 존재인가 어떤 존재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대부분의 작품들에는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거든요. 근데 비평가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작품의 장점을 잘 보이게 해서 사람들이 단점을 못 보게 하거나 보더라도 그게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드는 직업적 편애주의자들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 방법으로 이제 작품을 오래 들여다본 뒤그 안에 숨어있던 작가의 용기를 효명하는 것이 비평가의 삶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도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과 함께 작품 속을 천천히 걸어보고 싶습니다. 사연을 좀 소개할게요. 9110님 반짝! 혜진 작가님 환영합니다. 잘 들을게요. 네, 저도 반짝반짝입니다. 제가 너무 많은 응원의 문장들이 있는데, 1867님 반짝, 혜진 작가님 반갑습니다. 목소리가 고급져서 반했어요. 저 힘내라고 해주시는 말씀 같은데 감사합니다. 0786 쓰시는 분 반짝, 박혜진 편집자님 안녕하세요. 오늘 연차인가요? 그렇습니다. 직장인에게는 연차라는 제도가 있죠. 저는 오늘 휴가 연차를 내고 윤고은의 EBS 북카페로 여행을 왔습니다. 네. 그리고 하영님, 반짝. 오늘 고은 작가님 대신 오신 분이시군요. 떨지 말고 편하게 즐기다 가세요. 여기선 누구나 환대하니까요. 제가 환대라는 말을 책에서 썼는데 바로 이렇게 저한테 환대를 해주시네요. 네. 제가 라디오 이렇게 DJ 처음인데, 네. 처음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네. 문학의 어떤 기운 안에서, 환대의 기운 안에서 편안하게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재님, 시간 되실 때 편집자님 인생책 좀 소개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저도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외에 많은 청취자분들이 인사 나눠 주셨습니다. 굉장히 큰 힘을 지금 받고 있고요. 제가 이렇게 막 후다다닥 이야기들은 하고 있지만 상당히 많이 긴장을 하고 있거든요. 네. 2시간 동안 이 힘을 빌려서 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윤고은 작가님하고 저는 이렇게 다른 인연들도 좀 있어요. 왜냐하면 윤고은 작가님이 미눔사에서 밤의 여행자들이라는 책을 출간했는데 제가 그 책의 전담 편집자거든요. 그래서 저와 윤고은 작가님은 작가와 편집자의 관계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가님의 빈자리를 제가 이렇게 채우는 것이 저한테는 어떤 버킷리스트이기도 하지만 뭔가 응당 제가 해야 하는 일을 하는 것 같다는 느낌도 좀 함께 받고 있어요. 네. 그리고 뭐, 출판인들 사이에서는 이 북카페가 빛과 소금과도 같은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명랑하면서도 유익하게 또 작품을 길게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알려주는 프로그램이 점점 더 줄어들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출퇴근에 다시 듣기를 통해서 많이 듣고 있고요. 제가 만든 책, 저희 출판사에서 나온 책뿐만 아니라 저희 하나의 루틴으로 네, 이 방송을 듣고 있는데 이렇게 함께 하게 돼서 너무 기쁘고 설레고 영광입니다. 네,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웨이브 투얼스 라이트 그리고 보이 파블로의 허니.

윤고은의 EBS 북카페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 라디오 켜신 분들은 낯선 목소리네 하시겠어요. 저는 오늘 그리고 내일 윤고은 작가님을 대신해 진행을 맡은 박혜진입니다. 사연이 좀 들어와서요. 같이 읽어볼게요. 일단 윤고은 작가님이 동명이인 아닌 것 같고요. 윤고은 작가님이 보내주셨는데 아니 이 편안함은 뭐죠? 믿고 듣는 박혜진 편집자님 진행 너무 좋아서 청 누워서 듣습니다. 편집자로도 평론가로도 작가로도 제가 너무 좋아하는 분 카페지기로 만나니 또 좋아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읽는데 마치 친한 친구가 딱 선풀 이렇게 앞에 박아놓으면 다른 분들이 뒤에 다른 말 못하게 하는 것 같은 천군만마의 응원이었습니다. 정숙님, 혜진 작가님 반갑습니다. 고은님과 또 그렇게 인연이 있으시군요. 차분하고 편안한 목소리 참 좋아요. 화이팅 하세요. 그리고 목소리 얘기해 주신 분 또 계신데요. 정은숙님, 떨지 않고 또박또박 당찬 힘찬 목소리 덩달아 좋은 에너지 뿜뿜입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는데 제가 이 북카페 들을 때 윤고은 작가님의 목소리는 딱 정오의 목소리다. 이 아침에서 오후로 넘어가는 12시에 너무 어울리고 그 12시부터 2시 사이에 윤고은의 목소리는 너무 적합하다라는 생각을 늘 했었는데 그에 비하면 저는 사실 밤 12시부터 새벽 2시에 더 가깝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좀 편안하다고 말씀을 해주시니까 안도감이 듭니다. 네. 5690님 일주일 넘게 못 들었다가 북카페에 입장해 봤는데 고은 작가님이 부재 중이시군요. 박혜진 편집자님이시라는 이야기에 더 궁금하고 설레어하고 있습니다. 저도 반짝 등장합니다. 책 좋아하시는 분들은 또 이렇게 책과 관련된 이야기들도 궁금해하시고 재밌어 하시잖아요. 그래서 편집자들이 책을 또 어떻게 만드나 책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나 이런 것들도 궁금해해 주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저도 오늘 이야기하면서 또 그런 이야기들도 함께 나눌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안정숙님, 박혜진 작가님 요렇게 이쁘고 깜찍하시구나 라고 하셨는데 보라로 보셨나 봐요. 그러니까 청취자분들께서는 보라를 보지 마시고 그냥 그 말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사연을, 네. 그만, 네. 사연은, 네.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고요. 이번 주 일간 카페인. 넘어가겠습니다. 이번 주 일간 카페인은 익숙하지만 제대로 들여다보지 않았던 우리 유물의 이야기를 따라가 보는 시간, 유물가의 산책이라는 주제로 함께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단상은 완벽한 통제를 내려놓고 외부의 힘을 기꺼이 받아들여 완성해낸 넉넉한 비대칭의 미학, 그 이름도 고운 백자 다랑아리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같이 들어보시죠.

조선 후기에 만들어진 거대하고 둥근 백자. 다랑아리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묘한 이질감을 느끼게 됩니다. 이름처럼 밤하늘의 보름달을 똑 닮았지만 컴퍼스로 잰 듯 완벽하고 매끄러운 구형을 띠고 있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김한기 화백이 평생

곁에 두고 찬탄했던 이 유백색의 도자기는 어느 한 구석도 치밀한 대칭을 이루지 않습니다. 한쪽 뺨이 살짝 이질어져 있거나 허리춤이 둥그스름하게 주저앉아 특유의 덤덤한 비정형의 윤곽을 만들어내죠. 다랑아리가 이토록 자연스러운 굴곡을 갖게 된 것은 장인의 기술이 서툴러서가 아니라 흙의 무게와 불의 온도, 그리고 중력이라는 거대한 자연의 물리력을 수용한 결과입니다. 높이가 40cm를 훌쩍 넘는 다랑아리는 커다란 덩치 탓에 물레 위에서 단번에 끌어올려 빚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장인들은 커다란 반구형 사발 두 개를 따로 만든 뒤 위아래로 입을 맞추어 거대한 몸통을 완성합니다. 필연적으로 덧붙여진 허리춤의 이음새는 형태적으로 가장 취약한 지점이 될 수밖에 없죠. 섭씨 1300도가 넘는 가마의 맹렬한 불길 속에서 흙이 벌겋게 익으며 물러질 때 무거운 윗부분의 무게를 견디지 못한 항아리는 결국 중력의 방향을 따라 주저앉고 맙니다. 완벽한 구형을 유지하려던 인간의 의도는 가마 안의 통제할 수 없는 섭리 앞에서 무력해지지만 다랑아리는 그 거대한 힘에 억지로 저항하며 깨지는 대신 자신의 형태를 느슨하게 허물어뜨리는 방식을 택합니다. 현대사회의 팍팍한 논리 속에서 우리는 종종 완벽한 대칭과 무결점의 결과만을 집요하게 강요받습니다. 내 삶의 모든 변수를 계산해내고 억지로 움켜지려다 끝내 마음의 뼈대가 부러지고 마는 팽팽한 긴장감 속에서 살아가곤 하죠. 하지만 다랑아리는 불가항력적인 외부의 힘을 고스란히 받아들이고 자신의 어깨를 늘어뜨림으로써 인위적인 완벽함이 결코 도달할 수 없는 숭고하고 너그러운 여백을 획득합니다. 가마문이 열리고 불길이 물러난 자리, 중력이 빚어낸 비대칭의 둥근 윤곽을 간직한 채 세상에 나온 다랑아리는 우리에게 지적이고 단단한 미학적 반기를 듭니다. 쏟아지는 불길과 중력의 무게에 내 삶의 윤곽을 조용히 맡겨두는 것, 그 수용과 이지러짐의 태도가 오히려 우리를 더 크고 고유한 세계로 이끌어준다는 진실을 마주하게 되죠.

윤고은의 EBS 북카페 일간 카페인에 이어 두 번째 달에 달빛이 흐른다 듣고 왔습니다. 다랑아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가끔 제가 학생들에게 이제 글쓰기 특강 같은 걸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좋은 글은 어떤 글인가요? 이런 질문을 받아요. 그러면 좋은 글이란 내가 쓰려고 했던 것과 전혀 쓰려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의 비율이 8대 2쯤 혹은 7대 3쯤 있어야 하는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의도했던 것들대로만 글이 쓰여진다면 그것은 잘쓴 글은 아닌 거죠. 내가 쓰려고 했던 것과 전혀 쓰려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이 함께 있을 때그 어떤 변주, 그다음에 의외성 이런 것들이 함께 있을 때더 좋은 글이 되는 것 같아요. 사람을 볼 때도 자연스럽다. 이런 것들을 자연스럽다는 감정에서 뭔가 더 멋있다라는 판단과를 하게 되는데 그런 것들을 보면은 완벽함이라는 것은 어떤 틀에서 딱 틀에 맞는 형식에 맞는 것이라기보다는 우리가 느꼈을 때 자연스러움 혹은 예상하지 못했던 것들이 함께 있는 그런 그 조합에서 오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랑아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생각들을 한 번쯤 더 곱씹어 보게 되네요. 사연 좀더 소개해 보겠습니다. 오수미님, 아, 그렇겠군요. 아무리 대칭으로 빚어도 가마 안에서 비대칭으로 변형되는 거였군요. 완벽함은 없다는 말과 상통하는 것 같네요. 그렇죠. 완벽함이라는 것도 뭐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제 하나의 상식으로 통용되는 기준과 또 수준들이 있기는 하겠지만 그 완벽함이라는 것 또한 불완전한 우리 인간들이 만들어낸 기준이니까 그 완벽함에 너무 얽매이지 않을 때 오히려 다른 차원의 완벽함이 만들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진수정님, 다랑아리의 미학을 풀어주셔서 감사해요. 처음 알았어요. 네. 다랑아리라는 것을 이렇게 많이 보기는 하지만 다랑아리가 왜 그렇게 아름답다고 평가받는지 외국인들이 왜 이렇게 조선 백자 다랑아리를 좋아하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차분하게 알게 되는 기회는 많지 않은 것 같은데 저도 오늘 함께 읽으면서 알게 된것 같습니다. 김선아님, 안녕하세요. 목소리가 너무 차분하시고 편안하세요. 끝날 때까지 귀 기울이고 함께 할게요. 네, 끝날 때까지 제가 이렇게 차분하게 해야 되는데, 네, 잘 해보겠습니다. 윤고은님, 윤고은 작가님, 너무 잘하시면 제가 좋으면서도 위태로우니까, 대충 하세요, 편집자님. 대충 해도 너무 좋을 것 같다, 어쩌지라고 해주셨는데, 윤고은 작가님은 이 글에서도 명랑함과 재치가, 네, 느껴집니다. 지금 대충 할 때가 아닌 것 같아요. 일단 잘, 네, 마무리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권덕영님, 박혜진 작가님, 버킷리스트 이루신 거 축하드립니다. 그 즐거움이 목소리에 묻어나서 저도 덩달아 행복해지네요. 오늘 내일 잘 부탁드립니다. 맞아요. 제가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면서도 그 얼굴에 미소가 가득 차 있습니다. 약간의 설렘과 들뜸과 떨림과 이런 것들이 막 합쳐져 있어서 사실 다랑아리의 이미지와는 지금 좀 많이 어울리지 않는 상황인데요. 그래도 잘 네, 2시간 동안 목소리를 잘 구워서 좋은 항아리가 되도록 해보겠습니다. 노래 듣고 와서 오늘 소설 북클럽 시작하겠습니다. 이승윤의 다리 참 예쁘다고 그리고 강허 달림의 기다림 설레임.

0: 맛집 와우.
1: 감동 맛집.
2: 서사 맛집 오.
0: 아. 북카페로 지금 가죠?
1: 네.
2: 네.
0: 네.
2: 윤고은의 EBS 북카페 소설 북클럽 염승숙 작가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작가님.
3: 안녕하세요.
2: 반갑습니다.
3: 반갑습니다.
2: 네. 아, 저는 그 작가님 글로 보고 또 라디오로 많이 들어서 실제로 만나면 어떤 느낌일지 너무 궁금했어요.
3: 아, 네. 글보다 라디오 들어주셨다는 말씀이 훨씬 더 부끄럽네요. 큰일 났네요. 네.
2: 아니, 저는 네. 그 사람의 글과 네. 그 사람이 비슷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3: 그렇죠.
2: 근데 가끔 이렇게 만났는데 아 글이랑 너무 다르다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었어요. 근데 시간이 있죠. 더 지나 보니까 네. 내가 그 사람을 몰라서 그렇게 생각했다. 더 알게 되면은 네. 아 역시 글과 굉장히 비슷하다 아, 이런 사람은. 생각을
3: 아,
2: 했는데.
3: 그렇군요.
2: 염성숙 작가님 제가 오늘 저희 일간 카페인에서 다랑아리 얘기했었거든요.
3: 네네.
2: 다랑아리 보면 약간 단단하고 좀 지적이고 좀 자연스러운 그러면서

0: 약간 소탈한 이미지가 있는데
1: 네.
0: 작가님 좀 그런 느낌이신 것 같아요.
1: 네. 다람쥐 얘기가 나온 순간부터 제가 가슴이 쿵쿵 뛰면서 네. 무슨 칭찬을 저렇게 네. 해주시려고 네. 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기대했던 것 같은 느낌이어가지고 네. 신기하기도 하고
1: 네. 기대되기도. 저도 신기하네요. 네. 처음 뵈어서. 네.
0: 근데 작가님도 지금 네. 수요일 목요일 하셔야 돼요.
1: 제가 지금 네. 잊고 싶었거든요. 잠깐 잊고 있고 싶었는데 네. 아유, 참 큰일 났네요.
0: 네. 지금 네. 쪽 지금은 그 건너편에서 그렇게 앉아 계시지만 이제 한 이틀 지나면 이 자리에서 저와 같은 네, 네. 긴장감과 즐거움으로 또 하시게 될 텐데 네. 이제 동병상련의 마음으로 파이팅 하면서 네. 네, 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윤공원 작가님이 지금 막 글도 보내주고 계세요. 파리에서 듣고 계신 것
1: 지금요?
0: 같아요.
1: 지금요? 듣고 네. 계신 거예요?
0: 네. 그래서 와. 지금 5690님 네. 멀리서도 챙겨 듣고 계시네요. 이게 이제 윤공원 작가님 챙겨 듣고 계시다는
1: 네,
0: 말이고.
1: 네. 애정이 느껴지신다고.
0: 네. 공원 작가님 애정 느껴집니다. 그러셨고 박준성님, 박혜진 작가님 또 다른 평행우주에서 북카페 진행하다 오신 건가요? 편안하고 안정적입니다. 이런 네. 따뜻한 환대의 말들을 계속 이렇게 해주시는 것
1: 그쵸.
0: 같아요.
1: 그렇죠. 네. 박준성님 댓글을 제가 읽어드렸어야 되는데. 아, 제가 끼어들 타이밍을 놓쳤네요, 타이밍을.
0: 아, 네. 긴장이 네. 되지만, 네. 작가님의 진행과 함께 소설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눠보면 좋겠는데, 네. 오늘 어떤 작품인지, 네. 네. 북클럽 작품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1: 네. 그렇습니다. 오늘은 소니 라부 탄시라는 작가의 이름인데요. 작가 이름도 굉장히 낯설죠. 제목은 더 어렵습니다, 사실. 죽음 뒤의 삶이라는 제목인데요.
0: 네.
1: 보통 아무런 책에 대한 아무런 정보 없이 소설을 손에서 집어들 때 작가 이름도 어렵고 제목도 이렇게 조금 낯설 만큼 어려우면 잘 손이 안 가는 것 같긴 해요.
0: 맞아요.
1: 네. 근데 이제 지난주에 우리가 가상 카나파니의 뜨거운 태양 아래서를 함께 읽으면서 다음 책으로 뭐가 좋을까 좀 고민하다가 우리가 팔레스타인 문학도 처음 접했지만 이 소니 라부탄 씨라는 콩고 공화국의 작가란 말이죠.
0: 네.
1: 우리가 아프리카 정도는 사실 뭐 아프리카 대륙, 뭐 아프리카에서 자행되는 여러 가지 어떤 독재 정권의 역사라든지 좀 반복되는 전쟁의 이면들 같은 것들은 좀 어설프게나마 들어서 알고 있을 수도 있지만 그들의 삶과 역사를 이렇게 문학적으로 재현해 놓은 형상화해 놓은 이런 유의 소설을 접할 기회는 더더욱 없지 않나라는
0: 네.
1: 생각이 들어서 한번 정말 야심차게
0: 네.
1: 좀 결정을 해봤는데요. 아, 결정하고 나서도 이게 맞나 싶어가지고 많이 망설였던 그런
0: 네.
1: 책입니다.
0: 네. 네. 저도 익숙하지 않은 네. 그 언어권의 네. 작품인데, 근데 그 이번 이 책이
1: 네.
0: 창비 세계문학 전집에 있는 책이더라고요.
1: 그러니까요. 제가 믿고 네. 의지할 구석은 바로 이 글자밖에 없었습니다. 창비 세계문학선.
0: 네. 네. 그 민음사에도 네. 그 세계문학 전집이 있는데
1: 네, 있죠.
0: 그 전집들마다의 특징이 조금씩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캐논이라고 하면은 이제 세계의 정말 클래식한 것들을 모아놓은
1: 그렇죠.
0: 것들인데 그 비판받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게 너무 이제 뭐 미국과 유럽이 서구 중심으로 이제 목록화되어
1: 그렇죠.
0: 있다 보니까 뭐 아시아라든지 뭐 아프리카라든지 라틴 아메리카 이런 그 옷의 문학들은 좀 소외될 수밖에
1: 맞아요.
0: 없어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좀 아쉬워하는 분들도 있는데 제가 어슴푸레하게 알기로는 그 창비 세계 문학 전집은 좀 그런 소외된 국가의
1: 네.
0: 작품들이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1: 맞아요. 조금 더 풍요로운 느낌이고 사실은 뭐 어느 언어권, 어느 국가의 문학을 정전화된 방식으로 소비하는 입장에서 어떤 방식으로든 배제하고 있다기보다는 그야말로 우리의 어떤 이 세계 문학을 바라보는 감시관이라든지 심미안이라든지 여러 가지 전문성이 발휘되어야 하는 부분이라서 번역의 문제도 있고요.
0: 네.
1: 선별의 과정이 그렇게 녹록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사실. 네. 그럼에도 이렇게 콩고 공화국의 정말 유명한 뭐 현대 아프리카 문학의 고전이자 문제작으로 불리고 있더라고요. 이런 손

0: 라부탄시의 죽음 뒤의 삶 같은 것을 그래도 한국어로 번역된 것으로 읽을 수 있으니 얼마나 행운인가 싶기도 하고요.
1: 네. 박주영님, 아프리카 화가의 그림은 봤지만 문학은 처음입니다. 아마
0: 그러니까요.
1: 이런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저도 그렇거든요.
0: 맞습니다.
1: 정경희님도 지난주 뜨거운 태양 아래서 읽고 너무 마음 아프고 슬펐다고
0: 그쵸.
1: 보내주셨어요.
0: 제가 경고와 당부를
1: 아,
0: 지난주에
1: 네.
0: 드렸었는데, 너무너무 슬퍼서 경고를 드렸다면, 이 오늘의 소설, 죽음 뒤의 삶은 사실 너무너무 잔혹하고 낯설어서 경고 드릴 만합니다. 네, 사실은요. 네.
1: 저도 오늘 이 책을 다룬다는 얘기를 듣고
0: 네.
1: 책을 이렇게 봤어요.
0: 아,
1: 근데 제가 그 신입사원일 때,
0: 네. 네.
1: 그한 15년 전 이야기입니다. 출판사에 들어가면은 이제 외국어로 쓴 원고를 읽고 검토서를 써야 돼요. 그때 그 소설을 한 편을 읽고 이제 숙제처럼 했는데 그게 해변 위를 굴러다니는 잘린 머리가 과거를 회상하는 얘기였어요. 그래서 제가
0: 네.
1: 갑자기 죽었는데 왜 죽었는지를 알 수가 없고 그래서 너무 카오스 상태여가지고 또 힘들었었거든요. 근데 그
0: 네.
1: 작품이 그 이후에 출간이 됐는데 카를로스 푸엔테스의 의지와 운명이었어요.
0: 그렇군요. 전 지금
1: 예.
0: 마르케스
1: 네,
0: 생각했는데.
1: 남미 문학의 이제 뭐 멕시코, 라틴 아메리카 문학의 이제 대표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그때 일종의 트라우마가 생겨가지고 그
0: 어떡하나요? 하필
1: 마술적
0: 또 제가.
1: 리얼리즘 네
0: 네.
1: 이러면 굉장히 문학적으로 뛰어나지만 어려움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번에 어떤 계기로 이걸 하셨을까라는 궁금증과 함께 저희 그걸 좀 극복해 보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0: 네.
1: 네, 그래서.
0: 제가 너무 너무 죄송한 마음과 함께.
1: 아니에요. 네.
0: 네.
1: 근데 아마 저랑 비슷한 생각을 갖고
0: 네.
1: 계신 분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0: 그쵸.
1: 네.
0: 아마 북클럽 들으시는 분들은 제가 얼마나 무섭고 잔인한 영화조차 제대로 못 보는지 아실 텐데, 문학 작품은 이상하게 조금 더 극복해 보려고 애를 쓰게 되는 것 같아요. 저도 죽음 뒤의 삶 처음 접했을 때는 이 얘기가 어떻게 가려고 초반부터 이렇게 휘몰아치지? 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1: 네.
0: 우리가 보통 이제 무자비한 폭력성이라는 말을 하잖아요. 그야말로 무자비합니다. 소설 초반부터요. 막 휘몰아치는 막 자행되는 악행의 모습들이 있는데 그것이 시각적으로 아주 적나라하게 묘사되어 있다 보니까 이 소설책 처음 받아드시고 카페인 분들께서 한 서너 장만 읽으셔도 이거 읽어봐라. 내적 고뇌에 휩싸이실 것 같습니다, 사실은. 네. 그런데 이 소설 자체가 1979년 발표작이고, 콩고가 이 60년에 이제 벨기에령과 프랑스령으로 독립이 이루어졌을 때, 그 직후에, 아마 국민들은 너무나 큰, 경제적인 풍요, 그리고 어떤 국민들이 향유할 수 있는 어떤 민주주의의 향연, 이런 것들을 기대했겠죠. 하지만 그러지 못하고, 우리의 어떤 80년대를 떠올리게 할 정도의 군부 쿠데타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너무나 많은 암살과 저격과 이 초대 대통령을 너무 이제 폭력에 묵시록적으로 끌어내리다 보니까 너무나 많은 이 저격의 시간들이 이어졌고, 그러다 보니까 정말 절실한 지도자 한명 없이 이 군부 정권 아래에서 말도 안 되는 독재 치하를 거의 한 10여 년 이상, 이어갔던 것 같아요. 그 안에서 소니 라부탄 씨가 교사 출신이었는데 작가로서 느꼈던, 그리고 작가이자 국민으로서 느꼈던 아주 깊은 절망과 분노가 있었고, 그것이 이제 이 가상의 공화국, 카타말라라지, 나지라는 이 가상의 독재 국가를 소설 안에서 세워서 이들의 독재 정권이 얼마나 폭력적이면서 또 얼마나 비인간적인가. 그러나 동시에 이것들이 얼마나 우스꽝스럽고 얼마나 이 무자비한 희극성을 낳는 것인가에 대해서 아주 절절히 고발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소설이 조금 잔인하게 묘사될 수밖에 없고, 독재자가 휘두르는, 이 소설에서 구원의 영도자라고 불리는 이 독재자가 휘두르는 이 말도 안 되는 이 폭력성들이 정말 너무나 놀랍게, 그야말로 놀랍게 그려져 있습니다. 네.
1: 네. 놀랍게 그려져 있는 이 책, 오늘도 책 선물 있습니다.
0: 네.
1: 네.

0: 작가님 말머리 뭘로 정할까요?
1: 이걸 선물 드리며 기뻐하셔야 할 텐데 마음이 정말 무겁습니다. 무겁지만 이제 소설 중반만 딱 제가 항상 북클럽에서 강조드리는 말이 있거든요. 네. 아무리 어려운 책이고 아무리 이해가 안 되는 책이라도 딱 50페이지만 넘어가 보셔라. 네. 저는 그런 팁을 드리고 있는데 이 책도 50페이지만 넘어가면 네. 조금 더 잘 즐기실 수 있으니까 네. 말머리는 작가 이름도 너무 길고 제목도 너무 어려워서 그냥 콩고 정도면 어떨까. 콩고 문학이니까.
0: 네, 네. 맞아요. 그러면 이제 또 콩고 문학을 대표하는 네. 이미지랑도 같이 네. 딱 생각이 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머리 네. 콩고로 사연 남겨주시면 책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영주님 지난번에 이어서 오늘도 심호흡을 하면서 마음을 가다듬고 북클럽 잘 들을게요 이렇게 네.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 끝고 듣고 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버디의 론리네스.

0: 번개맨과 함께하는 EBS 안전 캠페인. 지진이 나면 이렇게 하세요. 첫째, 흔들림이 닥치면 탁자 및 책상 밑으로 들어가 몸을 보호합니다. 둘째,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고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해둡니다. 대피는 계단으로, 아셨죠? 셋째, 건물 밖에 있었다면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고 운동장, 공원 등 넓은 공간으로 대피합니다. 차량은 이용하지 마세요. 여러분, 번개맨이 알려드린 안전한 행동 요령 잊지 마세요. 번개 파워!
1: 매일 오후 5시부터 7시 영어로 만나는 세상 이야기, 마스터 유진, 크리스틴과 함께 오늘의 국내외 뉴스를 쉽고 재미있게 만나보세요. 복잡한 국제 이슈도, 핫한 경제 소식도 이제 영어 표현과 함께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습니다. 퇴근길, 저녁 준비 시간, 혹은 하루를 정리하는 순간, 세상을 읽는 힘과 영어 감각을 동시에 키워보세요.
2: Evening special. Let us guide

0: Talk about your unforgettable trip. Talk about early morning deliveries. Talk about the types of bus stops. Talk about stress management.
1: Speaking 전문 프로그램 입이 트이는 영어 주제별 말하기 훈련은 입치영에서 함께하세요.
0: 내일 함께해요. 입이 트이는 영어.
2: Now, you are listening to EBS FM. 듣고 계십니다. 저는 야사시 초급 일본어 이은미
3: 쇼타입니다.

0: 윤고은의 EBS 북카페. 윤고은의 EBS 북카페 소설 북클럽 염승숙 작가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소니 라부탄시의 소설 죽음 뒤의 삶 속의 이야기 2부에서 이어갈게요. 사연 소개하고 가겠습니다. 정경희님, 마의 고개가 50쪽까지군요. 잘 극복하길 바라며 읽어보겠습니다.
1: 네, 맞습니다.
0: 근데 작가님,
1: 50쪽만 지나가면 읽을 수 있어요, 그래도.
0: 50쪽, 네. 왜 50쪽까지는 근데 힘든 건가요?
1: 아, 50쪽까지는요. 이게 사실은 소설은 줄거리만으로 구성되어 있진 않잖아요.
0: 맞아요.
1: 이야기가 시간 순차적으로 시간 순대로 사건이 벌어지는 것을 우리가 스토리라고 한다면 소설은 스토리만으로 구성되는 것이 아니라 작가의 무의식선에서 어떻게 하면 이 이야기를 독자에게 훨씬 더 즐겁고 재미있게 흥미롭게 들려줄까라는 이 무의식적인 욕망으로 플롯이 발휘된단 말이죠.
0: 네.
1: 그래서 그 플롯은 이야기가 벌어진 사건의 맥락을 시간이나 공간을 막 뒤흔들어 놔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아무리 재미있는 소설도 이게 무슨 이야기이지? 싶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몰입감이 상당한 그런 소설들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소설은 소설 속의 주인공이 문제적 상황에 다가가기 위해서 너무나 많은 스토리적인 기반을, 기틀을 만들어 놔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소설 초반에는 다소간 극적 재미와 흥미가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게 저는 마의 50쪽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0: 맞아요. 네. 이런 이유들로 인해서 만약에 힘들다, 좋은 작품일 가능성이 더 있는 거니까
1: 맞아요.
0: 네, 견디고 읽어보면 되겠습니다.
1: 네.
0: 이승현님, 승숙 작가님과 함께면 리더스 하이 문제 없죠.
1: 아.
0: 이 러너스 하이를 리더스 하이라고 하신 거죠.
1: 그러네요.
0: 이게 특정 시간이 지나면 네. 막 이렇게 기분이 막 좋아지는 것처럼
1: 뭔가 네. 명예로운 단어 같습니다. 리더스 하이 명심하겠습니다.
0: 네, 네. 너무 좋은 말이네요.
1: 네.
0: 2801님, 아프리카 문학은 처음이라서 궁금합니다. 지난주 책도 많이 아팠는데 많이 아픈 책 한 번 더 읽어보고 싶어요. 저도 예전에 이런 네. 질문을 받았던 적이 있는데 네. 사는 것도 너무 힘든데 나 왜 이렇게 어둡고 힘든 소설을 읽어야 되냐라고 물어보셨어요.
1: 맞아요. 아마 작가분들이 한두 번씩은 독자분들께 그런 질문 받지 않을까
0: 네.
1: 싶어요. 네. 뭐라고 답하시나요?
0: 저는 그때는 어버버하고
1: 네.
0: 지나갔어요. 그래서 집에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네. 어두운 그 환경이라는 게 진실이 드러나는 혹은 딜레마가 드러나는 조건이더라고요. 그래서
1: 그렇죠.
0: 어둡지 않고서는 또 우리가 보기 힘든 그런 진실을 발견하기가 굉장히 힘들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1: 맞습니다. 현실에서도 빛과 그늘이 있고 어떤 면에서든 고통을 응시하지 않고는 우리의 행복과 즐거움을 찾기도 어려운 것이니까요.
0: 네. 1545님, 콩고하면 폭력 무

0: 정부 잔혹한 이미지가 떠오릅니다. 제 기억으로는 정부 차원에서 세계 헤비급 타이틀 권투를 정치적으로 유치할 정도니라고
1: 그렇군요.
0: 또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저마다 갖고 있는 콩고에 대한 이미지들이 있는 것

0: 들로서는 너무나 우스꽝스러운 호명이에요.
1: 네.
0: 구원도 있는데
1: 영도자.
0: 영도자까지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축약해서 이제 영도자라고 불리는데 이 소설은 이 구원의 영도자와 이 구원의 영도자 정권을 타도하기 위해서 아주 은밀하게 움직이는 이 단체의 수령, 마르샬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반군 지도자 마르샬이 등장하는데 이 구원의 영도자와 반군 지도자 마르샬의 수대에 걸친 기록을 이제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많은 시간이 흘러가고요. 이 안에서 소설의 첫 도입부는 이 구원의 영도자라고 하는 인물이 마르샬과 마르샬의 가족들, 그러니까 마르샬의 아내와 딸과 아들들을 데려다가 어떻게 처참하게 처형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 처참하게 처형할 때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 영화나 어떤 문학 작품에서 접한 것은 총 아니면 막긴 검, 검? 검. 지금 칼과 검이 합쳐졌습니다. 네.
1: 컴.
0: 네. 긴 칼, 뭐 이런 거 생각할 텐데 여기서는 참이 구원의 영도자가 포크를 들고 그렇게 돌아다녀요. 이 포크를 들고 계속해서 이 구원의 영도자가 머무는 푸른색 방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구원의 영도자를 지키는 이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근위대, 경비대, 경호원들
1: 경호원들처럼.
0: 이런 사람들이 많은데 그런 사람들이 그 자를 데려왔습니다라고 하면서 이제 마르샬을 무릎 꿇리고 이제 마르샬과 아내와 그 자식들까지 다 무릎 꿇리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 영도자가 있는 푸른색 방은 널찍한 식당이 붙어 있는 공간이었대요. 그래서 영도자가 포크를 들고 있는 건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는 부분일 수도 있어요. 밥 먹다가 지금 그 자를 데려왔습니다 하니까 포크 들고 뭐야 하면서 일어난 상황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 큼직한 고기 덩어리를 자르는 데 쓰는 식사용 나이프를 이제 마르샬의 목덜미에 내리꽂는 거죠. 이런 방식으로 계속해서 좀 잔인한 대목들이 이어지는데 너무 웃겨요. 구원의 영도자는 포크로 마르샬의 목도 찔렀다가 그 찌른 포크로 다시 고기도 잘라 먹었다가 굉장히 어수선한 모습을 보이거든요. 그러면서도 이 식사가 거의 끝나가는 와중에 마르샬을 어떻게 더 크게 위협할 것인가 그것에 주안점을 두고 있어요. 마르샬과 그의 가족들을 계속해서 잔혹하게 괴롭히거든요. 그때 마르샬이 하는 말이 있어요. 나는 이런 죽음을 죽고 싶지 않다. 네, 난 이렇게 죽고 싶지 않다가 아니에요. 나는 이런 죽음을 죽고 싶지 않다. 이게 번역어라서 다소간 낯설게 들리기도 하는데요. 이 지금 뭘 기다리는 거야? 어서 빨리 죽어버려. 뭐 이런 의미인데 나는 이런 죽음을 죽고 싶지 않다라고 하면서 버티는 거죠. 이 소설의 제목이 죽음 뒤의 삶이잖아요. 이 제목은 사실상 굉장히 아이러니하면서도 그로테스크하단 말이죠. 죽음 뒤에 무엇이 있는지 살아있는 자들은 결코 알 수가 없지만 죽음 뒤에 삶이라고 규정했을 때, 죽음 뒤에도 죽음이 이어지지 않는 이 아이러니한 현실을 환기시키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마르샬이 이 영도자 앞에서 나는 이런 죽음을 죽고 싶지 않다라고 하면서 이 죽음을 유예하면서 이 삶을 버틸 때, 그래서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지? 너무 흥미롭단 말이죠. 그리고 소니 라부탄 씨는 이 소설 자체를 한 편의 우화, 엄청난 소동극, 풍자극으로 만들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마르샬이라든가 마르샬의 아내를 뭐 아버지 넝마, 어머니 넝마, 딸 넝마, 아들 넝마 뭐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마치 넝마가 된 것처럼 누더기, 이 갈갈이 찢긴 옷가지처럼 느껴지듯이 이들의 신체가 완전히 파괴됩니다. 이 영도자에 의해서 이런 대목들을 보면 계속해서 뭐 영도자가 말해봐 마르샬 어떤 죽음을 죽고 싶나라고 하면 난 이런 죽음은 죽고 싶지 않다 이런 다소간 낯선 단어들 문장들이 반복이 되면서 알 수가 있어요. 구원의 영도자가 얼마나 마르샬을 향한 이 엄청난 살의에 시달리고 있는지 얼마나 이 마르샬을 없애버리고 싶어 하는지 이

0: 세상에서. 그리고 한편으로 이 마르샬은 이토록이나 죽음에 저항하면서 구원의 영도자의 행동에 항거하면서 정말 죽음 앞에서도 죽고 싶지 않을 정도로 이것은 이제 비겁한 생의 욕망이 아니라 네. 이렇게 죽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이 반군의 지도자로서의 모습들을 보여준단 말이죠.
1: 네.
0: 그래서 결국에 마르샬은 사망합니다. 마르샬은 사망하고 마르샬의 이게 너무 이제 잔혹한 장면들이지만 초반 50쪽만 넘어가면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 잔혹함이 조금은 덜어지는데 이 막 마르샬의 사체를 이제 막 자식들에게 아내에게 막 먹이기도 하고
1: 네.
0: 막 이런 잔혹한 일들이 벌어져요.
1: 그것을
0: 거부하면 당연히 죽음을 맞는 것이고 그것을 어떻게든 인내해서 이 샤르다나 같은 딸은 살아남거든요. 끝끝내 살아남아서 자신의 몸과 영혼으로 저항을 이어가고자 해요. 그런 부분들을 또 소설 초반에 아주 격렬한 스토리로 보여주면서 이제 마르샬의 죽음 이후에 구원의 영도자와 이 가상의 공화국, 이 독재국가는 또 어떤 이 삶의 전경을 보여줄 것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의구심을 갖게 하죠.
1: 우선 50조까지는 이런 잔인함들을 좀 견디셔야 합니다.
0: 네.
1: 정경희님, 아 너무 잔인해요. 저는 사흘 굶긴 개를 풀어놓아 사형 집행하는 것도 매우 잔인하다고 생각했었는데 그보다 더 잔인한 것 같아요
0: 네,
1: 라고
0: 맞습니다.
1: 말씀하셨고 오수미님 죽은 뒤의 삶이 남은 자의 삶인지 죽은 자의 삶인지 궁금합니다 라고도 하셨는데 아마 뒤에서 아마 그 죽음 후의 삶에 대해서 더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산자와 죽은 자의 경계가 이제 무너지는 그런 상황들. 노래 듣고 가겠습니다. 니나 시몬의 미시시피 갓담.

0: 윤고은의 EBS 북카페, 소니 라부탄 씨의 소설 죽음 뒤의 삶 함께 읽어보고 있습니다. 진창숙님, 이런 죽음을 죽고 싶지 않다, 유라고 네. 하셨습니다. 네. 그 이런 죽음을 죽고 싶지 않다가 이런 죽음은 싫다도 아니고 네. 이렇게 죽기 싫다도 아니고 이게
1: 어려워요.
0: 네. 그래서 그 책 앞부분에 네. 있었던 문장 중에서 제가 기억나는 게 네. 나는 부조리에 부조리를 쓰려고 했다라는 문장이 있었거든요. 그게 부조리를 쓰는 것도 아니고 부조리에 부조리라는 게 뭘까?
1: 네.
0: 그러니까 이게 이런 죽음은 죽고 싶지 않다는 건 일단 죽긴 죽는다는 거잖아요.
1: 그렇죠.
0: 그거는 어떻게 할 수 없고. 근데 네. 이런 죽음은 죽기 싫다. 그래서 네. 아, 그 부조리의 부조리라고 할 정도로 정말 그 엉망진창.
1: 그렇죠.
0: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질서라고는 어떻게도 통용되지 않는 그 무질서와 혼돈을 써야
1: 그
0: 했던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도 드는데요.
1: 그러네요.
0: 네. 3661님. 삶과 죽음의 경계가 무너진 상황이라니 내용이 너무 궁금해집니다. 네. 그리고 유영주님, 승숙님 말씀대로 50페이지까지가 마의 구간 맞군요. 책으로 간접 경험만으로도 아, PTSD 충분히 경험하겠어요. 완전히 다른 세상 이야기라서 감히 상상하기가 어렵군요. 좀 이렇게 우리가 기존의 경험을 통해서 뭔가를 상상하기에는 좀 어려운 이야기인 것 같긴 해요.
1: 맞아요. 네. 좀 접하기 어렵고 조금 더 이해하기 어려운. 왜냐하면 독서의 묘미는 작가의 상상력을 들여다보면서 동시에 독자인 나 자신의 상상력도 발휘해야 하는 것이 독서의 묘미잖아요.
0: 네.
1: 그 과정에서 나의 상상력이 어디까지 뻗어나갈지 알 수 없는 두려움도 있단 말이죠. 그런데 소설 안의 내용이 정말 상상할 수조차 없는, 범접할 수 없는 이 고통의 무한을 다루고 있다면 그야말로 좀 겁이 나는 건 당연한 것 같습니다. 그래도 소니 라부탄 씨라는 이 작가가 어떤 방식으로든 자신의 역사와 사회와 집단을 좀 자신들의 고통받는 국민을 좀 직시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렇게 산 것도 아니고 죽은 것도 아닌 상태를 극복해 볼 수 있을까? 문학적으로 어떻게 이것을 기록할 수 있을까라는 작가로서의 사명감에 의해서 상식과 이성이 통하지 않았던 어떤 독재와 폭력의 현실을 일깨우고자 이런 좀 무자비한 잔혹성이 드러나는 글쓰기를 말 그대로 수행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해봐요. 네.
0: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뭐 마르케스나 이사벨 아엔데 작품을 언급할 때 마술적 사실주의
1: 네,
0: 이런
1: 맞아요.
0: 얘기를 하고 마술적 리얼리즘 이렇게 네. 얘기하는데 이 책의 해설을 보니까 열대적 리얼리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1: 맞아요. 열대적 리얼리즘도 재미있는 말이고 저는 또 한편으로는 그 바흐친이 얘기했던 그로테스크한 리얼리즘을 떠올렸어요. 이토록이나 막 비틀린 상상력에 더

0: 해서 신체적인 과장을 통한 현실의 진실을 역으로 드러내는 방식이잖아요. 그로테스크하지 않고는, 그로테스크하게 그려내지 않고는 이 현실의 진실을 길어올릴 수 없다라고 하는 또 다른 삶의 진실이 있었던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신체성을 강조하고 왜곡시키는 뭐 성행위의 묘사도 그렇고요. 뭐 어떤 자꾸만 배설물에 대한 묘사도 계속 이어지고 하는 방식으로 이들의 이 극한에 다다르는 욕망의 세계를 가감없이 들여다보이는 용기 있는 글쓰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1: 네. 그럼 이제 네. 죽고 싶지 않았던 이렇게는 네. 죽고 싶지 않았던 그 인물은 이제 어떻게 되나요?
0: 그렇죠. 마르샬은 결국 사망합니다. 그런데 네. 그 이후에도 이 영도자의 잔혹성은 그침이 없어서 남아있는 가족들을 영도자의 사체로 좀 괴롭히죠. 괴롭혀서 계속해서 당연히 아내이고 자식인데 먹기를 거부하죠. 그래서 이 거부하다가 죽음을 당하기도 하고 끝끝내 살아남은 이 샤르다나라는 이제 막내딸이 있는데요. 군데군데 블랙 유머와 해학을 섞은 장면들도 계속 즐비하게 이어지기 때문에 너무 겁먹지 않으셔도 돼요. 예를 들면 이제 이 마르샬의 아내와 샤르다나라는 막내딸이 살아남았는데 이제 너무 이제 속이 안 좋으니까 토사물 이제 구토해서 이 영도자의 푸른색 방에 카펫을 적신단 말이죠.
1: 네.
0: 그런데 그 영도자가 그 토사물 카펫에 미끄러져요. 그래서 넘어진단 말이죠. 그래서 영도자의 얼굴 왼쪽에 그 지워지지 않는 더러운 얼룩이 생겼다는 거예요. 아니 그 샤르다나의 토사물에 넘어져가지고 토사물이 얼굴에 뺨에 묻었을 뿐인데 어떤 짓을 해도 지워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영도자는 항상 그런 미신을 믿었대요. 위대한 사람들의 죽음은 항상 왼쪽에서 찾아온다. 그래서 모든 경호원들도 다 왼쪽에 자기의 왼쪽에 위치시키게 했거든요. 영도자가 걸어가면 그 경비대원들도 왼쪽에만 막 부다다다다 쓰는 거예요. 근데 그 과정에서 왼쪽 뺨에 지워지지 않는 얼룩이 생겼고 그 영도자가 죽을 때까지 장례식 날까지도 그 얼룩이 지워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얼룩을 마르샬의 검은 얼룩이라고 평생 불렀다는 거예요.
1: 네.
0: 이런 우스운 일화도 계속 삽입이 돼 있어요. 네,
1: 그러니까 그 영도자의 그 질서와 네. 권위라는 걸 굉장히 조롱하고 이렇게 풍자하는 방식인 것 같네요.
0: 네,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마르샬이 사망하고 사실은 마르샬의 아내도 죽음을 맞이합니다. 살아남은 건 막내딸뿐인데 그 막내딸이 하필이면 왜 이렇게 예쁜 거예요? 그렇죠? 이게 약간 문학작품의 클리셰를 네. 손이라 부탄 씨도 이제 사용하고 있는 것 같긴 한데 막내딸이 너무 예뻐요. 너무 몸매도 예쁘고 어떻게 저렇게 흑인 여성이 이렇게 아름다울 수 있을까 감탄을 보는 사람마다 감탄하거든요. 영도자도 이 마르샬의 막내딸의 미모에 홀려가지고 결혼하자 하면서 청혼해가지고 자기 침실로 불러들인단 말이죠. 그런데 이런 독재국가의 영도자 주위에는 항상 이런 미신 같은 걸 점치는 점성술사가 따라다니잖아요. 네. 점성술사가 함께 잠은 자되, 한 침대에서 잠은 자되 동침은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야 하면서 열심히 참지만 너무 예쁘니까 동침을 시도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그 침대 위에 그 샤르다나의 머리 위에서 마르샬이 나타난 거죠.
1: 네. 죽었던.
0: 죽었던. 그리고 죽기 직전에 어떤 법복을 입은 자세로 그리고 목과 입과 뭐 이런 눈 같은 데서 피를 흘리는 광경으로 너무너무 무섭게.
1: 좀 그야말로 그로테스크하게.
0: 네. 너무너무 무섭게 나타난 거예요. 체포되기 직전에 마르샬이 눈앞에 나타나니까 영도자는 뭐 난리가 나죠. 난리가 나서 막 그 경비원 부르고 막 경호원 부르고 난리가 나는데 이런 장면들도 너무 우스꽝스러워요. 막 마르샬은 당연히 죽은 영혼이고 이게 환영인지 영혼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영도자의 눈에 보이니까 이게 너무 극도의 두려움에 막 총을 막 난사하기도 하고 네. 여기 나와요. 총을 뭐 3시간 몇 분 몇 초까지 막 난사하고 제풀에 지쳐가지고 막 또 침대 그 기둥에 머리를 박고 막 영도자의 이런 우스꽝스러운 모습들도 나오거든요. 그리고 나중에는 막 이 조국의 배신자, 인민의 대의를 압살한 자로서 마르샬의 이 죽음을 막 선전하는 막 너무 홍보하는 막 그런 일들도 이제 영도자가 자행했는데 그 과정에서 계속 마르샬의 환영인지 영혼인지 하는 것들이 나타나니까 그래서 자신의 딸을 범하려고 할 때마다 마르샬이 등장을 하니까 나중에 거의 뭐 미치기 일보 직전까지 가는 거죠. 그 와중에 점성술사도 이제 내쫓아버리고 또 다른 자기의 말 잘 듣는 그런 점성술사를 끌어오기도 하고 근데 말 잘 듣는 점성술사니까 네. 영도자가 막 나와가지고 나 지금 군중들한테 강연하러 가는데 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강연할 건데 이 몇 시간 동안 별일 없겠지? 이렇게 물어봐요.
1: 너무 사사로운 것을.
0: 그렇죠. 너무 짧은 시간을 물어보니까 이 점성술사 당황했을 것 같긴 한데 점성술사는 말 잘 듣는 고분고분한 영도자의 충신이니까 아무 일도 없습니다. 이렇게 안심시킨 거예요. 근데 아무 일이 없기는 군중 속에 강연하러 갔는데 군중들의 눈에도 마르샬의 영혼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군중들이 난리가 납니다. 마르샬 아니야? 마르샬 아니야? 라고 하면서 마르샬은 죽었다고 했는데 내 눈에 분명히 마르샬이 보이는데? 라고 하면서 계속 야 조용히 해 총 맞아 막 이런 얘기를 국민들이 또 막 한단 말이에요. 군중 속에서. 그런데 계속해서 나는 이런 죽음을 죽고 싶지 않다라고 했던 마르샬의 이런 목소리들 이런 문구들이 계속 도시 곳곳에서 출현하기 시작하는 거죠.
1: 네.
0: 네. 그러면서 막 이 영도자가 자기 방에 틀어박히기 시작하고 그런 뭐 언제 이런 구절들이 있어요. 영도자는 자기 방에 틀어박혀서 언제나처럼 충성스러운 자들이 자기 손에 도시를 되돌려 주기를 기다렸다. 뭐 이런 문장처럼 군중들의 쑥덕거림은 날이 갈수록 커지고 누구라도 마르샬을 봤다는 사람들이 너무 막 늘어나니까 영도자는 두려움에 떨면서 마르샬과 관련된 일가 친척들을 단두대위로 끌고 가서 처형하고 그걸 또 군중들에게 본보기로 삼고 이런 무자비한 폭력의 악순환이 계속 계속 이어지는 거죠. 그리고 그 와중에 그 막내딸 샤르다나를 사모했던 이 주치의에 의해서 샤르다나가 이 도시 외곽에 호텔로 옮겨지거든요. 그 호텔 이름이 또 공교롭게도 죽음 뒤의 삶이라는 호텔이었어요. 네. 그 죽음 뒤의 삶이라는 호텔은 다분히 좀 이 구원의 영도자를 싫어하는 반란군의 이 소유였던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그 샤르다나가 그 호텔에 머물면서 아이들에게 돈을 뿌리고 그 돈으로 검은색 스프레이를 이제 사게 해서 나는 이런 죽음을 죽고 싶지 않다라고 말했던 마르샬의 문장들을 온 나라 곳곳에 낙서운동을 펼친 거죠. 그러니까 또 영도자는 막 부들부들 떨면서 검은색을 없애버려요. 아무도 검은색을 쓰지 마라. 그래서 막 중간중간에는 장례식 치르던 사람들이 막 처형당하고 그래요. 검은색 옷 입었다고. 말도 안 되는 우스꽝스러운 독재 군부 하에 이 인간을 너무 소모품적으로 사용하는 그런 장면들이 이어지죠.
1: 네. 어떤 폭력의 악순환이 어떻게 이제 이행되는가라는 걸 보여주는 것 같은데 네. 우리 하문이님 실제 콩고의 현실과 그 비참한 내전이 그와 비슷할 것 같습니다. 용기 있는 작가일 것 같아요. 그걸
0: 맞습니다.
1: 썼다는 것이.
0: 네.
1: 네. 이 폭력이 어떻게 더 이어질지 올라프 아날즈의 스파이럴 듣고 오겠습니다.

0: 윤고은의 EBS 북카페 소설 북클럽, 오늘은 소니 라부탄 씨의 죽음 뒤의 삶 함께 읽어보고 있습니다. 독재와 쿠데타 그리고 폭력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처음에는 좀 잔혹하고 무서운 얘기 중심이었다면 시간이 지날수록 조금은 우스꽝스럽고 좀 희극적인 상황으로 연결이 되는 것 같은데 이제 어떻게 되나요?
1: 네. 그래서 마르샤를 분명히 영도자가 죽였는데 여전히 이제 이 잔혹하게 고문하고 살해한 증거인 마르샬이 계속해서 이 어두운 영혼으로 계속해서 눈앞에서 막 왔다 갔다 하니까 이제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는 마르샬을 막 회유하는 장면도 나와요. 마르샬, 분별심을 가져. 나한테 이런 식의 고문은 이제 충분히 했잖아. 자네가 나보다 더 악랄해? 지금? 뭐 이러면서 막 회유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마르샬은 죽었으니까 말은 못해요. 말은 못하고 계속해서 이제 눈살을 찌푸린다거나 이런 표정으로만 나오는데 그러면 그럴 때마다 이제 회유하다가 화가 머리 끝까지 나니까 막 영도자가 여기저기 마르샬의 모습이 보일 때마다 이제 막 총을 쏘는 거죠. 막 83개의 탄창을 막 비운다든가 5시간 동안 총을 쏜 적도 있대요. 그러다가 이 영도자를 말리려고 달려오던 충성스러운 병사들까지 막 쏴버리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도 있고, 그리고 너무 이제 배고파지고 허기지고 화도 좀 가라앉으면 또 애원하는 거예요. 마르샬, 그만 좀 열대적으로 굴어, 마르샬, 막 이런 표현도 막 쓰고.
0: 그러니까 별로 이렇게 실력이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1: 조준력도 형편없고요. 맞아요. 그래서 그러면서 내가 전쟁에서 이긴 거잖아. 나한테 그런 권리는 인정해줘야지 계속 이러기야?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러면서

0: 그래서 결국에는 막 나중에는 막 혼자 위안도 삼아요. 그래, 넌 말도 못하고 나타나는 것밖에 못하지? 됐어, 무시할 거야. 막 하면서 혼자 삐져가지고 막 돌아다니기도 하고 그러면서 아, 어떻게 이 마르샬의 흔적을 이 도시에서 아예 없애버릴 수 있을까? 이런 고민도 한단 말이죠. 내가 영도자로서 보다 더 충성스럽게 국민들의 신임을 얻기 위해서는 마르샬이라는 키워드 자체를 없애야 될것 같은데,
1: 그렇죠.
0: 아, 근데 이 나라에 계속 마르샬 문학이 퍼지는 거예요. 네, 음지에서 자꾸만 마르샬이 했던 말들이 모음집으로 막 인쇄돼서 돌아다닌다거나, 그리고 마르샬이라고 하는 캐릭터를 연상시키는 인물을 주인공으로 해서 소설이 막 돌아다닌다거나, 뭐 그런 얘기 있잖아요. 그리고 이상하게 노래 가사를 들어보니까 마르샬 얘기 같아. 이런 가수도 등장하고, 이런 게 너무 이 마르샬 문학을 이제 사람들이 마르샬의 복음 혹은 통과 문학 뭐 이렇게 막 추앙하면서 은밀하게 손에서 손으로 이 원고들이 전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구원의 영도자는 너무 그런 게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막이 그런 좀 알쏭달쏭한 가사말을 붙인 노래를 부르는 가수를 막 데려다가 총살하고 막 괴롭히고 막 그러거든요. 교수형에 처하고. 그리고 뭐 이런 좀 마르샬을 연상시키는 이 책들, 말들은 불쌍하다 이런 걸 출판한 편집자를 또막 데려다가 죽음을 맞이하게 하고 구금하고 막 이런단 말이죠. 그래서 모든 예술 생산 활동이 지하로 들어가는 이런 장면들도 나와요. 그래서 풍자 문학으로서 이 독재 정권이 얼마나 이 사람들의 예술적 자유 활동을 억압하는지 그런 부분들도 이제 등장하기도 하고 너무 재미있어요. 아까 언급했다시피 그 마르샬의 말들이 검은색 페인트로 쓰여졌다고 해서 온 나라에 검은색을 금지했던 것과 같이 이제 너무 재밌는 게 그야말로 구원의 영도자였던 사람도 이제 시대가 저물고 구원의 영도자도 죽음을 맞이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 소설은 구원의 영도자의 아들, 그 아들의 아들 이런 식으로 계속 대를 이어서 독재 정권이 이어져요. 그런데 구원의 영도자가 처음에 마르샬을 죽음으로 이끌었던 구원의 영도자가 죽었을 때이 48일간의 전국적인 철야 애도 기간이 발표됐고 그 과정에서 뭐 마르샬이라고 하는 쪽지를 써가지고 꽃다발을 갖다 놔요. 마르샬이 갖다 놓은 거예요. 너무 웃기지 않나요? 그래서 이 무례한 꽃다발이라고 하면서 이 경호대원들이 72번 치우지만 72번 꽃다발이 또 등장한다고 합니다. 영도자의 무덤으로 되돌아오는 그 72번의 꽃다발을 나중엔 아무도 치우지 않죠. 그래서 결국에는 장례식에 마르샬이 막 참여하기도 하는. 그러니까 이 소설은 사실은 산자들조차 제대로 살 권리가 없는 곳이다. 이 콩고라고 하는 나라가. 그리고 죽은 자들도 완전히 죽지 않는다라는 설정에서 출발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 마르샬의 영혼이 곳곳에서 이 구원의 영도자의 대를 이은 이 독재자들을 계속해서 괴롭히고 고통에 절망에 빠뜨리는 대목들이 등장을 한단 말이죠. 이런 부분들 너무 웃겨요. 독재자들은 당연히 이제 대를 이어서 바뀌는데도 이들의 독재 방식은 바뀌지 않고 또이 소설에서는 해외 열강이라고 하는 표현이 등장한단 말이죠. 해외 열강? 이라고 하면 도대체 어느 나라일까 싶지만 정확하게 기술되진 않지만 이 콩고가 내전을 거듭하고 계속해서 군부 독재가 이어질 때 어떤 방식으로든 마르크스주의에 심취해 있었기 때문에 그 독재 정권 자체가 그래서 소련과 굉장히 가깝게 지냈다고 해요. 그래서 조금은 더 이런 공산주의 정권 체제 하에 나라들과 긴밀하게 좀 협력했던 것을 떠올리면 이 소설 내부에서 호명되는 해외 열강은 그런 나라들이 아닐까 싶거든요. 근데 계속해서 해외 열강들의 세력을 끌어들여서 자국의 국민들을 내란을 진압하려고 하고 그러면서 해외 열강에 아주 큰 빚을 져요. 계속해서 빚을 진단 말이죠. 그래서 뭐 몇백억의 빚이 계속 늘어나고 90억의 빚이 추가

0: 되고 이런 구절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국가가 빚을 계속 지니까 당연히 그 빚은 국민들의 세금으로부터 거둘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세금들을 계속 징수합니다. 몸세, 땅세, 자녀세, 영도자에 대한 충성세, 경제부양, 노력세, 여행세, 애국세, 용병세, 무지와의 전쟁세, 토양보존세, 사냥세, 뭐 말도 안 되는. 무지와의 전쟁세는 제가 읽으면서도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1: 이
0: 너무,
1: 자체가 무진데.
0: 그렇죠. 너무나 많은 세금을 국민들에게 수탈에 가깝도록 징수하기 시작했고, 뭐 그러니까 국민들은 계속해서 마르샬이 있었어야 해. 마르샬이 있었던 때가 그나마 사람 살던 시기야 라는 식으로 계속해서 이 좌절과 절망과 무기력을 계속해서 토로하기 시작하는 거죠.
1: 극과 극은 만난다는 말이 생각나요. 극단적인 어떤 마술주의 같은 것이 극단적인 사실주의와 만나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유영주님, 북클럽 아니면 콩고풍 그로테스크를 경험하기 선뜻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낮방송으로 들어서 다행이군요. 그러게요. 이걸 밤에 들었으면 꿈에 나왔겠죠. 네.
0: 그러니까요.
1: 5690님, 비상식적이고도 무자비함과 거기에 어이없는 우스꽝스러움까지 더해진 영도자의 모습은 현실보다 덜하다라는 참담함도 작가는 이야기에 담아내려 했던 걸까요?
0: 맞아요. 지금 말씀해주신 대로 비상식적인 무자비함과 어이없는 우스꽝스러움 이런 부분들은 이 구원의 영도자 1세가 사망하고 그 아들이 등장했을 때그 아들은 또 시를 썼단 말이에요. 시를 썼는데 이런 구절들이 있어요. 이그 아들을 아버지 마음장이라고 불렀는데, 영도자 아버지 마음장이 금세기에 가장 위대한 시인으로 등극하는 장면들이 나오거든요. 이런 구절들은 너무 우스꽝스럽죠. 유르마 아카데미 작가협회는 그가 자기 의붓 형제를 살해한 해에 그를 올해의 공화국 문학상 수상자로 선정했다. 너무 이 손이 라붓한 시가 얼마나 격렬한 저항감으로 이런 구절들을 써내려갔을까가 느껴집니다.
1: 네. 손이 라붓한 시의 소설 죽음 뒤의 삶. 노래 듣고 와서 마지막 이야기로 이어갈게요. 사라 브라이트맨, 딜리버 미.

0: 윤고은의 EBS 북카페 소설 북클럽. 오늘은 소니 라부탄 씨의 죽음 뒤의 삶 함께 읽어보고 있습니다. 정경희님, 죽음 뒤의 삶 승숙 작가님께서 미리 근육을 풀어주셔서 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1: 네, 꼭 접해보시면 좋겠습니다.
0: 네. 근데 작가님, 이 소설 원제는 죽음 뒤의 삶이 아니더라고요.
1: 오, 그러게요. 원제는 뭐라고 나왔었죠?
0: 이게 죽음이라는 말이 없고
1: 맞아요.
0: 반쪽의 삶?
1: 맞아요. 반쪽짜리 삶 뭐 이런 거였던 것 같아요. 결국엔 이제 죽음이 번안어로 붙으면서 조금 더 우리가 깊이 있게 이 소설의 내용을 좀 숙고하게 된 것 같은데 좀 죽음마저도 어떤 저항의 의지를 완전히 소멸시키지는 못한다. 기묘하게 유예되고 연장되는 지옥 같은 악순환 그 자체를 이제 죽음의 기운이 엄습한 콩고 공화국에 대입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0: 네. 이제 뒷부분은 어떻게 되나요?
1: 그래서 지금 소설 중후반부로 갈수록 블랙 코미디와 공포의 결합 같은 것들이 되어서 점점 더 이 기묘한 풍자극이 이어지거든요. 그래서 아까 두 번째 영도자가 막 이 금세기 최고의 시인으로 등극했다고 했잖아요.
0: 네.
1: 그러면서 뭐 온갖 이 그 뭐랄까요? 너무 숱한 작가적 성공을 그 영도자가 이루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너무 군중들 사이에서는 자꾸만 이제 이 두 번째 영도자가 종신군주 헌법을 제정하고 그마저도 막 문학적으로 막 현란한 수사로 막 더 씌우거든요. 그리고 국민투표에 대한 시를 막 지어가지고 영도자가 막 돌려요. 그리고 전국의 집집마다 막 문 위에 헌법을 써놓게 하는데 사람들이 이제 점점 더 지쳐가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가 이제 지옥이야 라는 말을 이제 소리를 한번 친 다음에 지옥은 죽게 될 거야. 언제? 우리 모두에게 지금 이 나라 자체가 지옥이야 라는 말들이 퍼져나가면서 더 이상은 이 카타말라나지라는 국가명이 쓰이질 않고 지옥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여기가 지옥이다. 그래서 그런 말을 쓰면서 사람들이 아, 뭐 마르샬의 시대를 계속 그리워하고 하다 보니까 그 또 두 번째 영도자, 세 번째 영도자 계속 갈수록 이제 지옥이라는 단어 자체를 또 금지시키거든요. 네. 거리에서 모두가 지옥이라는 단어를 쓰니까 지옥이라는 단어 자체를 쓰이지 못하게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뭐 어떤 주교가 사망해서 장례식이 벌어지는데 그 장례식에서 군중을 향한 발포가 이루어졌거든요.
0: 네.
1: 그 이유는 사람들이 주여 재림하실 건가요? 라는 노래를 부르는데 매 절마다 지옥이라는 단어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찬송가일 뿐인데 그 노래를 불렀다고 해서 이제 모든 군중을 살해하는 이런 엽기적인 발포 행각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막 온 나라가 막 지옥이라는 단어 하나만이 적힌 전단을 수십 킬로그램씩 막 도로 위에 흩뿌리고 막 한단 말이죠. 그래서 영도자는 또 그런 전단은 다 수거해서 불태워버리라고 막 해서 사람들이 막 긴 행렬을 이루어서 광장에서 전단을 지우고 뭐 줍고 이제 불태우고 막 하는데 이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뭐 이런 지옥과 연관되는 책과의 전쟁은 9년 9개월 열 하루 동안 계속되었다. 지옥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거나 암시되어 있는 음악 작품들도 모두 그 악보가 불태워졌다고 하고요. 지옥은 또 고통이라는 단어가 결합되어가지고 전 국토에서 고통이라는 말도 쓸 수가 없었대요. 그래서 죽은 자들을 애도하면서 내 마음이 너무 고통스러워요 라고 발설하는 순간 체포되는 거죠. 이런 억지스러운 상황들도 벌어지고 그래서 이 과정에서 계속해서 너무 우스꽝스러웠던 거는 이제 이 두 번째 영도자가 어느 날 식사 중에 식사를 마치고 또 거울을 보고 이를 닦고 하다가 어느 순간 내 이마가 이상한데? 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 두 번째 영도자가. 그래서 이마를 거울에 가까이 다가가서 비춰보니까 지옥이라고 써져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영도자의 이마에 검은색 잉크로 지옥이라는 단어가 있었대요. 그래서 막 욕실로 달려가서 막 이마를 씻고 난리가 났죠. 근데 글자들은 지워지지가 않아서 밤새도록 자기 이마를 문지르다가 이제 다음날 아침엔 의사를 불러서 피부를 긁어내게 했는데 단어는 그 자리 그대로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단어가 쓰인 부분에 피부 자체를 아예 제거하는 수술을 받았는데 이 피부를 걷어내니까 그 지옥이라는 단어가 뼈에 쓰여져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 구원의 영도자들은 대를 이어서 자꾸만 마르샬의 환영을 보고 잠자다가도 마르샬한테 뺨을 얻어봤거든요. 그리고 벌떡 일어났는데 이마에 지옥이 써 있으니까 이건 뭐 더 이상 살아갈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이마에 노란 띠를 두르고 군중 앞에 나가서 연설을 하려고 하는데 노란 띠를 뚫고 지옥이라는 글자가 보이는 거예요. 군중의 신임을 얻을 수는 없는 노릇이죠. 그래서 산채로 태워버릴 것을 이제 아들들에게 요구하고 뭐 이런 정말 우스꽝스러운 이제 사파들이 계속 이어지는데 결국에 수대를 이어서도 독재 정권은 사라지지 않아요. 그리고 이 반군부 이 지하 정권이었던 마르샬을 추종하는 세력들도 사실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소설의 결말은 그 어떤 상징적인 사건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도시 내부에 계속해서 마르샬과 영도자의 세력이 계속해서 적대적으로 이 도시를 엄습하고 있는 커다란 죽음 같은 어둠을 또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를 이어서 벌어지는 이런 독재 정권의 명과암은 사실 70년대의 군사 독재를 실제로 경험했던 이 소니 라부탄 씨 작가의 경험이었을 것으로 보여요. 아주 폭력적이고 그로테스크한 세계관에 의해서 쓰여졌지만 너무나 이 시각적으로 이 군부의 폭력성을 각인시키려는 장치로서 활용하지 않았을까 싶고요.
0: 네. 오늘 염승숙 작가님과 함께 열대적 리얼리즘 콩고 문학의 매력을 볼 수 있는 작품 한번 읽어봤습니다. 네. 다음 주에는 어떤 책을 만나게 될까요?
1: 네, 다음 주에는 아주 오랜만에 한국 소설로 돌아와 보려고 하고요. 안보윤 작가의 소설이고요. 되게 재밌는 제목이죠. 2만 원만 빌려줘. 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0: 네, 너무 재밌겠네요. 오늘 네. 책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1: 고맙습니다.
0: 네, 오늘 방송 앞두고 긴장 진짜 많이 했는데 카페인 분들의 응원 덕분에 일단 무사히 하루는 넘겨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내일도 반갑게 인사드리겠습니다. 끝곡 소개하기 전에 선물 받으실 분 말씀드릴게요. 2801님 그리고 5896님 콩고문학을 한번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끝곡으로는 페어포트의 컨벤션 페어포트 컨벤션의 페어웰 페어웰입니다.

0: 울트라 오랑주리 봉봉 미라클 샤인 로코코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3: 적중률 100%?
1: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4: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1: 공익광고협의회.
5: EBS 캠페인 함께 걷는 한국의 세계 문화유산. 경남 합천 해인사로 향하는 길. 팔만대장경이 유명하지만 전 오늘 다른 걸 보러 갈 거예요. 바로 팔만대장경이 보관돼 있는 집, 장경판전입니다. 장경판전은 해인사 맨 꼭대기에 자리하고 있는데요. 아니, 이렇게 허름한 곳에 팔만대장경이 있다니 놀라실 수도 있어요. 창문까지 뻥뻥 뚫려 있어서 비가 오면 마구 들이칠 것 같은데요. 하지만 팔만대장경이 원형 그대로 보존될 수 있었던 건 바로 이 허술한 창문 덕분입니다. 팔만대장경이 보관된 건물 벽면엔 나무로 된 살창이 위아래로 나 있는데요. 크기가 제각각입니다. 햇볕이 오래 머무는 남향엔 위창을 작게 만들어서 팔만대장경에 직사광선이 닿지 않도록 했고요. 아래창은 크게 만들어서 판전 바닥 깊숙이 햇볕이 닿게 했습니다. 북향은 반대로 위창은 크게, 아래창은 작게 만들었는데요. 햇볕에 데워진 따뜻한 공기는 위로 올라가고 북향의 큰 창으로 들어온 차가운 공기는 아래로 내려오면서 내부 공기가 자연스럽게 순환할 수 있게 만든 거죠. 팔만대장경을 완벽하게 보존할 수 있도록 설계한 해인사 장경판전. 다 아는 것 같지만 제대로 몰랐던 우리 문화유산의 숨은 이야기였습니다.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3: 적중률 100%?
1: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4: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

케냐의 수도 나이로비의 교차로에서는 교통체증과 신호대기 때마다 작은 서커스가 벌어진다네요. 빨간불이 켜지면 표범무늬 옷차림의 고개사들이 뛰어나와서 저글링부터 공중제비까지 아슬아슬한 묘기를 펼치죠. 일행 중 한 명은 모자를 들고 차들 사이를 누비며 운전자들에게 다가가 팁을 받습니다. 일자리를 얻지 못한 나이로비 청년들에게 이 거리의 고개는 중요한 생계수단이랍니다. 기예를 익히면서 이 생계가 꿈이 된 청년도 있습니다. 22살의 거리 고개사 잭슨, 그는 언젠가 전문 서커스단에 들어가서 세계를 순회하며 공연을 펼치는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세계음악기행 이승열입니다.

9월 14일 월요일입니다. EBS FM 이승열의 세계음악여행. 오늘 첫 곡은 나이지리아 출신의 아티스트 브리짓 블루의 나이로비

뭐 뭐라 그러는지 뭐라고 그 기술을 불러야 되는지 몰라가지고 한 사람이 밑에 서고 세 사람이 그 어깨에 지지하면 어깨 위에 밟고 서서 맨 위에는 또한 사람이 올라가고 이런 식의 기술도 선보이는 수준이 좀 있어 보이는데 위험해 보이네요. 이게 자동차들이 다니는 차도기 때문에 위험한 것도 있지만 안전장치 없이 그렇게 딱딱한 아스팔트 노면에서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이해하는 심정도 있습니다. 그렇죠. 보통 요즘은 현금을 들고 다니는 사람이 나이로비에도 적어져서 현금으로 팁을 받기도 하지만 쪽지를 나눠준답니다. 나중에 괜찮으시면은 요 번호로 팁을 보내주세요라고 적어서 말입니다. 그리고 평균 한화로 환산한 금액이 7, 8천 원 정도의 수입이 생긴다는데요. 좀더 생기는 날은 더 벌고. 나이로비의 일반 건설 현장에서 단순 노동을 하는 그런 일용직이나 뭐 그런 노무자의 평균 일당에 준하는 그런 수준이라네요. 오늘 2부에서 하이테인의 월드차트 음악을 미리 소개해야 될 음악을 미리 들어보면서 이게 아일랜드 아티스트를 주로 소개할 텐데 아일랜드 청년들의 이야기가 많이 담겨 있어서 그걸 좀 찾아봤더니 역시 전 세계적으로 청년 세대들은 주택 문제나 일자리 고민 공통적으로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오늘 나이로비 청년들의 일자리를 찾기 위한 이런 고토하는 모습 또 소개하게 됐네요. 뭐 반응은 두 가지랍니다. 아, 이거 위험하고 여기가 이런 공연을 펼칠 장소가 아닙니다라고 익명으로 인터뷰에 응한 사람이 있는 반면 내 아들 같아서 또뭐 이렇게 조금 고생하더라도 나중에 돌아보면 또 달리 보여질 것이다라고 하면서 응원하는 입장에서 이거 뭐 막간을 이용한 뭐 그런 거 보듯이 빨간불일 때 잠시 훌륭한 엔터테인먼트로 자신은 생각한다 하면서 팁을 후하게 주는 그런 동네 사장님 한 분의 실명 인터뷰도 있었고요. 아무래도 안전이겠죠. 몸을 다치지 않아야 되지만 본인들은 집에 앉아서 아무것도 안 하거나 쓸데없는 행동을 하는 것보다 이런 곳에 나와서 바쁘게 몸을 움직이고 또 이게 어느 정도 건강에도 도움이 된다라는 나름 진취적인 자신의 입장을 당당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뭐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언젠가 프로 서커스단에 입단해서 유럽 그리고 세계를 순회하는 서커스 공연자가 되고 싶다라는 포부도 밝혔고요. 2910님께서 타고난 재능이 부디 빛을 봐서 이 태양의 서커스만큼 흥하길 바랍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꿈은 크게 꿔야 된다고 했던가요? 콩콩님께서 또 태양의 서커스 언급을 해주셨는데 언젠가 그런 데에서 공연을 또 펼칠 수 있기를 예. 기원하셨네요. 고맙습니다. 매일 오후 2시 한 번, 밤 12시 한번더 음악으로 떠나는 세계여행 이승열의 세계음악여행 참여하시는 방법 단문 50원, 장문 100원, 유료 문자 샵 1045고요. EBS 반디앱으로도 사연 신청곡 받고 있습니다. 생방송 실시간 시청 가능하죠. 유튜브 EBS 공식 채널 반디 보이는 라디오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아, 또 이달의 세음행 라운지 소식 전할 때가 돌아왔습니다. 9월 17일 이번 주 목요일 새음행은 아티스트의 스튜디오 라이브 새음행 라운지로 문을 열겠습니다. 9월의 주인공은 한국의 싱어송라이터 기타리스트 사공입니다. 이번 달 초에 두 번째 정규 앨범 도피자를 발표했습니다.

이 목가적인 음악으로 사랑받는 그 음악 세계에 많이 기대해 주십시오. 음악 두곡 듣고 오겠습니다. 프랑스의 조세프 카말 그리고 비타의 Jamais, 다시는 절대로 이런 뜻이죠. 이어서 벨기에의 피에르 드메 그가 부르는 곡 Je pense à vous, 널 생각해 두 곡이어서 듣고 오겠습니다.

주펑샤브 널 생각해 벨기에 가수 피에르 드 메르의 노래였습니다. 이전 곡은 프랑스의 두 가수 조세프 카멜 그리고 비타의 자메 다시는 라는 제목의 곡까지 두 곡 전해드렸습니다. EBS FM 이승열의 세계와 함께 9월 14일 월요일 순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세계음악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이야기, 세계음악의 키워드. 오늘의 키워드는 독일의 국민음악이라 불리는 스타일이자 문화, 슐라거입니다.

독일의 공업도시 도르트문트 그로세 웨스트팔렌할레는 매년 10월 하순이 되면 전국에서 모여드는 사람들로 북적입니다. 유서 깊은 음악 축제 슬라거붐이 열리거든요. 작업화, 아찔한 하이힐, 야구 모자, 핑크색 모자, 형광 깃털 스카프, 독일 전통 의상 등등 이 축제를 찾은 사람들의 모습은 가지각색입니다. 슬라거, 독일 팝 음악의 한 갈래를 지칭하는 키워드지만 그 안에는 무수한 필라멘트들이 번쩍이고 있습니다. 19세기 후반 독일 전통 민요와 유럽 유행 음악 사이에서 태어난 슬라거는 바야흐로 독일의 파티, 댄스, 차분한 감상까지 아우르며 시대와 세대를 초월한 음악이 된 지 꽤 되었습니다. 원 세계의 전통 의상을 걸치고 아코디언과 하모니카, 기타, 트럼펫 등을 연주하던 악단은 바야흐로 힙합, 일렉트로니카까지 접수한 지 오래입니다. 슬라거를 호의적으로 탐사한 영국 저널리스트 로버트 바운디의 설명을 들어보죠. 슬라거는 손에 닿는 모든 것을 변화시킨다. 무심하게 장조 코드와 키치적인 분위기로 바꿔놓는 것이다. 마치 현대 유럽 팝 음악의 세탁기에 엉뚱하게 들어간 빨간 양말처럼 모든 것을 분홍색으로 물들이는 것이다.

앞서 언급한 대로 슐라거는 19세기 후반 독일 전통 민요 폴크스 뮤직과 유럽의 경가극 오페레타와 카바레가 융합되면서 초창기 스타일을 확립하게 되었습니다. 세련되고 복잡한 코드 진행을 무시하고 한번 들으면 누구나 따라 부를 수 있는 장조의 멜로디, 사랑과 이별, 고향을 그리는 마음 등 이 세속적인 소재를 다분히 감상적으로 노래하는 슐라거는 처음부터 예술성보단 대중의 휴식과 위안, 나아가 파티를 위한 배경음악을 자처했습니다. 이 원칙은 댄스 음악, 힙합, 일렉트로니카를 접수한 지금까지도 철저히 고수되고 있죠. 그래서인지 뮌헨과 프랑크푸르트의 부유층, 베를린의 힙스터들, 라이프지의 미대생들, 함부르크의 건축가들은 슐라거를 좋아하지 않는다는군요. 하지만 나머지 독일 사람들은 슐라거 음악을 담은 음반을 사고 공연 티켓을 구매한답니다. 슐라거는 독일 음반 산업의 중추입니다. 독일과 오스트리아의 주요 공영 방송사가 슐라거 축제인 슐라거 붐을 4시간 동안 실시간으로 중계한다는 사실이 그 인기를 입증하죠.

1982년 유로비전 송 콘테스트 우승곡 A Little Peace가 흘러나오고 있죠. 잘 알려진 노래지만 이 곡이 20세기 슐라거의 공식을 충실히 반영한 노래라는 사실은 그만큼 알려지진 않았습니다. 슐라거가 유로비전 송 콘테스트의 주요한 공식이 되었다는 사실도요. 쉽고 직관적인 멜로디, 특정 국가의 음악색을 뺀 보편적인 사랑 이야기는 모두 슐라거의 문법에서 나왔다네요. 훗날 유로팝의 분수령이 된 아바의 음악성 역시 슐라거가 자양분이 되었다죠. 뿐인가요? 이후의 신스팝 유로댄스에서도 슐라거의 기여도를 무시하기는 힘들다네요.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세계 음악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이야기. 세계 음악의 키워드, 오늘은 19세기 후반 독일 전통 민요가 가벼운 오페라 가극과 카바레를 만나 탄생한 후에 당대 주류 팝 스타일을 거침없이 받아들이면서 지금까지도 독일 대중의 매우 큰 사랑을 받고 있는 일상음악 슐라거 만나봤습니다. 주요 대표곡 두 곡이었고요. 방금 들은 곡부터 소개해드리죠. 헬렌 피셔가 부른 Und morgen früh ich dich wach. 그리고 내일 아침 내가 널 입맞춤으로 깨워줄게. 2006년 발표곡이었고요. 발표했을 당시 21살에 소위 말하는 밀레니얼 세대 가수였는데요. 뭐 그 이후로 한 십수년 동안 슐라거 장르 내에서는 스타덤을 갖게 되었고 이 곡의 데뷔 시절의 첫 무대가 오늘 뮤직비디오 소개된 그 영상인 것 같은데요. 당시 40대에서 60대 그런 선배 슐라거 가수가 주요로 출연하는 주말 낮 공영방송의 슐라거 프로그램 그 무대였다네요. 파격이었겠죠. 40에서 60대 대선배들의 노래가 주로 들려오던 가운데 이런 젊은 피의 수혈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졌다고 하는데 이게 좀 더 메인스트림으로 확산된 계기는 7년 후에 뭐 그때부터 아마 이렇게 오디션 프로그램이 유행을 했던 전 세계적으로 그런 시절이었던 것 같은데 그 프로그램에 결승 진출한 참가자가 이 결승곡으로 부르면서 독일 대중음악 전반으로 이게 확대가 됐답니다. 그 이후로는 뭐 앞서 소개한 대로 팝이나 댄스, 힙합 뭐 다른 장르의 요소들이 매우 빠르게 또 흡수가 된 모양이지요. 그리고 콩콩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같은 느낌이었는데 이 리듬 쿵짝쿵짝 이 분위기가 아바풍이다라는 상상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분위기였죠. 먼저 들으신 곡은 60년대의 Merci Chérie로 유로비전에서 큰 인기를 끈 우도 유르겐스트의 80년대 발표곡이었고요. 슐라거가 한 70년대까지 한

수년 인기를 구가하다가 점점 하얀 곡선을 그리면서 이 곡이 나왔을 당시에는 별 재미가 없었답니다. 우도 유르겐스가 좀 특별한 이유는 이 앞서 본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일단은 도피성 주제들이 많잖아요. 도피, 판타지라는 이 슐라거 특성을 메타적으로 들여다보는 그런 서사를 들려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곡은 나중에 독일권 그 독일어권 중년 남성의 영원한 판타지라는 딱지를 달고 있는 그런 곡으로 대표된다는데 가사 뉘앙스가 한 가장이 저녁 식사 후에 담배를 사러 나갔다가 이 소시민적 삶에서 도망쳐 뉴욕, 하와이, 샌프란시스코로 떠나는 상상에 빠지는데 결국 터벅터벅 다시 집으로 돌아온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일반적인 슐라거의 그 문법으로는 맞지 않죠. 뭐 이렇게 판타지가 깨지는 이런 서사는 우도 유르겐스의 이런 곡으로 약간 작가주의인가요 이게? 아니면 새로운 방법론을 모색하던 과정이었을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흥미로운 지점이다라고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새음행 키워드 여기까지고요. 내일 또 새로운 키워드 기대해 주십시오. 브라질 가수 히탈리의 란사 페르푸미 황홀한 향기를 퍼뜨려요 듣고요. 이어서 역시 브라질의 가이타노 벨로주가 부르는 게이샤 넋두리 이어서 새음행이 전한 노래 함께 하시죠.

노랫말을 통해서 노래의 의미에 더 가까이 다가갑니다. 세어메인 전화노래, 오늘 감상할 노래는 그리스의 안젤리크 이오나토스가 부르는 스타니시아, 그 아름다운 섬에는 입니다. 안젤리크 이오나토스의 음악을 이해하는 갈래 중 하나는 그녀가 그리스 시문학을 노래로 재해석한다는 거죠. 이 곡 역시 그리스 시인 밀토스 삭도리스의 작품에 곡을 붙인 작품입니다. 내용은 짧아도 만만치 않은 신화적 상상과 이해를 필요로 하죠. 삶과 죽음, 한계와 초월이 인과 없이 하나로 묶여있는 이미지들 자체로 강렬한 인상을 풍깁니다. 최초로 1989년 라이브 실황 앨범에 첫 선을 보였고요. 이후 2000년 앨범 Dans Bleu Très Noir, 매우 짙은 파랑의 앨범 버전으로 실렸습니다. 오늘은 그 버전 듣겠습니다. 낭독하죠. 그 아름다운 섬엔 하늘이 없다. 그곳의 시신들은 붉은 날개를 달고 있다. 그들의 뼈는 하얀 불꽃처럼 빛난다. 그곳의 달은 고적하다. 그리고 어느 늙은 여자의 이빠진 입 안에 하늘이 있다.

EBS FM 이승열의 세계음악여행 새음악이 전한 노래 그리스 아티스트 안젤릭 이오나스도스의 1989년작 스타니시아 그 아름다운 섬에는 노랫말과 함께 감상했습니다. 4921 문자로 와 이따 밤 재방송에 다시 들으면서 받아 적으시겠다고 하시면서 묘비명으로 딱 좋을 것 같다라고 쓰셨는데요. 좋은 생각입니다. 1부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2부 순서 싱어송라이터 밴드 까치산의 한태인과 함께하는 월드 차트 이어집니다. 프랑스, 스위스, 아르헨티나 출신의 뮤지션들의 그룹이죠. 고탄 프로젝트의 Diferente, 다른 이 곡 듣고요.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0: EBS 독서 캠페인 거장의 독서법. 영국 역사상 가장 존경받는 총리인 윈스턴 처칠은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작가이기도 합니다. 당연히 어릴 때부터 모범생이었을 것 같지만 의외로 학교 생활에 잘 적응하지 못하고 꼴찌를 도맡아 했다는데요. 그런 처칠에게 아버지가 어느 날 책 한 권을 선물합니다. 로버트 루이스 스티븐슨의 보물섬. 이 책을 읽고 독서의 매력에 빠지게 된 처칠은 매일 책 읽기만은 거르지 않았다는데요. 독서가 좋은 건 잘 알지만 책과 가까워지는 게 쉽지 않다고요. 그런 마음을 충분히 이해했는지 처칠은 이런 독서법을 제안합니다. 책을 근처에 두고 그저 바라보기. 책과 친구가 되지 못하더라도 서로 알고 지내는 것이 좋다. 책이 당신의 내부로 침투해 들어오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서로 알고 지낸다는 표시에 눈 인사마저 거부하면서 살지는 말라. 어떤가요? 부담이 좀 덜어지지 않나요? 펼치지 않아도 좋습니다. 읽고 싶은 책 한 권을 근처에 두고 문득문득 바라보면서 조금씩 친해지는 것부터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요? 윈스턴 처칠이 제안한 책과 친해지는 방법이었습니다.
1: 중국어의 시작은 초급 중국어와 함께
2: 매일 20분钟
1: 하루 20분으로 중국어 기초를 쌓아보세요.
2: 매주 星期一到星期三 5:20분
1: 매주 월요일부터 수요일 오전 5시 20분 초급 중국어에서
2: 만나요.

맞습니다. 오늘 밴드 까치산의 정규 2집 선공개 싱글이 공개됐습니다. 불멸자의 사랑과 이별이라는 키워드에서 출발한 이 서정적인 가사에 더해서 아름다운 기타 라인과 가슴 벅차는 브레스 사운드가 참 매력적인 곡이에요. 이 발매된 지 몇 시간 지난 지금까지도 여운이 가시지 않는데 곧 발매될 정규 앨범의 다른 곡들은 또 얼마나 멋있을지 기대됩니다. 라고 쓰셨습니다. 세우맨 가족과 꼭 함께 듣고 싶어 신청하셨다는 바로 그 새 싱글, 선공개 싱글 까치산의 약 천년 전. 오늘 정오를 기해서 공개가 됐고요. 못 들으신 여러분들을 위해서 또 다시 듣기를 원하는 1504님을 위해서 함께 듣겠습니다. 이 음악 듣고 한태인의 월드차트 이어갑니다.

0: 애니메이션 록밴드 까치산을 이끄는 싱어송라이터 뮤지션 한태인이 감시관을 발휘해 고른 히트곡들을 해박한 지식을 발휘해 안내해 드립니다. 한태인의 월드차트 시작합니다. 태인씨 어서 오세요.
1: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월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월드차트의 한태인입니다. 반갑습니다.
0: 반갑습니다. 아우, 힘차게 성공개 오늘. 네. 정오를 기해서
1: 그렇습니다.
0: 세상을 향해서 이렇게 어우, 좋은데요 이거.
1: 아, 감사합니다. 아, 참 쑥스럽네요 이거. 네. 딱 프로 코너 시작하기 전에 이게. 네. 오늘. 네. 12시에 나온
0: 뭐 예상은 하지 않았으셨을까. 아, 당연히 신청곡 저희는 이제. 네. 올 거다.
1: 그래서 감사하죠. 네. 이거 신청해 주신 분들이. 네. 계시다는 것도 이제 예상은 하고 있었는데. 실제로 이렇게 많이 신청을 해주셔가지고. 또 우리 작가님이. 어쩔 수 없이 또 틀 수밖에 없죠 이러면.
0: 아니, 우리도 궁금했어요. 아, 이거 성공인데 어떤 사운드도 어떤 분위기일까. 근데 여기 그 1503님인가 신청하신. 네. 분 마찬가지로 저도 이 중간에 2분. 네네. 한 조금 지나고 2분 40초 때 정도.
1: 맞아요, 맞아요.
0: 등장하는 그 부분. 아, 특히 멋있었어요.
1: 아, 이제. 예. 브라스가 나오는. 네. 브릿지 파트가. 예,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게 들어주셨다니. 예.
0: 트럼펫터를 또.
1: 그렇죠.
0: 기용해서.
1: 네. 예. 외부 기용을 통해서. 네. 또 기가 막히게 하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예. 그래서 아주 멋진 트럼펫 라인 이제 연주를 좀 부탁드렸더니 이제. 연주를 잘 해주셨어요.
0: 네. 아, 근데 뒤에서 좀 더 듣고 싶었는데. 네. 아, 이거 들으려면 곡을 한 번 더 들어야겠구나.
1: 그렇죠, 그렇죠. 네, 스페셜하게 했다. 예. 특별하게 그 부분에만 나오니까. 예. 네, 트럼펫 소리가 듣고 싶으신 분들은. 예. 노래를 한 번 더 들으시는 걸로. 네.
0: 정규에 대한 기대치가 확 올라갔습니다.
1: 아, 감사합니다.
0: 네, 더 이상 꼬치꼬치 깨묻지는 않겠습니다. 근데 대략 시기적으로는 그러면 한 어느 정도 정규?
1: 예, 10월 안에 나오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0: 10월. 네. 안에.
1: 10월 안에 아마. 10월이 지나기 전에는 여러분들이 정규 앨범을 만나보실 수 있지 않을까. 보통 이제 선공개 싱글이라 함은 보통. 네. 뭐 한 달 정도 전에 내는. 게 이제 뭐 인지상정이니. 그 정도 시즌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네. 만나보실 수 있게 준비를. 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0: 뭐 추석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뭐 이런 건 아니잖아, 그렇죠?
1: 어, 추석이. 네. 아, 이게 또 좀 그런데. 네. 추석에는 생각보다 음원이. 네. 잘 안 됩니다.
0: 그거 그럴 겨를이 없죠.
1: 맞아요. 예. 음악을 듣고. 예. 있을 시간이. 예. 없겠죠. 저희도. 예. 생각해 보면 사실 그렇잖아요.
0: 휴가도 가야 되고 아니면 뭐 집안 일도
1: 가든지. 예. 뭐 집안에서 가족들이랑 있고. 이제. 예. 가족 행사가 있든지. 예. 그러다 보니까 음악을 많이 안 듣는다라는. 게 이제 유통사들의 어떤 통계더라고요. 아. 명절에는. 발매를 가급적 지향해라. 예,
0: 일부러 그렇게 할 필요는 없겠고.
1: 예, 굳이. 예. 명절에 뭐 막 컨셉추얼한 곡이 있을 수 있죠. 막
0: 강강수월래 뭐 이런.
1: 예, 거. 그렇죠. 그러면은 해야죠.
0: 그러니까. 예. 아니, 너무 딱 좋은 것 같아요. 네. 한 뭐 올해 한 두 달 남겨놓고.
1: 맞아요. 예, 올해가. 예. 가기 전에 10월이 가기 전에. 예. 여러분들이 들어보실 수 있도록 준비를 할 테니까요. 예. 예. 많이 기대를 부탁을. 예. 드리겠습니다.
0: 약 1000년 전. 네. 또 그러니까 이게 우리 애니메이션 록밴드 까치산의 주특기 중 하나인 그런 판타지, 중세 판타지 서사 뭐 이런 걸 상상해야 되는 거예요?
1: 그런 이미지가. 네. 약간 있죠. 네. 아무래도 뭔가 야, 뭐 1000년 이게 사실 그러니까 뭔가 작가의 말이라고 해가지고 저희가. 발매를 하면서. 네. 이 곡을 이제 팀원들끼리 쓰면서. 네. 간략하게 우리들이 하고 싶은 말을. 소개를 하는 그런 글귀를. 올리곤 해요. 아, 가끔씩.
0: 이번에도 올리셨어요?
1: 네, 이번에도 그렇게. 네. 올려드려서 글귀를. 네. 보시면 뭐 SNS나 이런 데서. 네. 충분히 찾아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뭔가 짤막하게 덧붙이자면 한 줄 코멘트는 그러니까 불멸자와 이제 필멸자의 어떤 사랑에 대한 이야기인 거죠.
0: 그럼 좋은 인연은 아니네.
1: 네, 이게. 네. 클리셰잖아요, 사실. 네, 네. 반지의 제왕도 보시고 다. 네. 보셨을 거 아니에요, 그죠? 아르웬과 아라곤의.
0: 몰라요. 네.
1: 그렇다면 뱀파이어와의 인터뷰. 아, 그런. 네. 뭐 뱀파이어 불. 같은 데서는 뱀파이어들은. 뭐 특정 조건이 있긴 하지만. 영생을 누리잖아요.
0: 네, 네, 네.
1: 어쨌든 그런 아이디어에서부터. 시작된 곡인 거예요. 근데 거기에 영생에는 아름답고 즐거운 부분만 있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되잖아요.
0: 네네네.
1: 당연히 그게 생각의 길이 글로 이어지는데. 네네. 그러면 거기에서 이런 창작물을 영생에 대한 창작물을 만드는 창작자들이. 디메리트를 줘야 되잖아요. 영생에 대한 그거에. 대한 디메리트를 어떤 것으로 주로 주느냐. 사랑이에요. 나는 필멸자를. 사랑해버리는 거야. 내가 불멸자고 영생자인데 필멸자를 사랑해버리는 거야.

0: 보면 이 불멸자는 진짜 그 사람에게는 그 뭐 사람이 아닐 수 있겠지만 외계인일 수도 있고 뭐 그 불멸자에게는 찰나의 순간이란 말이에요.
1: 그러니까
0: 찰나의 순간 속에서 남은 일평생 영생 동안 잊을 수 없는 어떤 그런 사랑을 해버린다면 평생 그 사람의 이 긴 영겁의 시간 동안 그 사랑을 그리워하고 이제 마음을 아파하면서 지내야 한다라는 것을 주로 디메리트로 주곤 합니다. 영생자에게.
1: 그렇죠. 네네.
0: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부터 이제 가지치기를 해가지고 또 망상의 망상을 거듭해서 이렇게 이어지게 된 이야기인 거죠. 제가 그 컨셉을 그 주제를 좋아하기도 하고요.
1: 그래요?
0: 네, 재밌잖아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뱀파이어 이런 거 엄청 좋아했거든요. 네. 저는 네, 네. 게임 이런 게 있어도 네. 인간 편, 뱀파이어 편 지금 저는 무조건 뱀파이어 편 고릅니다. 옛날에 다크 에덴이라고 있었습니다. 그런 것도 무조건 뱀파이어. 네.
1: 아니 그러니까 질보다 양인 사람은 또 달리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0: 그건 또 네. 생각을 안 해봤는데 보통 이 영생자를 그렇게 멋없게 표현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1: 그렇지.
0: 창작물에서. 네. 네. 나는 뭐, 아이 뭐 끝났으면 아니야? 끝난 거지. 뭐, 나는 평생을 사니까.
1: 또 있어. 뭐 이렇게.
0: 나는 영생을 살지롱. 이렇게 하면은 와 정말 멋이 없을 것 같아요.
1: 그럼 다른 음악을 해야 네. 되겠지.
0: 그럼 아 네. 저런 놈한테 왜 영생의 능력을 줬을까? 아 진짜 멋없다 이렇게 돼버리니까 네. 뭔가 영생자는 평생 그런 고독 속에서 아이, 살고
1: 멋있어요.
0: 그 네. 고뇌하는 딱 그 네. 아파하고 사랑.
1: 아 이 브릿지의 브레스 네. 이 연주. 여기서 딱 클라이맥스예요.
0: 아,
1: 예. 이게 매칭이 되는데요.
0: 상당히 그 의미가 있는 그거예요. 네. 어쨌든 그런 브라스가 나오고 이런 막 빛이 여명이 밝아오는 듯한 이런 느낌들을 주고 싶어서 한 거고 그게 끝나고 나서도 사실 뭐 마지막 코러스나 이런 데 브릿지를 더, 아 뭐야 브라스 소리를 좀 덧대고 이렇게 할 수 있어요.
1: 네,
0: 하지만
1: 네.
0: 그런 것보다는 뭔가 그 순간이 끝나면 그 순간이 정말 찰나 같은 거예요. 함께한 순간이라고 그 부분을 생각하셔도 좋고 그게 끝나고 나면 다시 나는 혼자인 거예요. 브라스 같은 건 없어.
1: 없다.
0: 그냥, 네. 네. 뭐 그런 뭔가 서사적인 느낌도 음악에 좀 주고 싶어가지고 멤버들이랑 같이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고 그런 요소들을 근데 이건 사실 여러분들의 청취에 방해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게 맞습니다. 여러분이 들리는 대로 들으시는 게 가장 이 노래를 즐겁게 들으실 수 있는 방법이라고.
1: 뭐, 네. 브라스 얘기는 제 청취 후기의 정답이었고
0: 그렇죠. 정답입니다. 네. 여러분들의 의견이 정답입니다. 여러분이 편하게 들어주십시오.
1: 자 축하는 뒤로 하고
0: 네.
1: 오늘 차트 등반 어느 나라 등반하나요?
0: 자 오늘은 아일랜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 아일랜드.
0: 네.
1: 갔다 온 적이 있나요 이곳?
0: 전혀 없습니다.
1: 전혀 없고.
0: 아일랜드는 가보고 싶지만 네. 가보지 못한 나라이기 때문에 제가 또 워낙 근데 또 아일랜드의 어떤 음악이라든지 이런 문화를 제가 좋아하기도 하고요.
1: 네.
0: 그 옛날에는 그 펍이라는 문화에 대한 동경이 있었어요. 굉장한 동경이 있었고 네. 거기에서 뭔가 그 흘러 나오고 막 그. 그 중세 판타지의 여관의 이미지가 다 아일랜드 쪽에서 어떤 그 흔히 우리가 느낄 수 있을 법한 그런 분위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중세 판타지를 좋아하는 만큼 아일랜드의 어떤 이런 문화에도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그런 게 있고요. 음악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당연히 좋아하게 된 그런 수순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제가 포그스 엄청 좋아하잖아요.
1: 네.
0: 그런 것도 다 동일한 연장선상이라고 네. 보시면 되겠어요.
1: 한국에서도 한 뭐 2000년 초반 중반 이때 아이리시 피스를 연주하는 그러면서 또 그런 포크 아이리시 포크를 표방하는 그런 훌륭한 뮤지션들도 많이 있었는데 그런 음악들 좀 좋아하셨어요?
0: 좋아하죠. 좋아하고 네. 그 병호님도 제가 엄청 좋아했었고 권병호님도 제가 예. 엄청 좋아했었고 예. 그분 말고도 요새도 있어요. 데디오 레디오라고 그 이제 있습니다. 아일랜드 음악을 이제 표방하셔가지고 네. 그런 스타일의 음악들 물론 뭐 드라킹 머피스 같은 음악이에요. 약간 그러니까 아일랜드 음악인데 이런 펌 문화에 기인한 아일랜드 음악을 기반으로 해서 거기에 펑크록적이나 하드록적이나 아니면 오히려 메탈스러운 느낌까지도 좀 더해가지고 그 막 신나게 하시는 그 팀이 계시는데 밴드가 계시는데 제가 아무튼 그 팀의 음악도 굉장히 재밌게 듣고 있고 네, 그렇습니다.
1: 저는 뭐 기억나는 게 바드나 두 번째 달 뭐 이 정도인데 그 이후에도 그 명맥이 좀
0: 확실히 이런 예, 네. 문화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름아름 다 계시는 것 같아요. 네, 언더그라운드 뮤직씬에도 당연히 있고요. 우리 주변에서도 아일랜드 문화나 음악을 좋아하시는 분들 네. 심심치 않게 찾을 수 있는 것 같아서
1: 네. 오늘은 그 아일랜드 분위기를 딱 네다섯 곡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되는데
0: 네.
1: 차트 상황은 어때요?
0: 차트 상황은요 아일랜드는 네. 그래도 뭔가 자생력이 굉장히 강한 차트 중에 하나예요. 어쨌든 영국이잖아요. 영국이다 보니까 뭔가 빌보드 차트 음악이라든지 UK

0: 차트 음악이라든지 여기에 영향을 좀 강하게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빌보드 차트 뭐 아니면 미국 차트 뭐 글로벌 차트의 영향을 강하게 받아서 그런 음악, 왜냐면 영어권이니까 어쩔 수 없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그런 음악들이 대다수인 것도 맞는데 그 중에서도 스페셜하게 딱딱딱 꽂아져 있는 것들은 아일랜드 출신 뮤지션들의 아일랜드스러운 음악들인 게 굉장히 고무적이에요. 그래서 저는 아일랜드 차트를 되게 틈만 나면 좀 들여다보는 편인데 그래도 오늘도 물론 뭐 미국 밴드도 있고 막 그래요. 막 글로벌 음악들 당연히 있고 밴드 음악 당연히 다 있고 팝 음악도 있고 한데 그래도 아일랜드 뮤지션들의 아일랜드 색채가 좀 많이 들어가 있는 그런 음악들을 함께 들어보고자 가지고 왔습니다.
1: 알겠습니다. 첫 아티스트의 노래부터 그럼 만나볼까요?
0: 네, 좋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음악입니다. 아일랜드의 밴드예요. Amble이라는 팀이고요. 25년 7월 발매된 라이브 앨범이에요. Live from Dublin이라는 앨범입니다. 진짜 라이브 앨범이에요. 거기에 수록되어 있는 Jersey Giant라는 곡을 들고 왔어요. 이게 이제 스포티파이 데일리 차트 아일랜드의 48위에 지금 랭크가 되어 있습니다. 라이브 앨범인데 48위에 랭크가 되어 있다.
1: 인기가 많나 보네요.
0: 이야, 이건 대단한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커버곡입니다.
1: 아, 잘 그래요.
0: 네. 근데 이게 심지어라는 말을 붙이는 게 좀 어폐가 있는 게 커버곡이기 때문에 그들의 디스코그래피에선 들을 수 없기 때문에 요 라이브 앨범에만 수록되어 있는 요 곡을 좋아하시는 걸 수도 있죠.
1: 그럴 수 있네요. 네, 특별한 요소니까.
0: 맞아요. 그래서 이 엠보이라는 팀도 제가 되게 자주 들고 왔었어요. 아일랜드 차트 할 때마다 들고 오는데
1: 기억이 나요.
0: 엄청 지금 아일랜드 포크 리바이벌 팀에서 굉장한 기세로 지금 차트를 점령하고 있는 두 팀 중에 하나거든요. 네. 킹피셔라는 팀의 곡도 제가 뒤에 또 소개를 해드릴 텐데 네네. 이 엠보하고 킹피셔라는 팀이 완전 이 모던 포크, 모던 아이리시 포크 이쪽을 양분하고 있어요. 되게 유의미한 성과를 계속 보여주고 있고 네네네. 그래서 물론 두 팀의 지향점은 음악적 지향점이나 덩치는 약간 다르긴 합니다만 그거는 두 팀 다 음악 듣고 나서 제가 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얘기해드리면 재밌을 것 같아서 네네네. 일단 한번 들어보시고 또 얘기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아일랜드의 Amble 3인조 포크 그룹의 라이브 실황에서 Jersey Giant 일단 듣고 오겠습니다.

0: EBS FM 이승열의 세계음악기행 월요일에 만나는 한티의 월드차트. 오늘은 스포티파이 데일리 아일랜드 차트에서 음악을 골라왔고요. 한티의 월드차트 첫 곡 듣고 왔습니다. 앰블 그들의 노래 Jersey Giant Live from Dublin 실황으로 전해드렸습니다. 오수미 청취자께서 잘 모르겠지만 이 아일랜드의 자연과 몽환적인 아름다운 환상 그런 편안함 뭐 그런 것들이 느껴진다라 하시면서 여행자적인 어떤 그런
1: 그렇죠. 뭐 그럴 수
0: 기분이라고 네. 하셨어요.
1: 가능한 얘기고 이제 오리지널은 사실 미국 아티스트의 이제 켄터키 출신 아티스트의 곡을 가지고 이제 만든 거예요. 이들이 다시 부른 거예요. 공연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 앰벌이라는 팀에 이제 어쨌든 아이리시 포크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하고 있긴 하지만 기본적인 음악적인 어떤 골자나 본인들이 루트로 삼는 음악 중에서는 미국의 컨트리라든지 아메리카나라든지 이런 장르들이 꽤나 큰 비중을 차지해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 미국적인 음악, 이런 루트가 있는 음악들을 이 아일랜드 청년들이 아일랜드의 액센트로 아일랜드의 펍 문화에서 기인한 어떤 합창의 네네. 이런 방식으로 불러낸다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크로스오버의 느낌인 네. 거거든요. 근데 물론 컨트리라는 장르도 그렇고 아이리시 음악, 뭐 포크 음악도 그렇고 상당히 뭐 악기의 연주 종류라든지 이런 게 겹치는 게 너무나도 많아요. 주법이라든지 네. 뉘앙스라든지 이야기하는 목가적인 어떤 것들 네. 그렇기 때문에 전혀 이질감이 없는 크로스오버인 거고 들으셨을 때 이게 아일랜드의 느낌이구나. 이게 미국 아닌데요? 미국적인 느낌이구나. 둘 다 맞는 거죠.
0: 둘 다 맞는 네, 거죠.
1: 둘 다 너무나도 사실. 맞는 예. 이제 감상의 이제 느낌인 거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아이리시 컨템포러리 포크로 번역을 했다라는 거예요. 컨트리를. 그래서 이런 것들이 참 재밌는 이 앰블의 음악이었다라고 좀 보고 싶습니다.
0: 뭐 굉장히 미국적인 대표 뭐 문화적 어떤 소프트 파워를 얘기하면서 컨트리 뮤직도 거론이 분명히 되는 거고.
1: 네.
0: 뭐 예전에는 재즈 얘기도 많이 했었는데.
1: 그럴 수 있죠.
0: 요즘은 컨트리의 확산이
1: 파워가 장난입니다. 네. 전 세계적으로 이 컨트리 미국식 컨트리의 어떤 파워가 네. 지금 이제 퍼져나가는 속도라든지 영어권 국가가 아닌 곳에서도 네. 미국식 컨트리의 어법을 가지고
0: 북유럽
1: 영어가 아닌 네. 영어가 아닌 언어로 컨트리를 부르는 것도 종종 차트에서 지금 만나볼 수 있거든요. 네. 그 정도로 미국에서 이제 컨트리를 뭔가 이렇게 좀 해주는 게 참 네. 이렇게 뭐 다방면으로 저는 컨트리를 좋아하기 때문에. 네. 뭐 아주 저도 저에게는 뭐
0: 15살 때부터 이제 컨트리

0: 좋아한다 그러면 그 비난 있잖아요. 비난. 변 독특하다는 식으로 이렇게.
1: 네, 그렇죠.
0: 그 근데 컨트리에 대한 오해 중 하나가 제가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오해는
2: 네.
0: 변화에 대해서 굉장히 저항이 있어서 그런 건지.
1: 그렇죠.
0: 천천히 뭐 변한다 뭐 이런 느낌이 있었는데.
1: 굉장히 보수적인
0: 요즘도
1: 음악이죠.
0: 그런가요?
1: 굉장히 보수적인 네. 음악인데 이런 젊은 네. 음악가들이나 이런 젊은 밴드들이 네. 그리고 특히나 미국 출신이 아닌 그 아티스트들이
0: 네.
1: 이 보수적인 컨트리를 가지고 어쨌든. 본인들의 색채를 입혀가지고 이렇게 크로스오버라든지 이런 컨템포러리한 느낌으로 다시 팝의 문법이나 이런 것들도 입혀서 하는 것들도 저는 되게 좋게 보고 있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그 폭이 네. 크진 않아요. 사실 크진 그게 않아. 그 말이 맞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컨트리예요.
0: 네. 말 그대로 신중하게 보수적으로 전진한다.
1: 맞아요.
0: 조금씩. 그런데 이런 사람들의 그러면 서사나 스토리텔링의 그 중심에는 뭐 진보적인 얘기 이런 건 별로 없겠네.
1: 그 얘기하는 것들이 어쨌든 네. 좀 목가적이고 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지역색이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있는 것들이
0: 뭐
1: 어쩔 수 없이 그런 게 많긴 해요.
0: 네. 그렇죠. 네.
1: 그렇습니다.
0: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1: 네. 네. 근데 사실 어떻게 보면 그게 없으면은 사실 컨트리가 아니게 돼
0: 성립이 안 되겠다.
1: 네. 네. 아니요, 아니게 돼버리기 때문에 그건 어느 정도 기본 골자로 가져가는 게 분명히 있죠.
0: 자, 오늘 한태인 월드 차트. 성공개 싱글을 발표한 네.
1: 예.
0: 한태인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약 1000년 전이었죠.
1: 네,
0: 싱글
1: 맞습니다.
0: 제목. 네. 근데 다시 돌아와서 차트에 아일랜드 차트에서 골라오신 두 번째 곡 만나볼까요?
1: 네, 오늘의 두 번째 선곡입니다. 스포티파이 데일리 차트 아일랜드에 46위에 올라 있는 곡이에요. 아일랜드 밴드입니다. 킹피셔의 2025년 5월 발매 싱글입니다. Diamonds and Roses라는 곡이고요. 이후에 이제 8월 정규 앨범이었던 네, 하시언에도 수록이 되었습니다. 아일랜드 싱글 차트에서는 뭐 최고 3위까지 오르면서
0: 네네.
1: 상당히 선방을 했던 그런 싱글이고요.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드렸던 엠브하고 이 킹피셔라는 팀이 지금 아이리시
0: 누가 더 좋아요? 개인적으로
1: 저는 제 취향은 킹피셔 지금 들으실
0: 지금 소개할
1: 네, 왜냐하면 여기가 보컬이 좀 더 바리톤이에요. 저는 저성
0: 음역을
1: 좋아하기
0: 바리톤의
1: 때문에
0: 어떤,
1: 굉장히 네. 바리톤 이런 음역으로 노래를 하는데 그게 굉장히 매력적이거든요. 네. 포크라는 장르랑도 아이리시 음악이랑도 상당히 잘 어울리고요. 그래서 일단 한번 들어보시면서 네. 또 얘기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스포티파이 데일리 아일랜드 차트 46위 곡입니다. 아일랜드의 또 대표 밴드 포크 아티스트 킹피셔의 Diamonds and Roses 듣고 오죠.

0: 아일랜드 밴드 킹피셔의 Diamonds and Roses, 다이아몬드와 장미라는
1: 아,
0: 제목의 곡이었습니다.
1: 좋네요. 아,
0: 좋네요.
1: 저희 오늘 노래 중에 이거 제일 좋아, 저제 취향이었던 것
0: 아, 에디 키오 이 보컬리스트의 목소리, 바리톤의 저음도 좋고
1: 네,
0: 힘 있는
1: 목소리들이
0: 고음도
1: 참
0: 좋고.
1: 좋아요, 그죠?
0: 예.
1: 네.
0: 이 곡의 뭐 추가 정보나 뭐
1: 아,
0: 집중하고 싶은
1: 차이점을
0: 게
1: 아까
0: 있나요?
1: 말씀드리고자 했던 게 뭐였냐면 킹피셔랑 앰블이랑 이게 어쨌든 근간이 이제 아이리시 포크라는 이제 큰 이름 장르명 아래에서 이제 본인들이 이게 양분하면서 활동을 멋있게 해나가고 있는데 사운드나 어떤 음악적인 그 추구하는 그런 뭐랄까 덩치 이런 건좀 차이가 있어요. 덩치에는. 그래서 엠보 같은 팀은 제가 뭔가 또 음악을 듣기에는 약간 펍 사운드 위주나 아니면은 좀 이렇게 그 어쿠스틱한 공간감이나 이런 거를 좀 중시하는 팀이에요. 확실히 보컬의 하모니라든지 이런 것도 굉장히 디테일하게 다돼 있고 이런 파트들이 너무 듣기 좋은데 또이 킹피셔는 굉장히 그들보다는 훨씬 더 아레나나 스타디움적인 요소들을 훨씬 강조하려고 해요. 스트링이나 이런 걸로 확장성, 사운드의 확장성을 훨씬 더 많이 가져가기도 하고 일렉 기타라든지 이런 걸 엄청 적극적으로 쓰거든요. 그러면서 밴드 사운드 플러스 스트링 사운드 이런 걸 가지고 뭐 어쿠스틱 기타나 벤조를 넘어서서 훨씬 더 넓은 방향으로 사운드를 확장해 가면서 덩치 자체를 좀 키워서 들려주는 이런 목적 의식을 갖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거기에서 저는 가장 큰 차이점을 좀 느꼈던 것 같고 저도 뭐다 좋았습니다. 그래서 킹피셔의 음악을 상당히 재미있게 듣고 있다. 엠블과 킹피셔 음악을 이런 차이점이 있다라는 것도 알아주시면 또 재미있게 청취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 알겠습니다. 오늘 스포티파이 데일리 아이리시 차트에서 이제 만나볼 세 번째 곡 소개해 주시죠.
1: 네, 오늘의 세 번째 선곡입니다. 스포티파이 데일리 차트 아일랜드의 196위에 올라 있는 곡이에요. 아일랜드의 아티스트입니다. 시매트라는 아티스트고요. 2025년 8월 발매 앨범이에요. 유로 컨트리라는 앨범의 수록곡입니다. When a Good Man Cries라는 곡이에요. 이제 이게
0: 유로 컨트리?
1: 네, 유로 컨 아니 전에도 한번 가져왔었는데 여기에 속해 있는 이제 곡을 가져왔었는데요. 이 곡도 아주 재미있는 곡이라서 한번 더 들고 왔습니다. 여기도 아일랜드의 컨트리 팝 가수라고 소개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거 이상으로 조금 더 설명을 드려야 되는 아티스트긴 해요. 기본적으로 골자가 여기도 컨트리예요. 그러니까 이 컨트리의 영향력이 지금 아일랜드 차트에 있는 뮤지션들에게 상당히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라는 거 이제 들려드리고 전통적인 컨트리나 아메리카나의 작법을 되게 좋아하는데 이 아티스트도 거기에다가 뭔가 좀 인디팝적인 요소들도 있고 아니면은 뭐 뭐 디스코적인 요소도 있어요. 유로 컨트리라는 게 유로 팝과 컨트리를 약간 이렇게 믹스매치한 느낌인가라는
0: 유로
1: 느낌이 드는
0: 디스코 뭐 이런 요소에다가
1: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90년대 팝까지 뭔가 좀 잘 섞어가지고 이렇게 오물조물 오물조물 만들어낸 앨범인 것 같아가지고 저도 되게 재밌게 들었는데 이 아티스트는 또 재밌는 게 자기 비하적인 유머들이 속속들이 숨어 있어요. 노래에도 그렇고 앨범의 컨셉이나 이런 거에도 그렇고 그래서 이 곡도 오늘 들려드릴 곡도 마찬가지. 고요. 한번 들어보시고 여기에서는 어떤 것들이 좀 재미있게 느껴졌었는지 저도 한번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아일랜드의 싱어송라이터 시매트가 부릅니다. When a good man cries 듣고 오죠.

0: EBS FM 이승열의 세계음악행 월요일에 만나는 한태인의 월드차트 밴드 까치산의 한태인과 함께하는 시간이죠. 세 번째 선곡으로 CMAT 아일랜드의 싱어송라이터의 When a Good Man Cries 이 When a Good Man Cries 아까 그 자기 비하에 대한 스토리텔링이라고 하셨는데
1: 네 맞아요. 요 곡에도 마찬가지거든요.
0: 남자를 울렸나 봐요.
1: 그러니까 이게 네. 되게 일반적인 브레이크업 송이라고 생각하면은 누군가가 나한테 상처 입혀서 나는 상처 입었어 이런 느낌 나 울었어 이런 느낌이어야 되는데
0: 그게 정석적인 뭐
1: 반대예요. 네. 아. 내가 어떤 한 남자가 나를 되게 사랑했는데 되게 좋은 사람이에요. 근데 나는 그 사람한테 되게 상처 입힌 거야. 그 사람은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요.
0: 나쁜 여자 컨셉인가?
1: 그러니까 역할을 약간 바꿔버린 거야. 그래서 이게 되게 뭔가 반대의 느낌을 주면서 오히려 또 신선하게 이런 구조를 짜기도 한 거고 네. 그래서 뭔가 일반적인 구조를 바꾸면서 성 역할까지도 바꾸는 듯한 느낌을 주고 싶었다고 해요.
0: 네네네네.
1: 그래서 그런 파트들이 아주 되게 네. 재밌게 느껴졌고 그러면서 이게 뒤로 갈수록 자기 자신에 대한 생각으로 이게 바뀌는 거예요. 길이. 그러니까
0: 나의 문제점 뭐 이런 거.
1: 내가 왜 그랬을까. 뭐 내가 자기 비판. 그러니까 나를 가해자의 위치에 놓으면서 자기 비판을 하는 식으로 가서 마지막에 가사에

0: 키리에 엘레이손이 나와요.
1: 기도하는 거예요? 용서해달라고?
0: 아. 이게 그거예요. 이게 네. 기독교 쪽에서 이제 전례에서 사용돼 네. 왔던 건데 뭐 주여 자비를 베푸소서 뭐 이렇게 성당에서 하는 게 있어요. 네. 그게 키리에 엘레이손
1: 미사에서
0: 뭐 이런 게 있어요.
1: 순서대로.
0: 맞아요. 네. 그래가지고 이게 갑자기 그리스어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게 나오면서 그 뭔가 용서를 구하는 듯한 자기 성찰과 이게 반성이나 이런 걸로 이제 흘러가는 거죠 마지막까지는 이게 흐름이 그래서 되게 재밌더라고요. 네,
1: 뮤직비디오에서 보면 반성하는 것처럼 그렇죠? 보이진 않는데
0: 막 춤을 춰요. 막 신났어.
1: 막 차를 좋아하나 봐요. 예. 맞아요, 드리프트 맞아요. 서킷에 가가지고 막 이렇게 차 타고 놀면서 예.
0: 굉장히 재미있게 성취를 했던 네. 그런 곡이었습니다.
1: 자, 오늘 월요일에 맞는 한테인의 월드 차트, 아일랜드 차트에서 계속해서 음악 듣겠습니다. 다음 곡 만나보죠.
0: 네, 스포티파이 데일리 차트 아일랜드의 181위에 올라 있는 곡입니다. 미국의 밴드요, Kings of Leon의 2010년 10월 발매된 앨범입니다. Come Around Sundown이라는 앨범 수록곡이고요, Pyro라는 곡입니다. 이것도 네. 한번 먼저 듣고 오고 나서 네, 설명을 해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음악 듣고 오죠.

0: 염동규 청취자께서 킹스 오브 레온 오랜만이라고 반가워 하셨네요. 스포티파이 데일리 아일랜드 차트 181위 2010년 발표곡 킹스 오브 레온의 파이로 함께 들어봤습니다. 시간이 없는 관계로 짧게 뭐 코멘트 하나 달아주신다면
1: 이 팀도 네. 마찬가지로 뭐 네. 미국 밴드잖아요. 그리고 남부 출신이고 테네시 출신이고 하다 보니까 이제 여기도 컨트리적인 색채가 묻어있는 팀이었고 그래서 그 결로 함께 들어보시라고 가져온 팀이니까요. 네, 이렇게 들어보시고 넘어가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0: 자, 오늘 마지막 곡이네요. 얼른 만나보죠.
1: 네, 오늘의 마지막 곡입니다. 스포티파이 데일리 차트 아일랜드의 126위에 올라있는 곡이에요. 아일랜드 밴드입니다. 펀타인스 DC예요. 2022년 4월 22일 발표된 세 번째 앨범입니다. 스킨티피아네요. 스킨티피아의 수록곡이고요. 제키 다운 더 라인이라는 곡을 오늘의 마지막 곡으로 들고 왔습니다. 네. 여기는 뭔가 컨트리는 아니에요.
0: 아, 컨트리
1: 컨트리적인 색채는 전혀
0: 아니고
1: 전혀 없고 여기는 오히려 얼터너티브 록인데 그 포스트펑크나 아니면은 뭔가 좀 오히려 고색한 그런 느낌이 섞여 있고 그러니까 조니마 조니마의 어떤 그런 색채도 살짝 입혀져 있다. 기타
0: 스미스의 기타리스트 조니마의 정서.
1: 맞아요. 그런 정서도 살짝 입혀져 있는. 왜냐면 12형 기타 이 팀도 엄청 좋아하고.
0: 아, 그래요?
1: 쟁글 기타 엄청 좋아하고 아르페지오 사운드 엄청 좋아하고 막 더러운 디스토션 사운드로 막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뭔가 그런 음악들을 좀 적극적으로 사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저는 들으면서 조니마의 냄새가 조금 난다. 이런 느낌.
0: 혹시 뭐 프로듀서로 참여한 건 아니고
1: 뭐 그럴 수 있죠. 근데 뭐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어쨌든 이 펀타인스 DC의 음악도 그런 류의 음악이라고 이해를 해주시고 들어주시면은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앞서 들려드렸던 네 곡이랑은 약간 동떨어져 있을 수 있는 음악인데 어쨌든 기분 좋게 마무리를 하기 위해서 좀 신명나는 노래로다가 골라왔으니까요. 네네. 함께 듣고 오늘 이렇게 마무리하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0: 오늘도 잘 들었고요. 다음 시간도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Fontaine's DC의 Jackie Down the Line 전하면서 저도 인사드릴게요. 내일의 태양 아래서 뵙겠습니다.
1: 고맙습니다.

0: EBS 캠페인 직장생활.
1: 안녕하세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오진승입니다. 하루하루 치열하게 살았는데 갑자기 손 하나 까딱하기 힘들 때가 있죠. 좀 쉬면 괜찮아질 줄 알았는데 아침에 눈 뜨는 것도, 심지어 퇴근 후에 좋아하는 드라마를 보는 것도 점점 버겁게 느껴지고, 아무리 자도 피로가 안 풀린다면 번아웃 증후군을 의심해 봐야 합니다. 우리말론 소진 증후군이라고 하는데요. 너무 열심히 살다 보니 에너지가 바닥나 버린 거죠. 몸도 마음도 재충전이 필요하다는 신호라 할 수 있습니다. 지금 해야 할 일을 어느 정도 유지하면서 내 생활을 조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일부터 끝내고 쉬는 대신 쉴 시간을 먼저 정해놓고 그때까지 일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쉴 땐 평소 안 하던 걸 하면서 분위기를 바꿔보는 것도 좋습니다. 휴대폰을 잠시 꺼두는 것도 괜찮죠. 숨도 고르고 지가 난 근육을 풀기도 해야 더 오래 잘 달릴 수 있다는 거 명심하세요.

음악의 아버지 바흐. 실제로도 20명의 자녀를 둔 아버지였습니다. 왕족과 귀족 앞에서도 기죽지 않았던 베토벤. 청력을 잃고도 뛰어난 명작을 작곡해냈습니다. 클라라 슈만은 피아니스트면서 작곡가, 교육자, 팔남매의 어머니로 병든 남편까지 돌보며 가장의 역할을 충실해냈고 꾸준히 음악 활동을 이어나갔습니다. 아름다운 클래식 음악과 이야기가 있는 EBS FM 정경의 클래식 클래식. 매일 오전 10시에서 12시까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0: 배우며 사랑하며 EBS 라디오가 내실을 알려드립니다.
1: 아이돌 한국어는 방송미디어 통신위원회 방송통신 발전기금으로 제작합니다.
2: 굿애프터눈. I'm Aria, your reporter for K-pop news. I'll bring you the latest K-pop news quickly and accurately. Special reporter Isha, are you on the line?
3: 차카차카, 네, 연결됐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세레머니를 하느라 너무 바빠서요. 잠시만요. 차카차카.
2: 어? Wait, Isha? You're not a soccer player, so why the sudden celebration?
3: 아, 축구계 월드스타 손흥민 선수가 방탄소년단의 콘서트에서 손으로 사진 찍는 제스처를 취하는 찰칵 세레머니를 했다고 해서 따라해봤어요. 네, 지난 9월 2일 미국에서 열린 방탄소년단의 월드투어 공연에 손흥민 선수가 참석했다는 소식인데요. 공연 중 전광판에 등장한 손흥민 선수의 시그니처인 찰칵 세레머니

0: 이로 방탄소년단과 팬들에게 뜨거운 환호를 받았다고 합니다.
1: Wow, it sounds like the atmosphere at the concert must have been incredible. Correspondent Isha, I hear you have another click story for us.
0: 맞습니다. 이번에는 마음이 찰칵하고 열리는 소식인데요. 네, 지난 9월 4일 블랙핑크의 지수가 첫 정규 솔로 앨범의 선공개곡인 클릭을 발표했다는 반가운 소식 전해드립니다. 서로를 밀어내도 어느 순간 자연스럽게 마음이 클릭하고 통하는 순간을 담아낸 곡이라고 합니다.
1: Wow, today's news is full of clicks, clicks. The sound of clicking never stops. It's such a joyful sound.
0: 그렇죠. 제가 또 유행에 빠지지 않는 여자 아닙니까? 아리아 앵커의 마음도 클릭하고 열어드리기 위해 찰칵 세레머니 들어갑니다. 찰칵찰칵.
1: Stop. Correspondent Nisha is so cute that my heart is already wide open. So you can stop now.

0: 둘, 셋.
1: Ready, Action! 안녕하세요, 엑슨입니다.
0: 안녕하세요, 스페셜 DJ 엑신의 이샤 샤디입니다.
1: 스페셜 DJ 아리아 랑디입니다.
0: 네, 저희가 첫 곡으로 들려드린 곡은 지수의 클릭이었는데요. 오. 안 그래도 노래 나오자마자 바로 들어봤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1: 맞아요, 맞아요. 여러분 나중에 언젠지 모르겠는데 나중에 이샤의 클릭 챌린지도 기대하면 됩니다.
0: 좋아요. 아, 그리고 또 저희가 곧 나오는 그 애니메이션과 콜라보한 노래가 엑신이 나오는데 그 곡도 제목이 클릭이거든요.
1: 네,
0: so 많이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1: Yes, Accents Click is also going to be out soon, so asking for lots of love and support.
0: Yeah. 네, 그럼 항공이들의 메시지 읽어볼게요. 제가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So Party 님이 날씨가 선선해졌어요. 가디건을 꼭 챙기고 있어요. 두 분도 감기 조심하세요.
1: Oh, so sweet.
0: 맞아, 이럴 때 조심해야 돼요.
1: 감사합니다. 네, 8972님께서 Hello, 샤디랑디. 오늘도 예뻐요. 감사합니다.
0: Hello. 골드썬님이 월요병이 왔어요. 월요일은 매주 힘드네요. 그래도 아이돌 한국어 들으니까 힘나요.
1: 감사합니다.
0: 이번 주 한 주도 화이팅입니다.
1: 맞아요. 오늘도 또 많이 힘낼수록 저희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엑소엑소 믹슨님께서 지수와 이샤의 목

0: 목소리가 너무 비슷해요. 완전 이거 진짜 인정하는 게 가끔씩 저희 녹음하고 들었을 때 PD님, 저희 PD님 포함 너무 비슷한데? 지수님이랑 이샤 목소리 너무 비슷한 것 같다. 이런 멘트 많이 자주 들어요, 저희도. 그래서
1: 맞아.
0: 네.

0: 월드스타 방탄소년단과 축구계 월드스타 손흥민이 만났습니다. 방탄소년단의 LA 월드투어에 손흥민이 참석해 자리를 빛내주었는데요. 오, 팬들은 7인조 방탄소년단과 등번호 7번의 손흥민의 만남을 7들의 만남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신다고 해요. 우리 랑디 아랴씨는 혹시 좋아하는 숫자가 있으세요? 한국에서는 7을 행운의 숫자로 여기기도 하거든요.
1: 어, 인도에서도 7번을 7을 행운의 숫자라고 하긴 하더라고요. 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3번을 좋아해요.
0: 왜죠?
1: 제가 03이기도 하고 3월이기도 하고 그리고 제가 뭘 이렇게 요리했을 때 뭐 소금 아니면 설탕 뿌렸을 때도 두 번 하면 뭔가 애매해서 세 번 꼭 하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3이라는 숫자한테 제가 약간 약간의 예정? 예착이 있어요. 완전 아기 때부터 그랬어요. 왠지는 모르겠는데.
0: 있는 것 같아요. 보면은 숫자 고를 일이 있으면 거의 무조건 3번을 고르긴 하더라고요.
1: 맞아요. 우리 샤딘은요?
0: 저는 1번을 좋아합니다. 아. 또 우리 원앤올리가 되자는 의미에서 1등 최고?
1: 좋아요, 좋아요.
0: 또 다른 분야의 만남이라서 더 화제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어, 그렇다면 아리아 씨는 다른 분야의 사람들 중에서 꼭 만나보고 싶은 사람 있으세요?
1: 다른 분야? 지금 엄청 많을 텐데 내가 봤을 때. 근데 지금은 생각이 안 나는데 네. 근데 약간 비슷한 분야를 말하자면 저희는 K-POP 하잖아요. 네. 근데 먼저 R&B를 엄청 잘하신 우리 시사 언니를 꼭 만나고 싶어요. 팝 아티스트인데 R&B 엄청 잘하세요. 저는 또 R&B를 엄청 좋아하고 그래서 시사 언니를 꼭 한번 만나고 싶어요.
0: 좋은데요? 저는 요즘에 약간 컨텐츠에서 많이 보는데 그 요리사 중에 그 나폴리 마피아님이 너무 재밌으시더라고요.
1: 저도 되게 굉장히 좋아합니다.
0: 그 요리도 너무 맛있어 보여가지고 한번 꼭 만나보고 싶어요. 네, 이번에는 올해 데뷔 10주년을 맞은 블랙핑크의 지수가 솔로로 컴백했다는 반가운 소식인데요. 첫 솔로 정규앨범의 성공개곡인 클릭을 발매했습니다. 이번 신곡은 지수만의 사랑스러운 이미지에서 벗어나 미스테리한 호러 테마파크 컨셉으로 과감한 변신을 했는데요. 오, 우리 랑디는 호러 영화 잘 보는 편이에요?
1: 저는 나쁘지 않아요.
0: 저는 잘 보는 것 같아요.
1: 네, 잘 보는 것 같아요. 혼자서도 약간 저는 그 허를 다큐를 자주 들어요. 거의 맨날 들어요. 아침에 화장할 일이 있으면 아니면 제가 어디 오래 약간 교통을 이동했을 때 제가 항상 크라임 다큐멘터리 아니면 허러 다큐멘터리를 무조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거에 별로 그게 무서워하는 타입이 아니라서 좀 잘 보는 것 같아요. 우리 샤디는 별로 안 보는 것 같은데.
0: 저는 별로 안 좋아요. 아니 이게 못 보는 게 아니라
1: 못 보는 거 맞아요.
0: 안 보는 거예요.
1: 못 보는 거
0: 아니,
1: 맞잖아요.
0: 나는 그 놀래키는 그 불쾌함을 왜 내가 돈 주고 느껴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가지고
1: 근데 이게
0: 안 보는 거예요.
1: 베이스는 못 봐서 이게 못 봐서 안 보는 걸로 가는 거 맞죠? 솔직히.
0: 아 근데 아니에요.
1: 라디오에서 거짓말 치면 안 됩니다.
0: 저 진짜 진실 명백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무서워요. 조금 무서운데.
1: 조금? 여러분 자디의 무서운 모습을 보려면 최근에 아르타 노바 채널에 올라온 영상을 꼭 보세요. 꼭 보세요.
0: 아, 방송이니까 또 리액션 그렇게 한 거죠. 내가 언제 또 그렇게까지 무서워했다고.
1: 와우. 디제님 자꾸 거짓말 하시는데 어떡하죠? 피디님.
0: 아니 저는 근데 개인적으로 늘 주장하는 게 있는데 매운 거, 무서운 거 보는 거, 무서운 거 타는 거 난 다 연관이 있다 생각하거든요. 보통 매운 거 잘 먹는 사람이 호러 영화도 잘 보고 놀이기구도 잘 타고 좀 연관이 있어요.
1: 그렇죠. 그런 거 인생에도 재미 아닙니까?
0: 약간 그런 익스트림한 것들을 좀 즐기는 건가?
1: 그렇죠. 맞아요.
0: 뭐 존중합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액신이 호러 컨셉을 한다면 해보고 싶은 캐릭터 있으세요?
1: 와, 이거 약간 완전 그러니까 사이클로지컬 트릴러 결로 가면 약간 사이코패스 시리얼킬러 느낌으로 하고 싶어요. 근데 약간 호러 엘리먼트가 있다 하면 네. 약간 뱀파이어도 좋고. 오. 근데 뱀파이어는 뱀파이어보다 조금 더 약간 엑스트림하게 조금 더 약간 사람들 무섭게 고통스럽게 하는 약간 그런 귀신들 있잖아요.
0: 늑대인간이에요. 늑대인간.
1: 늑대인간?
0: 어,
1: 그 가슴 치는 그 짤? 그거 혹시 그거 제가요?
0: 오늘 때마침 옷도 회색인데.
1: 네, 좋아요. 저는 모든 그런 거 다 부끄러움이 없이 잘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모든 환영합니다. 네, 기회만 주세요.
0: 아, 저는 옛날부터 해보고 싶었던 게 있는데 그 이토준지 작가님

0: 님의 만화에 나오는 토미의 캐릭터를 제
1: 맞아요.
0: 흑발을 한 뒤로는 한 번쯤 해보고 싶은데 앞머리 가발을 그래서 사볼까 좀 생각 중이긴 해요.
1: 샤디가 앞머리 풀뱅 했을 때마다 제가 이 말을 해줘요. 그리고
0: 맞아요.
1: 샤디한테 사진 보여줬어요. 이거 이 캐릭터가 되게 닮았다. 언니 좀 밀어볼래요? 했는데 진짜 닮았더라고요. 풀뱅 했을 때. 그래서
0: 맞아,
1: 꼭 그런
0: 토미.
1: 기회가 찾아왔으면 좋겠어요.
0: 맞아. 올해는 한번 도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나이스.
0: 네, 그리고 방탄소년단과 손흥민 씨의 만남이 월드클래스들의 만남이라 더 화제가 됐는데요. 무엇보다 방탄소년단의 비와 손흥민 씨두 분의 우정은 대중들에게 이미 유명했다고 합니다. 우리 랑디 아리아 씨, 이렇게 친구나 동료와의 우정은 서로를 빛내주기도 하는데 멤버들 빼고 나와 제일 가까운 친구 소개해주실 수 있나요?
1: 오 마이 갓. 저는 또 친구가 별로 없는 사람으로서 인도에 있을 때도 제가 친구 딱 5명 있어요. 딱 5명.
0: 많은데?
1: 많다고요? 저 살면서 23살 살면서 5명밖에 없다는 게좀 슬프지 않아요? 솔직히 저는 슬프지 않아요. 제 서클 작지만 되게 소중한 사람들로 5명 되게 소중해서 저는 좋은 것 같아요.
0: 본인이 안 슬프면 됐죠, 그럼요.
1: 그쵸? 아, 저 대신 샤디가 좀 속상한 것 같은데.
0: 저는 속상하지 않아요. 단지 아리아가 한국에서도 좀 친구가 5명만 생겼으면 좋겠다라는
1: 아니.
0: 바람이긴 한데, 우리 아이돌 여러분, 우리 03년생 랑디와 친구해주실 아이돌 여러분들 기다리겠습니다.
1: 네, 저는 말잘못 걸으지만 저한테 말 걸어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하겠습니다.
0: 그 인도 친구들 한번 쭈루룩 언급해 줄수 있어요?
1: 오 마이 갓. 삭시 네스리 디피카 카비타 니에티 땡큐 소 머치 아이 러브 유 가이즈.
0: 와, 친구들 완전 좋아할 것 같아.
1: 그쵸?
0: 귀엽다.
1: 예. 샤디도 한번 언급해 주세요. 친구 속상하잖아요,
0: 저요?
1: 아니면.
0: 저도 친구가 진짜 없거든요. 제가 더 없는 것 같아요.
1: 에이, 거짓말.
0: 진짜로.
1: 진짜 거짓말.
0: 아니,
1: 저보단 있잖아요.
0: 보면 저 만나는 사람만 만나요.
1: 아.
0: 뭐야? 그 정적
1: 아니 근데
0: 뭐예요?
1: 솔직히 엑신
0: 나
1: 저희
0: 상처받아?
1: 5명 다 친구 별로 없는 편이긴 해요.
0: 맞아요.
1: 근데 그래서 많이 많이 와서 저희 좀 무섭게 생겼다고 이런 루머가 있더라고요. 그거 그냥 생긴 것만 근데 저희는 진짜 착하고 진짜 근데 친구 만나고 싶은 마음이 크니까 많이 많이 와서 말 걸어주세요.
0: 저는 98년생 아이돌 친구분들 기다리겠습니다.
1: 네.
0: 네, 그리고 또 블랙핑크의 멤버인 지수 씨가 솔로 활동을 시작했잖아요. 만약에 내가 솔로 앨범을 낸다면 어떤 컨셉의 곡을 해보고 싶으세요?
1: 제가 앨범을 낸다면
0: 네.
1: 약간 댄스 곡보다는 약간 R&B 위주로 약간
0: 오,
1: 그렇게 약간
0: 의외인데요?
1: 얌전한 약간 드라이브 같은 거 갔을 때 듣기 좋은 노래 그렇게 내고 싶어요.
0: 좀
1: 샤디는요?
0: 캄한?
1: Yes, 캄하고 칠한 와이브.
0: 저는 Y2K 썸머송?
1: 오,
0: 한번
1: 잘
0: 해보고
1: 어울려요.
0: 싶어요. 약간 네.
1: 네, 잘 어울릴 것 같아요.
0: 꼭 한번 해보고 싶은데 저는 이거는 엑신으로서도 해보고 싶긴 하거든요.
1: 오 마이 갓.
0: 가능하다면. 왜요? 할수 있지 않을까?
1: 네, 그런 기회가 온다면, 네.
0: 맞아. 근데 저는 멤버들이랑 활동하면서도 느끼는 건데 되게 저희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와, 진짜 이럴 때 멤버들이 있어서 너무 다행이다. 서로 의지가 돼서 너무 다행이다.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솔로 활동은 또 느낌이 엄청 다를 것 같아요.
1: 맞아요.
0: 그 장점과 완전체 활동의 장점과 솔로 활동의 장점이 뭐가 있을까요?
1: 제가 왔을 때 혼자서 스케줄 했을 때 좋은 점은 그러니까 항상 팀에 있을 때 서로 의지하고 뭔가 그러니까 하고 싶지 않았을 때 옆에서 멤버 멘트를 하잖아요. 근데 솔로 했을 때 어쩔 수 없이 저희가 계속 멘트를 해야 되고 그래서 말이 많이 늘어요. 말이
0: 장점이다.
1: 많이 늘고 그냥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도 약간 커뮤니케이션 소통을 자주 해야 되니까 그런 스킬도 엄청 많이 늘어요. 네.
0: 완전체 활동의 장점은 사실 재밌다는 게 제일 장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1: 그쵸.
0: 네, 우리 항공인들의 이야기도 정말 궁금해요. 오늘 메시지 이벤트 주제는 내 친구 자랑하기입니다. 내 친구는 파워제이라 여행 계획을 잘 세워요. 맛집을 잘 찾는 친구 덕에 맛있는 것만 먹어요. 등등 내 친구의 장점에 대해서 마음껏 소개해 주세요.
1: Hangungi들, tell us about the best qualities of your close friends. For example, thanks to my super organized friend, I can travel stress-free. Or, when I'm with my friend who's great at finding restaurants, I get to eat nothing but delicious food. Feel free to share all the wonderful things about your friends.
0: 단문 50원, 장문 100원, 샵 1045 문자나 반디엠 메시지.

0: 2008, EXO member Do Kyung-soo released his fourth mini-album, Dopamine. With this album, he showcases not only his signature emotional vocals, but also a diverse range of musical colors, revealing a fresh new side of himself.
1: 이번 앨범 타이틀곡인 기타리스트는 감각적인 기타 사운드와 리듬감 있는 멜로디가 돋보이는 곡인데요. 사랑하는 사람들이 서로에게 조금씩 맞춰가는 설레는 순간을 담아낸 가사와 도경수만의 감미로운 보이스가 더해져 리스너들의 귀를 사로잡고 있습니다. 도경수의 컴백을 축하합니다! 네, 도경수 씨는 보이그룹 엑소의 메인보컬이면서 예능활동도 활발하게 하잖아요. 그렇다면 우리 랑디, 우리가 출연하고 싶은 예능 프로그램이 있다면?
0: 저는 약간 여행 프로그램, 약간 호스트로서 가고 싶어요. 특히 약간 좋죠. 인도 여행 프로그램. 저도 인도 많이 안 가봐서
1: 맞아.
0: 약간 제가 아는 데 많이 없어가지고 인도 투어 같은 거 하면서 약간 오디언스를 소개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이었으면.

0: 그냥 좋을 것 같아요.
1: 오.
0: 샤디는요?
1: 저는 개인적으로 서바이벌을 좋아하는
0: 오!
1: 사람으로서 그 두뇌 싸움하는 그런 류의 서바이벌 예능들 있잖아요.
0: 잘할 수 있겠어요? 우는 거 아니에요?
1: 아니, 자신은 없어요. 사실 자신은 없고 늘볼 때마다 와, 내가 저기 나가면 난 저건 진짜 못 풀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보지만 아, 그냥
0: 재미는 있을 것 같아요.
1: 너무너무 나가보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예능 프로그램에서 무슨 캐릭터일 것 같아요?
0: 제가요?
1: 네.
0: 조금 말 많은 편일 것 같아요. 저는 긴장하면 또 말, 요즘은 또 많아지더라고요. 그래서 말이 좀 많은 캐릭터 아닐까 싶은데, 샤디는요?
1: 저는 만약에 그런 추리 예능을 나간다고 하면 그래도 나름 좀
0: 뭐지? 아, 저 알아요.
1: 어떤 거요?
0: 우는 캐릭터.
1: 울긴 할것 같아요. 약간 배신당하면 울고 마음 아파서 울고
0: 계속 해마다 우는 캐릭터일 것 같아요.
1: 그럼 이제 예고편에 우는 것만 나가고
0: 아, 근데 편집자들 엄청 좋아하겠다.
1: 맨날 울어. 인터뷰 보면
0: 우는 씬 있어가지고.
1: 울어. 아, 꼭 그럴 날이 왔으면 좋겠네요.
0: 네.
1: 네, 항공이들이 생각하는 도경수는 어떤 가수인지 궁금합니다.
0: So I'm curious how you, our 한국인들, would describe Do Kyung-soo as an artist. Please send in lots of messages.
1: 그럼 항공이들이 메시지 보내주시는 동안 저희는 도경수의 기타리스트 가사를 번역해 보겠습니다. 해볼게요. 내 입술 위에 선율.
0: Melody on your lips.
1: 떨리는 숨이 흘러 들어오면
0: When a trembling breath flows in,
1: 마치 꿈만 같아.
0: feels like a dream.
1: 손끝이 닿을 듯이
0: As our fingertips almost touch,
1: 우리는 또 다른 리프를 만들어.
0: we make another riff.
1: 천천히 스윕 기타 연주자.
0: Slowly sweep guitarist.
1: 네 입술 위에 선율.
0: Melody on your lips.
1: 귓가에 조금씩 들려오는 순간
0: The moment it begins to softly reach my ears,
1: 이 공기는 달콤 쌉쌀.
0: this air is bittersweet.
1: 난 노코멘트.
0: I've got no words.
1: 널 끌어안을래.
0: I want to hold you in my arms.
1: 손에 감긴 채로
0: Wrapped around my hand.
1: 우린 그 음을 칠 거야.
0: We're gonna pick the note. 오.
1: 뭔가 가사가 되게 스윗한
0: 되게
1: 느낌인데요?
0: romantic해.
1: 약간 그 가사가 딱 얘기 그 설명대로 기타에 관련된 것과 약간 비유해서 나온 것 같아가지고 so sweet합니다.
0: 그쵸.
1: 저는 또 꿈이라는 단어를 좋아해서 그런지 feels like a dream이라는 가사가 제일 먼저 보이는데요. 내가 지금 꿈을 꾸고 있나 싶을 정도로 비현실적이었던 순간 있으신가요?
0: 저는 첫 번째 데뷔하고 이제 첫 번째 음악 방송 무대에 섰을 때,
1: 와, 그거 너무 인정.
0: 와, 이게 뭐지? 기분?
1: 맞아요.
0: 일단 너무 정신 없어가지고 너무 무섭고 긴장했기도 하고 그래서 솔직히 많은 걸 기억하지 못해요, 아직.
1: 맞아.
0: 그냥 너무 긴장해서 딱 이렇게 삭제해버렸어,
1: 맞아요.
0: 머릿속에서. 근데 그 순간이 너무, 와, 이거 진짠가? 가짠가? 약간 그런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1: 너무 공감해요. 저도 데뷔 때도 그렇고, 저는 옛날에 스위스로 가족들이랑 여행을 갔던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딱그 알프스 갔는데 너무 그림 같은 거예요. 하필 또 겨울에
0: 그쵸.
1: 눈올 때였단 말이에요.
0: 맞아요.
1: 너무 그림 같아서 비현실적이었어요. 제가 그 앞에서 사진을 찍고 있는데도 배경이랑 합성을 해놓은 것 같고,
0: 그림, 완전 페인팅 같은 랜드스케이프였죠.
1: 맞아, 너무 예뻤어요. 그렇다면 아리아 씨는 평소에 꿈을 좀 자주 꾸는 편이세요?
0: 저는 요즘은 또 자주 못 꾸는 것 같아요.
1: 푹 자나 보다.
0: 그런 거 봐요. 피곤해서 그냥 자기만 하는 것 같은데 예전에는 많이 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꿈꿀 때마다 약간 진짜 말도 안 되는 꿈을 많이 꾸는 것 같아요.
1: 기억나는 거 있어요?
0: 아, 기억나는 거 없는데 근데 약간 진짜 신기했을 때 회사 와서 제가 멤버들한테 비님한테 다 그 썰을
1: 맞아.
0: 부러지거든요. 항상 말해주는데 근데 요즘은 또 진짜 오래됐어요. 꿈안 꾼지.
1: 근데 좀 현실적으로 꾸지 않아요? 약간 현실에서 있을 법한 거 주로 꾸는 거 같던데?
0: 그거랑 약간 그거에 약간 말도 안 되는 포인트가 몇개 들어가 있죠. 이 샤디는요?
1: 저는 요즘에도 조금씩 꾸는 것 같은데, 저는 여태까지 제가 꿨던 것 중에 제일 기억에 남는 거는, 막, 이 지구가 멸망해서
0: 에?
1: 제가 한강에서 보트를 타고 탈출하는 꿈도 꿔봤고요.
0: 한강에서 보트를 타고 아니 한강에서 보트를 타고 어디로
1: 약간 요트
0: 탈출해요?
1: 같은 거, 몰라, 몰라. 근데 그냥 그 망하는 세상을 뒤로하고 내가 탈출하고 있었어. 뭐 그런 거
0: 아,
1: 됐고.
0: 진짜 웃겨.
1: 구미호가
0: 예?
1: 따라와서 탈출하는 꿈도 꿔봤고요.
0: 설마 쿠미호 그 드라마 보고 그런

0: 건 아니죠?
1: 그러진 않았어요. 그러진 않았는데 내가 믿었던 나와 정말 친한 사람들이 갑자기 구미호로
0: 구미호로.
1: 돌변하더니 나한테 막 다가와가지고 열심히 도망갔던 그런 적도
0: 어머,
1: 있었습니다.
0: 어머, 어머. 진짜
1: 아무튼
0: 신기하네요.
1: 좀 이상한 꿈을 저는 많이 꾸는 편이에요. 또이 공기는 비터스윗이라는 가사가 있는데 이 가사는 달콤하면서도 씁쓸한 공기, 기쁘면서도 아련한 공기 이런 뜻이잖아요. 내가 너무너무 행복한데 한편으로는 아쉬웠던 순간을 꼽자면?
0: 저는 한국에 처음으로 이제 한국에 올 비행기 탔던 그날 뭔가 행복하고 기대되기도 했고
1: 네.
0: 너무 설레기도 했는데 근데 이제 저를 보내주신 제 부모님 생각하면 너무 약간 슬프기도 했고 내가 지금 가는데 가서 내가 잘할수 있을까? 잘 될까? 이런 불안감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미친듯하게 느꼈어요, 저는.
1: 그럴 것 같아요.
0: 샤디는요?
1: 저는 비터스윗 때의 순간은 글쎄요. 약간 콘서트 마지막 날?
0: 그쵸.
1: 마지막 날
0: 늘
1: 마지막 무대?
0: 그렇죠.
1: 마지막 소감할 때.
0: 아, 저는 마지막 날, 그, 우리, 발라드나 아니면 좀 얌전한 노래를 써서 했을 때, 팬들이 이제, 플래시라이트를 보여주시잖아요. 그때는 약간 비터스윗 하긴 해요. 아,
1: 맞아요.
0: 오늘 마지막이라니.
1: 맞아요. 네, 계속해서 도경수의 기타리스트 가사 살펴볼게요. 둘만의 사랑 노래, 난 알아.
0: Just the two of us, love song, I know.
1: 우리 둘만의 비밀 노래, 난 알아.
0: Between the two of us, secret song, I know.
1: 하울링은 없어.
0: No howling.
1: 가끔씩 서로를 밴딩.
0: Sometimes we give each other bending.
1: 그렇지만 조화로운 화성.
0: But harmonic.
1: 소리나 와와.
0: It sounds wah wah.
1: 볼 때마다 내게 딱 맞는 코드.
0: A chord that fits me perfectly every time I see it.
1: 너와 함께니까 아무것도 상관없어.
0: Nothing matters as I am with you.
1: 오, 약간 이런 밴딩, 화성, 코드 이런 단어가
0: 맞아요.
1: 이렇게 달달하게 들릴 줄이야.
0: 러브송에 이런 단어들 그러니까 인코퍼레이트 하는 게 되게 신선하고 되게 아이디어가 엄청 좋은 것
1: 맞아요. 저는 볼 때마다 내게 딱 맞는 코드라는 가사가 좀 눈에 띄는데요. 이 가사처럼 나와 딱 맞는 사람 중 특히 웃음 코드가 잘 맞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멤버들 아닌가?
0: 저희 멤버들 다 약간 웃음 코드 서로 좀 맞는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웃음 코드보다는 제가 무슨 말 해도 많이 많이 잘 웃어지는 니즈 씨 무슨 말도 안 되는 말 해도 엄청 리액션 옆에서 잘해줘요.
1: 맞아.
0: 그래서 되게 늘 저희도 항상 말할 때마다 되게 감사하게 생각해요.
1: 니즈 씨도 웃음 장벽이 좀
0: 맞아요.
1: 낮아가지고.
0: 이사 씨도 그래요. 이사 씨도 좀
1: 맞아요.
0: 낮은데 근데 니즈 씨는
1: 더
0: 유독
1: 낮아.
0: 좀 많이 웃는 것 같아요.
1: 근데 진짜 5명이 있으면 뭐 말도 안 되는 그냥 정말 시덥잖은 말만 해도 웃긴 것 같아요. 거의 약간
0: 그쵸, 그쵸.
1: 초등학생들 모아놓은 것
0: 맞아요,
1: 마냥.
0: 맞아요.
1: 그리고 Nothing matters as I'm with you라는 가사처럼 무언가를 할때 함께하는 사람이 중요한데요.
0: 그쵸.
1: 오, 멤버들과 함께라서 힘든 순간도 괜찮았던 적이 있나요? 감동 스토리 기대해 봅니다.
0: 저는 항상 이것도 근데 다 약간 비슷비슷한 것 같은 게 콘서트 때 이제 너무 힘들잖아요. 마지막 저 액션 곡들 안무 위주로 저희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요.
1: 몸이
0: 그래서
1: 힘들죠.
0: 마지막까지 그래도 100% 다 주저하면서 엄청 억지로 없는 힘 있는 힘다 끌어내서 하는데 근데 나만 피곤한가 하면 보면 다 피곤해요. 근데 다 나머지 멤버도 약간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면 아니 다 하고 있는데 나도 할수 있다 화이팅 하면서 그 보면서 느낀 에너지가 또 달라요
1: 맞아요.
0: 멤버들을. 당연히 우리 팬들 보고도 에너지를 많이 받는데 근데 옆에서 같은 무대를 쓰고 있는 우리 멤버들을 봤을 때도 그런 에너지를 받는 것 같아요.
1: 맞아. 그리고 전늘 얘기를 하는 게 저희끼리 뭐큰 말을 하지 않아도 같은 감정을 느낄 수 있는
0: 맞아요.
1: 사람들이 옆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0: 그쵸, 그쵸.
1: 좀 위로가 되는 것 같아요.
0: 맞아요.
1: 그래서 아리아 씨 말대로 그 무대 위에서 별 말을 하진 않지만 그냥 서로 쳐다보고 화이팅!
0: 너도 지금 힘들구나. 나도 힘들어. 근데 어쩔 수 없어. 화이팅!
1: 해야지 뭐! 막
0: 해야지,
1: 약간
0: 뭐.
1: 아, 역시 멤버들 최고.
0: 예스.
1: 그렇다면 멤버들과 함께해서 평범한 일이 특별해졌던 순간이 있을까요?
0: 평범한, 그냥 자 탔을 때마다 저는 진짜 웃겨요.
1: 저도요.
0: 왠지 알아요.

0: 차 타는 게 되게 평범한 일인데, 근데 차탈 때마다 그냥 말도 안 되는 말하고, 저희 한나 씨가 이게 저희 커튼이 뭐 떨어졌거든요, 한 번. 창문에 있는 커튼. 그래서 자기가 갑자기 차 안에서 양산을 꺼내서 열어서 양산으로 이렇게 버티고 있으면서 매니저 보고, 매니저님 보고, 매니저님, 저 지금 이 상태인데 왜 커튼을 안 차주세요? 하면서. 그런 되게 평범한 일인데, 근데 저희끼리는 되게 웃긴다? 그래서, 와, 멤버들 있어서 난 하루하루 더 힘들고 행복하구나라는 생각 많이 하는 것 같아요.
1: 맞아요. 소확행인 것 같아요.
0: 맞아요.
1: 소소하지만 확실한
0: 그쵸,
1: 행복.
0: 그쵸.
1: 네, 저와 아리아 씨가 도경수 기타리스트의 가사를 번역하고 있는데요. 항공이들은 기타리스트 가사 중 어떤 부분이 제일 좋으신지 궁금합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 샵 1045 문자나 반디의 메시지로 청취 소감 남겨주시고요. 오늘 메시지 이벤트 주제는 내 친구 자랑하기입니다. 내 친구는 파워제이라 여행 계획을 잘 세워요. 맛집을 잘 찾는 친구 덕에 맛있는 것만 먹어요. 등등 내 친구의 장점에 대해서 마음껏 소개해 주세요.
0: 항공이들, tell us about the best qualities of your close friends. For example, thanks to my super organized friend, I can travel stress-free. Or, when I'm with my friend who's great at finding restaurants, I get to eat nothing but delicious food. Feel free to share all the wonderful things about your friends.
1: 자, 이 노래를 안 들을 순 없죠. 도경수의 기타리스트 듣고 다시 돌아올게요.

0: 네, 이번에는 가사의 정확한 뜻을 알려드리는 시간이죠. 오늘의 한국어 함께 하겠습니다.
1: Global Hangul there. Shall we learn today's Korean?
0: 저희가 앞서 번역했던 가사에 이런 문장이 있었죠. 소리나 와우 와우.
1: In Korean, sori means sound heard by the ear when sound waves are produced by the vibration of an object, as well as a person's voice. In English, it is sound.
0: 네, 오늘의 한국어 소리에 대해서 배워봤는데요. 이제 예시 문장도 만들어 볼까요? 자, 첫 번째, 바다에

0: 아니, 파도 소리가 귀에 들리는 것 같아.
1: When I went to the beach, I could hear the sound of the waves.
0: 기타에서 아름다운 소리가 흘러나왔어.
1: A beautiful sound came from the guitar.
0: 소리에 대해서 토크 한번 나눠볼까요?
1: 좋아요.
0: 이제 곧 가을이잖아요.
1: 제 최애
0: 계절?
1: 시즌이에요.
0: 진짜요? 그렇다면 가을이 되면 내가 제일 좋아하는 소리는 어떤 소리예요?
1: 저는 떨어져 있는 그 나뭇잎 위에서 걸어갔을 때
0: 밟는
1: 바삭한
0: 거?
1: 소리가 엄청 좋아해요.
0: 이렇게?
1: 그리고 이거 가을이랑 좀 상관없긴 한데, 그래도 제가 가을 되면 카페를 많이 가거든요. 그래서 카페에서 커피 그 바리스타의 메이킹 그 머신 소리 좋아해요. 되게 가을 같잖아요.
0: 저는 가을에는 귀뚜라미 소리, 그리고 여름에도 매미 소리, 이런 것처럼, 뭐라 해야 되지? 그런 자연의 소리를 들을 때좀그 계절을 실감하게 되는 느낌? 이라서 좀 가을에, 아, 그거 있잖아요. 자려고 침대에 딱 누웠는데 창밖으로 약간 이렇게 귀뚜라미 소리가 조금
1: 와,
0: 들리면, 허, 가을이다. 이런 느낌.
1: 되게 unexpected한 대답이었어요.
0: 그래요?
1: 샤디는 또 벌레를 엄청 싫어하기 때문에
0: 아,
1: 벌레
0: 맞아요.
1: 언급을 할지 몰랐어요.
0: 아, 제 눈에만 안 보인대요.
1: 그래요? 저는 소리도 싫어요.
0: 아, 진짜요? 그렇다면 우리 랑디는 평소에 조용한 걸 좋아하세요? 아니면 시끌벅적한 것을 좋아하세요?
1: 시끄럽게 막 놀다가 조용히 또 길게 앉아 있고 싶은 느낌?
0: 아, 약간 시끄러운 걸 좋아하는데 조용함이 필요한 스타일, 맞죠?
1: 맞아요. 그래서 시끄러움도 너무 오래 못 버텨요. 그래서 어디 사람 많은데 가서 약간 한두 시간 놀다가 다시 가서 집에 좀 조용히 앉아 있거나 아니면 좀 약간 조금 더 조용한 곳에 가서 있는 게 좋아해요. 네.
0: 저는 사실 그닥 신경을 안 쓰는 편이어가지고
1: 아, 진짜요?
0: 그냥 시끌벅적한 곳은 좋은데 사람이 많은 곳은 별로 안 좋아하고요. 조용한 건 좋아하는데 또
1: 너무 조용하면 안 되고?
0: 그러니까 너무 조용한 시간이 그러니까 사람들이랑 같이 있는데 조용한 시간이 길어지면 약간 말하고 싶어지긴 해요.
1: 아, 진짜요? 그렇구나.
0: 저희 또 어릴 때 엄마에게 혹은 친구나 멤버들에게 잔소리를 또 많이 듣잖아요. 엄마들도 그렇고. 아리아 씨는 어릴 때 어떤 잔소리 제일 많이 들었어요?
1: 잔소리? 밥을 안 먹는다?
0: 아, 진짜?
1: 그러니까 저는 약간 약간 안 먹는 게 말이 없거든요. 그냥
0: 네.
1: 엄마 야채든 뭐든 건강한 거다잘 먹었어요. 근데 이거 많이는 못 먹었어요. 그냥 애기 때 그냥 밥을 먹어야 되는데 그 시간에는 안 먹고 약간 학교 가져가는 런치복스 다안 먹고 가져오거나 막 이랬을 때좀 많이 혼냈던 것 같은데 엄마한테. 그리고 내려가서 친구들이랑 노는데 시간 안 맞춰서 시간 맞게 집안 들어와서 많이 많이 혼냈던 것 같아요.
0: 비슷한 것 같아요. 아, 근데 저는 어렸을 때 밥은 잘 먹었어가지고, 밥 먹으란 잔소리는 안 들어봤고, 뭐, 늦게 들어오지 마라. 아니면 학생 때는 공부해라. 공부해라는 잔소리를 전 진짜 많이 들었던
1: 아,
0: 것 같아요.
1: 그래요?
0: 그렇습니다. 네, 지금까지 오늘의 한국어 토크를 해봤는데요.
1: 그럼 노래 듣고 올게요. 도경수의 Sing It Loud, 그리고 엑소의 으르렁까지 이어집니다.

0: 아니 근데 진짜 항공이들의 사랑스러운 모습을 찰칵 찍어주고 싶잖아.
1: It's time to read the messages from our listeners and chat about them. Today's topic is bragging about my friend.
0: Ooh. 네, 항공이들이 보내준 메시지 한번 읽어볼까요?
2: 네, 아나카하 님이 아니 근데 진짜 같이 바다 보러 가고 스쿠터도 타고 맛있는 것도 같이 먹으면서 즐거운 시간 보내는 친구가 있어요. 무엇보다 같이 있으면 항상 저를 행복하게 해주는 소중한 친구예요.
0: 너무 좋은 친구였다.
2: 스쿠터 타는 게 엄청 재밌어요. 저도 제 친구들이랑 스쿠터 타본 적 있어요.
0: 진짜요?
2: 저 스쿠터 잘 타요.
0: 어 진짜요?
2: 응, 저 탈 그거
0: 베스트 드라이버예요?
2: 할 줄 알아요.
0: 오
2: 되게 재밌어요.
0: 아 이렇게 뭔가 즐겁게 취미도 함께하고 같이 할 수 있는 친구가 옆에 있다는 건 너무 좋은 것 같은데
2: 맞아요.
0: 친구한테 잘해주세요.
2: 서로 잘해줘야죠.
0: 맞아 서로 잘해줘야 돼. 다음 메시지도 읽어볼게요. 0351님이 아니 근데 진짜 제 친구 희주를 자랑합니다. 제가 고민이 생기면 항상 긍정적으로 응원해줘요. 같이 있으면 편하고 기분이 좋아져요.
2: 희주님 감사합니다.
0: 오 이렇게 실명까지. 네. 아리아씨는 고민이 있으면 친구한테 좀 털어놓는 편이세요?
2: 아니에요.
0: 완전 혼자
2: 네,
0: 생각하죠.
2: 저는 이게 저 혼자 생각하고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방법을 조금 찾고 나서 친구한테 얘기해서 약간 상의해서 그렇게 하는 스타일인데 처음부터 약간 완전 고민이 많을 때 저 엄청 스트레스 받아 있는 상태에서 제가 말 잘 못해요. 그래서 네 혼자 좀 먼저 좀 정리하는 편이에요.
0: 저는 옛날에는 친구한테 이런저런 얘기를 다 했을 때가 있었거든요. 요즘에는 사실 저도 힘든 거를 막 다 얘기하진 않는 것 같은데 근데 그렇게 얘기하면 친구는 딱 이렇게 얘기해줘요. 내가 너 편 들어서 얘기해줄까? 아니면 객관적으로 얘기해줄까? 이렇게 딱 물어봐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솔루션이 필요하다. 그러면 객관적으로 얘기해줘. 아니면 정말 나의 그냥 감정적인 거에 공감이 필요하다. 그러면 아니 그냥 내 편 들어줘. 막 이렇게. 근데 그래도 그렇게 같이 얘기하고 나면 좀 해소가 되는 것 같긴 해요.
2: 근데 그렇게 물어보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0: 그쵸. 맞춤으로.
2: 저도 써먹어야겠어요.
0: 좋아요. 되게 괜찮아요.
2: 네. 워터멜론 님께서 아니 근데 진짜 같은 아파트에 사는 친구인데 제 애기에 공감을 잘해주는 공감왕 친구예요. 공감왕. 와우. 오. 공감 능력 높은 친구 자랑해요. 공감왕이라는 단어 처음 들어봐요.
0: 발음 너무 귀엽다. 공감왕.
2: 이것도 잘 써먹어야겠어요.
0: 좋아요. 그리고 그 같은 아파트에 사는 동네 주민 친구가 굉장히 소중하거든요.
2: 맞아요. 저도 저 아직 있어요.
0: 진짜?
2: 아까 말했던 다섯 명 중에 한 두 명이 아파트 친구예요.
0: 근데 너가 그 아파트에 없잖아요.
2: 제가 없지만 그분들 아직 저랑 친해요.
0: 아 그치. 아리아가 또 인도 가면은 또 그쵸, 바로 그쵸. 만날 수 있으니까 좋네요. 그쵸. 네 다음은 커피우유님이 아니 근데 진짜 화가 나는 일이 있을 때 저보다 더 씩씩대며 화내주는 친구가 있어요. 화나는 일이 싹 사라지고 친구를 진정시키느라 바빠져요.
2: 와 이거 진짜 웃겨. 아니 근데 이럴 때는 진짜 웃겨서 더 기분이 좋아지지 않을까?
0: 맞아.
2: 그러니까 내가 화가 나는 일 말했는데 근데 옆에서 친구가 나보다 화를 내. 그러면 어? 뭐지? 얘가 왜 그래? 하면서 더 웃기고 웃길 것 같은데?
0: 맞아. 내가 할 목까지 다 욕해지면 그러니까요. 내가 할 말이 없어지면서 나 괜찮아? 막 이렇게 될 것 같아요.
2: 진정 좀 하세요. 하면서
0: 그럴 수 있어.
2: 네. 다음 붕어빵 마니아님. 오, 저도 붕어빵 좋아해요. 붕어빵 마니아님께서 아니 근데 진짜 길을 잘 찾는 내 친구는 인간 내비게이션이에요. 친구랑 다니면 길을 잃을 걱정이 없지요.
0: 오
2: 이거는 진짜 특히 해외 나갔을 때
0: 좋아요.
2: 너무 이런 사람 진짜 소중해요.
0: 아리아 씨 길 잘 찾아요?
2: 저는 길치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0: 지도 보면 좀 잘 찾아오더라.
2: 맞아요. 처음에 한국 왔을 때 진짜 길치 자체였어요. 제가 진짜 아무것도 모르고 지하철역만 내려가면서 진짜 갑자기 떨리고 막 그랬는데 요즘은 또 혼자 잘 돌아다녀요.
0: 저도 좀 길 눈이 밝은 편입니다. 한번 가면은 그 한 번 간 길은 좀 잘 기억을 하고 가는 편이어가지고 오 이런 친구 있으면 너무 좋죠. 같이 여행할 때도 진짜 좋아.

0: 팀에 내비게이션 못 하는 친구 있잖아요.
1: 누구지?
0: 니즈씨 아닌가? 니즈씨, 어, 나 길 몰라. 이거 어디야? 어디야? 아미 알려줘. 언니 어떻게? 언니 여기 있어. 언니 어디 있는지 언니 모르겠어. 항상.
1: 근데 사실
0: 이렇게 멘트 치는 친구가 있어요.
1: 니즈는 지도를 잘 안 켜긴 합니다.
0: 그쵸? 아마 제가 봤을 때 니즈씨 핸드폰에 지도 맵도 없을걸요?
1: 아마 인터넷 쳐서 들어갈 수도 있어요.
0: 맞아요,
1: 그 친구.
0: 맞아요.
1: 그럼 한나가 좀 길 잘 찾아요.
0: 그런가?
1: 어, 필요한 게 있잖아. 자기가 딱 가고 싶은 데가 있잖아요. 딱 찍어갖고 여기부터 저기까지 몇 분 딱딱딱 해서 루트 딱 짜가지고 일로 가면 돼 하고 그 친구 필요할 때 되게 잘 찾아요.
0: 근데 제가 봤을 때 우리 팀은 전체적으로 길치는 별로 없는 것 같긴 해요.
1: 아, 그렇죠. 막 그쵸? 심각한 길치 정도는 없는 것 같아요.
0: 그렇죠.
1: 다음 사연도 읽어볼게요. 2363님이 아니 근데 진짜 제 중학교 친구 박인덕을 자랑하고 싶어요. 이 친구와는 웃음 포인트가 잘 맞아서 다른 사람이 아무도 웃지 않아도 우리 둘은 엄청 웃는 일이 많아요. 그래서 같이 있으면 정말 많이 웃고 재밌다는 생각이 듭니다. 세상에서 가장 웃긴 내 친구 박인덕, 요즘 웃음이 필요해. 곧 보자. 동교.
0: 박인덕님, 와우. 되게 되게 약간 소중하게 생각해주는 친구가 있어서 되게 좋겠어요.
1: 이거 보내주신 분이 지금 나이가 어떻게 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중학교 때 친구면 꽤 오래된 친구일 그쵸, 것 같은데 이게 지나고 보잖아요? 그러면 중학교 때 친구 저도 지금 만나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0: 저도 있어요.
1: 어, 근데 약간 아, 아리아씨 공감할지 모르겠지만 만나면 약간 그때로 돌아간 것 같아요.
0: 맞아요.
1: 어, 있죠.
0: 완전 지금 요즘도 전화하면 그렇긴 해요.
1: 그쵸. 그냥 네. 그 유치하고 약간 순수하고 그냥 철없이 놀던 그때로 돌아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0: 근데 되게 기억에 남은 이름이다. 박인덕.
1: 그러게요. 이름이 조금 특이하시네요.
0: 그쵸. 이제 8406님께서 아니 근데 진짜 강아지처럼 애교 많은 내 친구 너무 귀여워. 항상 애교쟁이라서 고마워.
1: 어, 아리아 씨 친구가 보내준 거 아니에요?
0: 아, 저 애교 별로 없어요.
1: 아, 약간 아리아는 애교가 많은 건 아닌데.
0: 아니에요. 진짜 전혀 없어요.
1: 아, 그러니까 애교가 많은 건 아닌데 좀 강아지 같긴 해요. 약간
0: 그거 사람, 무슨 말씀이죠?
1: 그 사람 좋아 강아지 같은 느낌이 좀 있어.
0: 저 사람은 그렇게 막 좋아하는 것 같진 않은데 제 사람만 좋아요. 제 사람들.
1: 그럼 저는 아리아씨 사람인가 봐요.
0: 우엑.
1: 어머나.
0: 장난이에요, 장난. 근데 맞아요. 저는 저희 팀에도 애교, 전체적으로 이렇게 애교 많은 편 아닌데
1: 맞아.
0: 근데 또 니즈씨가 애교가 진짜 많더라고요. 그래서 보고 있으면 아, 근데 저 언니가 왜 이럴까라는 생각 들지만 그런 생각을 들지만 그냥 웃겨요. 저는 웃겨서 좋아합니다.
1: 아니, 그래서, 난... 네.
0: 그래서 이렇게 옆에서 애교 많은 친구 보면 약간 그런 느낌인가? 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1: 아니, 너무 웃겼던 게 반대로 제일 도도한 고양이상은 제가 생각했을 땐 노바거든요.
0: 맞아요, 맞아요.
1: 근데 사실 저는 해외에는 애교라는 개념이 없다는 걸 멤버들을 통해서 처음 알았어요.
0: 맞아요, 없어요.
1: 그래서 노바 씨도 처음 왔을 때는 애교 같은 거 막 어디 가서 시키고 이러면 와 진짜 못한다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요즘에는 니즈 성대모사를 한다고 맞아요. 생각하면 술술 나온대요.
0: 맞아요. 저희 니즈 언니한테 니즈 씨는 진짜 평소에 애교 많고 어머니랑 전화했을 때는 엄마 두둥이 지금 밥 먹고 있어 이렇게 진짜로
1: 똑같아.
0: 진짜 제가 처음에 회사 들어왔을 때 이 언니 진짜 이거 컨셉인가 생각했는데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1: 맞아요.
0: 진짜 되게 신기해요.
1: 네, 아쉽지만 벌써 인사드릴 시간이 왔어요. 마지막 곡은 엑신의 후댓 준비했는데요.
0: 그럼 한국인들아 오늘도 내일도 우리 모두 사랑하자.
1: 안녕.

0: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1: 고수익에 원금보장?
2: 적중률 100%?
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번개맨과 함께하는 EBS 안전 캠페인. 지진이 나면 이렇게 하세요. 첫째, 흔들림이 닥치면 탁자 및 책상 밑으로 들어가 몸을 보호합니다. 둘째,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고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해둡니다. 대피는 계단으로, 아셨죠? 셋째, 건물 밖에 있었다면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고 운동장, 공원 등 넓은 공간으로 대피합니다. 차량은 이용하지 마세요. 여러분, 번개맨이 알려드린 안전한 행동 요령 잊지 마세요. 번개 파워!

0: 무조건 도전하면 좋은 모닝 스페셜의 한 문장, 무모한 문장. 넌 내 인생의 금메달이야. 이 말을 영어로 어떻게 말할까요? 청취자 도전 문장은요. You are my hero. You will always be my number one. 모두 멋진 문장입니다. 모닝 스페셜에서 준비한 오늘의 무모한 문장. 넌 내 인생의 금메달이야. You mean the world to me. You mean the world to me. 매일 오전 8시 최수진의 모닝 스페셜과 함께하세요. You mean the world to me.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3: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1: 공익광고 협의회.

Hello everyone. 안녕하세요. EBS FM Evening Special 마스터 유진입니다. 이 월요일 밤만 되면 괜히 쇼핑 앱 한번 열어보고요. 왠지 맵고 자극적인 음식이 당기고 혹시 뭐 그러신가요? 네, 실제로 온라인 쇼핑이 가장 활발한 시간이 이 월요일 밤 11시라고 합니다. 이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데이터를 보니까요. 월요일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거래액이 하루 전체의 33%를 차지했고요. 음식 주문도 비슷했다고 하는데요. 이 마라탕, 떡볶이, 불족발 같은 매운 음식 주문 비중이 월요일에는 19%, 다른 요일 평균 6%보다 훨씬 높았다고 하네요. 이 월요일이라는 게 원래 또 그렇지 않습니까? 그 일주일의 첫날인데 나를 위한 뭔가 보상부터 찾게 되고 하는 거죠. 추석 앞이라 더 바쁜 월요일입니다. 이 건강관리, 스트레스 관리 잘하시고요. 이번 한 주도 화이팅입니다. EBS FM Evening Special 오늘 첫 곡입니다. Wet, wet, wet. Love is all around.

Good evening, everyone. 9월 14일 월요일 이브닝 스페셜 문 열었습니다. 스티븐 님이요. Good evening. Early autumn is all around 하셨고요. 낮 기온은 아직 여름입니다. 기온 차가 심하니 건강 관리 잘 하시길 바랍니다. 맞아요. 낮에는 아직 그 긴장을 늦출 수가 없습니다. 네. 근데 저녁 되면 또 갑자기 추워지죠. 연 PE 님이요. 일요일 밤 아니고요. 저는 일요일 밤마다 온라인 쇼핑을 스트레스 푸는데 최고 하십니다. 내일 돈 벌러 나갈 확실한 동기부여는 일요일 밤 쇼핑. 그렇죠. 아, 내가 또 내일부터 열심히 일해야 되는데 오늘은 좀 즐겨보자. 이런 거 저도 충분히 또 이해합니다. 자, 이은미님이요. Is it because of the Monday blues? 라고 하셨어요. 아, 진짜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월요일 우울함을 좀 달래기 위해서 이걸 좀 하면 화요일이 좀 행복하게 넘어가니까 그러다 보면 벌써 수요일이니까 뭐 이런 느낌. 마유쌤 오늘 셔츠 잘 어울리세요. 예뻐요. 하셨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또 TV 촬영할 게 있어가지고 조금 이렇게 찍어 발랐습니다. 네. 박윤미 님이요. 런던에서 이 노래를 들으니 감회가 새롭네요. 오, 런던에서 초6 딸과 둘이서 하셨습니다. 아, 또 멀리서 이렇게 들어주셔가지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사실 뭐 저는 월요일뿐 아니라요.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매일 배달 앱 들여보는 그런 낙으로 살았더랬죠. 요즘엔 다이어트 때문에 그거 끊어가지고 너무 힘들고요. 대신 빨리 아침이 오길 기도합니다. 침대에 누워서 아침만 돼봐. 나 다 먹었어.

0: 출발을 하셨어요. 근데 언젠가부터 갑자기 감시를 하시는 거예요. 오늘 뭐 먹었어요? 잠깐 그것은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근데 덕분에 제가 다이어트 계속 유지하고 있어요.
1: And of course, you know, sometimes I do like to tease you. You know, Sam, I'm sorry, but I'm gonna eat this donut.
0: Oh my.
1: I'm sorry, Sam.
0: 근데 그거 아세요? 그거 약간 즐기고 있어요. 쌤이 이렇게 놀리는 것도 좋아합니다. 저는.
1: It's true. 네,
0: 너무 좋아요.
1: It's true.
0: All right. 자, EBS FM Evening Special 라디오와 인터넷 라디오 반디로 들으실 수 있고요. 그리고 유튜브로 실시간 스트리밍 되고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EBS 라디오라고 치시면요, 생방송 화면 이렇게 바로 만나보실 수 있고요. Evening Special 1부는요, Evening Headlines 함께하고요. 2부는 미국 뉴욕타임스 기사로 공부하겠습니다. Deep Dive Daily, 다양한 이슈들 만나보고요. 마유표 꽁트로 하루 한 문장도 배워보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Evening Headlines 바로 만나볼까요?
1: Whistleblowers within the AI sector warn that AI systems could spiral out of control and threaten humanity, prompting calls to change the course of development. With the U.S. midterm elections approaching, AI regulation is taking center stage as a major political issue.
0: 인공지능의 폭주로 인류가 위협받을 수 있다는 AI 업계 내부의 경고가 잇따르면서 연구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중간 선거를 앞둔 미국 정치권에서도 AI 규제가 주요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1: Touching a nerve on the highly sensitive issue of Northern Ireland's status, President Trump has once again thrown his weight behind Irish unity. With British politicians up in arms, the fallout is mounting over his break with decades of U.S. diplomatic neutrality.
0: 영국과 아일랜드 간 가장 민감한 현안인 북아일랜드의 분리 통일 문제에 대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재차 지지 의사를 밝혔습니다. 영국 사회와 정치권이 일제히 반발하는 가운데 미국의 기존 중립 기조와 다른 이번 발언의 파장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1: With a flu warning issued over a month ahead of schedule and COVID-19 hospitalizations steadily on the rise, fears of a twindemic are taking hold. Since the two illnesses have similar symptoms and can be difficult to tell apart, recognizing the early symptoms and acting quickly are key.
0: 예년보다 한 달 이상 빨리 독감주의보가 발령된 가운데 코로나19 입원 환자까지 꾸준히 늘면서 트윈데믹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두 감염병은 증상이 비슷해 구별이 쉽지 않은 만큼 초기 증상을 정확히 확인하고 빠르게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Legendary Canadian chanteuse Celine Dion has brought down the house in Paris with her first full-length solo concert in 6 years, following a courageous battle with illness. With 9 million fans on the waiting list for tickets, her initial run of 10 shows has been expanded to 26 performances through next year.
0: 가수 셀린 디옹이 긴 투병 생활을 끝내고 파리에서 6년 만에 단독 라이브 무대를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예매 대기자만 900만 명이 몰리면서 당초 10회로 예정됐던 이번 공연은 내년까지 총 26회로 연장 편성됐습니다. 네, 오늘의 헤드라인 만나봤습니다. 자, 첫 뉴스부터 하나씩 살펴볼게요.
1: Whistleblowers within the AI sector warn that AI systems could spiral out of control and threaten humanity, prompting calls to change the course of development. With the U.S. midterm elections approaching, AI regulation is taking center stage as a major political issue.
0: 인공지능의 폭주로 인류가 위협받을 수 있다는 AI 업계 내부의 경고가 잇따르면서 연구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중간 선거를 앞둔 미국 정치권에서도 AI 규제가 주요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진짜 아이러니한 게 보통 이런 거 있잖아요. 무슨 AI가 문제가 있다 하면은 뭐 다른 사람들이 이거 위험해요, 막아요 해야 되는데 실제로 AI를 만드는 사람들이 와, 이것 때문에 AI의

0: 미래, 뭐 인류의 미래가 위험하다라고 하니까 더 무서운 것 같아요.
1: Yeah, this is big news in the U.S. right now. And what kind of... Well, there have been several ex-employees who left Anthropic or OpenAI,
0: right.
1: and they've kind of are considered whistleblowers, meaning that they are kind of telling secrets and warning of some of the things that they are doing.
0: That's right.
1: And so we've had more and more people come out and telling their truth. And so this recent news about these... you know, Anthropic and Sam Altman and Elon Musk saying, oh, yes, that is right. You know, we need to slow development. Everyone is a little bit like, huh? What's going on? Why are they doing that?
0: 그러니까요. 이게 만약에 외계인 이런 거라고 생각해 보세요. 예전에는 뭐 외계인이 있다, 뭐 발견했는데 비밀로 하고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 아닙니다 이랬는데 갑자기 예를 들어서 있어요. 이러면 엄청 무서워질 거잖아요.
1: Right.
0: 이것도 약간 인정하는 그런 느낌. 심지어 지금 내부에서 일하던 사람이 AI가 위험할 수 있다라고 해가지고 저 회사 그만두겠습니다. 막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면 진짜 엄청나게 진지한 내용이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어떤 영상을 저도 하나 봤는데요. 그런 전쟁 시뮬레이션 같은 것을 AI한테 시켰대요. 근데 그냥 hesitation 아예 없이 핵 버튼 그렇게 했대요. 왜냐하면 그 AI는 자기가 죽는다는 생각이 아예 없잖아요. 우리랑 입장이 아예 다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계산적이고 논리적으로 생각하려다 보니까 그러니까 공포가 또 엄습해 오는 거죠. 그렇죠?
1: Yeah. 네. So there's a lot of talk about AI regulation and what should the governments do?
0: Right.
1: You know, to, you know, put safety measures around this. We'll see. We'll see.
0: 보안이 엄청 중요할 것 같아요. 자, 한 문장씩 표현 보겠습니다.
1: Whistleblowers within the AI sector warned that AI systems could spiral out of control and threaten humanity, prompting calls to change the course of development.
0: 인공지능의 폭주로 인류가 위협받을 수 있다는 AI 업계 내부의 경고가 잇따르면서 연구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라고 했어요. 뭔가 안에서 아는 사람이 이거 큰일 났어요. 문제가 되겠어요. 라는 얘기가 나올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갑자기 whistle을 blow 하는 사람들이라고 얘기를 해요. Within the AI sector. 그 사람들이 warn 한다. 잠깐만요. whistle blow 하는 사람들은 이러고 끝나는 거 아닌가요?
1: Okay, I have a perfect example.
0: Okay.
1: I will take it from my favorite music, movie, The Sound of Music.
0: Yeah, yeah, yeah.
1: So the whole family is escaping, and they're at a church. And this German soldier, he sees them. And it's like kind of his love interest with one of the elderly daughters.
0: Okay, okay.
1: And then what he does is like, and then he takes the whistle, and he...
0: He
1: blows the whistle. And so that's the idea that when you blow that whistle, it's like a warning. Everyone, come here. And so a whistleblower basically means someone who exposes wrongdoing in an organization or a company and saying, okay, I have something to tell everybody.
0: Oh my. 약간 이런 느낌이네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The Sound of Music에서 그런 장면 다 도망가는데 어떡하지 어떡하지 에이 그러다가 결국에는 이제 그 호각을 후루룩 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뭔가 가만히 있으면 넘어갈 수도 있었던 일일 수도 있는데 뭔가 그 휘파람을 불든 호각을 불든 해서 알리는 거 특히나 그 회사 안에서 그런다는 건 내부 고발자라고 볼 수가
1: That's
0: 있겠네요.
1: Right. That's right.
0: 네.
1: Oh, Monica Lee Nim says, oh, I remember that scary scene.
0: 엄청 마음을 you know, 졸이게 하는
1: Because he could let them go, but he blew that whistle.
0: Oh, no.
1: Yeah.
0: 그렇게 어떻게 보면은 생각을 하면 정말 좋겠네요. 그렇죠? So, whistleblower이라고 하는 게 실제로 blow whistle 한다는 것 자체가 뭔가 휘파람을 불다라는 뜻이 있는데 그걸 하는 사람이라는 게 실제로 있는 단어인 거죠. 그렇죠? 실제로 있는 단어고 So, AI sector 쪽 안에서 일하는 그런 whistleblower가 경고를 하게 됩니다. AI systems들이 spiral out of control 할 수도 있고 인류를 막 위협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한다고 해요. Out of control은 우리 얼마 전에 통제를 벗어난다라는 느낌이었는데요. 왜 spiral이라는 verb를 썼을까요?
1: All right. So the idea of spiraling is this. It goes in circles and it's like water going down the drain.
0: Right.
1: It's like and then it goes faster and faster as it goes down the drain, right?
0: 토일렛 같은 느낌?
1: It, like the toilet too.
0: Right.
1: Anything that water goes down the
0: drain. 물이 약간

0: 아선형으로 내려가는 거잖아요.
1: That's right. And at the end, it increases in speed.
0: Yeah.
1: So that is the idea of something spiraling out of control. So first, it was, you know, a little bit out of control.
0: Right.
1: But if it spirals, it means like you, the degree is picked up.
0: 아,
1: much
0: 맞네요.
1: faster.
0: 진짜 생각해보니까 물을 내리면 이게 천천히 돌다가 우르륵 하고 촥 하는 것처럼 갑자기 통제를 벗어나서 급격하게 악화된다라고 얘기를 하면 something spirals out of control 한다. 그리고 요즘에는 소셜미디어에 또 유행어로 spiral 많이 쓰더라고요. 그게 안 좋은 생각이 하나 들면 계속 빠지잖아요. 그래서 그거 약간 유행어죠. I don't want to spiral but 이러면서 내가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됐을 때 뭐가 벌어질까? 그 사람이 이렇게 생각하게 될까? 계속 안 좋은 상상으로 빠지는 것도 또 이렇게 한다고
1: 합니다. Yeah, absolutely. You can use it for your thinking.
0: Right. Mm-hmm. Okay. 자, 연결해 볼게요.
1: With the U.S. midterm elections approaching, AI regulation is taking center stage as a major political issue.
0: 중간 선거를 앞둔 미국 정치권에서도 AI 규제가 주요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맞아요. 이제 중간 선거를 앞둔 지점이에요. 근데 그게 아무래도 이 AI 규제에 관련된 것들이 사람들이 굉장히 관심이 많을 것 같거든요. And it says AI regulation is taking center stage. 라고 했나요?
1: Yeah, it is becoming the main focus mm-hmm. of attention.
0: Okay.
1: This is the main issue that they're going to talk about.
0: 그러니까 무대 중앙에 서게 되면서 스팟라이트를 받는다라는 느낌이 될 수가
1: That's
0: 있을까요?
1: That's correct.
0: Okay. So 아무래도 이게 좀 중요한 정치적인 이슈 으로서 좀 떠오르고 있고 집중받고 있다. Alright? So take center stage 중심에 서다 주목을 받다 정도 되겠습니다. Mm-hmm. 자, 뉴스를 다시 들어볼게요.
1: Whistleblowers within the AI sector warned that AI systems could spiral out of control and threaten humanity, prompting calls to change the course of development. With the US midterm elections approaching, AI regulation is taking center stage as a major political issue.
0: 네, 노래 듣기 전에 퀴즈 하나 드리고 가겠습니다. 자, 다음 중 내부 고발자를 의미하는 표현은 무엇일까요?
1: Number one, bystander. Number two, whistleblower. Number three, troublemaker.
0: 네, 자, 다시 한번 드릴게요. 내부 고발자를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1: Number one, bystander. Number two, whistleblower. Number three, troublemaker.
0: 네, 퀴즈 정답 보내주세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에 정보 이용료 있는 문자 샵 1045, 반디, 유튜브 댓글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노래 듣고 올게요.
1: Here's Chappelle Roan with Good Luck, Babe.

0: EBS FM 이브닝 스페셜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앞에서 드린 퀴즈 정답 발표하겠습니다. 내부 고발자는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1: It would be number two, whistleblower.
0: 네, 두 분께 선물 드립니다. 오디오 학당 구독권은 구본정님, 그리고 토익 정기시험 응시권은 8334님께 보내드리겠습니다.
1: Oh, congratulations and what a way to start a Monday.
0: 아, 그러니까요.
1: To get some prizes.
0: Oh, yes. Oh, 딱 That feels good. 바로 상 받았어요.
1: Yeah.
0: 자, 참고로 bystander이라고 하는 건 주위에 서 있는 거기 때문에 구경꾼, 뭐 행인 정도가 되겠고요. troublemaker, 이거는 뭐 상상이 가겠지만 뭐 말썽꾼을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계속해서 다음 뉴스 이어가 볼게요.
1: Touching a nerve on the highly sensitive issue of Northern Ireland status, President Trump has once again thrown his weight behind Irish unity. With British politicians up in arms, the fallout is mounting over his break with decades of U.S. diplomatic neutrality.
0: 영국과 아일랜드 간 가장 민감한 현안인 북아일랜드의 분리 통일 문제에 대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재차 지지 의사를 밝혔습니다. 영국 사회와 정치권이 일제히 반발하는 가운데 미국의 기존 중립 기조와 다른 이번 발언의 파장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아일랜드의 통일을 보고 싶다. 이렇게 아일랜드를 방문한 트럼프 대통령이 한마디로 지금 영국을 발칵 뒤집어놨다고 합니다. 네. 왜 굳이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1: I don't know. 네. I have no answer to that. But uh-huh. this is such a sensitive issue. And we know we talked about the troubles, you know, between the fight between Northern Ireland,
0: right.
1: The Protestants and the Catholics. Mm-hmm. And, you know, it was... late 1960s and right. until 1998, there was incredible violence.
0: 충돌이 엄청나게 컸죠. 그렇죠?
1: Incredible. So one saying, we want our independence. Mm-hmm. Another saying, let's be, you know, let's unite.
0: Right.
1: Yeah. And so it's almost like President Trump is like kind of touched a beehive, you know?
0: 그러니까요.
1: Like it was fine.
0: 그들에게도 and then, 굉장히 like, 민감한 이슈인데 갑자기... Yeah. 뭔가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이러면
1: It is kind of from left field, as we say in English. Like, where did that come from?
0: Right. Mm-hmm. I mean, this is none of your business.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1: Well, that is what the UK
0: right.
1: is saying.
0: 그래서 그런 분석이 있대요. 아, 트럼프가 중간 선거 앞두고 아, 아일랜드계 유권자를 뭔가 의식한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하지 않았는가? 뭐 이런 얘기가 또 있다고 합니다.
1: Yeah, 네. maybe.
0: Right. 자, 송미연님이요. 안녕하세요. 다시 쌤들 방송 들으니 너무 좋아요 하시면서 2주 전. 전에 아일랜드로 이사 온 이후로 크쌤, 마유쌤 목소리가 너무 그리웠답니다 하셨고요. 오늘부터 다시 정주행 할 거예요 하셨어요.
1: What, wow. you moved to Ireland?
0: Really?
1: Wow.
0: 정말.
1: Oh my goodness, we've got a correspondent.
0: 정말로요.
1: Irish correspondent.
0: 요즘에 특파원이 계속 늘고 있거든요. 이브닝 스페셜에
1: right.
0: 아일랜드에도 한 분 계신 걸로.
1: Oh, wow.
0: 진짜.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1: Yeah, 거기서까지. let us know from time to time yeah. how things are. Okay.
0: All right. 자, 한 문장씩 표현 볼게요.
1: Touching a nerve on the highly sensitive issue of Northern Ireland status, President Trump has once again thrown his weight behind Irish unity.
0: 영국과 아일랜드 간 가장 민감한 현안인 북아일랜드의 분리 통일 문제에 대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재차 지지 의사를 밝혔습니다. 라고 되어 있네요. 이게 굉장히 좀 정말

0: 민감한 그런 이슈다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여기 보니까 touching a nerve on the highly sensitive issue of Northern Ireland's status라고 했어요. 지금 북아일랜드의 그런 status가 있잖아요. 뭐 분리냐 통일이냐 이런 거에 sensitive issue의 nerve를 대해서 nerve를 touch한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1: Okay, so you can imagine yourself at a dentist chair.
0: Right.
1: And you know how sometimes the dentist like puts that sharp thing and you know, is this okay? Is this okay? And then all of a sudden you have like, shooting pain.
0: Yeah.
1: That is exactly the idea of touching a nerve.
0: Well,
1: it means that you are hitting someone's very sensitive spot or a very sensitive issue in this case, and you have a strong emotional response. Because if the dentist touches that nerve, how do you,
0: It was like, right away.
1: Yeah, right away.
0: 아니, 왜냐면 그 dentist office 가가지고 누워있는 것만 해도 긴장이 많이 되는 알잖아요. 막 기계가 윙윙 하면서 근데 보통 뭐가 뭐 염증이 나든 뭐가 나든 건드려 봐야 어디가 아픈지를 아니까. 근데 신경 정말 말 그대로 신경을 건드렸다는 느낌이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1: Right? So,
0: touch a nerve 한다는 거. 신경을 건드린다. 결국에는 민감한 부분을 자극하다. 그래서 이런 이슈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툭 건드려 버린 겁니다. 자, 그러면서 다시 한번 President Trump가 has once again thrown his weight behind Irish unity라고 했는데요. 뭔가의 뒤에서 weight을 실어가지고 던진다라고 하는 거는요. 거기에 무게를 실어서 좀 지지해준다. support라고 좀 볼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So Irish unity에 대해서 굉장히 좀 전폭 지지한다는 걸 이제 밝히게 된 겁니다. 자, 연결해 볼게요.
1: With British politicians up in arms, the fallout is mounting over his break with decades of U.S. diplomatic neutrality.
0: 영국 사회와 정치권이 일제히 반발하는 가운데 미국의 기존 중립 기조와 다른 이번 발언의 파장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지금 British politicians들이 up in arms인 상황이래요. 잠깐만요. 여기서 arms가 팔일까요?
1: Yeah.
0: 아닐까요?
1: Could it? Which one? Which one? Okay, so you may think it's the arms or arms, but actually we're talking about weapons.
0: Weapons,
1: because arms also means weapons, right? So to be up in arms means to pick up your weapons and protest.
0: Oh, okay.
1: But of course, they are not doing that. They're just saying, they're just showing how angry and furious, and they're protesting vocally.
0: 그러니까 뭔가 그냥 아우 이건 별론데 이런 느낌이 아니라 굉장히 무기를 들고 이렇게 와 뭐라고 하듯이 강하게 반발을 한다라고 얘기를 할 때 up in arms라는 것을 쓰는 거고 지금 말씀하신 거 들으니까 이 팔이 아니네요, 그렇죠?
1: No.
0: 무기네요.
1: That's
0: weapons, right?
1: Weapons.
0: So weapons를 뭐 예를 들어 창을 딱 들고 와.
1: Yeah.
0: 안 해! 이런
1: Whatever
0: 느낌,
1: it is.
0: 화가 났어! 이런 느낌일까요?
1: That's right. So like a long time ago, it could be whether it could be rifles or farmers up in arms. You know, they have a pitchfork and they have all of those things. That is to, it's to protest and to have a weapon.
0: 아, 그러니까 뭔가에 대해서 뭐 거부를 한다든가 화가 나 있거나, 그렇죠? 그런 프로테스트를 한다든가 이런 거 할 때 arms를 가지고 up 한다는 거는 very furious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자, 그러면서 the fallout is mounting over his break with decades of U.S. diplomatic neutrality라고 했는데 diplomatic neutrality라고 하는 것은 외교적인 중립입니다. 그거를 한참 지키고 있다가 그가 이제 깬 거에 대해서 fallout이 쌓이고 있대요.
1: Yeah.
0: Fallout.
1: Okay, so this comes from the word nuclear fallout, which means it's that debris that continues to damage. So really, by him saying that, right? It is, this fallout is mounting, it's increasing. What is? Anger, criticism. It's all increasing.
0: Right.
1: Because Trump has broken, you know, the U.S. Original neutrality stance. He's kind of like, he's doing his own
0: 아니,
1: thing.
0: 아니, 왜 그동안에 중립을 지키고 조용히 있었는데 왜 갑자기... 나는 뭔가를 원해요. 이런 식으로 깨냐라고 하는 거. 그것 때문에 지금 그것에 대한 여파가 굉장히 쌓여가고 있고 커져가고 있는 거죠. 그렇죠? Right. 그래서 fallout은 진짜 nuclear fallout처럼 이 뭐 원자폭탄이나 뭐 핵폭탄 이렇게 투하 후에 이런 방사성 그런 fallout이라고 하는 게 낙하물을 얘기를 하는 건데 낙진 뭐 그런 거. 그것처럼 뭔가 안 좋은 그런 결과를 얘기하네요.
1: Yeah.
0: Okay, so 그런 것들이 막 커져가고 있다. Right. 뉴스 다시 들어볼게요.

0: touching a nerve on the highly sensitive issue of Northern Ireland status, President Trump has once again thrown his weight behind Irish unity. With British politicians up in arms, the fallout is mounting over his break with decades of U.S. diplomatic neutrality.
1: 네, 자, 다음 뉴스 만나볼게요.
0: With a flu warning issued over a month ahead of schedule and COVID-19 hospitalization steadily on the rise, fears of a twindemic are taking hold. Since the two illnesses have similar symptoms and can be difficult to tell apart, recognizing the early symptoms and acting quickly are key.
1: 예년보다 한 달 이상 빨리 독감주의보가 발령된 가운데 코로나19 입원 환자까지 꾸준히 늘면서 트윈데믹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두 감염병은 증상이 비슷해 구별이 쉽지 않은 만큼 초기 증상을 정확히 확인하고 빠르게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아직 가을 초입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진짜 지나가면 기침 소리가 여기저기 엄청나게 많이 들리고 있는데요.
0: 음흠.
1: 이 환절기 일교차가 갑자기 커져서인 건지 뭐 이 두 바이러스 증상이 있잖아요.
0: 그러니까
1: 뭐 코로나도 있겠고 그죠? 그것도 있고 뭐 독감이라든가
0: right.
1: 이런 것들 그냥 기침 감기 아니야? 이런 생각 할 수밖에 없잖아요.
0: Right. I mean, two things are happening at the same time.
1: Mm-hmm.
0: And just in the first week of September, the flu cases jumped almost four times compared to last year. Yeah.
1: 거의 so 4배 four times. 가깝게 작년보다.
0: Yeah. Right. And hospitalizations surged 13-fold. Remember we learned that expression?
1: Yes.
0: Fold.
1: 13배.
0: Yes.
1: 엄청난 수이네요.
0: This is a big deal.
1: Right.
0: I mean, it's not just like, oh, there's a lot of flu.
1: 요즘에
0: you know,
1: 조금 더 아프대.
0: No.
1: 13배면 이거는 엄청난 수네요. 그렇죠?
0: And even COVID-19 hospitalizations have jumped roughly 3.5 times over the past four weeks. So these are happening at the same time. And the problem is that the symptoms kind of overlap.
1: Right. It's very hard to tell which one is which, though,
0: yeah,
1: right?
0: Yeah, I don't know. You could have COVID, but you may think that you have the flu.
1: Right, right. 그거에 맞는 것을 그 뭔가 조금 진단을 받고 뭐 치료를 한다든가 해야 되는데 그냥 본인 왜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걸리면 그냥 갑자기 내가 의사가 되잖아요. 아, 나 이거다.
0: Yeah.
1: 나 이거네.
0: I'm sure it's this. Yeah.
1: 정확하게 가서 이제 진단을 받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뭐 독감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갑작스러운 고열이 심할 때 좀 의심을 해봐야겠고요. 그리고 코로나19 같은 경우에는 좀 그런 예전에 아마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지만 후각이라든가 미각이 갑자기 좀 마비가 된다든가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주시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한 문장씩 표현 보겠습니다.
0: With a flu warning issued over a month ahead of schedule, and COVID-19 hospitalizations steadily on the rise, fears of a twindemic are taking hold.
1: 예년보다 한 달 이상 빨리 독감주의보가 발령된 가운데 코로나19 입원 환자까지 꾸준히 늘면서 트윈데믹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라고 돼 있어요. 그죠? With a flu warning issued over a month ahead of schedule. Ahead of schedule 이라는 게 예정보다 더 앞서서요. 근데 심지어 한 달 앞서서 지금 독감 경고가 지금 이슈가 된 상황인 겁니다. 그리고 지금 코로나19 hospitalizations steadily on the rise. 점점 입원율이 커지고 있고요. 자, 여기 굉장히 특이한 단어가 나왔어요. Fears of a twindemic are taking hold.
0: I mean, come on. Pandemic is enough. Thank you so much. We don't need twindemic.
1: Right.
0: So basically, it's a new term. Well, I mean, I don't know if it's a new term, but it's like twin plus pandemic together.
1: 쌍둥이.
0: 쌍둥이. Twindemic. I don't like it.
1: 그러니까요.
0: Really?
1: 아니, 쌍둥이면은 이제 두 배가 있으니까 좋은 건데 안 좋은 팬데믹, 그죠? 감염병 대유행을 얘기하는데 얘가 쌍둥이라면.
0: So it's the idea of two health crises happening at the same time.
1: 아, 오케이. 이거는 그냥 말 그대로 팬데믹의 앞부분 대신에 트윈으로 바꾼 것뿐이네요.
0: Yeah.
1: 그러면은 뭐 두 가지 감염병의 동시 유행이라고 좀 보면 좋을까요?
0: Right.
1: 이거는,
0: I mean, 그쵸? I feel really, especially with children and elderly, this is really so dangerous.
1: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냥 아프면 되는 거 아닌가? 약간 뭐 약 먹고 그 정도가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특히 연세 있으신 분들, 특히 아이들 같은
0: And
1: 경우에는
0: children,
1: 얼마나
0: yeah.
1: 걱정이 되겠어요.
0: Right.
1: So, a twindemic에 대한 그런 fears, 공포들이 taking hold 한다. 이 take hold는 예전에 잠깐 나온 적이 있었는데요. Hold

0: 들을 해서 가만히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착하고 정말 지배적인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자, 연결해 볼게요.
1: Since the two illnesses have similar symptoms and can be difficult to tell apart, recognizing the early symptoms and acting quickly are key.
0: 두 감염병은 증상이 비슷해 구별이 쉽지 않은 만큼 초기 증상을 정확히 확인하고 빠르게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진짜 증상 자체가 우리 뭐 생각하면 뭐 감기르면 열이 나고 기침하고 비슷하잖아요. 잘 모르겠어요. 차이를. So similar symptoms라고 표현을 했네요. 그렇죠?
1: Yeah, that's right. And that's exactly what that means is that the 증상 네. They're both very much alike. So you know, fever.
0: Yeah.
1: Like they both have fever. Or maybe you have cough. They both have cough. So it's hard to, as we say, the next one, tell apart.
0: Tell apart. 이렇게 apart 한다는 게 이게 뭔가 띄어낸다는 느낌이 들어가고요. Tell이라는 게 나왔어요.
1: Yeah.
0: 누구에게 말해주나요?
1: So usually we use this in the negative sense. So it's difficult to, or it's, excuse me, hard to tell them apart.
0: Right.
1: So means that you cannot, they're so similar that you cannot see the difference.
0: Okay.
1: That mean that is the idea of to not be able to tell something.
0: So
1: apart.
0: You can't. It's very hard to tell which one is which and which one is which.
1: That's right.
0: Right? 이게 아 이게 독감이구나. 이게 뭐 코로나 19이구나. 이거를 구분하기가 힘들다는 얘기잖아요.
1: Yeah.
0: 그렇죠?
1: So the typical example is, for example, identical twins. Can't tell them apart.
0: Very hard to tell apart, right? So tell apart 한다는 것 자체가 여기서 tell이 구별하다라는, 식별하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tell apart는 구별하다, 분간하다 정도가 되겠고요. 아무래도 symptoms들이 비슷하다 보니까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라고
1: right.
0: 했습니다. 이 symptoms라는 말은 무조건 여러분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1: Yeah, this is a very important word.
0: Yeah. 뭐, what are your symptoms?
1: Yeah.
0: 증상이 어떻게 되나요? 뭐 이런 식으로 한다든가.
1: That's right. So in case you get sick when you're traveling, it's good to know this word.
0: 근데 많은 병들이요. symptoms들이 비슷한 게 많잖아요. 그래서 뭐 아프면 이런 거 해보셨어요? 아파서 이걸 찾아 look up 해봐요. 내가 이런 병인가? 나 이런 병이야? 막 이런 경우가 한두 개가 아닌 것 같아요.
1: That
0: 진짜.
1: is so true.
0: Right? Okay. 자, 뉴스 다시 들어볼게요.
1: With a flu warning issued over a month ahead of schedule and COVID-19 hospitalizations steadily on the rise, fears of a twindemic are taking hold. Since the two illnesses have similar symptoms and can be difficult to tell apart, recognizing the early symptoms and acting quickly are key.
0: 자,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1: Here's Craig David with Insomnia.

0: Real World, Real News. Evening Special.
1: Legendary Canadian chanteuse Celine Dion has brought down the house in Paris with her first full-length solo concert in 6 years, following a courageous battle with illness. With 9 million fans on the waiting list for tickets, her initial run of 10 shows has been expanded to 26 performances through next year.
2: 가수 셀린 디옹이 긴 투병 생활을 끝내고 파리에서 6년 만에 단독 라이브 무대를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예매 대기자만 900만 명이 몰리면서 당초 10회로 예정됐던 이번 공연은 내년까지 총 26회로 연장 편성됐습니다.
1: Come on, Titan. Far, wherever you are.
2: 거기까지밖에 몰라요. Okay. 네. 아니, 셀린 디옹은 정말 우리 머릿속에는 그렇죠? 한동안 소식을 몰랐던 분들은 그냥 굉장히 화려하고 정말 히트곡이 많고 그런 행복한 삶을 살았을 것만 같은 그런 가수인데 지금 희귀병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굉장히 투병 생활을 6년 이렇게 오래 이렇게 계속 이상 하다가 6년 만에 다시 무대에 섰다라고 했습니다.
1: So, right. I have a lot to say.
2: Yeah.
1: Because, you know,
2: 쌤 벌써
1: emotional해지는
2: 것 같은데요?
1: Because I saw the movie, there was a documentary, and it was I Am Celine Dion. Right. And so I said, oh, I love Celine Dion. Mm-hmm. I need to see this movie.
2: Right, right.
1: If you see this movie, you will now realize what a comeback this is. Because in the movie, she is suffering this disease called stiff person syndrome.
2: Stiff person syndrome.
1: Yeah.
2: Okay.
1: And she also has seizures. And it just, like, she can't move her body.
2: Okay.
1: Literally for like a few minutes. So, and it also stiffens her vocal cords.
2: Oh, no.
1: She can't sing.
2: 그러니까 근육이 거의 막 굳어버리는 병이었군요.
1: So, like, when she's trying to sing, she's like, it's like
2: this.
1: And I was like, oh my gosh, we are losing Celine Dion. I really thought, like, is she ever going to recover? And she said, I promise I will come back.
2: Oh my.
1: In the documentary. And she's back.
2: Wow.
1: In Paris.
2: 저 지금 어떻게 할 거예요?
1: Okay, I have to tell you that story.
2: 지금 진짜.
1: She is back in Paris.
2: Wow.
1: 지금 Paris 난리 났어요.
2: Oh my. 지금 그러니까 정말 누가 그러니까 딱 봤을 때 너무 그 상태가 근육이 막 이렇게 뭐랄까요 강직이 되고 막 이러다 보니까 아 저게 과연 이게 회복이 될 수 있을까 하지만 나 돌아오겠다라고 약속을 했는데 실제로 돌아와서 단독 콘서트를 했다 이거는 정말 감동이 아닐
1: That's
2: 없습니다. 네, 안두혁 님이요 셀린 디옹이 Bring Down the House 집을 박살낸 줄 알았대요. 근데 다행입니다. 파리를 매료시켜서라고 하셨습니다.
1: That's 네. right.
2: 안 그래도 그 표현이 좀 나올 거라는 소리가 있어요. 자, 한 문장씩 표현 볼게요.
1: Legendary Canadian chanteuse Celine Dion has brought down the house in Paris with her first full-length solo concert in 6 years following a courageous battle with illness.
2: 가수 셀린 디옹이 긴 투병 생활을 끝내고

0: 지내고 파리에서 6년 만에 단독 라이브 무대를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라고 돼 있습니다. 쌤, 아니 왜 그냥 싱어이라고 하면 되는데 Legendary Canadian Chanteuse 라고 했을까요?
1: Because she's Celine Dion. We can't just call her singer.
0: 이거 어떤 느낌이에요? 그러면 그냥 싱어이라는 느낌이랑 좀 다른가 봐요.
1: Here's the thing. It's French. Chanteuse.
0: Chanteuse.
1: It's a female singer in French, literally. Of course, this really usually applies to kind of jazzy, sultry style, like chanteuse, you know, right? But it's okay to use as a female singer in this case.
0: 약간 디바 같은 느낌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1: It's a little bit, a little bit different though.
0: 그럼 약간 respect가 있는 단어일까요?
1: I feel that is why it was used.
0: 그래서 그냥 singer이라는 좀 밋밋한 느낌보다는 chanteuse, 이렇게 식으로 얘기를 하면 여성 샹송 가수
1: 네,
0: 무대 위 여성 가창작을 얘기를 하는데 조금 언론에서 여성 가수를 좀 높여 서사적으로 높여 부를 때 쓰는 말이 될 수가 있겠고요. 근데 지금 Celine Dion이 has brought down the house라고 했습니다. 방금 아까 우리 사연 주신 분이 집을 무너뜨렸다는 줄이라고 하셨어요. 근데 그런 생각이 충분히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Bring down the house.
1: Absolutely, because the crowd is so happy and cheering and so loud that it kind of like shakes the building. And it feels like it's going to come down.
0: 그럼 여기서 말하는 그 house는 집이란 뜻이 아닌 거네요.
1: No, it means the event, the venue.
0: The venue.
1: That's right.
0: Okay.
1: So it means that it was an overwhelming success and the performance was incredible.
0: 와, 진짜로 그 공연장이 진짜 concert venue가 다 무너질 정도로 난리가 났다.
1: Yeah.
0: 무너뜨릴 정도. 그런 의미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리고 진짜 이 house라고 하는 게 집이 아니고요. 실제로 어떤 이벤트가 벌어지는 곳이라든가 정말 지금 대화 내용이 핵심이 되는 장소를 말할 때 house라고 합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이거 서비스예요라고 할 때 it's on the house라고 얘기를 하죠.
1: Yeah, that's right.
0: 집에서 낸다고 하는 것 같지만 집이 아니라 이 가게에서 낸다. 상점에서 낸다.
1: That's right, Sam. And we had our EBS summer special.
0: Yeah.
1: Yeah. Our 공간 space.
0: Brought
1: down the house.
0: Oh, brought down the house.
1: It was a huge success.
0: 혹시 못 보신 분들은 유튜브로 보실 수 있죠. So bring down the house 한다는 것이요. 무대를 완전히 매료시키다. 폭발적인 환호를 받다.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연결해 볼게요.
1: With 9 million fans on the waiting list for tickets, her initial run of 10 shows has been expanded to 26 performances through next year.
0: 예매 대기자만 900만 명이 몰리면서 당초 10회로 예정됐던 이번 공연은 내년까지 총 26회로 연장 편성됐습니다. 와, 다림님이요. 셀린 디온이 파리 올림픽 에펠탑에서 노래할 때 얼마나 감동이었는지요. 제가 파리에 있었으면 저도 그 900만 중에 하나였어요.
1: 하셨습니다. Me three.
0: 만약에 한국에 온다고 하면 바로 가는 겁니까?
1: I'm going.
0: Oh yeah.
1: Oh, I'm. I want to go to Paris right now.
0: 제 생각에는 티켓 못 구하시면 저희 드론을 이렇게 여러 대를 이렇게 잡고 떠서 보실 것 같은 분이에요 지금. 자, 여기서 waiting list에 900만 명의 팬들이 지금 on the waiting list for tickets라고 얘기를 했어요.
1: Yeah. That's right. I mean, because you know, waiting list is something that we often encounter when we go to a restaurant. We have to wait. Yeah. And so you're put on the list. So you're on the waiting list. In this case, her concert is so popular, there's no space. So you're on standby.
0: 대기 등록이 돼 있는 거예요.
1: Yes.
0: You know, 저는 waiting list에 절대로 이름 올리고 음식 기다리지 않아요.
1: Really?
0: 저는 빨리 먹어야 되거든요.
1: That's I hate waiting list for restaurants.
0: 그리고 이런 wait list라고 해서 waiting이 아니라 wait list라고도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데 그것도 가능할까요?
1: You're waitlisted.
0: Okay, wait list하고 waiting list 둘 다 가능한 표현이 되겠습니다.
1: That's right.
0: 그래서 10번에서 26번이면 근데 좀 걱정이 되네요. 건강 걱정이 또 되기도 하네요.
1: Yeah, I mean, I hope that she can. That's a lot of shows.
0: Right.
1: So, you know.
0: 두 배 넘는데요.
1: Right.
0: 또 지금 또 걱정하시네요.
1: Celine.
0: 안 되겠습니다. Celine.
1: Hang in there.
0: Okay, 자, 뉴스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1: Legendary Canadian chanteuse Celine Dion has brought down the house in Paris with her first full-length solo concert in 6 years, following a courageous battle with illness. With 9 million fans on the waiting list for tickets, her initial run of 10 shows has been expanded to 26 performances through next year.
0: 네, Evening Headlines 함께했습니다. 자, 들려드린 내용은 Evening Special 홈페이지 오늘의 방송 내용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0: 자, 그럼 오늘 뉴스에서 나온 표현들 몇 개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Tell apart 한다는 것은 이게 여기서 tell이 구별을 하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유사한 대상을 서로 구별하고 분간하다.
1: The twins are hard to tell apart.
0: 그 쌍둥이는 구별하기가 정말 힘들어. 라고 했고요. 정말 중요한 단어 나왔어요. 휘파람을 부는 거죠. Whistleblower. 내부 비리나 불법 행위를 외부에 알리는 제보자죠.
1: The company is searching for the whistleblower.
0: 회사는 그 내부 고발자를 찾고 있습니다. 자, 뭔가 nerve, 신경을 건드리는 거예요. Touch a nerve 하는 거는 민감하거나 약점인 부분을 건드려 화나게 하다.
1: Avoid that topic to not touch a nerve.
0: 화나게 하지 않으려면 그 주제는 피하시죠. 이렇게 얘기가 나왔고요. 자, spiral 한다는 거 진짜 토일렛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점점 빠르게 안 좋아지죠. 아, 제가 너무 토일렛으로 갔나요? So spiral.
1: It's a good one.
0: Out of control 이라고 하면 상황이나 문제가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되다.
1: The argument spiraled out of control quickly.
0: 말다툼이 순식간에 걷잡을 수 없이 커졌어 라고 볼 수 있겠고요. Up in arms. 여기서 arms는 weapons라고 볼 수 있죠. 어떤 결정이나 사건에 대해 거세게 반발하다.
1: Parents were up in arms over fees.
0: 학부모들이 인상된 비용에 크게 반발하고 있어요. 정도까지 마무리해봅니다. 자, 뉴스 표현 리뷰까지 오늘의 이브닝 헤드라인 함께 했고요. That's it for part 1 and coming up in part 2 2부에선 뉴욕타임스 기사로 공부하는 Deep Dive Daily 함께하겠습니다.
1: Ah, it is fitting that we listen to a song by Celine Dion.
0: Oh yeah, of course.
1: And the classic The Power of Love.
0: 자, 저희는 2부에 다시 오겠습니다. Stay tuned.

0: 만년설로 새하얀 산봉우리와 싱그러운 초록빛 초원. 그 사이로 빨간 증기기관차 한 대가 힘찬 기적을 울리며 지나갑니다. 대자연을 만끽하려는 여행자들로 오늘도 만실.
1: From Berlin.
2: Berlin.
0: 100년의 세월을 달려온 알프스행 기차죠. 깊숙이 철길을 따라 달려갑니다.

달리다 보면 흥겨운 멜로디가 객차 안에 울려 퍼지는데요. 아코디언 연주자의 깜짝 공연에 열차 안은 금세 작은 공연장으로 변합니다. 그렇게 도착한 독일의 가장 높은 산, 바이에른 알프스. 바람을 맞으며 오른 산 중턱에선 경쾌한 요들 버스킹이 여행자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눈 쌓인 골짜기 사이사이에서 만나는 뜻밖의 멜로디. 알프스 여행을 완성하는 또 하나의 선물 아닐까요? EBS 사운드, 세계 테마 기행의 한 장면이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저는 카페치기 윤고은입니다. 원하시는 차가, 아니 책이 있나요? 오늘 기분은 어떠세요? 밖에 날씨는 어때요? 소설, 시, 에세이, 과학, 역사, 인문학 종류별로 다 있답니다. 오늘 같은 날엔 이 책이 딱 좋아요. 음악은 이게 좋겠네요. 화창한 날에도, 비 오는 날에도, 기분 좋은 날에도, 울적한 날에도 문 활짝 열어두고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윤고은의 EBS 북카페 매일 낮 12시 그리고 저녁 8시 문을 엽니다. 놀러오세요.

0: your window to the world. Evening Special.
1: Evening Special 2부 시작됐습니다. Deep Dive Daily 뉴욕타임스 기사로 1시간 함께합니다. 자, 여러분, 그 요즘 뉴스 볼 때마다 이 금리가 올랐다, 뭐 물가가 또 뛰었다 이런 소식에 이제 가슴 철렁할 때가 많으실 겁니다. 이 내 주머니 사정이 왜 이렇게 팍팍해진 건지 이 오늘은 그 원인을 찾아 지구 반대편 글로벌 경제 시장으로 한번 가보려고 하는데요. 자, 자세한 내용은 잠시 후에 만나보고요. 그 전에 오늘의 미션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해석 미션입니다. 영어 문장 드릴 텐데요. 그것을 해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 My savings mature next month, so I'll buy a car. My savings mature next month, so I'll buy a car.
1: 네, mature 한다는 게 나왔는데 물론 이제 성숙한이라는 뜻도 있지만 이 그냥 차를 살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2: No, no.
1: 뭔가
2: we need some money.
1: 그 my savings가 뭔가 다음 달에 뭐가 돼야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mm-hmm. 거기까지만 힌트 드리겠습니다. So my savings mature next month, so I'll buy a car. 네, 이 문장의 우리말 의미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 정보 이용료 있는 문자 샵 1045 그리고 EBS 인터넷 라디오 반디 유튜브 댓글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오늘의 article 만나볼까요?
3: Deep Dive Daily.
1: Deep Dive Daily. 자, 오늘 기사 제목부터 살펴보죠.
2: What the jump in global interest rates means for the economy.
1: 전 세계 금리 급등, 실물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이 사실 전 세계 경제 시장은요 아주 커다란 수레바퀴처럼 서로 연결되어 있죠. 이 특히 미국과 일본, 유럽 같은 주요국들의 이제 국채 시장은요 그렇고요. 또 각 나라 경제는 물론 이 우리의 일상까지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데요. 이 그중에서도 약 32조 달러

0: 달러 규모에 달하는 미국 국채 시장은요, 세계 경제의 흐름을 읽는 가장 중요한 지표로 꼽힙니다. 그런데 최근 글로벌 채권 시장에 심상치 않은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 채권 시장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자, 오늘 기사 일부를 네 파트에 걸쳐 만나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파트입니다.
1: Interest rates on government bonds worldwide are rising fast, which can have ripple effects on rates for mortgages, auto loans, and business loans. Today's sell-off in global bond markets pushed down prices and pushed up interest rates or yields. It came as investors worried over renewed tension in the Middle East, inflation, and swelling government deficits.
0: 전 세계적으로 국채 금리가 가파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국채 금리가 오르면 대출 금리도 함께 오를 수밖에 없는데요. 지난 화요일에는 채권 매물이 쏟아지며 채권 가격은 떨어지고 금리는 크게 올랐습니다. 중동 긴장과 인플레이션 우려, 각국의 불어난 부채가 겹친 영향입니다. 라고 돼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국채 금리가 뭐 전 세계적으로 올랐어? 이렇게 뉴스를 들으면 이게 나랑 무슨 관련이 있지? 솔직히 말해서 처음에는 그런 게 느껴지기 시작할 거예요. 처음에는. 그런데 이게 연쇄적으로 자동차를 예를 들어 사게 된다면 대출을 받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거에 대해서 monthly 내야 되는 monthly payments들이 높아질 수 있고 이자율 때문에.
1: Right.
0: 그리고 mortgage 같은 경우는 더 또 직접적인 영향이 될 수가 있겠죠.
1: Oh yeah. Right. Yeah, I am. You know what, Sam? I am becoming an economist these days. I am so interested in the world of business and economics these days. Really.
0: 스튜디오 오실 때 갑자기 안경을 딱 올리시면서 Sam, did you know? Did you hear? 이러면서 뉴스를 또 가뜩이나 우리 뉴스 아는데 또 경제 뉴스를 한 번 더 들려주세요.
1: Well, because you know, it is all, we are all connected globally.
0: Yes.
1: So what happens over there is going to affect us.
0: That's right.
1: Right? So it's good to know and be prepared if something happens.
0: 아, 그럼 오늘 이 뉴스를 듣고 이렇게 막 분석을 하다 보면은 진짜 이게 국채 금리가 가파르게 오른 게 우리와 어떤 밀접한 관련이 있는지를 좀 이해하는 데도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자, 한 문장씩 표현 보겠습니다.
1: Interest rates on government bonds worldwide are rising fast, which can have ripple effects on rates for mortgages, auto loans, and business loans.
0: 전 세계적으로 국채 금리가 가파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국채 금리가 오르면 주택 담보 대출이나 자동차 할부, 기업 대출 금리까지 줄줄이 영향을 받는다는 겁니다라고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 government bonds라고 하는 거가 이제 국채 금리를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그게 세계적으로 I mean they're rising fast. 그리고 그게 결국에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which can have ripple effects on rates for mortgages들도 있고 auto loans, auto loans and business loans 이런 대출 관련해서도 그런 ripple effects를 가질 수 있다라고 했는데요. 이거는 어떤 효과를 얘기를 하는 걸까요?
1: So the ripple effects is when you throw a stone in the water and there's that circle that it creates. That is the ripple. Right?
0: 이렇게 약간 페버 같은 거 던지면
1: it ripples, right?
0: Right. 물결이 퍼지죠.
1: So exactly. So basically one event which is the stone, it triggers other events. So here the interest rates on government bonds are rising and that event is triggering other events.
0: 아, 그게 마치 호수에 던진 돌 같은 거네요.
1: Yes.
0: 그러면서 그게 약간 물결이 지면서 파급 효과가 있는 거네요. Ripple effect 하는 거. 그러면 쌤, ripple effect는 무조건 안 좋은 걸까요?
1: Not always. No, it could be, you know, positive. But I would say that oftentimes it is used in sort of negative
0: 맞아요.
1: effects.
0: 맞아요. 뭐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그런 약간 kind of like domino effect, right?
1: It does, right. Very much like a domino effect. Right. Because when we say domino effects, it's usually not positive.
0: 무너지니까, 그렇죠. So 항상은 아닐 수 있겠지만 일반적으로는 좀 안 좋은 그런 연쇄적인 영향이라든가 파급 효과를 ripple effects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연결해 볼게요.
1: Today's sell-off in global bond markets pushed down prices and pushed up interest rates or yields.
0: 지난 화요일에는 글로벌 채권 시장에 매물이 쏟아지면서 채권 가격은 떨어지고 금리는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라고 돼 있어요. Tuesday's sell-off in global bond markets라고 돼 있는데 그게 지금 가격들을 떨어뜨렸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여기서 sell-off라고 하는 게 어떤

0: 왜 사실 투매라고 하면 아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투매 주식 쪽에서 대량 매도를 해버리는 거죠. 이게 뭐 수익 실현을 하려고 하는 게될 수도 있고 아니면 공포에 의해서도 벌어지는 경우가 많잖아요. Yeah. 패닉 세일 같은 거.
1: Absolutely.
0: Yeah. Mm-hmm. So 그런 것들이 이제 가격들을 떨어뜨리고 있다. 연결해 볼게요.
1: It came as investors worried over renewed tension in the Middle East, inflation, and swelling government deficits.
0: 중동 지역의 긴장 재고조와 인플레이션 우려에 더해 각국 정부의 불어난 부채 문제까지 겹치면서 투자자들의 불안감이 커진 영향입니다. 아, 그러니까 결국에는 불안함 때문에 이 셀러프가 벌어졌다라고 볼 수가 또 있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방금 그것도 있고 뭐 인플레이션도 있었고요. 아까 무슨 뭐 중동 쪽에 긴장감도 있었지만 and swelling government deficits라는 게 있었어요. 뭔가 이렇게 점점 붙는 느낌인가요? Swell.
1: That, yeah, swell. Yeah. You know when you hurt when you like you bang your you basically sprain your ankle or
0: right,
1: something.
0: Right.
1: At first it kind of is puffy and then it becomes bigger
0: like,
1: and bigger.
0: Who?
1: Right? Yeah. That is the idea of swelling. Mm. So it's basically, you know, kind of getting bigger and bigger. Mm-hmm. And what are these government deficits? Mm-hmm. Deficits is when the government is spending more mm-hmm. than collecting taxes or
0: right.
1: getting revenue.
0: 그러니까 적자네요, 적자, 그렇죠?
1: It's, that's right. And right. so we heard about in the news, you know, about almost 40 trillion in debt.
0: Deficit. Yeah.
1: Yeah.
0: Mm-hmm.
1: That's big news.
0: Right.
1: Mm.
0: So deficit이라고 하는 것이 적자고요. 참고로 그게 결국에는 surplus라는 게 흑자잖아요.
1: Yes.
0: 근데 여기서는 안 좋은 거예요. Government deficits. So 정부 재정 적자가 swelling 하는 거. 이런 거에 대한 좀 공포가 있고 두려운 거죠. 그렇죠?
1: Yes.
0: 자, part 1 다시 들을게요.
1: Interest rates on government bonds worldwide are rising fast, which can have ripple effects on rates for mortgages, auto loans, and business loans. Today's sell-off in global bond markets pushed down prices and pushed up interest rates or yields. It came as investors worried over renewed tension in the Middle East, inflation, and swelling government deficits.
0: 네, 노래 듣고 잠시 쉬어가겠습니다.
1: All right, let's listen to Earth, Wind, and Fire with September.

0: TBS FM Evening Special Deep Dive Daily. What the jump in global interest rates means for the economy. 전 세계 금리 급등 실물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함께하고 있습니다. 연 PE님이요. 이스만 들으면 내 우울감이 다 사라짐. Thank you, 이스 하셨고요. 이스 덕분에 내 퇴사 날짜가 하루씩 미뤄지고 있으며. 저 관련이 있나요? 네, 이스 최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1: 9159님 says 퇴근길 차가 엄청 막히네요. 그래도 퇴근길 선생님들과 함께해서 지루하지 않아요.
0: 네, 저희가 그냥 약간 백시트에 앉아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 That's We're like the backseat driver. No, but we're not backseat drivers.
0: Backseat driver는 아니지만.
1: Oh, no.
0: 아, 그렇죠. 뒤를 보면은 저희가 앉아 있어요. 네. 자, 내용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채권은 일종의 돈을 빌리고 갚겠다는 증서죠. 누군가는 돈을 빌리고 누군가는 돈을 빌려주는 거래인데요. 미국 국채시장에서는 미국 정부가 돈을 빌리는 주체가 되고 이때 발행하는 채권을 미국 국채 Treasury라고 부르는 겁니다. 미국 정부는 4주 만기의 단기 국채부터 30년 만기의 장기 국채까지 다양하게 발행하는데요. 이 채권은 만기까지 보유할 수도 있고 그리고 시장에서는 이 주식처럼 사고 팔 수도 있어요. 이 돈을 빌려준 투자자는 그 대가로 이자를 받게 되는데 이때 투자 수익을 나타내는 지표가 바로 채권 수익률입니다. 이 그런데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했을 때 그리고 시장에서 사고 팔 때는 이야기가 조금 달라집니다. 이 채권 가격이 움직이면 수익률도 달라지기 때문인데요. 들어볼게요.
1: When an investor owns a treasury bond until it matures, the return the investor will receive is fixed. But because government bonds are publicly traded, their value can rise or fall just like a stock price. And that means yields move higher or lower too. Higher yields mean investors are demanding a higher return to make the investment worth it to them.
0: 투자자가 국채를 만기까지 보유하면 받을 수익은 정해져 있습니다. 하지만 국채도 시장에서 거래되기 때문에 주식처럼 가격이 오르내리고 수익률도 함께 움직입니다. 수익률이 높아진다는 건 투자자들이 그만큼 더 높은 수익을 원한다는 뜻입니다. 이 원래 이 국채라고 하는 거 Treasury Bond라고 하는 거가 사실 안전자산으로 사람들이 많이 하잖아요.
1: Correct.
0: 그래서 다른 게 문제가 있을 때 뭐 주식이나 mm-hmm. 뭐 기타 등등이 뭐 문제가 발생하면 그게 좀 홀드해준다 mm-hmm. 이런 느낌인데 그거는 이제 끝까지 가지고 있을 때 픽스돼 있는 그런 interest 뭐 yield를 받을 때 그런 느낌이라면 근데 문제는 이게 문제라기보다는 다른 게 특이한 게 주식처럼 시장에서 거래가 되잖아요. Mm-hmm. 그럴 경우는 또 주식같이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렇죠?
1: Mm-hmm.
0: Alright. 자, 한 문장씩 표현 보겠습니다.
1: When an investor owns a treasury bond until it matures, the return the investor will receive is fixed.
0: 투자자가 국채를 만기까지 가지고 있으면 받게 될 수익은 정해져 있습니다. 아주 아주 중요한 표현이 하나 여러분 나왔습니다. 바로 when an investor owns a treasury bond, 투자자가 국채를 소유하고 있으면 언제까지요? Until it matures라고 되어 있습니다.
1: Yeah. You might have come across this word like, oh, she's very mature.
0: Right, right.
1: Meaning she's very, acts like an adult emotionally and mentally.
0: 엄청 you know. 성숙하다.
1: Yeah, that's right.
0: right.
1: But in this case, in this context, it means it's reaching the end date, when the terms end.
0: Uh-huh.
1: This is when you can get the money.
0: Okay.
1: When they can pay you the interest. It's kind of like

0: Christmas.
1: 아, 생각 안 하고 있다. Right?
0: Yeah, that's
1: 그러니까
0: right.
1: 10년짜리가 만약에 뭐 내일 mature 한다라고 mm-hmm. 얘기를 하면 그만큼 그게 성숙해가지고 이제 나한테 돈을 돌려줄 정도가 된 거죠. 그렇죠?
0: Right.
1: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만기가 되고 뭐 만기가 도래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뭔가 expired 됐다고 쓰는 게 아니죠. 그렇죠?
0: No.
1: 그거는 mm-hmm. 어떤 계약이 있다가 그게 깨지는 순간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얘는 오히려 드디어 뭔가 나한테 돌려준다는 느낌.
0: That's right. It has finally arrived.
1: Right.
0: Yeah.
1: 자, 그 시기가 오게 되면 아무래도 그 근데 여기서는 중요한 게 treasury bond잖아요. Mm-hmm. 그래서 원래는 그 받는 그 return이라고 하는 거가 고정이 돼 있는 거죠. Fixed 돼 있는 거예요. Mm-hmm. 자, 연결해 볼게요. 그런데
0: But because government bonds are publicly traded, their value can rise or fall just like a stock price. And that means yields move higher or lower too.
1: 하지만 국채도 시장에서 자유롭게 거래되기 때문에 주식처럼 가격이 오르내릴 수 있고요. 그에 따라 수익률도 같이 올라가거나 내려갑니다. 딱 이 부분만 보면은 사실 거의 주식이나 큰 차이가 없을 정도로, right?
0: It seems like that,
1: right? So 이게 publicly traded 된다는 것이 이제 공개 거래가 되는 겁니다. 여기저기서 거래가 되기 때문에 뭐 거의 비슷하다. 오르면 스탁 오르면 이것도 오르고 뭐 떨어지면 같이 떨어지고, right? 자 연결해 볼게요.
0: Higher yields mean investors are demanding a higher return to make the investment worth it to them.
1: 수익률이 높아진다는 건 투자자들이 그만큼 더 높은 수익을 요구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 정도 수익은 나와야 투자할 만하다라고 보는 거죠. 네. 당연히 저는 요만큼만 받을게요. 이런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0: No.
1: 내가 넣은 것보다는 훨씬 많이 나와야지 이런 생각이 있을 것 같은데요. So, higher yields mean investors are demanding a higher return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0: Right. So, it's kind of like when you give someone money, mm-hmm. you want to make some money.
1: Yeah.
0: You want a higher, you want more profit, mm-hmm. you want more compensation.
1: Oh, yes.
0: And so, basically, that's the idea. The investors these days, hey, mm-hmm. You need this money? Well, mm-hmm. then pay up.
1: 이거 원해? 그러면은 돈 내.
0: Yeah.
1: 네. So 여기서 higher yields라는 거, 우리 yield는 얘기했었잖아요.
0: We did.
1: Right. So 여기서 yield라는 것은 그 수익률을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내야 되는 이자율이 아니고요. 우리가 받는. 근데 그것은 무슨 의미냐면 투자한 사람들이 돈 많이 원하는구나.
0: That's right.
1: 라고 볼 수 있겠어요. 자, 그리고 그 investment가 worth it. 하게 만드는 것이 이제 여기 나오게 됩니다. Make the investment worth it, right?
0: Yeah. If you make something worth it, it mm-hmm. means that hey, it is you did good. There, mm-hmm. it was reasonable that you did what you did.
1: Mm-hmm.
0: So the investment is justified.
1: Right.
0: It's good enough to make that investment. So uh-huh. if it was worth it, it's like okay, there was value in that.
1: 할 만했어. 가치가 있었어. 그 사실 여기서 주인공은 worth it이네요, 그렇죠?
0: That's right.
1: 그래서 아예 worth it이 가치가 있는이라고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was it really worth it?
0: Yeah.
1: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든가.
0: It wasn't worth it.
1: 그러니까 뭐 싸우고 뭐 그러니까 나중에 뭐 약간 it wasn't really worth it. 내가 왜 그랬지? 뭐 이런 생각이 될 수도 있고
0: right.
1: 나 어디까지 여행 가려고 돈을 너무 많이 썼는데 it wasn't really worth it.
0: Or it could be like right. oh it was worth it.
1: Oh. 가치가
0: I love the trip.
1: 갈만했어. 이런 느낌. 오케이, 좋습니다. So 뭐뭐 할 가치가 있는 뭐 아니면은 뭐뭐 할 만한 정도로 해석할 수 있겠네요. 자, part 2 다시 드릴게요.
0: When an investor owns a treasury bond until it matures, the return the investor will receive is fixed. But because government bonds are publicly traded, their value can rise or fall just like a stock price. And that means yields move higher or lower too. Higher yields mean investors are demanding a higher return to make the investment worth it to them.
1: 네, 오늘의 미션 다시 드리고 잠시 쉬어갈게요. 자, 오늘은 해석이었죠. 영어 문장 어떻게 됐죠?
0: My savings mature next month, so I'll buy a car. My savings mature next month, so I'll buy a car.
1: 네, 이 문장에 우리말 의미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에 정보 이용료 있는 문자 샵 1045 인터넷 라디오 반디 유튜브 댓글로 받겠습니다. 자, 노래 듣고 오죠.
0: Here's Aretha Franklin with I say a little prayer.

0: EBS FM Evening Special Deep Dive Daily. What the jump in global interest rates means for the economy.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보통 시장에서는 10년물 국채 금리를 가장 유심히 보는데요. 지난 2월 말 3.96% 수준이었던 10년물 금리는 현재 4.78% 수준까지 올라왔습니다. 이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불안에 인플레이션과 생활비 부담에 대한 우려까지 커지면서 이 채권 금리가 계속 오르고 있는 건데요. 여기에 인공지능 AI 열풍도 영향을 미치고 있고 말이죠. 이 보통 금융시장에서는 이 위험에 대비해 안전자산과 위험자산에 나눠 투자하곤 하죠. 주식시장이 크게 흔들릴 때는 상대적으로 좀 안전한 정부 채권으로 돈이 몰리면서 주식의 손실을 어느 정도 막아주는 그런 역할을 해왔고요. 그래서 보통 주가와 채권 가격은 서로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데요. 그런데 최근에는 이런 흐름이 달라지고 있다고 합니다. 자, 들어볼게요.
1: That negative correlation persisted for the first two decades of the 21st century, but has recently flipped. The correlation, now positive, is at its highest level since the 1990s, Bank of America analysts said in a research note. That flipped correlation means bonds don't hedge losses the same way they used to, because when stocks fall, so do bond prices.
0: 21세기 들어 20년 동안은 이 공식이 잘 맞아 떨어졌지만 최근엔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현재 주가와 채권 가격이 함께 움직이는 양의 상관관계가 1990년대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합니다. 이 주가가 떨어

0: 떨어질 때 채권 가격도 함께 떨어지면서 채권이 예전처럼 손실을 막아주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이러니까 굉장히 불안할 수밖에 없잖아요. 난 이거 안전 자산이라고 해서 넣은 거고, 다른 곳이 안 좋아지면 나 이거 보호하려고 넣은 건데, 너왜 같이 떨어져? 막 이런 느낌이 될수 있죠. 그렇죠?
1: Right.
0: Right.
1: That's right. So it has a lot of investors very worried.
0: Yeah. 걱정이 안될 수밖에, 이게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게 결국엔 이제 만기에 이제 받는 그거가 아니라 중간에 거래가 되었을 때 이런 일이 벌어지겠죠. 자, 한 문장씩 표현 볼게요.
1: That negative correlation persisted for the first two decades of the 21st century, but has recently flipped.
0: 21세기 들어 처음 20년 동안은 이 공식이 잘 맞아 떨어졌지만 최근 들어 상황이 뒤바뀌었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렇죠? 원래 뭔가 반대로 가야 되는 그런 느낌. 그렇죠? So, that negative correlation persisted이라고 돼 있는데 persist 한다는 것은 진짜 꾸준히 계속된다, 지속된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근데 그냥 correlation이 아니라 negative correlation이라고 되어 있네요. 뭔가 관계가 있는 것 같긴 한데.
1: Okay, yes, absolutely. So the word correlation is used in statistics. And basically, it means the relationship between two things. Okay. Now, a negative correlation basically is saying that one goes up and then the other goes down. It's not necessarily a correlation, is not like because of this happens. It is just simply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two.
0: 그냥 관계, 상관관계가 되겠네요. 근데 네거티브라고 돼 있는데요.
1: Yeah, so basically it's kind of like if the stock goes up, the bond goes down, or the bond goes up, the stock goes down. There's that kind of,
0: 아, 뭔가
1: right?
0: 올라가면 뭔가 내려가고.
1: Yes,
0: 아,
1: yes.
0: 오케이, 그렇군요. 그러니까 뭔가 그 내가 기분이,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살이 찌면 내 친구는 살이 빠져요. 그럼 반대예요. 그러면 우리는 negative correlation에 있다.
1: That's right.
0: 이렇게 볼수 있겠네요.
1: Okay.
0: 뭐 그런 친구는 없겠지만.
1: All
0: 네.
1: right.
0: 음의 상관관계, 한마디로 역상관관계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게 처음에 한뭐 20년 동안은 21세기 들어서 계속 이게 맞아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but has recently flipped 돼 있다고 돼 있네요.
1: Okay. If something just much like a coin flip, you know, like heads or tails, the
0: Yeah.
1: opposite. So basically, instead of a negative correlation, now we have a positive correlation.
0: Right.
1: Yeah.
0: Meaning that
1: Meaning that if they rise, this goes up.
0: Oh my.
1: There is no if one goes up, one goes down. No, they both go up or they both go down.
0: 그럼 반대로 사는 의미가 많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느낌이.
1: That
0: 그렇죠?
1: is the key.
0: So flip 한다는 거 진짜 동전을 뒤집는 거를 flip 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죠? 툭 하고. So flip 자체가 뒤집히다, 반전되다. So 이제 최근에는 좀 반전이 된 상황이 됐다. 자, 연결해 볼게요.
1: The correlation, now positive, is at its highest level since the 1990s. Bank of America analyst said in a research note.
0: 뱅크 오브 아메리카 BOA의 보고서에 따르면 지금은 주가와 채권 가격이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양의 상관 관계가 1990년대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합니다. 딱 나왔어요. 그렇죠? 아까 전에 네거티브였는데 positive correlation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뭐 올라가면 같이 올라가는 거. 그게 지금 최고로 highest level에 있다라고 했고요. 연결해 볼게요.
1: That flipped correlation means bonds don't hedge losses the same way they used to because when stocks fall, so do bond prices.
0: 이 공식이 깨졌다는 건 주가가 떨어질 때 채권 가격도 함께 떨어지면서 채권이 예전처럼 위험을 분산해 주는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원래 반드는 내돈 지켜! 이게 있었잖아요. 주식 떨어지면 너가 지켜 반드 이랬는데 이제는 bonds don't hedge losses라고
1: Okay.
0: 얘기를 했어요.
1: You need to know what a hedge is. A
0: Right.
1: hedge literally is a row of bushes that protect a garden. It's kind
0: Yes.
1: of like a fence.
0: 울타리
1: But
0: 같은 거잖아요.
1: it's like, yeah, that's right. But they're bushes, right? So basically, hedge means to protect against. So in this case, bonds should protect against losses from the
0: Right.
1: stock market, but that's not happening.
0: 너 왜 같이 떨어지니? 이런 수준이 된 거네요.
1: Yeah.
0: Right. So 원래는 hedge라고 하는 거가 그 울타리처럼 이렇게 친 것을 얘기를 하는데 그게 결국에는 밖에서 들어오는 걸 막아주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 그래 우리 주식이 떨어질 거면 이걸로 흔히 아마 주식 쪽이나 이런 투자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마 hedging이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loss를 hedge한다는 것 자체가 손실을 방어하고 손실을 줄인다라는

0: Deep Dive Daily, What the Jump in Global Interest Rates Means for the Economy.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국채는 짧게는 몇 달부터 길게는 10년, 30년까지 만기가 다양합니다. 이 각 만기별 금리를 살펴보면 앞으로의 경제 상황을 예측해 볼 수가 있고요. 일반적으로는 투자 기간이 길어질수록 불확실성이 커지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더 높은 이자를 요구하고요. 당장 3개월 뒤에 일보다 10년 뒤에 경제를 예측하기가 훨씬 어렵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지금 시장에서는 만기별 금리가 어떤 흐름을 보이고 있을까요? 자, 또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마지막 파트 들어볼게요.
1: So the yield on a 10-year treasury note is usually higher than the yield on one that matures in just a few months or a couple of years. When that

0: relationship reverses during periods of increased economic anxiety, as it did in 2022, it is used as a recession indicator because the risk is in the near term eclipses the long-term risk.
1: 보통 10년물 국채 금리가 단기 국채 금리보다 높습니다. 하지만 2022년처럼 경제적 불안감이 커지면 이 관계가 뒤집히기도 하는데요. 단기 위험이 장기 위험보다 커졌다는 의미로 시장에서는 이를 경기 침체의 신호로 해석합니다. 이 장단기 금리 역전, 시장에서는 이걸 경기 침체가 올 수도 있다라고 하는 주요 신호로 받아들이곤 하는데요. 이 단기적으로 이제 뭔가, 그쵸? 이 레이시 오르면, 그쵸? 일드가 오르고 하면은 경기 침체가 올 수도 있다라는 하나의 지표로 쓰는 거잖아요. 결국에는, 그쵸?
0: Yeah. Right. It's an indicator.
1: Mm-hmm. Mm-hmm. Right. 자, 그럼 한 문장씩 표현 보겠습니다.
0: So the yield on a 10-year treasury note is usually higher than the yield on one that matures in just a few months or a couple of years.
1: 그래서 보통은 10년물 국채 금리가 몇 달 또는 1, 2년짜리 단기 국채 금리보다 높습니다. 라고 돼 있어요. 여기서는 so the yield on a 10-year treasury note라고 표현이 돼 있어요. 근데 treasury note하고 treasury bond 둘 다 이제 국채를 의미하기는 하는데 이 note로 돼 있는 것이 비교적 조금 짧은 편이긴 해요. 뭐 1년, 2년에서 뭐 10년까지 보통이고요. bond로 되어 있으면 이게 더 길죠. 그래서 뭐 20, 30년까지 더 길게 돼 버립니다. So 이런 것들 여기서는 이제 10년물짜리 국채 금리를 얘기를 하고요. 그게 아무래도 단기 국채보다 금리가 더 높다고 하는 거죠. 왜냐면 그렇죠. right? 이게 긴 거는 그때 가서 내 돈이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아요. 그렇죠?
0: Yeah, yeah.
1: 그러니까 아무래도 돈을 더 저희가 많이 드릴게요.
0: Right,
1: 이게 될 수밖에
0: right.
1: 없겠네요. 자, 연결해 볼게요.
0: When that relationship reverses during periods of increased economic anxiety as it did in 2022.
1: 그런데 경제에 대한 불안이 커지며 이런 관계가 뒤집히는 시기에는 뭐 2022년에도 이런 현상이 나타났듯이 말이죠 라고 하면서 중간에 좀 나눠져 있어요. 자, 여기 보면은 economic anxiety라는 게 나왔는데요. 이게 이제 경제적인 불안감을 얘기를 하겠죠. 자, 연결해 볼까요?
0: It is used as a recession indicator because the risk in the near term eclipses the long-term risk.
1: 단기적으로 발생할 위험이 장기적인 위험보다 더 커졌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이를 경기 침체의 신호로 해석합니다. 라고 연결이 또 됩니다. 그렇죠? So it is used as a recession indicator. 이라고
0: okay.
1: 했어요. Right.
0: An indicator comes from the word to indicate.
1: Indicate.
0: Yeah. So basically what this means is that it is kind of a signal or a warning that the recession is coming.
1: Okay.
0: It's indicating that, I think recession is coming.
1: 뭔가
0: everyone.
1: 이게 그 여기서 recession indicator, 그러니까 recession이라는 단어 여러분 아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0: Yes.
1: Right? Economic,
0: yes.
1: 뭐 그런 recession이라는 단어 나오면 그게 결국에는 경기 침체를 얘기를 하는 거죠.
0: Yeah.
1: 근데 그게 이게 딱 표시를 해주는 느낌. Indicator. 이게 지표라고 볼 수 있겠고 이걸로써 알 수가 있는 거죠. 조만간에 경기 안 좋아지겠는데,
0: That's right.
1: 좋아지겠는데 mm-hmm. 이런 mm-hmm. 식으로 쓸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자, 근데 여기서 보면 because the risk in the near term eclipses the long term risk이기 때문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0: okay.
1: 아까 전에 길게 가지고 있는 건 오히려 더 올라가고 그렇죠,
0: mm-hmm.
1: 레이시. 근데 짧게 갖고 있는 것은 보통 낮게 돼야 되는데 이게 뒤집히면 이거 recession인데라고 하는 거가 알 수가 있다라고 했어요. 근데 그 이유가 뒤에 나오게 됐네요.
0: Yeah,
1: 근데 왜
0: like,
1: eclipse가 났을까요?
0: Yeah, okay. So this is really interesting. So in the near term, so we've been talking about these short term
1: right.
0: sort of like bonds and means in the near future, which is how long? In the future? Well, maybe a few weeks.
1: Mm-hmm.
0: Maybe a few months.
1: Mm-hmm.
0: But usually up to a year is in the near term.
1: Right,
0: or
1: right.
0: it could be, in this case, up to maybe 3 years.
1: Mm-hmm.
0: Okay?
1: Mm-hmm.
0: So if it eclipses the long-term risk, okay, we know what the eclipse is,
1: yes.
0: right?
1: When 일식이나 the moon, 월식 얘기하는 가리는
0: right.
1: 거.
0: Yeah, uh-huh. when the moon blocks the sun. So basically what this is saying uh-huh. is that the short-term, the short-term
1: uh-huh.
0: danger
1: uh-huh.
0: is overshadowing the risk of the long-term.
1: Okay.
0: Yeah, this is very,
1: yeah.
0: it's very, this is like very mathematical.
1: Right.

0: 일단은 이 개념을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 일식이나 월식 뭐 이런 걸 생각을 하면서 그게 이제 이클립스인데 일식이 월, 그 뭐 예를 들어서 뭐 하나가 다 다음에 나오는 것을 이렇게 쓱 하고 가리면 뒤에 게 중요하게 보이지가 않잖아요.
1: That's right.
0: 다 가려버린다는 그런 느낌이 되는 거예요. 근데 단기 채권이 right? 장기 채권보다 심지어 더 이게 위험이 커진 거예요, 그렇죠?
1: That's right. It's more urgent.
0: 내가 더 위험하지롱 하면서 뒤에 애를 이클립스 가려버렸네요.
1: That's it.
0: 네, 원래는 That's it. 장기가 더 위험했는데 아니? 내가 단기인데
1: It's me.
0: 내가 더 위험해 하고서 장기를 앞에서 쓱 가린 거. Right.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So eclipse the long-term risk라고 하면 장기적 위험을 가리다. 결국에는 그게 그 장기 위험보다 더 커지다라는 뜻이 될 수 있겠네요. 자, 담임님이요. 오늘 기사 우리 쌤들도 준비 많이 하셨겠어요. 영어도 가르치면서 경제도 가르쳐주셔야 하네요 하셨는데요. 근데 같이 공부하면서 좋은 것 같아요.
1: Oh, 저희도 좋아요. I love it. Absolutely. 네.
0: Alright, 자, part 4 다시 듣겠습니다.
1: So the yield on a 10-year treasury note is usually higher than the yield on one that matures in just a few months or a couple of years. When that relationship reverses during periods of increased economic anxiety, as it did in 2022, it is used as a recession indicator because the risk in the near term eclipses the long-term risk.
0: 네, 여기까지 오늘의 Deep Dive Daily 함께했습니다. 자, 앞에 드린 미션 퀴즈 정답 발표해야죠. 문장이 My savings mature next month, so I'll buy a car. 의미는 바로 다음 달에 적금 만기돼서 나 차 살 거야.
1: Oh, congratulations.
0: 너무 좋은 건데.
1: Congratulations.
0: 그러고 싶어요. 자, 두 분께 선물 드립니다. 오디오 학당 구독권은 7817님. 다음 달에 예금이 만기가 되어서 차를 살 거예요. 자신은 없지만 도전해 봅니다.
1: Excellent
0: 맞았습니다.
1: job.
0: 자, 토익 정기 시험 응시권은 유튜브 댓글로 남겨 주신 Treat People with Kindness 님. 내 예금이 다음 달 만기라 차를 살 거야 하셨고요. 전 이번 달 적금 만기인데 그걸로 가을에 가족 여행 갈 거예요. 아프면 안 되는데. 와!
1: Wonderful. Good for you.
0: 저도 하나 드러나야겠네요.
1: We need to.
0: 뭔가 꿈을 가지고 살아야죠. Alright, 좋습니다. 노래 듣고요. 하루 한 문장 이어갈게요.
1: Here's Tal Bachman with She's So High.

0: 하루에 한 문장은 챙겨가세요. 마유의 하루 한 문장. 우리말 대화 먼저 만나보시죠.
1: 전 세계적으로 국채 금리가 빠르게 치솟고 있대.
0: 그 영향이 주택담보대출이나 자동차 대출 같은 거의 모든 곳으로 내려오는 거지?
1: 바로 그거지. 돈 빌리는 비용이 비싸지면 사람들은 허리띠를 졸라매는 경향이 있지.
0: 아, 이대로라면 내 돈도 먹고 살려면 투잡 뛰어야겠는데. 나 돈 없구나. 나 순간 돈이 있는 줄 알았어. 내 돈도 먹고 살려면 투잡 뛰어야겠는데라고 얘기를 했는데 왜 그런 거 있잖아요. You gotta make your money work for you.
2: Yeah, that's right.
0: 그래서 가만히 둬도 그게 뭐 이자를 받는다거나 아니면 뭐 투자를 잘해서 돈을 벌어오게 해야 된다 했는데 이제는 하나 정도로 안 되는 거예요.
2: Yeah, that's right.
0: 너 나가서 투잡 뛰고 와라, 돈아. 이렇게 돼야 된다.
2: That's great.
0: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오늘의 하루 한 문장 마유의 대사였습니다. 이대로라면 내 돈도 투잡 뛰어야겠는데 라는 게 되겠는데요. 자, 이대로라면 이 정도면 말이야 라고 하는 것을 좀 자연스럽게 쓸 수 있는 게 있을까요?
2: Of course we can. We can say at this rate.
0: At this rate.
2: Yes.
0: 그럼 문장으로 쓰면 어떻게 할까요?
2: So at this rate, my money needs a second job.
0: 아, 두 번째 잡이 필요한 거군요. at this rate라는 표현을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쓰죠, 그렇죠?
2: Yeah, this is a really useful expression. Basically, it has sometimes to do with speed. Sometimes it has to do with a trend. Sometimes it has to do with a 분위기?
0: 분위기, 상황?
2: It really depends on the situation.
0: Okay.
2: But a typical example is like you're stuck in traffic and the cars are just not moving.
0: Right, right.
2: So at this rate, we're never going to arrive on time.
0: 그러니까 한번 이런 느낌이네요. 이런 상황이 계속 이 스피드로 진행이 되거나 이런 상황 분위기, 아까 전에 느낌이라고 했잖아요.
2: Yeah.
0: 이런 분위기로 진행이 되면 결국 미래에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게 되겠네요.
2: That's right. You're kind of like predicting the outcome. Or sometimes it could be a warning. Yeah, this is where... So, like, another one, you're going to the airport and you're like, oh my gosh, you know, can we make it? And then...
0: Oh my.
2: At this rate, we're going to miss our flight.
0: 지금 운전해서 가고 있는데 뭐 시속 엄청... 시속이 뭐 한 20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 이 정도는 무조건 늦잖아요.
2: Yeah, well, because you know there's an accident.
0: Right, right.
2: You didn't expect it.
0: 그러면 지금 이 속도로 계속 이 추세로 계속 가다가는 100% 우리 비행기 놓치게끔.
2: Yeah,
0: 그러니까
2: right.
0: 현재 상황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미래를 조금 예상해 본다.
2: Yeah.
0: So at this rate 하면 이대로라면 진짜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정도로 해석이 가능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그러면은 이게 문제가 생기면은 거의 영향이 주택 담보 대출이나 자동차 대출 같은 거의 모든 곳으로 내려오는 거지라고 얘기를 했어요. 어디까지 영향을 미친다라고 할 때 어떤 표현이 좋을까요?
2: Well, we briefly touched on it today. To trickle down.
0: Oh,
2: I'm sorry. Actually, we talked about ripple effects.
0: Right.
2: So trickle down, the idea of trickling down, it starts from the top and it slowly moves down. So it is affecting the things below along the way.
0: 그럼 위에서 약간 이런 느낌일까요? 물이 떨어지면서 아래로까지 흘러버리는 영향을 주는 느낌?

0: That's right.
1: 아니면 뭐 chocolate fondue 이런 거 할 때 chocolate.
0: It's got layers, right? Oh, and it trickles down the fountain.
1: 여봐요. 지금 또 배고프려고 합니다. So 원래 trickle이라는 동사 자체가 가늘게 뭐 물이라든가 뭐가 이렇게 아래로 흐르다라는 뜻인데요. Mm-hmm. Trickle down to 무엇이라고 하면 어디까지 결국에는 영향을 미치다 정도가 될 수 있겠네요.
0: Right.
1: 자, 그렇다면 영어 대화문 들으면서 마무리할게요.
0: Government bond yields are shooting up around the world.
2: And that can trickle down to mortgages, car loans, pretty much everything, right?
0: Exactly. When borrowing gets more expensive, people tend to tighten their belts.
2: At this rate, my money needs a second job just to make ends meet.
0: Oh, really?
1: Mm-hmm. Oh, I don't have money. I'm broke.
0: Oh, you'd have no money. Oh, okay.
3: Evening Special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YBN 한국토익위원회에서 취업과 승진을 위한 토익 및 토익 스피킹 정기시험 응시권, EBS 오디오 어학당에서 1개월 무료 구독권, 피부 영양제 담테라에서 시카크림과 부스티 앰플 세트를 드립니다.
1: 네, 마칠 시간입니다. 오늘도 두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크 쌤 수고하셨습니다.
0: Oh, likewise, Sam. We're going to wrap up the show with a song from the movie An Officer and a Gentleman. It is Joe Cocker and Jennifer Warnes with Up Where We Belong.
1: 네, 지금까지 EBS FM Evening Special 마스터 유진이었고요.
0: And I've been Kristen Cho.
1: Have a very special evening, you guys.
0: All right, we'll see you tomorrow. Bye-bye.
1: Bye.

EBS 라디오 마음 돌봄 캠페인 불안을 마주하는 시간. 불안도가 높다고 꼭 나쁜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아주대학교 심리학과 교수 김경일입니다. 학교에서 성적이 좋은 학생이나 회사에서 좋은 성과를 내는 사람들을 살펴보면 한 가지 공통점이 있죠. 바로 불안을 느끼는 정도가 평균보다 높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은 스스로에게 높은 기준을 세우고 나쁜 결과를 받아들이기 싫어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높은 기준과 나쁜 결과에 대한 거부감은 불안을 만들고, 그 불안은 우리를 더 철저히 준비하게 하고 끝까지 노력하게 만드는 힘이 됩니다. 실제로 엔비디아의 CEO 젠슨 황은 젠슨, 너는 며칠 있다 망할 거야 라는 말을 되뇌며 불안을

스스로 만들어내기도 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불안을 느끼는 건 그 일을 그만큼 소중하게 생각하고 잘하고 싶은 마음이 크기 때문이라는 거죠. 불안은 나를 무너뜨리는 감정이 아니라 내 안의 가능성과 잠재력을 일깨워주는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0: 여러분의 소중한 아침 시간을 알찬 영어 루틴으로 바꿔드리는 모닝 스페셜. 뉴스 헤드라인부터 시사 표현, 무모한 도전 문장까지 영어로 세상을 만나는 두 시간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매일 오전 8시 EBS FM 모닝 스페셜에서 만나요.
1: 지금 여러분께서는 EBS FM을 듣고 계십니다. 저는 입이 되는 영어의 이연석,
2: 그리고 저는 제니퍼 클라이드입니다.

0: 영어 회화 Level 1
1: Start English.
0: Hello, everyone. Welcome to Start English. I'm Kaylin.
1: And I'm Zach. It's great to be with you today, everyone.
0: 우리 잭쌤은 옛날에 친했는데 mm-hmm. 요즘 안 보는 친구들, 기억나는 친구들 있어요?
1: 네, 있죠.
0: 많죠. 네. 저도 옛날 친구들, 그땐 정말 친했는데 요즘은 다들 이제 각자 바쁘게 살고 이러다 보니까 못 만나고 한 친구들이 있는데 그 친구를 우연히 만나거나 길거리에서 만나거나 이럴 때가 있잖아요. 또 해외에서 잠시 만났던 친구들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Mm-hmm. 우리 스타님들도. 그 외국 친구를 만났을 때 너무 세대 차이가 날 수도 있지만 어떤 스타님들하고는 펜팔과 만났을 때. Do you remember pen pals?
1: Yeah.
0: 네, 옛날 시절 참 기억나네요. 그랬을 때 사용할 수 있는 표현들을 이번 주에 배워볼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어떤 표현을 배워볼까요?
1: Today's expression you would say when you meet that person and they look different. I almost didn't recognize you.
0: 못 알아볼 뻔했어요 라는 말이죠. I almost didn't recognize you.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성인이 돼서 얼굴이 된 똑같은 친구들이 있는 반면에 세월이 지나면서 조금씩 또 뭐 세월 때문에 이렇게 변해가는 얼굴들도 있잖아요.
1: Or maybe they just really changed their style.
0: 그렇죠. 스타일이 확 바뀌었을 수도 있고.
1: Or they gained or lost a lot of weight.
0: 살이 찌거나 아니면 빠졌을 수도 있고요. 근데 저는 신기한 게요. 살이 쪄도 빠져도 다 똑같이 알아보더라고요.
1: 맞아요.
0: 사람들이 잘 몰라요. 살이 쪘는지 빠졌는지. 그래서 좀 슬퍼요. 열심히 뺐는데 못 알아볼 때. 자, 그럴 때 I almost didn't recognize you 이 표현을 쓰면 됩니다. 자, 그럼 먼저 이 표현을 파헤쳐 보고 올까요?
1: Ready, start!
0: 자, 오늘의 미션 문장 다시 한번 뭔가요?
1: I almost didn't recognize you.
0: I almost didn't recognize you 인데요. 우리말로 못 알아볼 뻔했어 잖아요. 그쵸? 근데 알아본 거죠? 거의 못 알아볼 뻔한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거의 뭐뭐 할 뻔했어로 영어로는 시작을 합니다. 그게 바로 almost라는 표현을 써서 I almost라고 하시면 돼요. I almost로 시작하면 거의 뭐뭐 할 뻔했는데 그걸 하지 않았다라는 뉘앙스를 갖고 있는 표현.

0: 표현입니다. I almost. 자, 뭐뭐 할 뻔했어요? 못 알아볼 뻔한 거잖아요. 일단 알아보다라는 말은 recognize라는 단어를 써요. 조금 생소한 단어일 수도 있는데 그럴수록 많이 말해보면 좋겠죠? recognize, recognize. 자, 근데 요거는 알아보는 거니까 알아보지 못할 뻔한 거잖아요. 부정으로 써야 되는데 부정의 과거형으로 써야 되겠죠. 그래서 didn't recognize가 돼요. 네, 그래서 부정을 쓸 때는 특히 이 recognize 자체를 과거로 쓴다기보다는 did라는 두 동사를 과거로 쓰고 거기에 not을 붙여서 didn't 이런 표현을 쓰죠. 그래서 recognize 자체는 d를 붙일 필요가 없습니다. I almost didn't recognize. 여기까지 네, 이제 문장이 만들어졌죠. 거의 알아보지 못할 뻔했어요인데 여기까지는 불완전한 문장이에요. recognize 뒤에는 뭐를 알아챘는지 알아봤는지 뒤에 나와야 되겠죠. 누구예요? 상대방이죠. 그래서 you를 붙여주면 돼요. I almost didn't recognize you가 되겠죠. I almost didn't recognize you. 당신을 못 알아볼 뻔했어요. 라는 말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못 알아볼 뻔했어요. I almost didn't recognize you. 라는 문장을 같이 한번 만들어 봤고요. 이 문장 다시 한번 큰 목소리로 따라해 볼까요?
1: I almost didn't recognize you.
0: I almost didn't recognize you.
1: I almost didn't recognize you.
0: I almost didn't recognize you. 잘하셨어요. 자, 그럼 이제 패턴 연습하러 가보겠습니다.
1: 패턴 practice.
0: Today's pattern is
1: I almost didn't recognize you is our sentence. We're mm-hmm. going to change the verb at the end. I almost didn't 뭐뭐.
0: Recognize 대신에 다른 동사를 넣어서 하마터면 뭐뭐 하지 못할 뻔했어요 라는 말이 되는 I almost didn't 뭐뭐를 한번 연습을 해볼게요. 그래서 실제로는 어려움이나 어떤 아슬아슬한 상황이 있었는데 결국에는 그 행동을 했다는 의미를 전할 때 사용하는 패턴인 거죠. 그래서 일상에서 간신히 시간을 맞췄거나 중요한 일을 겨우 해냈을 때 그럴 때 쓰는 표현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1: I almost didn't wake up on time.
0: I almost didn't wake up on time. 하마터면 제 시간에 못 일어날 뻔했어요. 그러니까 일어난 거예요? 안 일어난 거예요? 일어난 거죠. 그렇죠? 7시에 일어났어야 되는데 알람이 딱 울렸는데 하고 다시 잔 거죠. 그런데 1분 후에 어머머머머 하고 깬 거예요. 그래서 다행이다. 하마터면 제 시간에 못 일어날 뻔했네. I almost didn't wake up on time 이라고 하면 되죠. 자, on time이 제 시간에 라는 뜻이죠. on time 요것도 기억해 주세요.
1: I almost didn't lock the door.
0: 하마터면 문을 안 잠글 뻔했어요. 근데 잠근 거죠, 그쵸? I almost didn't lock the door.
1: I almost didn't make the deadline.
0: 제가 제일 싫어하는 단어입니다. deadline. 마감 기한을 못 맞출 뻔했어요. I almost didn't make the deadline. Make the deadline이 마감 기한을 맞추다 라는 의미입니다. 네, 그래서 맞췄다 라는 걸 말할 때 I almost didn't make the deadline 이렇게 말한 거죠.
1: I almost didn't pass the test. 하마터면 시험에 떨어질 뻔했어요.
0: But you did. 하지만 통과했잖아요. Congratulations. 축하해요.
1: Thank you.
0: 제가 실제로 떨어진 적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제가 16살 때였던 것 같은데 그 운전면허 시험, 필기 시험을 봤거든요. 한 문제 차이로 떨어졌어요.
1: 아이고.
0: 그때는 I didn't pass the test. 라고 얘기를 했어야죠. 그죠? 하지만 만약에 70점 딱 넘겨서 패스를 했다. 진짜 못할 뻔했네. I almost didn't pass the test. 이렇게 말할 수 있었겠네요. 그렇죠?
1: 여러분, I can tell

0: tell you, Kaylin is a very good driver.
1: 걱정하지 마세요. 그때는 16살이었고요. 지금은 이제 숙련된 운전자입니다. 아, 다행이죠.
0: I almost didn't remember your birthday.
1: 안 돼요. 생각해야 돼요. 그렇죠? 기억해내야 됩니다, 생일은. 그래서 하마터면 당신의 생일을 기억 못할 뻔했어요. I almost didn't remember your birthday. 이렇게 말할 수 있죠.
0: Now, last week was Transportation

0: 네, 하마터면 기차를 놓칠 뻔했으니 거니까 기차를 탄 거네요. 가까스로 탄 겁니다.
1: I almost didn't get in.
0: Get in, 들어가다. 거의 못 들어갈 뻔한 건데 들어간 건데 뭐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죠. 시간에 늦어서 못 들어갈 수도 있고.
1: It could also mean that you almost didn't get accepted to a
0: 학교에,
1: university, for
0: 아,
1: example.
0: 그렇네요. Get in이 어디에 진짜 실제로 몸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지만 합격하다라는 의미도 있거든요. 그래서 대학에 합격하다, 뭐 어떤 회사에 합격하다, 뭐 이런 의미로도 사용되기 때문에 합격을 못할 뻔했다라는 의미로도 쓸수 있겠네요.
1: Now, there's another way you can use this expression. Not just when you narrowly miss the timing, but also when you couldn't make up your mind. I almost didn't ask her out.
0: 아, 그런 경우도 있네요. I almost didn't 뭐뭐라는 게 어떤 기한을 못 맞출 뻔했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시간이 아니라 다른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자면 I almost didn't ask her out라고 하면 그녀에게 사귀자고 말을 못할 뻔했어요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일을 못할 뻔했을 수도 있다. 그게 꼭 시간이
1: 네,
0: 아니더라도
1: 할까 말까 생각하면서, 오케이, 할게요. 이런
0: 용기를
1: 거예요.
0: 낸 거죠,
1: 네.
0: 용기를. Ask 누구누구 out라는 표현은 사귀자고 말하다라는 굳어진 표현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게 곧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된다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데이트를 하러 나가자라는 말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도 있습니다.
1: And here's one more with that same meaning. I almost didn't sign the contract.
0: Sign the contract. 계약서에 서명을 하다, 날인을 하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날인을 한 건데 안할 뻔했다. I almost didn't sign the contract. 이렇게 말할 수 있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I almost didn't 뭐뭐라는 표현을 같이 배워봤고요. 우리가 지금까지 연습했던 예문들 다시 한번 복습해볼까요?
1: I almost didn't wake up on time.
0: I almost didn't wake up on time.
1: I almost didn't lock the door.
0: I almost didn't lock the door.
1: I almost didn't make the deadline.
0: I almost didn't make the deadline.
1: I almost didn't pass the test.
0: I almost didn't pass the test.
1: I almost didn't remember your birthday.
0: I almost didn't remember your birthday.
1: I almost didn't catch the train.
0: I almost didn't catch the train.
1: I almost didn't get in.
0: I almost didn't get in.
1: I almost didn't ask her out.
0: I almost didn't ask her out.
1: I almost didn't sign the contract.
0: I almost didn't sign the contract. 네, 잘하셨어요. 그럼 이제 대화를 들어볼 텐데요. 오늘의 대화를 우리말로 먼저 들으면서 영어 표현 생각해 보세요.
2: 준? 세상에, 못 알아볼 뻔했어요.
3: 맞아요. 머리 모양을 바꾸고 살을 좀 뺐거든요.
2: 정말 멋있어요. 이게 얼마 만이죠?
3: 거의 3년 된것 같아요. 이야기할 게 정말 많겠어요.
0: 아, 스타일도 달라지고 살도 뺐네요. 그렇죠? 그럼 못 알아볼 뻔할 수 있어요.
1: He had what they're calling a glow up.
0: A glow up. Glow. 네, 이게 환하게 얼굴이 바뀐, 외형이 조금 좋게 바뀌었을 때 glow up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 그래서 처음에 친구가 준? 이름을 부른 거죠. 그렇죠? 그래서 혹시 준이야? 약간 이런 느낌으로 부르면서 세상에 못 알아볼 뻔했어 라고 얘기를 했는데
1: 아하.
0: 못 알아볼 뻔했어요는 여러분 알고 계시는 그 문장 쓰시면 됩니다. 세상에! 요건 뭐 간단하네요. 짧게 OMG 요거죠. 하하 맞아요. 하하 그렇네요. 뭐 요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머리 모양을 바꾸고 살을 좀 뺐거든요. 자, 일단 머리 모양을 바꿨다. 머리 모양을 바꿨다. 머리카락이라는 hair를 써야 되겠죠? 그거를 바꾸다, 바꿨다라는 바꾸다의 단어를 쓰면 되겠고요. 살을 좀 뺐다. 자, 살을 빼다는 lose weight라는 표현을 쓰죠. 여기 중간에 my라는 단어 들어가지 않습니다. 오, 정말 멋있어요. 상대방에게 멋있다라고 얘기를 할 때, 여자든 남자든, amazing.

0: 이상이라는 표현을 쓰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얼마만이죠? 얼마만이냐? 자, 시간을 물어볼 때는 how long을 쓴다고 했죠. 거의 3년이 된 것 같아요. 자, 거의 3년, almost 뒤에 3년이 오면 될 것 같고요. 그런 것 같다, 이렇게 말할 때 우리 I think 쓰죠. 이야기할 게 정말 많겠어요. 자, 이야기할 게 많다. Talk about? 뭐 이런 표현을 쓸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자, 어떤 표현을 쓸지 궁금하시죠? 그럼 영어로 대화를 듣고 오겠습니다.
1: June? Oh my goodness! I almost didn't recognize you.
2: Ha! I know. I changed my hair and lost some weight.
1: You look amazing! How long has it been?
2: Almost 3 years, I think. We have so much to catch up on.
0: 네, 자, 아주 주옥 같은 표현들이 나왔는데요. 처음부터 다시 볼게요. June? 세상에, 못 알아볼 뻔했어요.
1: June? Oh my goodness! I almost didn't recognize you.
3: June? Oh my goodness! I almost didn't recognize you.
0: 자, OMG 대신에
3: Oh my goodness.
0: 그쵸? Oh my goodness 라고 했습니다. I almost didn't recognize you. 이 표현은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자, 이어서 준이 하하, 맞아요. 머리 모양을 바꾸고 살이 좀 뺐거든요. 라고 했네요.
2: Ha! I know. I changed my hair and lost some weight.
3: Ha! I know. I changed my hair and lost some weight.
0: Ha! 라고 했어요. 이거 약간 웃는 것도 되고 약간 그냥 리액션의 일부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I know라고 했죠. 나도 알아라는 말로 맞아 이렇게 동의할 때 쓰는 표현이고요. 머리 모양을 바꿨다. 다시 한번.
3: I changed my hair.
0: I changed my hair. 과거 형태로 썼고요. 그리고 살을 좀 뺐다.
3: I lost some weight.
0: I lost some weight. 자, 요 두 개 문장을 합쳐서 I를 한 번만 써주고 I changed my hair and lost some weight. And로 연결시켜줬네요. 자, lose some weight가 살을 좀 빼다라는 표현이고요. 여기는 다시 한번 lose my weight라는 표현은 쓰지 않습니다. 참고해주세요. 정말 멋있어요. 이게 얼마만이죠?
1: You look amazing. How long has it been?
3: You look amazing.
0: 네, 멋있어 보인다. You look amazing. 이게 얼마만이죠는?
3: How long has it been?
0: How long has it been? 이 문장은 그냥 그대로 외워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어서 거의 3년 된 것 같아요. 이야기할 게 정말 많겠어요.
2: Almost 3 years, I think. We have so much to catch up on.
0: 거의 3년 된 것 같아요.
3: Almost 3 years, I think.
0: 오, I think를 뒤에 붙였네요, 그렇죠? 이것도 가능합니다. 이야기할 게 정말 많겠어요는?
3: We have so much to catch up on.
0: Catch up on 뭐뭐가 밀린 이야기를 나누다라는 표현이에요. 이것도 잘 기억해 주시면 좋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대화 다 봤고요. 다시 한 번 더 듣고 올게요.
1: June? Oh my goodness! I almost didn't recognize you.
2: Ha! I know. I changed my hair and lost some weight.
1: You look amazing. How long has it been?
2: Almost 3 years, I think. We have so much to catch up on.
0: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3: Excellent job, everyone.
0: 지금까지 케일린과
3: Zach였습니다.
0: Speak now.
3: Start
0: English.

0: EBS 캠페인 가족관계.
1: 안녕하세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권순재입니다. 자녀가 태어나면 부모의 시계는 정신없이 돌아갑니다. 육아와 일, 양쪽 모두를 챙기느라 몸이 두 개라도 모자라죠.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뭔가 삐걱거릴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이가 할

할머니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부모인 나를 어색해할 수 있죠. 그럴 때면 정말이지 뭔가 잘못됐다 하는 기분이 들 텐데요. 이걸 기억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긴 시간 함께하며 추억을 쌓는 게 자녀와의 애착 형성에 도움이 되는 전부는 아니란 걸요. 중요한 건 서로가 소통할 때 얼마나 진심이었냐는 거예요. 일주일에 단 몇 분이라도 자녀에게 오롯이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어느덧 아이는 부모가 늘 같이 있진 못해도 자신을 진심으로 소중히 여긴다는 걸 알게 될 거예요. 바쁜 가운데 아이를 챙기는 그 마음, 같이 보내는 시간에 양보다 중요하다는 거 잊지 마세요.

0: 쉽고 확실하게
1: 영어 회화 레벨 2 Easy English.
0: Hi everyone. 안녕하세요. Easy English 이보영입니다.
1: Happy Monday everyone. This is Juche.
0: 자, 여행 중에 일행과 함께 식당에 들른 거예요. 자, 다음 일정이 있어서 좀 빨리 나오는 음식을 주문하려고 합니다.
1: when 빨리, you're in 빨리. a hurry.
0: 그렇죠.
1: When you're in a hurry, you want something really quickly. Something that comes out fast. You have those experiences,
0: oh,
1: right?
0: Oh, yes. All the time.
1: Do you, always, do you ask them, though? Do you ask the server what comes out quickly?
0: I usually don't. No. 저는 대개는 안 그래요. 그냥 okay. 그 워낙 처음부터 간단한 걸 시키기 때문일 수도 있는데 의외로 오래 걸리는 게 냉면이더라고요.
1: Really?
0: 네, 그 국수를 삶고 뭐
1: 그쵸.
0: 네, 그런가 보니까.
1: They can't pre-make them.
0: Right.
1: They cannot pre-make them. That's
0: 그렇습니다.
1: right.
0: They cannot pre-make them. 미리 만들어 놓을 수가 없기 때문에
1: That's right. That's
0: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보통 우리가 여기 뭐 빨리 돼요? 라는 말 참 많이 하게 되거든요.
1: 그렇게 바쁘면 이제 네. 패스트푸드로 갈 수 있잖아요.
0: 근데 패스트푸드 레스토랑이 잘 안 보일 수가 있잖아요.
1: 아, 그럴 때는 오늘 상황이 딱 맞네요.
0: 그렇죠. 네. 그렇게 패스트푸드 레스토랑이 있으면 다행인데 자, 없으니까. 자, 그래서 여기 뭐가 빨리 돼요? 라는 말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먼저 우리말로 대화 들어보시죠.
1: "저희가 좀 급해서 그런데요. 뭐가 빨리 되나요?"
2: "볶음밥이 되게 꽤 빨리 나옵니다."
1: "아, 잘 됐네요. 그럼 전 그걸로 할게요."
2: "잘 선택하셨어요. 오래 걸리지 않을 겁니다."
1: "어, 정말 천사시네요. 바로 그게 필요한 거거든요."
2: "네."
1: 네. 많이 피곤하세요, 아니요. 서버님?
0: "서버님."
1: 지금 일어나셨나요?
2: 아니요, 그렇진 않고요. 자, 먼저 원래 말이 그래요.
1: 아, 예,
2: 그
1: 예, 예.
2: 이런 말 하게 됩니다. 저희가 좀 급해서 그런데 뭐가 빨리 되나요? 라고 물을 때가 있고 우리 바쁘거든요? 급하거든요? 뭐 빨리 돼요? 라고 할 때가 있을 수 있어요.
1: That's right.
2: 물론 그렇게 말하는 경우는 거의 없겠죠. 자,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영어에서 이 a bit of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드리기 위해서입니다.
1: That's right.
2: 자, 우리가 급한 상황이다라고 할 때 우리가 hurry라는 단어를 잘 알고 있죠. 그래서 hurry up 이렇게 우린 배웠어요. 학교 다닐 때.
1: 빨리 해, 빨리 해. Hurry up, hurry up.
2: 그냥 hurry라고 해도 될 걸 꼭 뒤에 up를 붙여야 된다고 우린 배웠어요.
1: 언제나 그 동사를 강조하기 위해서 맨날 up을 집어넣어요. 어. Phrasal verb, right? 어. Hurry up.
2: Hurry up.
1: Hurry up.
2: 그냥 yeah. hurry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알고 봤더니.
1: Hurry 해도 괜찮긴 해요.
2: 네, 그죠?
1: 근데 hurry up 하면 느낌이 달라요.
2: 그렇죠. 진짜 빨리 하라고 할 때.
1: 정말 급한 마음이 느껴져요. hurry up.
2: 그게 우리는 차이를 사실은 비교를 많이 안 해주셨던 것 right. 같아요. 저는 학교 right. 다닐 때. 그래서 원래 hurry up이라고 해야 되는 줄만 알았어요.
1: Right.
2: 근데 알고 봤더니 나중에 알고 봤더니 hurry up 하게 되면 더 빨리 좀 yeah. 급하다는 느낌을 주게 되더라고요.
1: 맞아요.
2: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급한 상황입니다라고 말하고 싶다면 we are in hurry. We're in a in a hurry 이렇게 말하게 되나요?
1: Right. 근데 이제 친구들 사이에는
2: 네.
1: hey, we're in a hurry.
2: We're in a hurry.
1: We're 그렇죠. in a hurry. We are in a hurry. In a hurry.
2: 네.
1: 그런데 이제 모르는 사람한테
2: 네.
1: 서버한테 얘기할 때는 좀 이렇게 나이스하게 프로페셔널하게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we're in a bit of a hurry.
2: 그렇죠.
1: 이렇게 표현하셔야 돼요.
2: 바로 그겁니다. 네. 그래서 조금 나이스하게 말하게 되잖아요. 모르는 사람에게 특히 말한다거나 이럴 경우에도 그럴 때 쓰는 말이 좀 이란 말이 있거든요. 아주 네. 좋은 우리말이죠. 좀.
1: 예의를 갖추는 거죠.
2: 그렇죠. 네. 좀 바쁜 상황이 있거든요. 그래서 we are in a bit of a hurry. 그냥 we're in a hurry라고 할 때하고 we're in a bit of a hurry라고 할 때는 그렇게 어감의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in a bit of a hurry, in a bit of a hurry. 그러니까 in a hurry라고 하는 거 하나 아는 것도 힘든데 in a bit of a hurry까지 뭐 아냐? 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데요. 이게 사실은 굉장히 달라요. 그래서 꼭 그 in a bit of a hurry, in a bit of a hurry라고 연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우리가 맨날 얘기하는 게 polite.
2: 네.
1: 모르는 사람들한테는 이제 polite하게 말을 해야 되는데
2: 네.
1: 근데 느낌은 똑같아요.
2: 그렇죠.
1: We are in a hurry.
2: 어.
1: We are in a bit of a hurry. 내가 말할 때는 느낌이 똑같은데 그래도 polite하게 이거 표현을 해야 되기 때문에 a bit of a, a bit of a.
2: A bit of a.
1: Yes.
2: A bit of a.
1: We are in a bit of a hurry.
2: We're in a bit of a hurry. We are in a bit of a hurry. 이렇게 이렇게 운을 떼고 난 다음 근데 뭐가 빨리 되나요? 라고 묻고 싶은 거예요.
1: What's quick to make?
2: What's quick to make? 자, 아까 선생님은 처음에 뭐라고 하셨냐면 what comes out fast 이렇게 what comes out quickly 라고 하셨던 것
1: 같아요.
2: What comes
1: out quickly.
2: What comes out quickly.
1: Which means what is most simple to make and I can eat quickly.
2: 그렇죠.
1: So what can you make the fastest, most quickly?
2: 아, 그러니까 quickly, 빨리. 그러니까 quick service 할 때 그 quick이잖아요.
1: 맞아요. 네. 바로 그거네.
2: 그렇죠. 그래서 what comes out quickly 라고 해도 되고
1: perfect,
2: 무엇이
1: yeah.
2: 빨리 만들어져 나옵니까? What right. comes out quickly 이렇게 물어도 되고 뭐가 빠르게 만들 수 있는 건가요? What's quick to make? 여기서는 또 그렇게 묻고 있습니다.
1: What's quick to make?
2: What's quick to make?
1: So the question is what is something that's simple that comes out quickly.
2: 그렇죠.
1: Really fast.
2: 맞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뭐뭐 하기에 뭐뭐 한가요? 라고 부를 때 what's 뭐뭐뭐 to 뭐뭐뭐 이제 결국 이런 구조거든요. So what's quick? 무엇이 빠른가요? To make 만들기에 라는 말이 되는 건데요.
1: Right.
2: 예를 들어서 이 근처에 뭐 재밌는 거 할 게 뭐가 있어요? 라고 한다면 what's fun to do around here. 이렇게도 물을 수 있다는 거예요.
1: Yeah, what's fun to do around here?
2: What's fun to do around here?
1: What's fun to do in your neighborhood?
2: What's fun to do in your neighborhood? 그렇게. Right. What's fun to do around EBS or at EBS? EBS에서 뭐 할 거 재밌는 거 뭐 있어요? 뭐 펭수도 구경 걸 구경은 그분이 바쁘셔가지고
1: 투어 이제
2: 투어 할 수 있고
1: reservation 해야 되죠.
2: 그렇죠. 예. 예약해서 투어도 할 수 있고 저희 sure. 가끔 보면 스튜디오에 투어하시는 학생들도 많이 오시거든요.
1: If you want a tour. Sign up for the EBS tour.
2: Exactly. Yeah. 자, 한번 예약하셔도 좋겠습니다. So what's fun to do around here? 이렇게 물을 수 있는 것도 what's quick to make? 하고 똑같은 구조가 된다는 겁니다.
1: That's right.
2: 예를 들어서 제가 영어를 배우고 싶은데 무엇을 제일 먼저 하는 게 중요할까요? 이렇게 묻고 싶을 적에도 what's important to learn first? 라고
1: right.
2: 한다는 거죠.
1: What's important to learn first?
2: What's important to learn first? 이제 구조를 아시겠죠?
1: That's
2: so what's
1: right.
2: quick to make? 뭐가 빨리 만들 수 있는 건가요? What's quick to make? 자, 이때 quick이라고는 하지 않고요. 아. quick, 그죠?
1: 한국에서는 이제 cooey라기보다는 자꾸 퀴퀴퀴 이런 발음이 나오거든요.
2: 네.
1: 그래서 천천히 KW sound, quick.
2: quick.
1: What's quick to make?
2: What's quick to make?
1: 네.
2: 네.
1: 포기하다가 quit잖아요. quit.
2: quit.
1: 예, quit 아니고요.
2: 네.
1: Quit. Quit.
2: 그렇습니다. 이 W 발음이 아주 짧게나마 네. 들어가는 거잖아요.
1: Don't ever quit.
2: Don't ever quit.
1: Yes.
2: I'm not a quitter.
1: I'm not a quitter.
2: I am actually.
1: No, don't quit. Don't quit.
2: 네. 자, 여기서는 what's quick to make라고 했습니다. 자, 그랬더니 볶음밥이 대개는 꽤 빨리 나오는 편이에요.
1: The fried rice usually comes out pretty fast.
2: 네, 볶음밥이요. The fried rice라고 하게 되는데,
1: fried
2: the
1: rice.
2: Fried rice. 자, 이게 볶았다는 거죠. The stir fried라고도 하더라고요.
1: Oh, stir fried rice.
2: 네,
1: That's right.
2: Stir fried rice. 여기서 이제 튀김밥이란 뜻이 아니라 볶음밥을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김치 fried rice 하면은 김치 볶음밥이 되는 거죠.
1: I love 김치 볶음밥.
2: Oh, me too. 그래서 the fried rice가 대개는 나옵니다. 꽤 빠르게라는 뜻으로 the fried rice usually comes out. Pretty fast. 여기서 comes out 나왔네요.
1: Comes out.
2: Comes out.
1: Basically, it comes out of the kitchen and onto your table. Comes out.
2: Comes out. 만들어져 나온다.
1: Yeah.
2: Pretty fast. 꽤나 빠르게 라고 말하는군요.
1: 여기서 발음 fried rice를 가끔 이제 좀 이렇게 혀가 꼬일 수가 있어요. F 발음, R 발음.

0: 아이 라이스가 아니고 프라이드 라이스.
1: 아이 누가 프라이드 라이스라 그래, 선생님.
0: 미국에서는 이제 동양인들이 자주 틀리는 발음 중에 하나가 이거거든요.
1: 아, 진짜요?
0: Fried rice.
1: Fried rice.
0: Fried rice.
1: 아, 그 R 발음 때문에.
0: F도 있고 R 발음도 있고.
1: 맞아요. So, fried rice. 네, 좋습니다.
0: That's right.
1: The fried rice usually comes out pretty fast. 이런 경우도 the fried rice comes out fast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지만
0: sure.
1: the fried rice usually comes out pretty fast. 아까 a bit of a hurry라고 말씀드렸던 거와 마찬가지로 대개는 꽤나 빠르게 약간 이렇게 좀 소프트하게 말하기 위해서 usually라는 단어도 필요할 수가 있고요. pretty라는 단어도 아주 쓸모 있게 쓸 수가 있습니다.
0: Yes.
1: 네, 자 여기까지 들어볼까요?
2: We're in a bit of a hurry. What's quick to make?
3: The fried rice usually comes out pretty fast.
1: The fried rice usually comes out pretty fast. 자, 그랬더니 아, 그거면 딱 되겠다라는 뜻으로
0: Perfect.
1: Perfect. 자, 완벽합니다라는 뜻의 perfect란 말은 내 지금 주어진 상황과 상대방이 말하는 내용이 딱 들어맞는다라는 뜻으로 perfect. 그거면 딱 잘 됐네요. 그런 다음 전 그럼 그걸로 하겠습니다라고 할 때
0: I'll go with that then.
1: I'll go with that then 이라고 합니다.
0: 여러 가지 옵션을 이제 막 서버가 이렇게 말씀해 주시잖아요. A는 이렇고 B는 이렇고 뭐 이거 맛있어요. 저거 맛있어요. 딱 C에 꽂혔어. 맛있어 보인다. I'll go with that.
1: I'll go with that.
0: I'll go with that.
1: I'll go with that.
0: 저 그거 할게요.
1: 저 그거 할게요.
0: 그걸로 먹을게요.
1: With that. 자, go with 뭐뭐 하면은 뭐뭐와 같이 가다라는 뜻은 결국은 그걸로 결정해서 선택한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0: I'll choose that.
1: I'll choose that. 그렇군요. 바로 그거로 내가 고르겠습니다. I'll go with that then. 그러니까 여러 가지 옵션이 있을 때 그중에 하나를 골라서 그거로 합시다. 그걸로 갑시다. 우리말로도 왜? 그거로 갑시다라는 네. 말을 하듯이 영어로도 I'll go with that. 이때 with를 같이 쓴다는 겁니다. I'll go with that then. then은 맨 끝에 붙어서요. 그렇다면 이런 뜻이 되는 거죠.
0: 그럼 그 빨리 나온다고요? 그러면 then I'll go with that.
1: 그래도 되죠.
0: 네.
1: Then I'll go with that. 그렇다면 난 그거로 하겠습니다. 라고 말이죠.
0: You can put then in the front or the back.
1: 그렇죠. I'll go with that then 해도 되고 then I'll go with that 하셔도 좋겠고.
0: Sure.
1: 자, 그랬더니 잘 선택하셨어요. 그거 오래 안 걸려요.
0: Good choice. It won't take long.
1: Good choice. It won't take long. 자, 잘 생각하셨습니다. 그 우리말로는 사실은 이런 말을 잘 서버분이 하신 경우는 많이 못 봤어요.
0: 거의 없는 것 같아요.
1: 네, 잘 선택하셨어요. 여간 저기 친화력이 많으신 분이 아니고서는 사실은 그런 말씀을 사실 하기 좀 쉽지 않은 것 같은데 영어로는 거의 십중팔구 하더라고요.
0: Yeah, good choice. 우리 예전에 배웠던 표현 중에 하나가 good call 있잖아요.
1: Good call.
0: 네. Oh, good call. That is a good decision.
1: 아.
0: Right? 좋은 선택입니다.
1: 좋은 선택입니다.
0: Good call. Simply good choice.
1: Good choice. Yeah. Good call. 그거 잘 생각하신 겁니다. 자, 그러면서 그게 오래 걸리지 않을 거거든요.
0: It won't take long.
1: It won't take long. It will not 라는 말은
0: yes.
1: 그것은 뭐뭐이지 않을 겁니다. 라고 꽤나 단호하게 말하는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I don't think it will. 이렇게 말하게 되면 아마 아닐걸요? 이 정도의 의미가 되는데 It will not 하게 되면 그건 분명히 뭐뭐하지 않을 거다라고 꽤나 단호한 말이 되죠. 그래서 will not 줄여서 won't, won't 해서 it won't take long, 오래 걸리지 않을 거다라고 하는군요.
0: It won't take long.
1: It won't take long. 자, 예를 들어서 저 화장실 잠깐 갔다 올게요. 오래 안 걸릴 거예요. 금방 와요. 라고 할 때
0: 네. It won't take long.
1: It won't take long.
0: Or I won't be long.
1: 그렇죠. I won't be long. 나는 오래 있다 오지 않을 겁니다. I won't be long. 그런 말 많이 하더라고요.
0: 또는 뭐 I'll be quick.
1: 그렇죠.
0: 이렇게도 편하잖아요.
1: 좀 빨리 올게요. I'll be quick.
0: I'll be quick.
1: 그럼 이런 경우 어때요? 너무 오래 있다 오지 말아요. Don't be long.
0: Don't be long.
1: 그렇죠.
0: Don't take a long time.
1: 네.
0: 너무 길어서. Don't be long.
1: Don't be long.
0: 길지 마.
1: 그렇죠. 길어지지 마라고 할 때 Don't be long 이런 말도 정말 많이 쓰죠. 그럴 땐 No, I won't be long 이런 식으로
0: That's
1: I won't
0: right.
1: take long. 여기서도 그래도 돼요? I won't take long 해도 돼요?
0: I won't take long. That's right.
1: 그렇죠?
0: I won't be long.
1: I won't be long.
0: That's better.
1: I일 yeah. 경우에는 be가 더 낫겠군요.
0: Yes.
1: 네,
0: I won't be long.
1: 근데 그 내가 가서 보는 볼일 자체가 오래 걸리지 않는다라고 할 땐 It won't take long. 이 좋게

0: 같고요.
1: Right.
0: 네. Mm-hmm. 자, good choice. It won't take long까지 들어볼까요?
2: Perfect. I'll go with that then.
3: Good choice. It won't take long.
0: 네. 아마 이분들은 굉장히 지금 바쁜 상황이었나 봅니다. 자, good choice. It won't take long 이라고 말한 서버에게 정말 천사십니다.
1: You're an angel.
0: 네, 정말 과하죠. 굉장히 과하게 들리긴 합니다. You're an angel. 자, 근데 이런 말 실제로 정말 많이 합니다.
1: I like to use that expression.
0: 그쵸, 맞아요.
1: If somebody's really nice, really kind, and the service is great, you're an angel.
0: You're an angel.
1: 저는 보잉쌤 생각할 때마다 네. you're an angel.
0: 날개를 달고.
1: 날개를 달고. 네. 예쁘게 날아다니면서.
0: 쌤 무서워요. 자, you're an angel. 이 말은 모르는 사람이건 아는 사람이건
1: yes.
0: 정말 친절함이 yeah. 나는 아주 감동받았다. 뭐 이런 right. 의미로 하는 말이 you're an angel. 정말 천사시군요.
1: 너무나 감사할 때 이런 표현이 그냥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
0: 네,
1: 같아요.
0: 그렇죠.
1: 영어권에서는 그렇죠?
0: 네, 그렇습니다.
1: You're an angel.
0: You're an angel. Right. 당신은 천사입니다. 이게 굉장히 과하고 굉장히 오글거리는 그런 표현 같지만 실제로는 네. 상당히 많이 쓰는 말이 된다는 right. 거죠.
1: 여기 angel에 약간 볼드 처리하셨잖아요.
0: 네.
1: 텍스트 보시면
0: 네.
1: 그 강조를 angel에다 하셔야 돼요.
0: 아, 그래요?
1: Oh, you're an angel.
0: You're an angel.
1: Oh, Diane, you're an angel.
0: You're an angel.
1: Angel. That's right.
0: 선생님, 너무 과하면 진짜 과하게 된다.
1: 네. 뭐 과하게 친절했으면 괜찮아요.
0: 아 그래요?
1: Oh, you're an angel.
0: 네, 이 정도만 했는데도 you're an angel 이란 말 들을만 해요?
1: 바빠 죽겠는데 네. 배는 고프고 네. 먹고 가야 되는데 네. 빨리 나와요.
0: 네.
1: Oh, thank you. You're an angel.
0: You're an angel. 그렇게 말하니까 되네.
1: 그렇죠.
0: You're an angel.
1: You're an angel. 네.
0: 그걸 그냥 you're an angel 이렇게 말한다고 하니까 조금 과한데 싶었는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내가 급한 상황에서 딱 맞는 것을 추천해주고 it won't take long, 오래 걸리지 않을 거다라는 말까지 해주니 나로선 얼마나 좋았겠어요.
1: 다행이다.
0: 그렇죠. 다행이다. 바로 그겁니다. You're an angel. 그러면서 내가 딱 필요한 게 바로 그거거든요.
1: That's exactly what I need.
0: That's exactly what I need. 그렇군요. 바로 그거야말로 뭐뭐입니다. That's what 하고 시작하는데 거기다 또 exactly까지 더 넣어서 바로 그거야말로 뭐뭐입니다. That's exactly what I need. 내가 필요로 하는 겁니다.
1: Perfect.
0: 네, 아주 정말 큰 도움이 됐다는 뜻이 되겠군요.
1: Mm-hmm.
0: 자, 들어볼까요?
2: You're an angel. That's exactly what I need.
0: 대화 전체입니다.
2: We're in a bit of a hurry. What's quick to make?
3: The fried rice usually comes out pretty fast.
2: Perfect. I'll go with that then.
3: Good choice. It won't take long.
2: You're an angel. That's exactly what I need.
0: 이 대화문은 오디오 어학당 생생 대화문 Easy English로도 복습하실 수 있습니다. 자, 같이 말해봐 주세요.
1: Let's go.
0: 저희 조금 급하거든요. We're in a bit of a hurry.
1: We're in a bit of a hurry.
0: 뭐가 빨리 만들어지나요? What's quick to make?
1: What's quick to make?
0: 볶음밥이 되게 꽤 빨리 나오죠. The fried rice usually comes out pretty fast.
1: The fried rice usually comes out pretty fast.
0: 아, 잘 됐어요. 전 그걸로 하겠습니다. Perfect. I'll go with that then.
1: Perfect. I'll go with that then.
0: 잘 선택하셨어요. 오래 안 걸려요. Good choice. It won't take long.
1: Good choice. It won't take long.
0: 아, 정말 천사시네요. 제가 필요한 게 딱 그거거든요. You're an angel. That's exactly what I need.
1: You're an angel. That's exactly what I need.
0: 여기까지입니다.
1: Great job, everyone.
0: 오늘도 정말 또박또박 큰 소리로 같이 말씀해 주시느라고 애쓰셨습니다.
1: Mm-hmm.
0: 교재를 참조하셔서 많은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1: Mm-hmm.
0: 전 지금까지 이보영이었고요.
1: And this was Juch.
0: 영어 배워 쉽고 확실하게
1: Easy English.

0: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1: 고수익에 원금 보장?
2: 적중률 100%?
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그런 경험 있으신가요?

0: Global News Expressions.
1: 본 프로그램은 AI 기술을 활용해 대본과 음성을 생성했습니다.
0: 오늘의 시사 영어 표현은 swap, 뜻은 바꾸다입니다. 이 표현은 뉴스 기사에서 이렇게 쓰였습니다. The US breakfast restaurant market is rapidly expanding as high inflation drives younger consumers to swap costly evening dinners for casual morning appointments.
2: 여기서 swap이라는 표현은 하나를 주고 다른 것으로 바꾼다는 의미입니다.

이제 예문으로 감각을 익혀볼게요. He swapped his old car for a newer model. 그는 오래된 차를 새 모델로 바꿨습니다. 뉴스에서 swap roles, swap strategies 이렇게 쓰인 경우를 보면 다른 것으로 바꿨구나 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Swap 꼭 기억하세요. Global News Expressions였습니다.

언더스토리는 하층식생 혹은 하목층을 가리키는 말로 숲 지붕과 숲 바닥 사이에 사는 생물을 뜻하는 산림학 용어이다. 곰팡이나 이끼를 비롯해 어린 나무인 묘목이나 높이가 2m 이내로 땅속에서부터 줄기가 갈라져 나오는 관목 같은 내음성 식물들이 언더스토리에 속한다. 태양빛의 상당 부분은 숲의 지붕에 해당하는 임관층 식물들이 받아먹기 때문에 중간층, 즉 언더스토리에서 살아가는 식물들은 늘 빛이 부족하다. 내게 있어 문학은 적은 빛으로 살아가는 존재들을 환대하는 집이다. 박혜진 비평집 언더스토리 속 문장으로 윤구은의 EBS 북카페 시작합니다.

윤고은의 EBS 북카페 오늘의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첫 곡으로 전한 노래는 보헴의 오늘의 작가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윤고은 작가님의 빈자리를 대신해 오늘과 내일 카페지기 자리를 맡은 박혜진입니다. 윤고은 작가님은 한불수교 140주년을 맞아서 출판 문화 교류 행사로 출장 중인데요. 파리에서 K-북 위크에 참여하고 계십니다. 아마 파리에서 지금 방송 듣고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저는 사실 그 취미랄 게 별로 없는 사람입니다. 네, 라디오 듣기만은 학창시절부터 지금까지 변치 않고 또 실증내지 않고 함께해온 습관이자 취미인데요. 그 제가 좋아하는 피천득 산문 중에 그 수필은 마음의 산책이다라는 문장이 있어요. 근데 라디오야말로 수필 같고 또 마음의 산책과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인 이야기들 또 일상적인 축하와 위로의 말들을 듣고 있으면 산책길에서 만나는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을 보는 것 같고 그 시간이 제게는 휴식이고 안식이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제가 실제로 산책을 안 하는 건지도 모릅니다. 이건 좀 부작용 같아요. 아무튼 라디오 DJ는 제 인생에서 오랜 버킷리스트 같은 것이었는데 평소에 제가 애정하고 또 애청하던 프로그램에서 그 버킷리스트를 이루게 됐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정말 한치 앞도 알 수가 없고요. 기다리면 한 번은 이렇게 기회가 오나 봅니다. 오늘 문장 카펫은 민음사에서 펴낸 저의 비평집 언더스토리 속 문장을 가져와 봤습니다. 저는 민음사라는 출판사에서 문학 편집자로 일을 하고 있고요. 동시에 비평가로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편집자로 일을 하면서는 아직 책이 되지 않은 글을 책으로 만드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이고 비평가의 자리에서는 책이 된 작품들이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를 평하는 건데 좀 멋없게 표현하면 이제 책 만들면서 먹고 사는 거고요. 그러니까 공사 구분 없이 책과 함께 사는 거고 조금 멋을 부려서 표현하면 책과 문학 속에서 길을 잃고 또 길을 내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오늘 문장 카펫으로 가져온 책은 제 비평집 언더스토리예요. 주로 2020년을 전후한 작품들 중에서 이 언더스토리라는 개념으로 읽어낼 수 있는 작품에 대한 비평을 모은 책입니다. 언더스토리는 원래 이숲 생태학 용어인데요. 큰 나무들이 만드는 그늘 아래 낮은 층에서 자라는 그런 작은 나무와 풀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근데 숲을 들여다보면은 이제 그 낮은 층에 있는 존재들이 서로 얽히고 기대면서 하나의 생태계를 이루고 있거든요. 한국 문학 작품 속에서 저마다 어떤 결핍을 안고 있는 존재들, 뭔가 좀 부족하고 또 어딘가 흔들리고 그래서 완전하지 못한 인물들이 서로에게 또 기대고 연대하면서 자기만의 그 방식으로 살아나가는 그런 방법론을 이 생태학적인 개념 안에서 찾아본 겁니다. 뭐 결핍이 결핍에서 끝나지 않고 또 다른 결핍과 만나서 서로를 살게 하는 힘이 되는 그런 순간들을 문학에서 발견하면서 문학이란 결국 적은 빛으로 살아가는 존재들을 환대하는 집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제가 이제 비평가로 이렇게 살다 보면은 비평가란 무슨 존재인가 어떤 존재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대부분의 작품들에는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거든요. 근데 비평가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작품의 장점을 잘 보이게 해서 사람들이 단점을 못 보게 하거나 보더라도

또그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드는 직업적 편애주의자들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 방법으로 이제 작품을 오래 들여다본 뒤그 안에 숨어있던 작가의 용기를 효명하는 것이 비평가의 삶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뉴욕 쓰시는 분 반짝 박혜진 편집자님 안녕하세요. 오늘 연차인가요? 그렇습니다. 직장인에게는 연차라는 제도가 있죠. 저는 오늘 휴가 연차를 내고 윤고은의 EBS 북카페로 여행을 왔습니다. 네. 그리고 하영님 반짝 아 오늘 고은 작가님 대신 오신 분이시군요. 떨지 말고 편하게 즐기다 가세요. 여기선 누구나 환대하니까요. 제가 환대라는 말을 책에서 썼는데 바로 이렇게 저한테 환대를 해주시네요. 네. 제가 그 라디오 이렇게 DJ 처음인데 네. 처음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네. 문학의 어떤 기운 안에서 환대의 기운 안에서 편안하게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재님, 시간 되실 때 편집자님 인생책 좀 소개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저도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외에, 많은 청취자분들이 인사 나눠 주셨습니다. 굉장히 큰 힘을 지금 받고 있고요. 제가 이렇게 막 후다다닥 이야기들은 하고 있지만 상당히 많이 긴장을 하고 있거든요. 네. 두 시간 동안 이 힘을 빌려서 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윤고은 작가님하고 저는 이렇게 다른 인연들도 좀 있어요. 왜냐하면 윤고은 작가님이 민음사에서 밤의 여행자들이라는 책을 출간했는데 제가 그 책의 전담 편집자거든요. 그래서 저와 윤고은 작가님은 작가와 편집자의 관계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가님의 빈자리를 제가 이렇게 채우는 것이 저한테는 어떤 버킷리스트이기도 하지만 뭔가 응당 제가 해야 하는 일을 하는 것 같다는 느낌도 좀 함께 받고 있어요. 네. 그리고 뭐, 출판인들 사이에서는 이 북카페가 빛과 소금과도 같은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명랑하면서도 유익하게 또 작품을 길게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알려주는 프로그램이 점점 더 줄어들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출퇴근에 다시 듣기를 통해서 많이 듣고 있고요. 제가 만든 책, 저희 출판사에서 나온 책뿐만 아니라 저희 하나의 루틴으로 네, 이 방송을 듣고 있는데 이렇게 함께하게 돼서 너무 기쁘고 설레고 영광입니다. 네,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웨이브 투어스 라이트 그리고 보이 파블로의 허니.

윤고은의 EBS 북카페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 라디오 켜신 분들은 낯선 목소리네 하시겠어요. 저는 오늘 그리고 내일 윤고은 작가님을 대신해 진행을 맡은 박혜진입니다. 사연이 좀 들어와서요. 같이 읽어볼게요. 일단 윤고은 작가님이 동명이인 아닌 것 같고요. 윤고은 작가님이 보내주셨는데 아니 이 편안함은 뭐죠? 믿고 듣는 박혜진 편집자님 진행 너무 좋아서 청 누워서 듣습니다. 편집자로도 평론가로도 작가로도 제가 너무 좋아하는 분 카페지기로 만나니 또 좋아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읽는데 마치 친한 친구가 딱 선풀 이렇게 앞에 박아놓으면 다른 분들이 뒤에 다른 말 못하게 하는 것 같은 천군만마의 응원이었습니다. 정숙님, 혜진 작가님 반갑습니다. 고은님과 또 그렇게 인연이 있으시군요. 차분하고 편안한 목소리 참 좋아요. 화이팅 하세요. 그리고 목소리 얘기해 주신 분 또 계신데요. 정은숙님, 떨지 않고 또박또박 당찬 힘찬 목소리 덩달아 좋은 에너지 뿜뿜 입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는데 제가 이 북카페 들을 때 윤고은 작가님의 목소리는 딱 정오의 목소리다. 이 아침에서 오후로 넘어가는 12시에 너무 어울리고 그 12시부터 2시 사이에 윤고은의 목소리는 너무 적합하다라는 생각을 늘 했었는데 그에 비하면 저는 사실 밤 12시부터 새벽 2시에 더 가깝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좀 편안하다고 말씀을 해 주시니까 안도감이 듭니다. 네. 5690님 일주일 넘게 못 들었다가 북카페 입장해 봤는데 고은 작가님이 부재 중이시군요. 박혜진 편집자님이시라는 이야기에 더 궁금하고 설레어하고 있습니다. 저도 반짝 등장합니다. 책 좋아하시는 분들은 또 이렇게 책과 관련된 이야기들도 궁금해하시고 재밌어하시잖아요. 그래서 편집자들이 책을 또 어떻게 만드나 책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나 이런 것들도 궁금해해주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저도 오늘 이야기하면서 또 그런 이야기들도 함께 나눌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안정숙님, 박혜진 작가님 이렇게 이쁘고 깜찍하시구나 라고 하셨는데 보라로 보셨나 봐요. 그러니까 청취자분들께서는 보라를 보지 마시고 그냥 그 말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 일간 카페인은 익숙하지만 제대로 들여다보지 않았던 우리 유물의 이야기를 따라가 보는 시간, 유물가의 산책이라는 주제로 함께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단상은 완벽한 통제를 내려놓고 외부의 힘을 기꺼이 받아들여 완성해낸 넉넉한 비대칭의 미학, 그 이름도 고운 백자 다랑아리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같이 들어보시죠.

조선 후기에 만들어진 거대하고 둥근 백자. 다랑아리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묘한 이질감을 느끼게 됩니다. 이름처럼 밤하늘의 보름달을 똑 닮았지만 컴퍼스로 잰 듯 완벽하고 매끄러운 구형을 띠고 있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김한기 하백이 평생을 곁에 두고 찬탄했던 이 유백색의 도자기는 어느 한 구석도 치밀한 대칭을 이루지 않습니다. 한쪽 뺨이 살짝 이질어져 있거나 허리춤이 둥그스름하게 주저앉아 특유의 덤덤한 비정형의 윤곽을 만들어내죠. 다랑아리가 이토록 자연스러운 굴곡을 갖게 된 것은 장인의 기술이 서툴러서가 아니라 흙의 무게와 불의 온도, 그리고 중력이라는 거대한 자연의 물리력을 수용한 결과입니다. 높이가 40cm를 훌쩍 넘는 다랑아리는 커다란 덩치 탓에 물레 위에서 단번에 끌어올려 빚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장인들은 커다란 반구형 사발 두 개를 따로 만든 뒤 위아래로 입을 맞추어 거대한 몸통을 완성합니다. 필연적으로 덧붙여진 허리춤의 이음새는 형태적으로 가장 취약한 지점이 될 수밖에 없죠. 섭씨 1300도가 넘는 가마의 맹렬한 불길 속에서 흙이 벌겋게 익으며 물러질 때 무거운 윗부분의 무게를 견디

잡지 못한 항아리는 결국 중력의 방향을 따라 주저앉고 맙니다. 완벽한 구형을 유지하려던 인간의 의도는 가마안의 통제할 수 없는 섭리 앞에서 무력해지지만 다랑아리는 그 거대한 힘에 억지로 저항하며 깨지는 대신 자신의 형태를 느슨하게 허물어뜨리는 방식을 택합니다. 현대사회의 팍팍한 논리 속에서 우리는 종종 완벽한 대칭과 무결점의 결과만을 집요하게 강요받습니다. 내 삶의 모든 변수를 계산해내고 억지로 움켜지려다 끝내 마음의 뼈대가 부러지고 마는 팽팽한 긴장감 속에서 살아가곤 하죠. 하지만 다랑아리는 불가항력적인 외부의 힘을 고스란히 받아들이고 자신의 어깨를 늘어뜨림으로써 인위적인 완벽함이 결코 도달할 수 없는 숭고하고 너그러운 여백을 획득합니다. 가마문이 열리고 불길이 물러난 자리, 중력이 빚어낸 비대칭의 둥근 윤곽을 간직한 채 세상에 나온 다랑아리는 우리에게 지적이고 단단한 미학적 반기를 듭니다. 쏟아지는 불길과 중력의 무게에 내 삶의 윤곽을 조용히 맡겨두는 것, 그 수용과 이지러짐의 태도가 오히려 우리를 더 크고 고유한 세계로 이끌어준다는 진실을 마주하게 되죠.

윤고은의 EBS 북카페 일간 카페인에 이어 두 번째 달에 달빛이 흐른다 듣고 왔습니다. 다랑아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가끔 제가 학생들에게 이제 글쓰기 특강 같은 걸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제 좋은 글은 어떤

글인가요? 이런 질문을 받아요. 그러면 좋은 글이란 내가 쓰려고 했던 것과 전혀 쓰려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의 비율이 8대 2쯤 혹은 7대 3쯤 있어야 하는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의도했던 것들대로만 글이 쓰여진다면 그것은 잘쓴 글은 아닌 거죠. 내가 쓰려고 했던 것과 전혀 쓰려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이 함께 있을 때그 어떤 변주, 그다음에 의외성 이런 것들이 함께 있을 때더 좋은 글이 되는 것 같아요. 사람을 볼 때도 자연스럽다 이런 것들을 자연스럽다는 감정에서 뭔가 더 멋있다라는 판단과를 하게 되는데 그런 것들을 보면은 완벽함이라는 것은 어떤 틀에서 딱 틀에 맞는 형식에 맞는 것이라기보다는 우리가 느꼈을 때 자연스러움 혹은 예상하지 못했던 것들이 함께 있는 그런 그 조합. 에서 오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랑아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생각들을 한 번쯤 더 곱씹어 보게 되네요. 사연 좀더 소개해 보겠습니다. 오수미님, 아, 그렇겠군요. 아무리 대칭으로 빚어도 가마 안에서 비대칭으로 변형되는 거였군요. 완벽함은 없다는 말과 상통하는 것 같네요. 그렇죠. 완벽함이라는 것도 뭐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제 하나의 상식으로 통용되는 그 기준과 또 수준들이 있기는 하겠지만 그 완벽함이라는 것 또한 불완전한 우리 인간들이 만들어낸 기준이니까 그 완벽함에 너무 얽매이지 않을 때 오히려 다른 차원의 완벽함이 만들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진수정님, 다랑아리의 미학을 풀어주셔서 감사해요. 처음 알았어요. 네. 다랑아리라는 것을 이렇게 많이 보기는 하지만 다랑아리가 왜 그렇게 아름답다고 평가받는지 외국인들이 왜 이렇게 조선 백자 다랑아리를 좋아하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차분하게 알게 되는 기회는 많지 않은 것 같은데 저도 오늘 함께 읽으면서 알게 된것 같습니다. 김선아님, 안녕하세요. 목소리가 너무 차분하시고 편안하세요. 끝날 때까지 귀 기울이고 함께 할게요. 네, 끝날 때까지 제가 이렇게 차분하게 해야 되는데, 네, 잘 해보겠습니다. 윤고은님, 윤고은 작가님, 너무 잘하시면 제가 좋으면서도 위태로우니까, 대충 하세요, 편집자님. 대충 해도 너무 좋을 것 같다, 어쩌지라고 해주셨는데, 윤고은 작가님은 이 글에서도 명랑함과 재치가, 네, 느껴집니다. 지금 대충 할 때가 아닌 것 같아요. 일단 잘, 네, 마무리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권도경님, 박혜진 작가님, 버킷리스트 이루신 거 축하드립니다. 그 즐거움이 목소리에 묻어나서 저도 덩달아 행복해지네요. 오늘 내일 잘 부탁드립니다. 맞아요. 제가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면서도 그 얼굴에 미소가 가득 차 있습니다. 약간의 설렘과 들뜸과 떨림과 이런 것들이 막 합쳐져 있어서 사실 다랑아리의 이미지와는 지금 좀 많이 어울리지 않는 상황인데요. 그래도 잘 네, 2시간 동안 목소리를 잘 구워서 좋은 항아리가 되도록 해보겠습니다. 노래 듣고 와서 오늘 소설 북클럽 시작하겠습니다. 이승윤의 다리 참 예쁘다고 그리고 강허달님의 기다림 설레임.

0: 선곡 맛집 와우.
1: 감동 맛집
2: 서사 맛집 오.
0: 아. 북카페로 지금 가죠?
1: 네.
2: 네.
0: 네.
2: 윤고은의 EBS 북카페 소설 북클럽 염승숙 작가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작가님.
3: 안녕하세요.
2: 반갑습니다.
3: 반갑습니다.
2: 네. 아, 저는 그 작가님 글로 보고 또 라디오로 많이 들어서 실제로 만나면 어떤 느낌일지 너무 궁금했어요.
3: 네. 글보다 라디오 들어주셨다는 말씀이 훨씬 더 부끄럽네요. 큰일 났네요. 네.
2: 아니, 저는 네. 그 사람의 글과 네. 그 사람이 비슷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3: 그렇죠.
2: 근데 가끔 이렇게 만났는데 아 글이랑 너무 다르다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었어요. 근데 시간이 있죠. 더 지나 보니까 네. 내가 그 사람을 몰라서 그렇게 생각했다. 더 알게 되면은 네. 아 역시 글과 굉장히 비슷하다 이런 사람은. 생각을 했는데. 그렇군요. 염성숙 작가님 제가 오늘 저희 일간 카페인에서 다랑아리 얘기했었거든요.
3: 네네.
2: 다랑아리 보면 약간 단단하고 좀 지적이고 좀 자연스러운 그러면서도 네. 약간 소탈한 이미지가 있는데 네. 작가님 좀 그런 느낌이신 것 같아요.
3: 네. 다랑아리 얘기가 나온 순간부터 제가 가슴이 쿵쿵 뛰면서 네. 무슨 칭찬을 저렇게 네. 해주시려고 네. 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2: 네. 기대했던 것 같은 느낌이어가지고 네. 신기하기도 하고
3: 네,
2: 어,
3: 저도 신기하네요. 네. 처음 근데, 배워서. 네.
2: 근데 작가님도 지금 네. 수요일, 목요일 하셔야 돼요.
3: 제가 지금 네. 잊고 싶었거든요. 잠깐 잊고 있고 싶었는데. 네, 아유, 참 큰일 났네요.
2: 네, 지금 네. 쪽 지금은 그 건너편에서 그렇게 앉아 계시지만 이제 한 이틀 지나면 이 자리에서 저와 같은
3: 네,
2: 네. 긴장감과 즐거움으로 또 하시게 될 텐데 어, 이제 동병상련의 마음으로 파이팅하면서 네. 네,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그 윤고은 작가님이 지금 막 글도 보내주고 계세요. 파리에서 아, 듣고 계신 것
3: 지금요?
2: 같아요.
3: 지금요? 듣고
2: 네.
3: 계신 거예요?
2: 네. 그래서 와. 지금 5690님 네. 어, 멀리서도 챙겨 듣고 계시네요. 이렇게 이제 윤고은 작가님 챙겨 듣고 계시다는
3: 네,
2: 말이고.
3: 네. 북카페 애정이 느껴진다고.
2: 네. 고은 작가님 애정 느껴집니다. 그러셨고 박준성님, 박혜진 작가님 또 다른 평행우주에서 북카페

0: 진행하다 오신 건가요? 편안하고 안정적입니다. 이런 네. 따뜻한 환대의 말들을 계속 이렇게 해주시는 것
1: 그쵸.
0: 같아요.
1: 그렇죠. 네. 박준성님 댓글을 제가 읽어드렸어야 되는데 아, 제가 끼어들 타이밍을 놓쳤네요. 타이밍을.
0: 아, 네. 긴장이 네. 되지만 네 작가님의 진행과 함께 소설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눠보면 좋겠는데 네. 오늘 어떤 작품인지 네, 네. 북클럽 작품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1: 네, 그렇습니다. 오늘은 소니 라부탄시라는 작가의 이름인데요. 작가 이름도 굉장히 낯설죠. 제목은 더 어렵습니다. 사실 죽음 뒤의 삶이라는 제목인데요. 네. 보통 아무런 책에 대한 아무런 정보 없이 소설을 손에서 집어들 때 작가 이름도 어렵고 제목도 이렇게 조금 낯설 만큼 어려우면 잘 손이 안 가는 것 같긴 해요.
0: 맞아요. 네.
1: 근데 이제 지난주에 우리가 가상 카나파니의 뜨거운 태양 아래서를 함께 읽으면서 다음 책으로 뭐가 좋을까 좀 고민하다가 우리가 팔레스타인 문학도 처음 했지만 이 소니 라부탄시라는 콩고 공화국의 작가란 말이죠. 네. 우리가 아프리카 정도는 사실 뭐 아프리카 대륙, 뭐 아프리카에서 자행되는 여러 가지 어떤 독재 정권의 역사라든지 좀 반복되는 전쟁의 이면들 같은 것들은 좀 어설프게나마 들어서 알고 있을 수도 있지만 그들의 삶과 역사를 이렇게 문학적으로 재현해 놓은, 형상화해 놓은 이런 유의 소설을 접할 기회는 더더욱 없지 않나라는 네. 생각이 들어서 한번 정말 야심차게 네. 좀 결정을 해봤는데요. 아, 결정하고 나서도 이게 맞나 싶어가지고 많이 망설였던 그런 네. 책입니다.
0: 네. 네. 저도 익숙하지 않은 네. 그 언어권의 네. 작품인데 근데 그 이번 이 책이 네. 창비 세계문학 전집에 있는 책이더라고요.
1: 그러니까요. 제가 믿고 네. 의지할 구석은 바로 이 글자밖에 없었습니다. 창비 세계문학선.
0: 네. 네. 그 민음사에도 네. 그 세계문학 전집이 있는데
1: 네, 있죠.
0: 그 전집들마다의 특징이 조금씩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캐논이라고 하면은 이제 세계의 정말 클래식한 것들을 모아놓은 그렇죠. 것들인데 그 비판받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게 너무 이제 뭐 미국과 유럽이 서구 중심으로 이제 목록화되어 그렇죠. 있다 보니까 뭐 아시아라든지 뭐 아프리카라든지 라틴 아메리카 이런 그곳의 문학들은 좀 소외될 수밖에 맞아요. 없어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좀 아쉬워하는 분들도 있는데 제가 어슴푸레하게 알기로는 그 창비세계 문학 전집은 좀 그런 소외된 국가의 네. 작품들이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1: 맞아요. 조금 더 풍요로운 느낌이고 사실은 뭐 어느 언어권, 어느 국가의 문학을 정전화된 방식으로 소비하는 입장에서 어떤 방식으로든 배제하고 있다기보다는 그야말로 우리의 어떤 이 세계문학을 바라보는 감시관이라든지 심미안이라든지 여러 가지 전문성이 발휘되어야 하는 부분이라서 번역의 문제도 있고요. 네. 선별의 과정이 그렇게 녹록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사실. 네. 그럼에도 이렇게 콩고공화국의 정말 유명한 뭐 현대 아프리카 문학의 고전이자 문제작으로 불리고 있더라고요. 이런 소니 라부탄시의 죽음 뒤의 삶 같은 것을 그래도 한국어로 번역된 것으로 읽을 수 있으니 얼마나 행운인가 싶기도 하고요.
0: 네. 네. 박주영님, 아프리카 화가의 그림은 봤지만 문학은 처음입니다.
1: 그러니까요.
0: 아마 이런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저도 맞습니다. 그렇거든요. 정경희님도 지난주 뜨거운 태양 아래서 읽고 너무 마음 아프고 슬펐다고 그쵸. 보내주셨어요.
1: 제가 경고와 당부를 지난주에 네. 드렸었는데 너무너무 슬퍼서 네. 경고를 드렸다면 이 오늘의 소설 죽음 뒤의 삶은 사실 너무너무 잔혹하고 네. 낯설어서 경고 드릴만 합니다. 네, 사실은요. 네.
0: 저도 오늘 이 책을 다룬다는 얘기를 듣고 네. 책을 이렇게 봤어요. 근데 제가 그 신입사원일 때 네. 그 한 15년 전 이야기입니다. 네. 출판사에 들어가면은 네. 이제 외국어로 쓴 원고를 네. 읽고 검토서를 써야 돼요. 그때 그 소설을 한 편을 읽고 이제 숙제처럼 이렇게 했는데 네. 그게 해변 위를 굴러다니는 잘린 머리가 과거를 회상하는 얘기였어요. 그래서 제가 갑자기 네. 죽었는데 왜 죽었는지를 알 수가 없고 그래서 너무

0: 카오스 상태여가지고 네. 또 힘들었었거든요. 근데 네. 그 작품이 그 이후에 출간이 됐는데 카를로스 푸엔테스의 의지와 운명이었어요.
1: 아, 그렇군요. 저는 네. 지금 마르케스 생각했는데
0: 네. 남미 문학의 아. 이제 뭐 멕시코 라틴 아메리카 문학의 이제 대표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그때 일종의 트라우마가 생겨가지고.
1: 어떡하나요?
0: 마술적 또 리얼리즘. 네, 네, 이러면 굉장히 문학적으로 뛰어나지만 네. 어려움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번에 어떤 계기로 이걸 하셨을까라는 궁금증과 함께 네. 저희 그걸 좀 극복해보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네. 네.
1: 그래서 말씀은 너무 너무 죄송한 마음과 함께.
0: 아니에요. 네. 네. 근데 아마 저랑 비슷한 생각을 네. 갖고 계신 분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1: 그렇죠.
0: 네.
1: 아마 북클럽 들으시는 분들은 제가 얼마나 무섭고 잔인한 영화조차 제대로 못 보는지 아실 텐데 문학 작품은 이상하게 조금 더 극복해 보려고 애를 쓰게 되는 것 같아요. 저도 죽음 뒤의 삶 처음 접했을 때는 이 얘기가 어떻게 가려고 초반부터 이렇게 휘몰아치지? 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네. 우리가 보통 이제 무자비한 폭력성이라는 말을 하잖아요. 그야말로 무자비합니다. 소설 초반부터요. 막 휘몰아치는 막 자행되는 악행의 모습들이 있는데 그것이 시각적으로 아주 적나라하게 묘사되어 있다 보니까 이 소설책 처음 받아드시고 카페인 분들께서 한 서너 장만 읽으셔도 이거 읽어봐라. 내적 고뇌에 휩싸이실 것 같습니다. 사실은. 네, 그런데 이 소설 자체가 1979년 발표작이고 콩고가 이 60년에 이제 벨기에령과 프랑스령으로 독립이 이루어졌을 때 그 직후에 아마 국민들은 너무나 큰 경제적인 풍요 그리고 어떤 국민들이 향유할 수 있는 어떤 민주주의의 향연 이런 것들을 기대했겠죠. 하지만 그러지 못하고 우리의 어떤 80년대를 떠올리게 할 정도의 군부 쿠데타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너무나 많은 암살과 저격과 이 초대 대통령을 너무 이제 폭력에 묵시록적으로 끌어내리다 보니까 너무나 많은 이 저격의 시간들이 이어졌고 그러다 보니까 정말 절실한 지도자 한 명 없이 이 군부 정권 아래에서 말도 안 되는 독재 치하를 거의 한 10여 년 이상 이어갔던 것 같아요. 그 안에서 소니 라부탄 씨가 교사 출신이었는데 작가로서 느꼈던 그리고 작가이자 국민으로서 느꼈던 아주 깊은 절망과 분노가 있었고 그것이 이제 이 가상의 공화국 카타말라라지 나지라는 이 가상의 독재 국가를 소설 안에서 세워서 이들의 독재 정권이 얼마나 폭력적이면서 또 얼마나 비인간적인가 그러나 동시에 이것들이 얼마나 우스꽝스럽고 얼마나 이 무자비한 희극성을 낳는 것인가에 대해서 아주 절절히 고발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소설이 조금 잔인하게 묘사될 수밖에 없고 독재자가 휘두르는 이 소설에서 구원의 영도자라고 불리는 이 독재자가 휘두르는 이 말도 안 되는 이 폭력성들이 정말 너무나 놀랍게 그야말로 놀랍게 그려져 있습니다.
0: 네. 놀랍게 그려져 있는 이 책 오늘도 책 선물 있습니다. 네. 네. 작가님 말머리 뭘로 정할까요?
1: 선물 드리며 기뻐하셔야 할 텐데 마음이 정말 무겁습니다. 무겁지만 이제 소설 중반만 딱 제가 항상 북클럽에서 강조드리는 말이 있거든요. 네. 아무리 어려운 책이고 아무리 이해가 안 되는 책이라도 딱 50페이지만 넘어가 보셔라. 네. 저는 그런 팁을 드리고 있는데 이 책도 50페이지만 넘어가면 네. 조금 더 잘 즐기실 수 있으니까 말머리는 작가 이름도 너무 길고 제목도 너무 어려워서 그냥 콩고 정도면 어떨까. 콩고 문학이니까.
0: 네, 네. 맞아요. 그러면 이제 또 콩고 문학을 대표하는 네. 이미지랑도 같이 네. 딱 생각이 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머리 네. 콩고로 사연 남겨주시면 네. 책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영주님 지난번에 이어서 오늘도 심호흡을 하면서 마음을 가다듬고 북클럽 잘 들을게요 이렇게 네.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 듣고 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버디의 론리네스.

번개맨과 함께하는 EBS 안전 캠페인. 지진이 나면 이렇게 하세요. 첫째, 흔들림이 닥치면 탁자 및 책상 밑으로 들어가 몸을 보호합니다. 둘째,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고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해둡니다. 대피는 계단으로, 아셨죠? 셋째, 건물 밖에 있었다면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고 운동장, 공원 등 넓은 공간으로 대피합니다. 차량은 이용하지 마세요. 여러분, 번개맨이 알려드린 안전한 행동 요령 잊지 마세요. 번개 파워!

프랑스 작가 르클레디오는 소설 사막에서 말합니다. 사막은 광막해서 한낱 인간이 헤아릴 겨를을 내주지 않는다. 사막으로 나아가는 인간은 바다를 헤매는 배와 같고 뭍으로 돌아올 날을 알지 못한다. 사막에서 나고 자란 인간에게 사막은 바다, 뭍, 그리고 인생입니다. 어떤 조건에도 끝내 건너가야 할 여행입니다. 이 음악은 눈먼 아비와 딸이 사막을 건너는 여정을 그린 영화 Bab Aziz, 영혼 너머를 응시한 왕자를 위한 비가입니다. 사막이 고향인 영화 음악가는 그들 핏줄 속을 흐르는 모래와 바람을 잊기 힘든 선율로 우리에게 보내줍니다. 지금 이곳에서 세계의 음악을 들으며 더 아름다운 세상을 꿈꿉니다. 오후 2시에서 4시까지, 자정에서 새벽 2시까지 하루에 두 번 음악 여행을 떠납니다. 이승열의 세계음악기행.

0: 윤고은의 EBS 북카페.
1: 윤고은의 EBS 북카페 소설 북클럽 염승숙 작가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소니 라부탄시의 소설 죽음 뒤의 삶 속의 이야기 2부에서 이어갈게요. 사연 소개하고 가겠습니다. 정경희님, 마의 고개가 50쪽까지군요. 잘 극복하길 바라며 읽어보겠습니다.
2: 네, 맞습니다.
1: 근데 작가님,
2: 50쪽만 지나가면 읽을 수 있어요, 그래도.
1: 50쪽, 네. 왜 50쪽까지는 근데 힘든 건가요?
2: 아, 50쪽까지는요. 이게 사실은 소설은 줄거리만으로 구성되어 있진 않잖아요.
1: 맞아요.
2: 이야기가 시간 순차적으로 시간 순대로 사건이 벌어지는 것을 우리가 스토리라고 한다면 소설은 스토리만으로 구성되는 것이 아니라 작가의 무의식선에서 어떻게 하면 이 이야기를 독자에게 훨씬 더 즐겁고 재미있게 흥미롭게 들려줄까라는 이 무의식적인 욕망으로 플롯이 발휘된단 말이죠.
1: 네.
2: 그래서 그 플롯은 이야기가 벌어진 사건의 맥락을 시간이나 공간을 막 뒤흔들어 놔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아무리 재미있는 소설도 이게 무슨 이야기이지? 싶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몰입감이 상당한 그런 소설들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소설은 소설 속의 주인공이 문제적 상황에 다가가기 위해서 너무나 많은 스토리적인 기반을, 기틀을 만들어 놔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소설 초반에는 다소간 극적 재미와 흥미가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게 저는 마의 50쪽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1: 맞아요. 네. 이런 이유들로 인해서 만약에 힘들다, 좋은 작품일 가능성이 더 있는 거니까
2: 맞아요. 네,
1: 견디고 읽어보면 되겠습니다.
2: 네.
1: 이승현님, 승숙 작가님과 함께면 리더스 하이 문제 없죠.
2: 아.
1: 이 러너스 하이를 리더스 하이라고 하신 거죠.
2: 그러네요.
1: 이게 특정 시간이 지나면 네. 막 이렇게 기분이 막 좋아지는 것처럼
2: 뭔가 네. 명예로운 단어 같습니다. 리더스 하이 명심하겠습니다.
1: 네, 네. 너무 좋은 말이네요.
2: 네.
1: 2801님, 아프리카 문학은 처음이라서 궁금합니다. 지난주 책도 많이 아팠는데 많이 아픈 책 한 번 더 읽어보고 싶어요.
2: 맞습니다.
1: 저도 예전에 이런 네. 질문을 받았던 적이 있는데 아, 사는 것도 너무 힘든데 나 왜 이렇게 어둡고 힘든 소설을 읽어야 되냐라고 물어보셨어요.
2: 맞아요. 아마 작가분들이 한두 번씩은 독자분들께 그런 질문 받지 않을까
1: 네.
2: 싶어요. 네. 뭐라고 답하시나요?
1: 저는 그때는 어버버하고
2: 네.
1: 지나갔어요. 그래서 집에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네. 어두운 그 환경이라는 게 진실이 드러나는 혹은 딜레마가 드러나는 조건이더라고요. 그래서
2: 그렇죠.
1: 어둡지 않고서는 또 우리가 보기 힘든 그런 진실을 발견하기가 굉장히 힘들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2: 맞습니다. 현실에서도 빛과 그늘이 있고 어떤 면에서든 고통을 응시하지 않고는 우리의 행복과 즐거움을 찾기도 어려운 것이니까요.
1: 네. 1545님, 콩고하면 폭력, 무정부, 잔혹한 이미지가 떠오릅니다. 제 기억으로는 정부 차원에서 세계 헤비급 타이틀 권투를 정치적으로 유치할 정도니라고
2: 그렇군요.
1: 또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저마다 갖고 있는 콩고에 대한 이미지들이 있는 것 같고
2: 네.
1: 그러나 그게 이제 문학으로는 잘 연결되지 않는 상황에서 아마 처음으로 이 책을 접하는 분들도
2: 네.
1: 많을 텐데
2: 네.
1: 어떤 내용인지 좀
2: 네.
1: 들어가 보면 좋겠습니다.
2: 네, 맞습니다. 이 소설에서는 이제 가상의 독재 국가를 이 소니 라부탄시라는 작가가 설정을 해놨고 그 안에서의 절대 권력자가 한 명 등장합니다. 구원의 영도자라고 불릴 정도로 이 말 자체가 굉장히 지금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 들로서는 너무나 우스꽝스러운 호명이에요.
1: 네.
2: 구원에 구원도 있는데 영도자까지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축약해서 이제 영도자라고 불리는데 이

0: 이 소설은 이 구원의 영도자와 이 구원의 영도자 정권을 타도하기 위해서 아주 은밀하게 움직이는 이 단체의 수령 마르샬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반군 지도자 마르샬이 등장하는데 이 구원의 영도자와 반군 지도자 마르샬의 수대에 걸친 기록을 이제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많은 시간이 흘러가고요. 이 안에서 소설의 첫 도입부는 이 구원의 영도자라고 하는 인물이 마르샬과 마르샬의 가족들, 그러니까 마르샬의 아내와 딸과 아들들을 데려다가 어떻게 처참하게 처형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 처참하게 처형할 때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 영화나 어떤 문학 작품에서 접한 것은 총 아니면 막긴칼뭐 이런 거 생각할 텐데 여기서는 참이 구원의 영도자가 포크를 들고 그렇게 돌아다녀요. 이 포크를 들고 계속해서 이 구원의 영도자가 머무는 푸른색 방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구원의 영도자를 지키는 이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근위대, 경비대, 경호원들
1: 경호원들처럼.
0: 이런 사람들이 많은데 그런 사람들이 그 자를 데려왔습니다라고 하면서 이제 마르샬을 무릎 꿇리고 이제 마르샬과 아내와 그 자식들까지 다 무릎 꿇리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 영도자가 있는 푸른색 방은 널찍한 식당이 붙어 있는 공간이었대요. 그래서 영도자가 포크를 들고 있는 건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는 부분일 수도 있어요. 밥 먹다가 지금 그 자를 데려왔습니다 하니까 포크 들고 뭐야 하면서 일어난 상황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 큼직한 고기 덩어리를 자르는 데 쓰는 식사용 나이프를 이제 마르샬의 목덜미에 내리꽂는 거죠. 요런 방식으로 계속해서 좀 잔인한 대목들이 이어지는데 너무 웃겨요. 구원의 영도자는 포크로 마르샬의 목도 찔렀다가 그 찌른 포크로 다시 고기도 잘라 먹었다가 굉장히 어수선한 모습을 보이거든요. 그러면서도 이 식사가 거의 끝나가는 와중에 마르샬을 어떻게 더 크게 위협할 것인가 그것에 주안점을 두고 있어요. 마르샬과 그의 가족들을 계속해서 잔혹하게 괴롭히거든요. 그때 마르샬이 하는 말이 있어요. 나는 이런 죽음을 죽고 싶지 않다. 네, 난 이렇게 죽고 싶지 않다가 아니에요. 나는 이런 죽음을 죽고 싶지 않다. 이게 번역어라서 다소간 낯설게 들리기도 하는데요. 지금 뭘 기다리는 거야? 어서 빨리 죽어버려. 뭐 이런 의미인데 나는 이런 죽음을 죽고 싶지 않다라고 하면서 버티는 거죠. 이 소설의 제목이 죽음 뒤에 삶이잖아요. 이 제목은 사실상 굉장히 아이러니하면서도 그로테스크하단 말이죠. 죽음 뒤에 무엇이 있는지 살아있는 자들은 결코 알 수가 없지만 죽음 뒤에 삶이라고 규정했을 때, 죽음 뒤에도 죽음이 이어지지 않는 이 아이러니한 현실을 환기시키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마르샬이 이 영도자 앞에서 나는 이런 죽음을 죽고 싶지 않다라고 하면서 이 죽음을 유예하면서 이 삶을 버틸 때, 그래서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지? 너무 흥미롭단 말이죠. 그리고 소니 라부탄 씨는 이 소설 자체를 한 편의 우화, 엄청난 소동극, 풍자극으로 만들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마르샬이라든가 마르샬의 아내를 뭐 아버지 넝마, 어머니 넝마, 딸 넝마, 아들 넝마 뭐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마치 넝마가 된 것처럼 누더기, 이 가릴가릴 찢긴 옷가지처럼 느껴지듯이 이들의 신체가 완전히 파괴됩니다. 이 영도자에 의해서. 이런 대목들을 보면 계속해서 뭐 영도자가 말해봐 마르샬 어떤 죽음을 죽고 싶나라고 하면 나는 이런 죽음은 죽고 싶지 않다. 이런 다소간 낯선 단어들 문장들이 반복이 되면서 알 수가 있어요. 구원의 영도자가 얼마나 마르샬을 향한 이 엄청난 살의에 시달리고 있는지, 얼마나 이 마르샬을 없애버리고 싶어 하는지 이 세상에서. 그리고 한편으로 이 마르샬은 이토록이나 죽음에 저항하면서 구원의 영도자의 행동에 항거하면서 정말 죽음 앞에서도 죽고 싶지 않을 정도로 이것은 이제 비겁한 생의 욕망이 아니라 이렇게 죽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이

0: 반군의 지도자로서의 모습들을 보여준단 말이죠.
1: 네.
0: 그래서 결국에 마르샬은 사망합니다. 마르샬은 사망하고 마르샬의 이게 너무 이제 잔혹한 장면들이지만 초반 50쪽만 넘어가면 눈을 말씀드리지만

0: 신으로 저항을 이어가고자 해요. 그런 부분들을 또 소설 초반에 아주 격렬한 스토리로 보여주면서 이제 마르샬의 죽음 이후에 구원의 영도자와 이 가상의 공화국, 이 독재국가는 또 어떤 이 삶의 전경을 보여줄 것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의구심을 갖게 하죠.
1: 우선 50조까지는 이런 잔인함들을 좀 견디셔야 합니다. 네. 정경희님, 아 너무 잔인해요. 저는 사흘 굶긴 개를 풀어놓아 사형 집행하는 것도 매우 잔인하다고 생각했었는데 그보다 더 잔인한 것 같아요. 네, 라고 맞습니다. 말씀하셨고 오수미님, 죽은 뒤의 삶이 남은 자의 삶인지 죽은 자의 삶인지 궁금합니다. 라고도 하셨는데 아마 뒤에서 아마 그 죽음 후의 삶에 대해서 더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산자와 네. 죽은 자의 경계가 네. 이제 무너지는 그런 상황들. 니나 시몬의 미시시프 갓댐 듣고 와서 죽음 뒤의 삶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0: 윤고은의 EBS 북카페, 소니 라부탄시의 소설 죽음 뒤의 삶 함께 읽어보고 있습니다. 진창숙님, 이런 죽음을 죽고 싶지 않다, 유라고 네. 하셨습니다.
1: 네.
0: 그 이런 죽음을 죽고 싶지 않다가 이런 죽음은 싫다도 아니고 네. 이렇게 죽기 싫다도 네. 아니고 이게
1: 어려워요.
0: 네. 그래서 그 책 앞부분에 네. 있었던 문장 중에서 제가 기억나는 게 네. 나는 부조리에 부조리를 쓰려고 했다라는 문장이 있었거든요. 그게 부조리를 쓰는 것도 아니고 부조리에 부조리라는 게 뭘까.
1: 네.
0: 그러니까 이게 이런 죽음은 죽고 싶지 않다는 건 일단 죽긴 죽는다는 거잖아요.
1: 그렇죠.
0: 그거는 어떻게 할 수 없고 근데 네. 이런 죽음은 죽기 싫다. 그래서 네. 아, 그 부조리에 부조리라고 할 정도로 정말 그 엉망진창.
1: 그렇죠.
0: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질서라고는 어떻게도 통용되지 않는 그 무질서와 혼돈을 써야
1: 그
0: 했던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도 드는데요.
1: 그러네요.
0: 네. 3661님, 삶과 죽음의 경계가 무너진 상황이라니 내용이 너무 궁금해집니다. 네. 그리고 유영주님, 승숙님 말씀대로 50페이지까지가 마의 구간 맞군요. 책으로 간접 경험만으로도 아, PTSD 충분히 경험하겠어요. 완전히 다른 세상 이야기라서 감히 상상하기가 어렵군요. 좀 이렇게 우리가 기존의 경험을 통해서 뭔가를 상상하기에는 좀 어려운 이야기인 것 같긴 해요.
1: 맞아요.
0: 네.
1: 좀 접하기 어렵고 조금 더 이해하기 어려운. 왜냐하면 독서의 묘미는 작가의 상상력을 들여다보면서 동시에 독자인 나 자신의 상상력도 발휘해야 하는 것이 독서의 묘미잖아요.
0: 네.
1: 그 과정에서 나의 상상력이 어디까지 뻗어나갈지 알 수 없는 두려움도 있단 말이죠. 그런데 소설 안의 내용이 정말 상상할 수조차 없는, 범접할 수 없는 이 고통의 무한을 다루고 있다면 그야말로 좀 겁이 나는 건 당연한 것 같습니다. 그래도 소니 라부탄시라는 이 작가가 어떤 방식으로든 자신의 역사와 사회와 집단을 좀 자신들의 고통받는 국민을 좀 직시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렇게 산 것도 아니고 죽은 것도 아닌 상태를 극복해 볼 수 있을까? 문학적으로 어떻게 이것을 기록할 수 있을까라는 작가로서의 사명감에 의해서 상식과 이성이 통하지 않았던 어떤 독재와 폭력의 현실을 일깨우고자 이런 좀 무자비한 잔혹성이 드러나는 글쓰기를 말 그대로 수행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해 봐요. 네.
0: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뭐 마르케스나 이사벨 아엔데 작품을 언급할 때 마술적 사실주의
1: 네,
0: 이런
1: 맞아요.
0: 얘기를 하고 뭐 마술적 리얼리즘 이렇게 네. 얘기하는데 이 책의 해설을 보니까 열대적 리얼리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1: 맞아요. 열대적 리얼리즘도 재미있는 말이고 저는 또 한편으로는 그 바흐친이 얘기했던 그로테스크한 리얼리즘을 떠올렸어요. 이토록이나 막 비틀린 상상력에 더해서 신체적인 과장을 통한 현실의 진실을 역으로 드러내는 방식이잖아요. 그로테스크하지 않고는, 그로테스크하게 그려내지 않고는 이 현실의 진실을 길어올릴 수 없다라고 하는 또 다른 삶의 진실이 있었던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신체성을 강조하고 왜곡시키는 뭐 성행위의 묘사도 그렇고요. 뭐 어떤 자꾸만 배설물에 대한 묘사도 계속 이어지고 하는 방식으로 이들의 이 극한에 다다르는 욕망의 세계를 가감없이 들여다보이는 용기 있는 글쓰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0: 네. 그럼 이제 네. 죽고 싶지 않았던 이렇게는 네. 죽고 싶지 않았던 그 인물은 이제 어떻게 되나요?
1: 그렇죠. 마르샬은 결국 사망합니다. 그런데
0: 네.
1: 그 이후에도 이 영도자의 잔혹성은 그침이 없어서 남아있는 가족들을 영도자의 사체로 좀 괴롭히죠. 괴롭혀서 계속해서 당연히

0: 아내이고 자식인데 먹기를 거부하죠. 그래서 이 거부하다가 죽음을 당하기도 하고 끝끝내 살아남은 이 샤르다나라는 이제 막내딸이 있는데요. 군데군데 블랙 유머와 해학을 섞은 장면들도 계속 즐비하게 이어지기 때문에 너무 겁먹지 않으셔도 돼요. 예를 들면 이제 뭐어 이제 이 마르샬의 아내와 샤르다나라는 이 막내딸이 살아남았는데 이제 너무 이제 속이 안 좋으니까 토사물 이제 구토해서 이 영도자의 푸른색 방에 카펫을 적신단 말이죠.
1: 네.
0: 그런데 그 영도자가 그 토사물 카펫에 미끄러져요.
1: 어.
0: 그래서 그 넘어진단 말이죠. 그래서 영도자의 얼굴 왼쪽에 그 지워지지 않는 더러운 얼룩이 생겼다는 거예요. 아니 그 샤르다나의 토사물에 넘어져가지고 토사물이 얼굴에 뺨에 묻었을 뿐인데 어떤 짓을 해도 지워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영도자는 항상 그런 미신을 믿었대요. 위대한 사람들의 죽음은 항상 왼쪽에서 찾아온다. 그래서 모든 경호원들도 다 왼쪽에 자기의 왼쪽에 위치시키게 했거든요. 영도자가 걸어가면 그 경비대원들도 왼쪽에만 막 후다다다다다 쓰는 거예요. 근데 그 과정에서 왼쪽 뺨에 지워지지 않는 얼룩이 생겼고 그 영도자가 죽을 때까지 장례식 날까지도 그 얼룩이 지워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얼룩을 마르샬의 검은 얼룩이라고 평생 불렀다는 거예요.
1: 네.
0: 이런 우스운 일화도 계속 삽입이 돼 있어요. 네,
1: 그러니까
0: 너무
1: 그
0: 재밌죠.
1: 영도자의 그 질서와
0: 네.
1: 권위라는 걸 굉장히
0: 맞아요.
1: 조롱하고 이렇게 풍자하는 방식인 것
0: 네,
1: 같네요. 그렇죠?
0: 맞습니다. 그래서 마르샬이 사망하고 사실은 마르샬의 아내도 죽음을 맞이합니다. 살아남은 건 막내딸뿐인데 아, 그 막내딸이 하필이면 왜 이렇게 예쁜 거예요? 그렇죠? 이게 약간 문학 작품의 클리셰를 손이라
1: 네.
0: 부탄시도 이제 사용하고 있는 것 같긴 한데 막내딸이 너무 예뻐요. 너무 몸매도 예쁘고 어떻게 저렇게 흑인 여성이 이렇게 아름다울 수 있을까 감탄을 보는 사람마다 감탄하거든요. 영도자도 막그이 마르샬의 막내딸의 미모에 홀려가지고 결혼하자 하면서 청혼해가지고 자기 침실로 불러들인단 말이죠. 그런데 이런 독재 국가의 영도자 주위에는 항상 이런 미신 같은 걸 점치는 점성술사가
1: 네.
0: 따라다니잖아요. 점성술사가 함께 잠은 자되 한 침대에서 잠은 자되 동침은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야 하면서 열심히 참지만 너무 예쁘니까 동침을 시도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그 침대 위에 그 샤르다나의 머리 위에서 마르샬이 나타난 거죠.
1: 네. 죽었던.
0: 네, 죽었던. 그리고 죽기 직전에 어떤 법복을 입은 자세로, 그리고 목과 입과 뭐 이런 눈 같은 데서 피를 흘리는 광경으로 너무너무 무섭게.
1: 좀 그야말로 그로테스크하게.
0: 네, 너무너무 무섭게 나타난 거예요. 체포되기 직전에 마르샬이 눈앞에 나타나니까 영도자는 뭐 난리가 나죠. 난리가 나서 막그 경비원 부르고 막 경호원 부르고 난리가 나는데 이런 장면들도 너무 우스꽝스러워요. 막 마르샬은 당연히 죽은 영혼이고 이게 환영인지 영혼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영도자의 눈에 보이니까 이게 너무 극도의 두려움에 막 총을 막 난사하기도
1: 난사를.
0: 하고 네. 여기 나와요. 총을 뭐 3시간 몇 분, 몇 초까지 막 난사하고 제풀에 지쳐가지고 막또 침대 그 기둥에 머리를 박고 막 영도자의 이런 우스꽝스러운 모습들도 나오거든요. 그리고 나중에는 막이 조국의 배신자, 인민의 대의를 압살한 자로서 마르샬의 이 죽음을 막 선전하는, 막 너무 홍보하는 막 그런 일들도 이제 영도자가 자행했는데 그 과정에서 계속 마르샬의 환영인지 영혼인지 하는 것들이 나타나니까 그래서 자신의 딸을 범하려고 할 때마다 마르샬이 등장을 하니까 나중엔 거의 뭐 미치기 일보 직전까지 가는 거죠. 그 와중에 점성술사도 이제 내쫓아 버리고 또 다른 자기의 말잘 듣는 그런 점성술사를 끌어오기도 하고 근데 말잘 듣는 점성술사니까
1: 네.
0: 영도자가 막 나와가지고 나 지금 군중들한테 강연하러 가는데 뭐몇 시부터 몇 시까지 강연할 건데 이몇 시간 동안 별일 없겠지? 이렇게 물어봐요.
1: 너무 사사로운 것을.
0: 그렇죠. 너무 짧은 시간을 물어보니까 이 점성술사 당황했을 것 같긴 한데 점성술사는 말잘 듣는 고분고분한 영도자의 충신이니까 아무 일도 없습니다. 이렇게 안심시킨 거예요. 근데 아무 일이 없기는 군중 속에 강연하러 갔는데 군중들의 눈에도 마르샬의 영혼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군중들이 난리가 납니다.

0: 마르샬 아니야? 마르샬 아니야? 라고 하면서 마르샬은 죽었다고 했는데 내 눈에 분명히 마르샬이 보이는데? 라고 하면서 계속 야 조용히 해 총 맞아 막 이런 얘기를 국민들이 또 막 한단 말이에요 군중 속에서 그런데 계속해서 나는 이런 죽음을 죽고 싶지 않다라고 했던 마르샬의 이런 목소리들 이런 문구들이 계속 도시 곳곳에서 출현하기 시작하는 거죠.
1: 네.
0: 네. 그러면서 막 이 영도자가 자기 방에 틀어박히기 시작하고 그런 뭐 언제 이런 구절들이 있어요. 영도자는 자기 방에 틀어박혀서 언제나처럼 충성스러운 자들이 자기 손에 도시를 되돌려 주기를 기다렸다. 뭐 이런 문장처럼 군중들의 숙덕거림은 날이 갈수록 커지고 누구라도 마르샬을 봤다는 사람들이 너무 막 늘어나니까 영도자는 또 두려움에 떨면서 마르샬과 관련된 일가 친척들을 단두대위로 끌고 가서 처형하고 그걸 또 군중들에게 본보기로 삼고 이런 무자비한 폭력의 악순환이 계속 계속 이어지는 거죠. 그리고 그 와중에 그 막내딸 샤르다나를 사모했던 이 주치의에 의해서 샤르다나가 이 도시 외곽에 호텔로 옮겨지거든요. 그 호텔 이름이 또 공교롭게도 죽음 뒤의 삶이라는 호텔이었어요. 네. 그 죽음 뒤의 삶이라는 호텔은 다분히 좀 이 구원의 영도자를 싫어하는 반란군의 이 소유였던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그 샤르다나가 그 호텔에 머물면서 아이들에게 돈을 뿌리고 그 돈으로 검은색 스프레이를 이제 사게 해서 나는 이런 죽음을 죽고 싶지 않다라고 말했던 마르샬의 문장들을 온 나라 곳곳에 낙서운동을 펼친 거죠. 그러니까 또 영도자는 막 부들부들 떨면서 검은색을 없애버려요. 아무도 검은색을 쓰지 마라. 그래서 막 중간중간에는 장례식 치르던 사람들이 막 처형당하고 그래요. 검은색 옷 입었다고. 말도 안 되는 우스꽝스러운 독재 군부하에 이 인간을 너무 소모품적으로 사용하는 그런 장면들이 이어지죠.
1: 네. 어떤 폭력의 악순환이 어떻게 이제 이행되는가라는 걸 보여주는 것 같은데 네. 우리 하문이님 실제 콩고의 현실과 그 비참한 내전이 그와 비슷할 것 같습니다. 용기 있는 작가일 것 같아요. 그걸 썼다는 것이.
0: 네. 네.
1: 이 폭력이 어떻게 더 이어질지 올라프 아날즈의 스파이럴 듣고 오겠습니다.

0: 윤고은의 EBS 북카페 소설 북클럽, 오늘은 소니 라부탄 씨의 죽음 뒤의 삶 함께 읽어보고 있습니다. 독재와 쿠데타 그리고 폭력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처음에는 좀 잔혹하고 무서운 얘기 중심이었다면 시간이 지날수록 조금은 우스꽝스럽고 좀 희극적인 상황으로 연결이 되는 것 같은데 이제 어떻게 되나요?
1: 네. 그래서 마르샤를 분명히 영도자가 죽였는데 여전히 이제 이 잔혹하게 고문하고 살해한 증거인 마르샬이 계속해서 이 어두운 영혼으로 계속해서 눈앞에서 막 왔다 갔다 하니까 이제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는 마르샬을 막 회유하는 장면도 나와요. 마르샬, 분별심을 가져. 나한테 이런 식의 고문은 이제 충분히 했잖아. 자네가 나보다 더 악랄해? 지금? 뭐 이러면서 막 회유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마르샬은 죽었으니까 말은 못해요. 말은 못하고 계속해서 이제 눈살을 찌푸린다거나 이렇게 표정으로만 나오는데 그러면 그럴 때마다 이제 회유하다가 화가 머리 끝까지 나니까 막 영도자가 여기저기 마르샬의 모습이 보일 때마다 이제 막 총을 쏘는 거죠. 막 83개의 탄창을 막 비운다든가 5시간 동안 총을 쏜 적도 있대요. 그러다가 이 영도자를 말리려고 달려오던 충성스러운 병사들까지 막 쏴버리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도 있고, 그리고 너무 이제 배고파지고 허기지고 화도 좀 가라앉으면 또 애원하는 거예요. 마르샬, 그만 좀 열대적으로 굴어, 마르샬. 막 이런 표현도 막 쓰고.
0: 그러니까 별로 이렇게 실력이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1: 조준력도 형편없고요. 맞아요. 그래서 그러면서 내가 전쟁에서 이긴 거잖아. 나한테 그런 권리는 인정해줘야지 계속 이러기야?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러면서 결국에는 막 나중에는 막 혼자 위안도 삼아요. 그래, 넌 말도 못하고 나타나는 것밖에 못하지? 됐어, 무시할 거야. 막 하면서 혼자 삐져가지고 막 돌아다니기도 하고. 그러면서 어떻게 이 마르샬의 흔적을 이 도시에서 아예 없애버릴 수 있을까? 이런 고민도 한단 말이죠. 네. 내가 영도자로서 보다 더 충성스럽게 국민들의 신임을 얻기 위해서는 마르샬이라는 키워드 자체를 없애야 될 것 같은데.
0: 그렇죠.
1: 근데 이 나라에 계속 마르샬 문학이 퍼지는 거예요. 음지에서 자꾸만 마르샬이 했던 말들이 모음집으로 막 인쇄돼서 돌아다닌다거나. 그리고 마르샬이라고 하는 캐릭터를 연상시키는 인물을 주인공으로 해서 소설이 막 돌아다닌다거나 뭐 그런 얘기 있잖아요. 그리고 이상하게 노래 가사를 들어보니까 마르샬 얘기 같아. 이런 가수도 등장하고 이런 게 너무

0: 이 마르샬 문학을 이제 사람들이 마르샬의 복음 혹은 통과 문학 뭐 이렇게 막 추앙하면서 은밀하게 손에서 손으로 이 원고들이 전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구원의 영도자는 너무 그런 게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막이 그런 좀 알쏭달쏭한 가사말을 붙인 노래를 부르는 가수를 막 데려다가 총살하고 막 괴롭히고 막 그러거든요. 교수형에 처하고. 그리고 뭐 이런 좀 마르샬을 연상시키는 이 책들, 말들은 불쌍하다. 이런 걸 출판한 편집자를 또막 데려다가 죽음을 맞이하게 하고 구금하고 막 이런단 말이죠. 그래서 모든 예술 생산 활동이 지하로 들어가는 이런 장면들도 나와요. 그래서 풍자 문학으로서 이 독재 정권이 얼마나 이 사람들의 예술적 자유 활동을 억압하는지 그런 부분들도 이제 등장하기도 하고 너무 재미있어요. 아까 언급했다시피 그 마르샬의 말들이 검은색 페인트로 쓰여졌다고 해서 온 나라에 검은색을 금지했던 것과 같이 이제 너무 재밌는 게 그야말로 구원의 영도자였던 사람도 이제 시대가 저물고 구원의 영도자도 죽음을 맞이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 소설은 구원의 영도자의 아들, 그 아들의 아들 이런 식으로 계속 대를 이어서 독재 정권이 이어져요. 그런데 구원의 영도자가 처음에 마르샬을 죽음으로 이끌었던 구원의 영도자가 죽었을 때이 48일간의 전국적인 철야 애도 기간이 발표됐고 그 과정에서 뭐 마르샬이라고 하는 쪽지를 써가지고 꽃다발을 갖다 놔요. 마르샬이 갖다 놓은 거예요. 너무 웃기지 않나요? 그래서 이 무례한 꽃다발이라고 하면서 이 경호대원들이 72번 치우지만 72번 꽃다발이 또 등장한다고 합니다. 영도자의 무덤으로 되돌아오는 그 72번의 꽃다발을 나중엔 아무도 치우지 않죠. 그래서 결국에는 장례식에 마르샬이 막 참여하기도 하는. 그러니까 이 소설은 사실은 산자들조차 제대로 살 권리가 없는 곳이다. 이 콩고라고 하는 나라가. 그리고 죽은 자들도 완전히 죽지 않는다. 라는 설정에서 출발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 마르샬의 영혼이 곳곳에서 이 구원의 영도자의 대를 이은 이 독재자들을 계속해서 괴롭히고 고통에 절망에 빠뜨리는 대목들이 등장을 한단 말이죠. 이런 부분들 너무 웃겨요. 독재자들은 당연히 이제 대를 이어서 바뀌는데도 이들의 독재 방식은 바뀌지 않고 또이 소설에서는 해외 열강이라고 하는 표현이 등장한단 말이죠. 해외 열강? 이라고 하면 도대체 어느 나라일까 싶지만 정확하게 기술되진 않지만 이 콩고가 내전을 거듭하고 계속해서 군부 독재가 이어질 때 어떤 방식으로든 마르크스주의에 심취해 있었기 때문에 그 독재 정권 자체가 그래서 소련과 굉장히 가깝게 지냈다고 해요. 그래서 조금은 더 이런 공산주의 정권 체제 하의 나라들과 긴밀하게 좀 협력했던 것을 떠올리면 이 소설 내부에서 호명되는 해외 열강은 그런 나라들이 아닐까 싶거든요. 근데 계속해서 해외 열강들의 세력을 끌어들여서 자국의 국민들을 내란을 진압하려고 하고 그러면서 해외 열강에 아주 큰 빚을 져요. 계속해서 빚을 진단 말이죠. 그래서 뭐 몇백억의 빚이 계속 늘어나고 90억의 빚이 추가되고 이런 구절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국가가 빚을 계속 지니까 당연히 그 빚은 국민들의 세금으로부터 거둘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세금들을 계속 징수합니다. 몸세, 땅세, 자녀세, 영도자에 대한 충성세, 경제부양, 노력세, 여행세, 애국세, 용병세, 무지와의 전쟁세, 토양보존세, 사냥세, 뭐 말도 안 되는. 무지와의 전쟁세는 제가 읽으면서도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1: 이 자체가 무진데.
0: 그렇죠. 너무나 많은 세금을 국민들에게 수탈에 가깝도록 징수하기 시작했고, 뭐, 그러니까 국민들은 계속해서 마르샬이 있었어야 해. 마르샬이 있었던 때가 그나마 사람 살던 시기야 라는 식으로 계속해서 이 좌절과 절망과 무기력을 계속해서 토로하기 시작하는 거죠.
2: 극과 극은 만난다는 말이 생각나요. 극단적인 어떤 네. 마술주의 같은 네. 것이 극단적인 사실주의와 만나는 네.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네. 유영주님 북클럽 아니면 콩고풍 그로테스크를 경험하기 선뜻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낮방송으로 들어서 다행이군요. 그러게요. 네. 이걸 밤에 들었으면 꿈에 나왔겠죠.
0: 그러니까요.
2: 네. 5690님 네. 비상식적이고도 무자비함과 거기에 어이없는 우스꽝스러움까지 더해진 영도자의 모습은 현실보다 덜하다라는 참담함도 작가는 이야기에 담아내려 했던 걸까요?
0: 맞아요.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비상식적인 무자비함과 어이없는 우스꽝스러움 이런 부분들은 이 구원의 영도자 1세가 사망하고 그 아들이 등장했을 때 그 아들은 또 시를 썼단 말이에요. 시를 썼는데 이런 구절들이 있어요. 그 아들을 아버지 마음장이라고 불렀는데 영도자 아버지 마음장이 금세기에 가장 위대한 시인으로 등극하는 장면들이 나오거든요. 이런 구절들은 너무 우스꽝스럽죠. 유르마 아카데미 작가협회는 그가 자기 의붓 형제를 살해한 해에 그를 올해의 공화국 문학상 수상자로 선정했다. 너무 네. 이 소니 라부탄 씨가 얼마나 격렬한 저항감으로 이런 구절들을 써내려갔을까가 느껴집니다.
2: 네. 네. 사라 브라이트만의 딜리버미 듣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0: 윤고은의 EBS 북카페 소설 북클럽. 오늘은 소니 라부탄 씨의 죽음 뒤의 삶 함께 읽어보고 있습니다. 정경희님, 죽음 뒤의 삶 승숙 작가님께서 미리 근육을 풀어주셔서 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1: 네, 꼭 접해보시면 좋겠습니다.
0: 네. 근데 작가님, 이 소설 원제는 죽음 뒤의 삶이 아니더라고요.
1: 오, 그러게요. 원제는 뭐라고 나왔었죠?
0: 이게 네. 죽음이라는 말이 없고
1: 맞아요.
0: 반쪽의 삶?
1: 맞아요. 반쪽짜리 삶 뭐 이런 거였던 것 같아요. 결국엔 이제 죽음이 번안어로 붙으면서 조금 더 우리가 깊이 있게 이 소설의 내용을 좀 숙고하게 된 것 같은데 좀 죽음마저도 어떤 저항의 의지를 완전히 소멸시키지는 못한다. 기묘하게 유예되고 연장되는 지옥 같은 악순환 그 자체를 이제 죽음의 기운이 엄습한 콩고 공화국에 대입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0: 네. 이제 뒷부분은 어떻게 되나요?
1: 그래서 지금 소설 중후반부로 갈수록 블랙 코미디와 공포의 결합 같은 것들이 되어서 점점 더 이 기묘한 풍자극이 이어지거든요. 그래서 아까 두 번째 영도자가 막 이 금세기 최고의 시인으로 등극했다고 했잖아요.
0: 네.
1: 그러면서 뭐 온갖 이 그 뭐랄까요? 너무 숱한 작가적 성공을 그 영도자가 이루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너무 군중들 사이에서는 자꾸만 이제 이 두 번째 영도자가 종신군주 헌법을 제정하고 그마저도 막 문학적으로 막 현란한 수사로 막 더 씌우거든요. 그리고 국민투표에 대한 시를 막 지어가지고 영도자가 막 돌려요. 그리고 전국의 집집마다 막 문 위에 헌법을 써놓게 하는데 사람들이 이제 점점 더 지쳐가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가 이제 지옥이야 라는 말을 이제 소리를 한번 친 다음에 지옥은 죽게 될 거야. 언제? 우리 모두에게 지금 이 나라 자체가 지옥이야 라는 말들이 퍼져나가면서 더 이상은 이 카타말라나지라는 국가명이 쓰이질 않고 지옥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여기가 지옥이다. 그래서 그런 말을 쓰면서 사람들이 아, 뭐 마르샬의 시대를 계속 그리워하고 하다 보니까 또 두 번째 영도자, 세 번째 영도자 계속 갈수록 이제 지옥이라는 단어 자체를 또 금지시키거든요. 네. 거리에서 모두가 지옥이라는 단어를 쓰니까 지옥이라는 단어 자체를 쓰이지 못하게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뭐 어떤 주교가 사망해서 장례식이 벌어지는데 그 장례식에서 군중을 향한 발포가 이루어졌거든요.
0: 네.
1: 그 이유는 사람들이 주여 재림하실 건가요? 라는 노래를 부르는데 매 절마다 지옥이라는 단어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찬송가일 뿐인데 그 노래를 불렀다고 해서 이제 모든 군중을 살해하는 이런 엽기적인 발포 행각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막 온 나라가 막 지옥이라는 단어 하나만이 적힌 전단을 수십 킬로그램씩 막 도로 위에 흩뿌리고 막 한단 말이죠. 그래서 영도자는 또 그런 전단은 다 수거해서 불태워버리라고 막 해서 사람들이 막 긴 행렬을 이루어서 광장에서 전단을 지우고 뭐 줍고 이제 불태우고 막 하는데 이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뭐 이런 지옥과 연관되는 책과의 전쟁은 9년 9개월 10하루 동안 계속되었다. 지옥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거나 암시되어 있는 음악 작품들도 모두 그 악보가 불태워졌다고 하고요. 지옥은 또 고통이라는 단어가 결합되어가지고 전 국토에서 고통이라는 말도 쓸 수가 없었대요. 그래서 죽은 자들을 애도하면서 내 마음이 너무 고통스러워요 라고 발설하는 순간 체포되는 거죠. 이런 억지스러운 상황들도 벌어지고 그래서 이 과정에서 계속해서 너무 우스꽝스러웠던 거는 이제 이 두 번째 영도자

0: 아가 어느 날 식사 중에 식사를 마치고 또 거울을 보고 이를 닦고 하다가 어느 순간 내 이마가 이상한데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두 번째 용도자가. 그래서 이마를 거울에 가까이 다가가서 비춰보니까 지옥이라고 써져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용도자의 이마에 검은색 잉크로 지옥이라는 단어가 있었대요. 그래서 막 욕실로 달려가서 막 이마를 씻고 난리가 났죠. 근데 글자들은 지워지지가 않아서 밤새도록 자기 이마를 문지르다가 이제 다음날 아침엔 의사를 불러서 피부를 긁어내게 했는데, 단어는 그 자리 그대로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단어가 쓰인 부분에 피부 자체를 아예 제거하는 수술을 받았는데, 이 피부를 걷어내니까 그 지옥이란 단어가 뼈에 쓰여져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 구원의 영도자들은 대를 이어서 자꾸만 마르샬의 환영을 보고 잠자다가도 마르샬한테 뺨을 얻어맞거든요. 그리고 벌떡 일어났는데 이마에 지옥이 써 있으니까 이건 뭐더 이상 살아갈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이마에 노란 띠를 두르고 군중 앞에 나가서 연설을 하려고 하는데 노란 띠를 뚫고 지옥이라는 글자가 보이는 거예요. 군중의 신임을 얻을 수는 없는 노릇이죠. 그래서 산채로 태워버릴 것을 이제 아들들에게 요구하고 뭐 이런 정말 우스꽝스러운 이제 사파들이 계속 이어지는데 결국에 수대를 이어서도 독재 정권은 사라지지 않아요. 그리고 이 반군부 이 지하 정권이었던 마르샬을 추종하는 세력들도 사실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소설의 결말은 그 어떤 상징적인 사건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도시 내부에 계속해서 마르샬과 영도자의 세력이 계속해서 적대적으로 이 도시를 엄습하고 있는 커다란 죽음 같은 어둠을 또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를 이어서 벌어지는 이런 독재 정권의 명과암은 사실 70년대 군사 독재를 실제로 경험했던 이 소니 라부탄시 작가의 경험이었을 것으로 보여요. 아주 폭력적이고 그로테스크한 세계관에 의해서 쓰여졌지만 너무나 이 시각적으로 이 군부의 폭력성을 각인시키려는 장치로서 활용하지 않았을까 싶고요. 네.
1: 네. 오늘 염승숙 작가님과 함께 열대적 리얼리즘, 콩고 문학의 매력을 볼수 있는 작품 한번 읽어봤습니다. 다음 주에는 어떤 책을 만나게
0: 네,
1: 될까요?
0: 다음 주에는 아주 오랜만에 한국 소설로 돌아와 보려고 하고요. 안보윤 작가의 소설이고요. 되게 재밌는 제목이죠. 2만 원만 빌려줘. 읽어보도록
1: 네,
0: 하겠습니다.
1: 너무 재밌겠네요. 오늘 책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0: 고맙습니다.
1: 네, 오늘 방송 앞두고 긴장 진짜 많이 했는데 카페인 분들의 응원 덕분에 일단 무사히 하루는 넘겨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내일도 반갑게 인사드리겠습니다. 선물 받으실 분 말씀드릴게요. 2801님 그리고 5896님 콩고 문학을 한번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끝곡으로 반말리 앤더 웨일러스 리뎀션 송 듣겠습니다. 카페인 여러분 오늘도 고운 하루 보내세요.

주말 오후 독일 베를린의 패밀리 센터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출산을 앞둔 예비 엄마와 갓난아이를 유모차에 태운 아빠, 또 아이 손을 잡고 온 부부도 보이는데요. 아이들은 익숙한 듯 놀이터로 달려가고 엄마 아빠들은 교실로 흩어집니다. 만 6세 이하 아이와 부모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이 패밀리 센터는 엄마 아빠의 휴식을 위해 마련된 공간입니다. 요가와 춤, 외국어 공부까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아주 저렴한 비용으로 수강할 수 있고요. 아이를 키우면서 느끼는 어려움과 궁금증을 나누는 육아 사랑방도 있죠. 아이가 도통 잠을 자지 않는데 어떡하죠? 기침할 땐 어떤 걸 먹이는 게 좋을까요? 초보 엄마 아빠들의 고민 상담은 늘 한가득. 이민자 가족들은 고향 음식을 만들어 먹으며 마음을 나누기도 하고요. 가정폭력과 경제적 어려움을 상담하고 도움도 받을 수 있죠. 엄마 아빠에게 꼭 필요한 건 휴식이다. 고개가 저절로 끄덕여지지 않나요? EBS 캠페인 세상의 모든 엄마 아빠를 응원합니다.

0: 여러분의 소중한 아침 시간을 알찬 영어 루틴으로 바꿔드리는 모닝 스페셜. 뉴스 헤드라인부터 시사 표현, 무모한 도전 문장까지 영어로 세상을 만나는 두 시간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매일 오전 8시 EBS FM 모닝 스페셜에서 만나요.
1: 중국어의 시작은 초급 중국어와 함께
2: 매일 20분钟
1: 하루 20분으로 중국어 기초를 쌓아보세요.
2: 매주 星期一到星期三 5:20
1: 매주 월요일부터 수요일 오전 5시 20분 초급 중국어에서
2: 만나요.

배우며 사랑하며 EBS 라디오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청소년 소통 프로젝트 경청은 방송미디어 통신위원회 방송통신발전기금으로 제작합니다.

해. 이 말 들으면 마냥 좋은 뜻은 아닌 것 같죠. 근데요, 살다 보면요, 우리에게 꼭 필요한 주제 파악도 있는 것 같습니다. 바로 내 삶의 주제가 무엇인지 알아보는 거예요. 남들이 정해놓은 기준에 나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한테 가장 중요한 것은 뭔지, 내가 정말 원하는 건 뭔지 생각해보는 거죠. 그리고 그 답을 향해서 한 걸음씩 나아가는 것, 그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주제 파악이 아닐까요? 남들이 만들어 놓은 기준보다 내 마음을 따라가 보고 싶은 밤, 정승재의 경청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청소년 소통 프로젝트 정승재 경청. 안녕하세요. 저는 DJ 생선님 정승재입니다. 9월 14일 월요일 밤 첫 곡으로 아이유가 부른 Dear My Crazy Soulmate 듣고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누가 나한테 주제 파악 좀 해 그러면 기분 나쁘죠. 근데 정말 주제 파악해야 돼요. 우리 국어 공부할 때도 이 글이 하고 싶은 말이 뭘까? 이런 거 생각하면서 글의 주제를 찾잖아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일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내 인생의 주제는 나밖에 몰라요. 빨리 파악해야 돼요. 내가 과연 무엇을 원하는 삶인지. 그럴듯하지 않아도 돼요. 저는 매번 드는 생각이 남들이 짜놓은 그럴듯한 모습 있잖아요. 그렇게 짜놓은 이렇게 사는 게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다. 이게 좀 남들보다 좋은 인생이다. 아니야. 아무리 생각해봐도 아닌 것 같아요. 내가 생각했을 때 가장 행복한 거, 내가 생각했을 때 가장 즐거운 것, 그게 내 인생의 주제가 될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정말 많이 듭니다. 남들이 정해놓은 답을 따라서 가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인생이 뭔지. 예전에 우리 신해철님의 노래 중에 네가

진짜로 원하는 게 뭐야 이런 거 있었는데 그 당시에는 제가 20대라서 느끼지 못했었던 거 요즘 정말 많이 느낍니다. 남들이 좋게 생각하는 건 정말 필요 없구나. 우리 휴대폰 살 때도 이 색깔이 예뻐, 이 색깔이 예뻐 이러잖아요. 그래서 다들 이 색깔이 예쁘다 그러면 나는 이 색깔이 더 예뻐도 이거를 남들이 좋다는 생각으로 결정하는 적이 많잖아요. 그거 정말 필요 없다라는 거. 옷 살 때도 나 이거 잘 어울려? 그럴 필요 없어요. 거울 속에서 이게 예쁘면 그게 최고라는 거. 나중에 자동차를 살 때도 더 크게는 집을 살 때도 남들이 좋다는 동네, 남들이 좋다는 자동차 필요 없다라는 거죠. 내가 생각했을 때 최고의 동네, 내가 생각했을 때 최고의 자동차. 맞아요. 나이가 들수록 점점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나의 주제라니 멋짐 자아탐구네요 포테이토님. 진창숙님은 생선님 반가워요. 저도 반갑습니다. 김태희님은 시험기간이 딱 2주 남았는데 경청 볼 거라고. 2주 남았으면 지금 빨리 해야 돼요. 경청 켜놓고 시험 공부 시작하다가 집중하면 또 안 들리거든요. 자연스러운 현상이야. 그렇게도 가셨으면 좋겠다라는 거. 윤연우님. 주말 잘 보내셨죠? 저희 집엔 주말에 외할머니가 오셨어요. 저에게 외할머니는 행복의 요정이라고 같이 있으면 행복해진다고 이렇게 남겨주셨네요. 가우디 가우스님, 오늘 해질 무렵에 하늘 보셨어요? 초승달과 금성이 예뻤다고. 금성 보여요? 정말? 어떻게 보는 거예요? 라라라333님은 착시현상을 느끼고 계십니다. 생선님 점점 뼈말라 되시는 것 같다고. 저 주말에 좀 먹어서 지금 저 이만저만 스트레스가 아닙니다. 빨리 뼈말라 됐으면 좋겠습니다. 안보나님, 내일까지 과제 제출 마감이라서 보라는 못 보고요. 과제하면서 잘 들을게요. 어우 그러셔도 되죠. 땡절스 두 분과 유쾌한 케미 기대하겠습니다. 이렇게 또 남겨주셨네요. 월요일의 코너죠. 일단 들어봅시다.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대한민국에서 두 번째로 유명한 남매 땡깡님과 진절미를 모십니다. 오늘은 두 분이 토론 대결 펼친다고 하니까 또 남매끼리 붙으면 얼마나 치열하게 토론을 하게 될지 한번 기대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반디와 유튜브로 보이는 라디오 열어놨으니까요. 저 생선님과 땡깡님, 진절미님의 모습 얼마나 변했는지 뼈말라는 어떻게 진행돼가고 있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들어와 주시면 됩니다. 경청에 함께하면서 하고 싶은 이야기들 있으시면 짧게 보내면 50원, 길게 보내면 100원이 드는 샵 1045 문자도 좋고요. 반디 앱 유튜브로 많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선물 나눠드려야죠. 장르 불문 생선물 지금 시작해볼까요?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을 가리지 않고 사시사철 우리 바다님들에게 선물을 드리는 시간 장르 불문 생선물. 요즘 아침 저녁으로 공기가 좀 달라지지 않았습니까? 바람도 예전보다는 선선해진 것 같고 이제 가을이 왔네 싶잖아요. 우리 바다님들도 이런 기분을 한 번쯤은 느끼셨을 것 같아서요.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의 생선물 주제, 내가 느낀 가을 신호. 바다님들은 언제 아 이제 가을이네 라는 생각이 드셨습니까? 아침에 외출하면서 어머 가디건 하나 챙겨서 갈까 이런 느낌? 아니면 카페에서 아이스 음료만 찾다가 따뜻한 걸로 주실래요? 이러고 싶을 때 아주 사소한 것도 괜찮으니까요. 바다님들이 최근에 가을이구나 느꼈던 순간들을 적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보내주신 사연들 보다가요 제가 마음에 들어오는 그런 사연 보내주신 바다님들께는 즉석해서 선물도 챙겨드리죠.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1045 문자 무료인 반디 앱과 유튜브 댓글로 참여 기다리겠습니다. 기다리는 동안 노래 한 곡 듣고 오죠. 잘 들어보세요. 투도어 시네마 클럽의 노래입니다. Changing of the Seasons.

장르 불문 생선물, 지금 들으신 노래는 투도어 시네마 클럽의 Changing of the Seasons 였습니다. 노래 듣기 전에 오늘의 생선물 주제를 발표했습니다. 내가 느낀 가을 신호는 무엇입니까? 아우 진짜 가을이구나 느꼈던 순간들, 저는 집에 들어가면 알 수 있어요. 집이 참 덥거든요, 여름에. 통유리로 돼 있어서. 그런데 요즘 딱 집에 들어가 보면 선선해요. 그러니까 에어컨을 안 누르게 돼요. 그것만 보더라도 야 이거 가을이구나. 라디오 퇴근할 때도 그렇고요. 밤 공기 참 좋죠. 김정원님. 밤이 되면 문 닫고 이불 덮고 잘 때요. 폭염 때는 상상도 못하던 일을 하게 돼서 좋다고. 열대야 너무 힘들었거든요. 맞습니다. 열대야 힘들었어요. 잘 견뎌내신 정원님께 치킨 보내드릴게요. 선선하게 양념치킨으로 드세요. 꼭 그러셔야 돼요. 7527님은 춤 두 글자 보내주셨습니다. 경청에 처음으로 문자 보내주셨는데 딱 두 글자. 그래도 기분 좋아야 되잖아요. 햄버거 보내드릴게요. 야, 두 글자로 햄버거를 가져가시다니. 이렇게 처음 오셨으니까 제가 또 이렇게 많이 챙겨드려야 된다라는 생각에. 1203님, 도서관에 갔더니 9월 독서의 날이라고. 작가와의 만남 프로그램을 진행한다라는 걸 보고 야, 가을이구나 생각하셨다고. 눈을 보면 초록초록했는데 황금뷰로 바뀌겠어요. 너무 좋다. 이거 뭐라 그러지? 이거 국어 시간에 배웠는데 이게 되게 시각적 심상 뭐 그러지 않아요? 그죠? 와우, 이분께도 뭐 드리고 싶은데요? 뭐 드릴까요? 햄버거 1203님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혜진님, 여름엔 8시에도 환했는데 요즘은 퇴근할 때 가로등이 켜지고 해가 짧아진 것 같다고. 맞습니다. 그런 거 봐도 이제 점점 그렇지 기온이 내려가고 있구나 생각이 들죠. 어처구니님, 저는 시원하고 청량한 여름 노래만 듣다가 따뜻하고 포근한 가을 노래가 듣고 싶어질 때 가을이 왔음을 실감한다고. 이러다가 금방 겨울이 오는 건 아닐지. 추위는 싫은데 말이죠. 맞아요. 우리나라 점점 가을이랑 봄이 짧아져서 이 행복한 시기가 참

3주 정도잖아요. 우리 앞으로 3주 정도 더 지나잖아요. 그러면 10월 넘잖아요. 한글날 가까이 되고 그러면 또 많이 추워져요. 조금만 더 길게 갔으면 좋겠네요. 홍연주님. 아침에 길을 가다가 땅콩빵과 호두빵을 사 먹었는데 기분 완전 좋아졌다고. 이불도 끈적이지 않고 보들보들한 느낌. 저도 느껴집니다. 영달늑 그림님. 하늘이 파래지는 걸 보면서 하늘이 높아지는 계절이 왔다고 느끼는 중이라고. 곧 하늘이 하얘지는 겨울이 오겠죠. 어머, 또 이분도 또 이렇게 막 표현력이 너무 좋아. 치킨 보내드릴게요. 빨간색 치킨 드세요. 원리님. 에어컨 리모컨을 벽에 걸어뒀어요. 이제 더 이상 쓸 일이 없다라는 신호죠. 이게 가장 큰 가을의 신호인 것 같습니다. 공감합니다. 김설미님은 프로 비염 러닝런, 맞아요. 이거 알러지성 비염 있으신 분들은 이거 계절 바뀔 때 이거 계속 옆에 휴지 갖다 놔야 돼요. 코가 간질간질하면서 재채기 나온 걸로. 비염러의 숙명 많이 공감됩니다. 저의 원래 네 분께 드리려고 그랬는데 이분은 저에게 햄버거 드릴게요. 햄버거 드시면서 햄버거 그 껍데기로 너무 이렇게 또 코 이렇게 푸시면 코가 또 이렇게 헐거든요. 그러니까 꼭 티슈로 환절기를 잘 이겨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당첨되신 분들 방송 끝난 후에 경청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게시판 확인하시고요. 주소와 연락처 꼭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바다님들의 질문에 생선님이 곧바로 대답해드리는 그 시간, 산지 직송 질문 맛집 준비해놓겠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1045 문자, 무료인 반디 앱 메시지 보내주시면 됩니다. 노래 듣고 오죠. 멜로망스의 부드러운 음색과 함께하는 사랑인가 봐 듣겠습니다.

자, 갓 건져올린 싱싱한 질문을 읽고 산지에서 곧바로 답변을 보내드리는 시간. 바다가 묻고 생선이 답한다. 산지 직송 질문 맛집. 생선님한테 궁금한 게 있으시다고요? 참지 말고 바로 물어보시면 됩니다. 산지직송 질문 맛집. 공부하다가 생긴 질문도 괜찮고요. 공부 얘기가 아니더라도 괜찮고요. 제가 요즘 뭐를 먹는지, 쉴 때는 뭘 하는지, 아니면 저의 생각은 어떤지, 그런 거를 물어보셔도 됩니다. 평소 어떤 생각을 하는지, 이런 가벼운 질문까지 모든 질문 다 받습니다. 저한테 궁금한 거 있으면 보내주시고요. 오늘 건져올린 질문, 아이고 무거워라, 8276님의 질문입니다. 성인 정치자입니다. 어릴 때부터 수학 공부를 놓고 지내다가 요즘 다시 시작해보려고 하는데요. 1차 방정식의 활용이 너무 어렵습니다. 문제를 풀다가 답이 안 나와서 막막할 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또 답지를 볼 때는 어떤 방식으로 봐야 수학 공부에 도움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1차 방정식의 활용. 그렇다면 지금 중학교 1학년 1학기 부분을 꺼내셨군요. 1차 방정식을 풀 줄 아십니까? 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흔히 얘기하는 이항이라는 걸 이용해서 양변에 똑같은 수를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나눌 수 있다라는, 그래도 등식은 여전히 성립한다라는, 단 0으로 나눌 수 없다라는 그 아름다운 성질을 이용해서 1차 방정식을 풀게 되죠. 하지만 우리는 첫 번째 벽을 만나게 됩니다. 1차 방정식의 활용. 속력이 나옵니다. 농도가 나옵니다. 일을 하게 됩니다. 혼자서 페인트칠을 하면 금방 끝났는데 둘이서 칠하면 몇 시간이 걸리고, 또 괜히 잘못 봐가지고 다르게 풀었다가 다르게 풉니다.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 소금에 관련된 거, 설탕에 관련된 거, 모든 활용 문제 가장 큰 핵심이 뭐냐? 식을 세우는데 어려움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식을 사람들은 머리를 써서 식을 세우는 걸로 착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문제를 읽으면 식이 세워집니다. 아닙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수학을 잘하는 사람만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8276님의 맨 처음에 해야 될 일, 식을요 숫자와 X 문자로 세울 생각을 하지 말고 한글로 세우시면 됩니다. 한글로 세우십시오. 그 말이 무슨 말인지는 제가 수업시간에 설명을 많이 하는데, 한글로 세워야 됩니다. 한글로. 그 한글로 세워져 있던 것을 천천히 숫자와 X를 이용해서 바꾸시면 되는데, 그 X는 맨 마지막에 문제에서 물어보는 것을 X라고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1단계 문제에서 물어보는 것을 X라고 두고, 2단계 한글로 식을 세운다. 한글로 식을 세우는 게 예를 들어서 이렇게 돼 있다 이거죠. 원가가 얼마로, 얼마인 휴대폰을 몇 개를 들여왔다. 정가는 원가에 30%의 이익을 붙여서 판매하려고 한다. 하지만 너무 비싼 나머지 잘 팔리지 않아서 나머지 것들을 20% 할인 판매를 하려고 한다. 정가를 얼마 이상으로 해야지, 몇 개 이상을 팔아야지 이익이 남긴가,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머리를 굴리라 그러니까 어려운 거예요. 그거를 그대로 한글로 쓰는 거지. 뭐야? 이익은 크거나 같다. 뭐보다 원가에, 내가 아까 뭐라 그랬죠? 정가에 30% 붙인다 그랬나? 판매 이익이 뭐보다 크거나 같다. 판매 이익은 판매 금액에서 원가를 뺀 거잖아요. 그거를 그대로만 바꿔주면 된다니까? 아우 답답하네. 칠판이 없어서 제가 특강을 할 수가 없네. 그리고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라는 거 딱 한 줄로. 그리고 농도는 소금의 비율이라는 거 딱 하나만 알면 되는데, 칠판 앞에서 다시 찾아

오늘의 저의 답변 마음에 드셨나요? 아, 칠판이 있어야 되는데, 칠판이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산지직송 질문 맛집은 평소 생선님에게 궁금했었던 것을 마음껏 꺼내놓는 시간. 평소 고민, 공부 고민도 좋고 일상이나 취향에 관련된 질문도 좋습니다. 사소해서 그냥 넘겼었던 궁금증까지 편하게 보내주시면 됩니다. 질문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1045 문자, 무료인 반디 앱도 좋고요. 유튜브 댓글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노래 듣고 와서 대한민국에서 두 번째로 유명한 남매를 모시겠습니다. 일단 들어봅시다. 노래는요, 엘리샤 키스의 노래 Girl on Fire 듣고 오겠습니다.

0: 지금부터 두 사람의 자존심을 건 토론 대결이 시작됩니다. 먼저 출사표를 던져주실 분 누구십니까?
1: 네, 땡절스의 리더 땡깡입니다. 우리 바다님들 혹시 알고 계셨을까요? 제가 땡절스의 리더라는...

0: 하는 거 저 은근 리더십 있거든요. 오늘 그 리더십 제대로 발휘해서 동생 진절미를 확실하게 설득하고 짓밟겠습니다.
1: 이어서 출사표를 던져주실 분은요.
2: 바나님들 아시죠? 제가 땡절스의 수익집은 6대4에서 6을 맡고 있다는 거.
0: 하!
2: 지분만 6이 아닙니다. 힘도 오빠보다 더 세거든요. 오늘
0: 인정.
2: 토론에서 그 파워 제대로 보여드리겠습니다.
1: 오늘은 누가 DJ 생선님을 설득해서 우승을 차지할지 두 분의 토론 실력 일단 들어봅시다. 땡절스의 카리스마 리더 땡깡님 어서 오십시오.
0: 안녕하세요. 불꽃 카리스마 땡깡입니다.
1: 불꽃 카리스마.
0: 네.
1: 오늘 핑크색 옷을 입고 오셨고요. 땡절스의 리더는 아니지만 실질적 리더. 수익집은 6대4에서 6을 차지하고 있는 진절미님 모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2: 안녕하세요. 불꽃 여동생 진절미입니다.
1: 불꽃 여동생 진절미님까지 두 분.
0: 그게 뭐야?
1: 함께 해 주십니다. 오, 이거 지금 약간 저거 저런 거 60분 토론 분위기인데요.
0: 그러게요.
1: 지금
0: 60분 토론 같네.
1: 그렇죠.
0: 네.
1: 가운데서 저는 정석희님 같습니까?
0: 정석희. 아 지금 이해했다. 네.
1: 네, 정석희님입니다.
0: 네. 약간 불어난 정석희님.
1: 불어난. 왜 오늘부터 공격하시죠? 들어오자마자 뚱뚱하다고.
0: 뚱뚱하진 않고 살이 찌셨다.
1: 우리 바다님들. 땡깡이 감히 저에게 살이 쪘다고 들어오면서. 네.
2: 근데 너무 보기 좋아요.
0: 좋으세요.
2: 네. 저는 너무 볼이
0: 네, 수척했었거든요.
1: 저는 수척한 게 좋거든요.
0: 헬피하세요. 아. 지금은 건강해 보이시고.
2: 네.
1: TH 발음 그렇게 다시 한번
0: healthy. healthy boy.
1: 해 한 다음에 L 발음은 하셔야죠. healthy.
0: 아, 그래요? healthy.
2: healthy.
1: 나 너무 싫다. 암튼 네. 대한민국에서 두 번째로 유명한 남매입니다. 첫 번째는
0: 우리가
1: 누구죠?
0: 왔다. 악뮤죠.
1: 악뮤.
0: 네.
1: 그다음에 두 번째는
0: 땡절스다.
1: 좋습니다. 진짜 슈퍼스타예요. 서울 패션 위크 2027 SS.
2: 와.
1: 스프링 썸머 서울 패션 위크에 다녀오셨습니까?
0: 네.
2: 네.
1: 이렇게 뼈 말라들은 그런데도 다녀옵니까?
2: 네, 저만 뼈 말라고. 여기는 뭐죠?
0: 저는 보거요.
1: 보거예요. 네, 아니 어쩌다가 거기를 이렇게 다녀오신 거예요?
0: 저희가 초대를 받았거든요.
1: 그러니까 어쩌다가
0: 받았냐면 네. 그 거기에 이제 메이크업 디렉터를 맡아주신 네. 리우님이라고 이제 예. 크리에이터 분이 계세요.
1: 예.
0: 그분이 저희를 이제 초대를 해주신 거예요.
1: 거기 이렇게 딱 런웨이 앞에서 이렇게 앉아가지고 봤어요?
0: 네. 네.
2: 완전 명당 자리 중간에서
1: 저는 한 번도 안 가봤는데 그 패션쇼 이렇게 딱 지나가다가 마음에 드는 옷을 있으면 곧바로 손 드는 거예요?
2: 아 그건 아니에요.
1: 그런 건 아니에요?
0: 그건 아니었어요.
2: 네.
1: 전 몰라서 진짜.
0: 저희 근데 그거는 약간 VIP VIP를 위한 쇼지 않을까요? 약간 명품관에서.
1: 근데 패션쇼의 목적이 뭐예요? 목적은 그 판매 아니에요? 아닌가? 난
0: 아,
1: 진짜
0: 판매보다는 아, 우리 이제 이런 거 낼 거다.
2: 이제 아, 신상으로, 이번 신상품이다.
0: 어, 신상품이다.
1: 아, 그러면 그 휴대폰 만든 다음에 이렇게 쫙 소개하는 것처럼.
0: 네.
1: 아,
2: 네 그쵸.
1: 그럼 디자이너 분들 여러분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렇게 모델 분들 지나가시고 막 이러는 거잖아요.
0: 그렇죠, 그렇죠.
1: 네. 어, 그걸 다 보셨구나.
0: 네, 다 봤습니다.
1: 재밌습니까?
2: 너무
0: 재밌더라고요.
2: 너무 웅장했어요.
1: 웅장해요?
2: 네.
1: 음악 소리도 크게 나고.
2: 네.
1: 와,
0: 좀 어이 없었던 게 예. 진절미는 자기가 예. 자꾸 저기 서고 싶다고.
2: 저는
1: 어, 충분히 쓸 수 있지.
2: 정말요? 아니,
0: 키도 네. 안 되는데.
1: 키가 왜 안 돼요?
0: 키 더 커야 돼요, 모델들은.
1: 165 정도 이상이면 돼요.
2: 어, 저 딱 165.
1: 그렇죠. 그럼 충분해요.
2: 네. 어,
0: 기가 찼습니다, 저는.
2: 꿈을 꾸고 왔어요.
1: 무슨 꿈을 꿨어요?
2: 그러니까 거기에 서고 싶다는 그 꿈을
1: 아이,
2: 가지고 돌아왔어요.
1: 네. 걸음걸이만 좀 연습하시면 돼요. 충분합니다.
0: 어쨌든 한국 브랜드라서
1: 예.
0: 또 이게 마음이 웅장하더라고요.
1: 마음이 웅장해지는
0: 가슴이 웅장하더라고요.
1: 가슴이 웅장한 거는 뭐 같은 이야기 네.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또 새벽에 놀이공원을 통째로 빌려가지고 두 분이서 웬일이에요 정말.
2: 저희가 빌린 건 아니고요.
1: 예.
2: 이제 크리에이터 회사에서
1: 예.
2: 이제 거의 우리나라의 크리에이터를 800명 정도? 네, 다수의 크리에이터 분들을 불러주셔서.
1: 아니 근데 제가 800명 안에 안 들어요?
0: 크리에이터가 아니시니까.
1: 아, 크리에이터죠 저.
0: 아니에요. 직접 편집하진 않으시잖아요.
2: 맞아요.
1: 아 편집을 해야 됩니까?
0: 네.
2: 네.
1: 아 그럼 아닙니다.
0: 근데 미미미누는 누님은 오셨던데.
1: 그쵸?
0: 네. 네.
1: 오이씨.
2: 미미미누님은 직접 편집 안 하실까요?
1: 직접 편집 안 해요.
0: 안 하시나?
2: 직접 거기 업로드는 직원분, 하실 것 같아요.
1: 직원분들 거기서

0: 하시는.
1: 진짜 업로드 안 하시죠?
2: 안 하시잖아요.
3: 업로드도 지금 저랑 똑같은데 우리 저도 그 담당 직원분이 올려주시는데.
1: 아 근데 보통 또 그 미미미누님은 춤도 추시는 거 올리시잖아요.
3: 저는 노래도 하잖아요.
1: 아 노래 올리세요?
3: 오 노래 올리죠.
1: 오 그러면 다음에 제가 끼워 팔기로 제가 정승재 크리에이터님도 이렇게 가고 싶다고 끼워 팔게 해드리겠습니다.
3: 제가 땡깡님 소개로 가긴 싫습니다.
1: 오 열받아.
3: 농담이었고요. 네. 대란 민국이 사랑하는 남매 한 달 만에 또 젊이님 와주셨어요. 너무 반갑습니다.
2: 네 반갑습니다.
3: 이전과는 좀 다른 느낌으로 오늘부터는 뭐 할 거냐면 토론 대결을 펼칠 겁니다.
2: 그래서 자리를 그냥, 이렇게 앉은 거죠?
3: 맞아요. 그래서 저는 정석희의 역할 네. 그리고 이분과 이분은 서로 반대되는 입장을 서로 주장해 주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본격적인 오늘의 우승자를 가리는 대결은 네. 2부에서 하게 될 거고요. 1부에서는 맛보기입니다. 서로의 탐색전이라고 볼 수 있죠. 아, 이 사람이 이쪽은 약하구나. 이쪽이 좀 강하구나라는 네. 탐색전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릴 거고요. 네. 처음에는 30초씩 상대방이 끼어들 수 없는 30초씩의 고유한 시간을 드릴 테니까 너무 빠르게 얘기하지 않아도 돼요. 30초 안에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천천히 얘기하셔도 되고 할 얘기가 많다 싶으면 좀 빠르게 얘기하셔도 되고 그 30초가 지난 후에 우리 바다님들의 의견도 들으면서 자유토론을 하게 될 텐데 그럴 때는 상대방에게 공격을 하셔도 됩니다. 예를 들어서 당신이 이렇게 얘기했는데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거기에 대해서 네. 답변을 해봐라. 이렇게 서로가 주장하는 것들을 반박하실 수 있고 중간에 말을 끊으셔도 되고 물리적으로 좀 다투게 되면 제가 개입을 하겠습니다. 네. 물리적으로만 다투지 않는다면 그리고 한국교육방송공사의 방송심의에 걸리지 않을 그런 단어만 사용하실 수 있으시다면 네. 제가 가급적으로 중간에 개입은 하지 않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왜요? 저는 정석희니까요.
1: 정석희님.
3: 그러니까요.
1: 불어난 정석희님.
3: 불어난.
1: 화내지 마시고요.
3: 지금 살짝 올라왔습니다. 네.
1: 컴다운 하십시오.
3: 컴다운이 아니라 캄다운. 엘은 누구냐서 캄이라.
1: 짜증나.
3: 캄다운. 컴다운.
1: 와서 앉아. 와서 앉아. 컴다운.
3: 그러니까요.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 네? 한번 주제를 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제는요. 뭘로 한번 가볼까? 일단은 이길 자신 있는지 모처 한번 볼까요? 우리 땡깡님이 네. 저번 주에 지아나님에게 2-0 완패를 했습니다. 몸풀기에서도 지고 와우. 2부 본격적인 대결에서 졌습니다. 네. 혹시 보셨습니까?
2: 못 봤습니다.
3: 못 봤습니까? 네. 오늘 그러면 이 친오빠인 네. 땡깡님을 이길 자신이 있으십니까?
2: 너무 이길 자신 있고요.
3: 평상시에 말싸움을 하십니까 집에서?
2: 네.
3: 그럼 누가 이깁니까?
2: 하면은 제가 이기는 편이죠.
3: 그러면 뭐? 땡깡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 쟤는 우겨요. 제가 맞는 말을 하고 예. 약간 우기는 스타일입니다. 진절미는.
2: 근데 우겨서 이긴 것도 이긴 거 아닌가요?
3: 우겨서 이긴 것도 이긴 거고요. 네.
1: 거기에 근데 어떤 모든... 신이 있다면 예. 신이 봤을 땐 제가 이겼다고 생각하실 거예요.
3: 그 신이 신의 역할을 제가
1: 네, 하는 오늘 불어난 정석희님께서
3: 솔로몬 솔로 불어난 네. 지금 현재 2-0입니다
1: 왜요? 저 아무것도 불어난,
3: 이렇게 사회자를 조롱하는 멘트는 네.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1: 알겠습니다.
3: 오늘의 주제를 지금부터 발표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빠밤. 잘 들어보시죠. 네. 빠밤은 저희 감독님께서 틀어주실 겁니다.
2: 감사합니다.
3: 빠밤 자제해 주시고요.
2: 죄송합니다.
3: 남녀 사이에 우정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그렇습니다. 저는 최첨단 AI를 거치지 않고 우리는 인간이 직접 감독님이 누르십니다.
1: 좋아요.
3: 빠밤 사운드.
1: 요즘 같은 시대에 보기 그렇습니다. 드문 광경입니다.
3: 네. 그렇습니다. 토론 들어가기 전에 두 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남녀 사이에 우정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2: 저는 예.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1: 오, 그렇죠.
3: 진짜로?
2: 네.
3: 왜요?
2: 지금 30초 시작된 건가요?
3: 아닙니다. 아닙니다.
2: 지금 막
3: 그러면
2: 올라오네요.
3: 그 남사친이 네. 있습니까? 우정으로만
2: 남사친이 있죠, 있죠.
3: 안 사귀는데 친한.
2: 네, 있죠.
3: 있죠.
1: 네. 있네.
3: 그게 전혀 남자로서 느껴지지 않아서 그렇죠.
2: 아니요, 아니요. 불가능하다.
3: 불가능하다.
2: 네, 제가
3: 느껴진다.
2: 네. 제가 느껴지던 그 상대가 느껴지던 남녀 사이에 친구는

0: 없다.
1: 아.
0: 그러니까 있죠. 근데 위장입니다, 그건.
1: 둘 중에 한 명은 좋아한다.
0: 네, 둘 중에 한 명이라도 마음이 있을
1: 오,
0: 수 있다.
1: 땡땡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2: 저는 가능하다입니다. 친구 가능하다.
1: 가능하다?
2: 네. 네네.
1: 지금까지 그렇게 친구의 감정만 있는
2: 네.
1: 여자의 감정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친구가 있으셨습니까?
2: 있어요.
1: 전혀 느끼지 못합니까? 친척 아니고
2: 네.
1: 피가 한 방울도 섞이지 않았는데 도저히 여자로서의 느낌이 오지 않는 그런데 친합니까?
2: 네, 친구 완전 친구 있습니다.
1: 그런데 완전히 친구입니까? 네. 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서로가 반박하셔도 되는데 일단 네. 30초씩 오늘 심판은 정석희인 저이기 때문에 저를 설득해 주셔야 됩니다.
0: 네.
1: 물론 바다님들도 설득해 주셔야 되고요.
0: 네, 자신 있습니다.
1: 30초씩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절미님은 남녀 사이에 친구는 불가능하다. 그리고 네. 땡깡님은 남녀 사이에도 친구는 충분히 가능하다.
3: 가능하다.
1: 이렇게 입장이 갈렸습니다. 30초씩 시간을 먼저 드리도록 하죠. 땡깡님 준비되셨습니까?
2: 준비됐습니다.
1: 땡깡님부터 30초를 드릴 거고요. 신호에 째깍째깍 소리가 나면
2: 네.
1: 그때부터 시작해
2: 아,
1: 주시면
2: 떨려, 소리
1: 됩니다.
2: 들으면.
1: 초식에 네. 지금부터 들어갑니다.
2: 자, 일단 사람은 누구나 친구가 가능하고요. 자, 멘토가 될 수 있습니다. 서로의. 왜냐면 이성이 같은 동성끼리는 편협된 의견을 주고받을 수도 있는데 이성끼리 친구가 된다면 약간 다양한 의견, 서로가 못 보는 의견도 주고받을 수 있어서 서로의 멘토가 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저희 부모님만 보셔도 진절미님
0: 네.
2: 친구들이 많지 않습니까?
0: 네,
2: 우리 엄마도 남자인 사람 친구가 있고 그리고 우리 아빠도 여자인 사람 친구가 있고요. 그리고 저도 하이디라오를 다니는 친구가 있습니다.
0: 그만하세요.
1: 여기까지입니다.
2: 왜 나 폭탄 안 터졌는데 말 막아.
1: 여기까지입니다. 자,
0: 여기까지 끝났길래요.
1: 지금 그러면 자연스럽게 가족을 걸고 왔거든요.
0: 네.
1: 엄마도 남사친이 있고
2: 네.
1: 아빠도 여사친이 있다.
0: 아,
1: 그렇게 되면 우리 젊이님이 주장하셨던 엄마는 남사친과 둘 중에 한 명은 반드시 누굴 좋아한다는 얘기를 해주신 건데 그거부터 반박을 해주셔야 될 것
2: 그러니까
1: 같습니다.
2: 그거 반박해야 돼.
1: 이러다가
0: 지금
1: 큰일
0: 반박해도
1: 나겠습니다.
0: 되는 거예요?
2: 아니, 네
1: 아니
2: 시간.
1: 30초 동안 일단은 시간을 드릴 거고요.
0: 아,
1: 30초 동안 하고 싶은 이야기 있으면 하시고요.
0: 네네.
1: 나중에
2: 뭐 반박을
1: 반박하셔도 됩니다.
0: 네.
1: 그렇다면 진절미님의 의견 남녀 사이에는 친구가 있을 수 없다라는 의견 30초 시작합니다.
0: 남녀 사이에 우정이 불가능한 이유는요. 일단은 친구 관계에서
2: 네.
0: 이제 한 명이라도 그 애인이 생긴다? 그러면은 친구가 불가능합니까? 하죠. 하지 못하죠.
2: 왜요? 친구가 되죠.
0: 못하죠. 못
2: 친구죠.
0: 만납니다. 일단은 친구 사이를 끝난 겁니다. 그거는.
2: 아, 네.
0: 그래서 만날 수 없고요. 고민 상담을 쉽게 할 수 없습니다.
2: 그쵸?
0: 그리고 아까 반박 들어가겠습니다. 엄마
2: 네.
0: 아빠가 결혼을 하셨잖아요.
2: 네.
0: 그래서 저는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이 하고요. 커플이 아닙니다. 그래서 결혼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리고 저희
2: 소리예요?
0: 엄마 아빠도 고등학교 때 친구였습니다.
2: 아, 그 말을 하신 거구나.
0: 고등학교 때 친구였습니다.
1: 친구였는데
0: 네.
1: 그때는 서로가 친구라고 우겼지만
0: 네.
1: 결국은 결혼까지 했다라는.
0: 맞아요.
1: 이렇게 되면 태도 점수도 2대 0이고 현재 반박 점수도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2: 왜요?
1: 엄마 아빠 사이가 친구였는데
0: 맞아요.
1: 결국은 결혼하지 않았느냐라는 게
2: 그런데
1: 그쵸? 예
2: 이제 그런데. 반박해도 되나요?
1: 반박하십시오.
2: 그 결혼하면
1: 예.
2: 이제 연락도 못 하고 못 만난다
0: 네.
2: 친구가 있어도 끊긴다라고
0: 네.
2: 하셨잖아요.
0: 네네네.
2: 근데 저희 엄마 아빠만 봐도 그 같은 고교 출신들 친구들을 많이 만나고 연락하지 않습니까?
0: 그거는 한 번씩 보지 않습니까? 거의 1년에 한 번 정도 꼴입니다.
2: 그렇죠. 1년에 한 번.
0: 근데 친구
2: 그렇죠 친구죠.
0: 그게 친구인가요?
2: 친구의 기준이 그럴 수도 있는 거죠.
0: 그리고 사실 결혼이랑 다른 것 같아요.
1: 여기서 그러니까, 저의 질문 하나 들어갑니다.
2: 네.
1: 엄마의 친구,
2: 네.
1: 아빠의 친구가
2: 네.
1: 동창회에서 모임에서 만납니까? 단둘이도 만납니까?
0: 그거 잘 모르겠어요.
2: 단둘이는 안 만나는 것 같긴 한가?
0: 그렇죠.
1: 단둘이 만나야지 친구 아닙니까? 그러니까 단둘이는 못 만나고 다 같이 만난다라는 얘기는 친구는 될 수 없다라는 거에 반증인 것 같은데
0: 맞습니다. 같은데요. 맞습니다.
1: 단둘이서 만나서 밥도 먹고 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게 가능하냐 불가능하냐. 그런데 젊이님은

0: 단 둘이서 시간을 보내더라도 왜 네. 어차피 같은 동성 친구끼리는 단둘이 시간 보내는 게 자연스러운 현상이기 네, 때문에 이게 남녀 사이에도 단둘이 만나서 네. 이렇게 시간을 보낼 수 있더라도 분명히 둘 중에 한 명은 마음을 품고 그렇죠.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 근데 저, 제가 여사친이 있는데 예? 저는 그런 사이가 아닙니다. 저 제 친구랑은
0: 제 친구랑은 둘이서 밥 먹습니까?
1: 둘이서 밥 먹고요. 허거 먹는 사이입니다.
2: 그건 땡깡이라서 그런 거 아닙니까?
1: 저 어릴 때부터 친구였는데요. 중학생 때부터.
0: 허거를 먹습니까?
1: 네. 같이? 허거 먹는 둘이서? 사이입니다. 둘이서? 네네네.
0: 그 이 상황에서는 네. 그러면 진절미님은 둘 중에 한 명은 좋아한다.
1: 네. 아니요.
0: 그분이 여자로서 전혀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1: 네.
2: 저는 그러니까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에요.
0: 어? 지금 한 발 물러섰습니다.
2: 아니 아니요. 가능성이 있다.
0: 어떤 가능성 얘기하시는 거예요?
2: 둘 중에 한 명이라도 마음을 품고 있는데 모르는 겁니다. 저거는.
0: 아, 그러니까
2: 위장을 할 수 있다.
1: 왜 저래?
0: 둘 중에 한 명은 마음을 네. 품고 있을 가능성이 아니
2: 높다.
0: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네. 가능성이
2: 그러니까
0: 높다는
2: 아닌 거죠.
0: 가능성이 그러니까 한 명. 근데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은 수학적으로 네. 두 명 다 이성으로 느끼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시는 겁니까?
2: 아니죠. 가능성이 그러면, 매우 높기 때문에 언제라도 그 생각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0: 아, 잠재된.
2: 네, 잠재된.
0: 잠재된. 지금 당장은 그게 아니더라도 네. 한 사람이 갑자기 관심을 보인다던가
2: 그렇죠.
0: 갑자기 머리를 귀엽네 이러면 갑자기 왜 설레지?
2: 맞아요.
0: 이럴 수 있다라는
2: 그렇습니다.
0: 얘기죠.
2: 그렇습니다.
0: 어허.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까?
1: 아니요, 그렇지 않죠. 친구 사이인데 선을 넘지 말아야죠.
0: 자!
1: 왜 선을 넘습니까?
0: 일단 선을 넘느냐 안 넘느냐를 듣기 전에 우리 네. 바다님들의 의견도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땡깡님의 의견, 남녀 사이에 우정은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진절미님, 분명히 발전될 가능성은 언제나 있는 거고 서로가 숨기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절미님의 의견. 어느 쪽을 바다님들은 공감이 되시는지를 남겨주시면 되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1045 문자, 무료인 반디엠 메시지, 유튜브 댓글로 남겨주시면 됩니다. 민정님이 생선님 질문이 예리한데요. 여러분들은 정석희와 함께하는 토론을 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NCT 드림의 노래,
1: 나 이 노래 진짜 좋아해요.
0: 프렌드 듣고 토론 이어집니다. Best friend.

0: NCT 드림의 Best Friend 듣고 왔습니다. 노래 듣기 전에 땡깡님과 진절미님의 몸풀기 토론이 벌어졌었습니다. 남녀 사이에 친구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땡깡님과 둘 중에 한 명은 마음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훨씬 더 높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없다. 겉으로는 그렇지만 언제든지 발전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진절미님. 여기서 저는 이렇게 한번 묻습니다. 땡깡님.
1: 네.
0: 남자랑 여자랑 친구인 것도
1: 네.
0: 남자랑 남자가 친구인 것도
1: 네.
0: 여자와 여자가 친구인 것도
1: 네.
0: 서로에게 좋은 감정은 있겠죠.
1: 그렇죠? 네.
0: 좋으니까 만나겠죠.
1: 네.
0: 그러면 남자와 여자가 친구더라도
1: 네.
0: 서로 좋은 감정은 가지고 있겠죠.
1: 네.
0: 좋으니까 그렇겠죠.
1: 그렇죠. 좋죠.
0: 그럼 뭐든 다 할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남녀이기 때문에 할 수 없는 건 있습니까?
1: 남녀이기 때문에 할 수 없는 건 있죠.
0: 여행을 같이 간다거나 그런 것도 다 가능합니까?
1: 아, 근데 여행은 같이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0: 여행 같이 갈 수 있어요.
2: 같이 갈 수 있다고요?
1: 네네.
0: 같이 갈 수 있구나.
1: 근데 방만 따로 잡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0: 그렇게 생각하시는구나. 네. 진절미님은 그건 아예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하시죠?
2: 네, 저는 불가능한.
0: 근데 남녀 사이에 같이 여행을 가는 거는 주위에서 되게 뭐라 그럴 것 같기도 하고 그러네요. 맞아요.
1: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런 의식이나 그런 시선이나
0: 예.
1: 또 저도 약간 굳이라는 생각은 있긴 해요.
2: 왜 네. 친구랑 굳이 여행을 안 갑니까?
0: 정장군님은
2: 친구가 맞습니까 그게?
0: 정장군님은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친구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인간적인 호감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나중에 수틀리면 고백을 네. 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2: 맞죠.
1: 무슨 말이야.
2: 네.
0: 그러니까 호감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데 남녀의 호감과 남남의 호감과 여여의 호감은 다른 종류일 수밖에 없다라는 표현을
2: 맞아요.
0: 하고 계시는 거고요. 7256님은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대학교 때부터 친한 남사친이 있는데 서로 연애 상담도 하고 밥도 자주 먹거든요. 그런데 한 번도 이성으로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오히려 너무 오래 알아서 가족 같은 느낌이라고. 남녀라고 무조건 감정이 생기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라고. 그런데 이 의견에서 지금 절미님의 주장한 것은
2: 네.
0: 이 의견이었습니다.
2: 네.
0: 둘이 친구더라도 한 명은 감정이 없을 수 있지만 한 명은 감정이 있기 때문에 친구 관계가 유지된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2: 유지 안 된다.
0: 유지가 될 수. 그러니까 그 친구 관계가 유지된다라는 이야기는
2: 네.
0: 분명히 한 명이라도 이성적인 감정이 있을 거라는 거죠.
1: 그렇지. 넌 그렇게 네네네. 말했잖아.
0: 그러면 맞습니다. 둘 중에 한 명은 감정이 없을 가능성도 생각하십니까?
2: 둘 중에 한 명이 감정이
0: 아예 없을 수 있습니까?
2: 네. 아예 없을 수 있죠.
0: 그러면 그러니까. 동시에 감정이 없을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수학적으로.
2: 아니죠. 둘 중에 한
0: 아닙니까?
2: 명은 있다는 거죠.
0: 왜요?
2: 둘 중에 한 명은 있습니다.
0: 몸풀기 토론은
2: 그러니까 친구가
0: 땡깡님 팬이 저희는 2부로 넘어갑니다.
1: 그래.

0: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1: 고수익에 원금 보장?
2: 적중률 100%?
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3: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0: 공익광고협의회.
4: EBS 캠페인 피싱 사기 예방하기. 보이스 피싱, 문자 피싱, 개인정보를 찾아 사기치는 범죄. 어떻게 주의해야 할까요? 첫째, 정부나 금융기관 이름을 밝히며 개인정보를 캐묻고 자금 이체를 원하는 전화가 오면 의심해보세요. 채용, 대출 등을 이유로 계좌번호와 계좌 비밀번호를 요구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둘째, 모르는 번호로 택배가 배송됐거나 이벤트에 당첨됐다며 링크를 클릭하라는 문자가 오면 의심해보세요. 해킹 앱이 깔리거나 소액 결제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피싱 사기 피해 신고는 112, 피싱 사기 문의 및 상담은 1332. 잊지 마세요.

0: 그런 경험 있으신가요? 유난히 지치고 마음이 힘든 날, 책 속 한 줄의 문장이 나를 위로하는 것 같은 경험, 짧은 노래 가사 한 줄이 나를 응원하는 것 같은 순간, 책과 음악 그리고 이야기가 있는 곳, 윤고은의 EBS 북카페, 매일 낮 12시, 저녁 8시에 여러분을 만납니다.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0: 청소년 소통 프로젝트 정승재의 경청.
1: EBS 청소년 소통 프로젝트 경청 2부 시작했습니다. 저는 DJ 생선님 정승재. 오늘은 정석희의 역할을 하고 있고요. 제 옆에 앉아 계시는 두 분 누구시죠?
2: 네, 저는 불꽃 카리스마 땡깡입니다.
3: 저는 불꽃 여동생 진절미입니다.
1: 예, 진절미님과 땡깡님, 땡깡님과 진절미님의 1부 대결. 아까 1부 우승자 발표하느라고 끝곡을 소개하지 못했어요. 버지니아 투 베가스의 노래 What Are We라는 그 곡을 들으면서 2부로 건너왔고요. 왜 제가 땡깡님을 우승자로 선정을 했냐면
2: 네?
1: 반박을 하지 못하셨습니다.
2: 맞아요.
1: 그러니까 이런 얘기였었죠. 둘 중에 한 명은 아무런

0: 이성적인 감정을 못 느끼고 네. 나머지 한 명은 무조건 느낄 것이다 라는 네. 가설이셨는데 네. 그게 참이려면 네. 두 명 모두 다 느끼지 못하는 것도 참이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1: 근데 두 명 다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0: 맞습니다. 네. 두 명 다 느낄 수도 있고 네. 두 명 다 안 느낄 수도 있지 않습니까?
1: 네.
0: 그러면 남녀 사이에 친구도 될 수 있고 친구가 아닐 수도 있다. 그걸 한마디로 얘기하면 남녀 사이에도 친구가 될 수 있다라는 논리이기 때문에.
1: 근데 그쵸. 있죠. 그 상황에는.
0: 있죠.
1: 네. 그런데
0: 그래서 지셨습니다.
2: 반박은 네, 2탄에서 그것만, 하세요.
1: 네, 그것만 들으면 그렇습니다.
0: 그렇습니다.
2: 그래서 우겨요 저렇게.
0: 네. 어, 그렇습니다. 1부에
2: 지가 증거를 용납을 안 해.
0: 아, 이제부터 이기시면 됩니다. 네네네. 연습 게임이었습니다.
2: 좀 네. 이겨 봐라.
0: 예. 김민정 님. 거기서 계속 이게 말아 저렇다니까. 어, 이거 좋지 않습니다.
1: 지금 굉장히 지금 이 태도가 자리가 마음에 안 들어요. 어, 마주보는 이게
0: 아, 마주보기도 싫습니다. 마주보기도 싫어요.
2: 네, 진짜 죄송한데 마이크에 얼굴을 갖다 대세요. 안 보고 싶으니까 숨 숨으세요. 마이크 뒤로.
1: 당신은 마이크에 얼굴이 가려지지가 않네요. 저는 가려지기라도 하거든요. 기분이 매우 나쁘네요. 네.
0: 기분이 나쁜 두 분과 함께하고 있는 아름다운 월요일 밤 9월 14일 경청 2부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퇴근하고 왔던 열띤 토론이 벌어졌네요. 김민정님. 루리님은 남에게 토론이라니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민정님은 방금 그 토론이 몸풀기였다고요? 엄청 재밌었는데 그럼 진짜 토론은 얼마나 재밌게 하시려고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두 분의 본게임 진짜 토론이 시작되고요.
2: 두근두근.
0: 우승자에게는 엄청난 혜택이 있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면서 준비되셨습니까?
2: 네. 네.
0: 최종 우승자를 가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토론 대결 시작해보겠습니다. 이번 주제는 상황극으로 만나보겠습니다.
2: 네.
3: 절미야, 식당 도착하려면 아직 멀었어.
4: 오빠 다 왔어. 저기 사람들 줄 서 있는데 있잖아, 저기 생생회가 그렇게 맛있대.
3: 뭐야, 줄이 엄청 긴데? 우리 오늘 먹을 수 있겠어?
4: 예상 대기시간 보니까 60분이래. 1시간만 기다리면 돼.
3: 1시간? 나 지금 너무 배고파서 1시간은 못 기다려.
0: 아유, 저기 학생들, 우리 집에 생새우에도 팔아요. 아, 여기 와서 먹고 와. 뭐하러 1시간을 기다려. 내가 진짜 맛있게 해준대. 아유 정말.
2: 야, 옆집에서도 생새우에 판대. 우리 그냥 저기 가자.
4: 아니 우리 저 맛집 가보려고 여기까지 왔잖아. 이왕 온 거 기다렸다가 먹자.
3: 1시간은 어떻게 기다려? 아, 그리고 사장님이 맛있게 해준다시잖아. 그냥 저기서 먹고 가자.
0: 아유 걱정할 거 없어. 여기 그냥 우리 집에 오잖아. 그러면 야, 저 집이 방송 타가지고 저렇지 우리 집 진짜 맛있어요. 원래 여기가 손님이 더 많았다니까.
3: 야, 사장님이 그렇대잖아. 그냥 저기로 가자.
4: 아 싫어. 모처럼 여기까지 왔는데 난 그냥 기다렸다가 맛집 가서 먹을래.
0: 토론 주제가 발표되었습니다. 우와. 소문난 맛집을 갔는데 1시간을 기다려야 먹을 수 있어. 1시간을 기다리겠다 vs 바로 옆집은 지금 당장 먹을 수 있는데 웨이팅이 없는 옆집으로 간다. 어떤 게 좋을까요?
2: 놀래요.
0: 주제를 이해하셨습니까?
2: 네. 이해했습니다.
0: 1시간 당연히 기다려야 된다와 그냥 옆집에서 먹으면 된다 였어요. 네. 생새우회 두 분 좋아하시죠? 얼마 전에 먹방 찍으셨던데.
2: 맞아요. 네.
0: 그쵸?
2: 엄청 맛있더라고요.
1: 생새우.
0: 그것 좀 막 비리거나 그러진 않아요?
2: 전혀 없고요.
1: 많습니다.
2: 달큰해요.
1: 네.
0: 달큰이 뭡니까?
2: 달콤?
1: 큰은 아닌 것 같은데.
2: 크고 달콤. 달콤하고 큰.
0: 달콤하고 큰 거를 달큰이라고 얘기해요. 네. 맵고 큰 거는 매큰 이렇게 얘기하고요.
2: 큰. 얼큰. 맵고 얼큰한 거죠.
0: 진짜 정말 네. 할 말이 없습니다. 맛집 다니는 거 두 분은 좋아하세요? 절미님은요?
1: 네, 저는 완전 좋아하고요.
0: 완전 좋아하고.
2: 저도요.
0: 맛집 네. 몇 시간 기다려본 적 있다?
2: 저는 기다려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0: 기다려본 적 네. 없고 몇 시간 기다려본
1: 저는 있어요. 한 시간... 아, 두 시간?
0: 야, 그럼 벌써 네. 어느 주장을 할지가 보이네요.
2: 그러네요.
0: 땡깡님은 어떤 주장을 선택하시겠습니까?

0: 저의 주장은 웨이팅 없는 옆집으로 간다.
1: 옆집으로 간다. 보통 남자들이 그러죠 뭐. 네. 야, 어차피 몸에 들어가면 똑같아.
0: 그 맛이 그 맛이요.
1: 어, 그 맛이 그 맛이요. 이런 얘기하죠. 젊이님은요?
2: 저는 웨이팅을 선택하고 맛집을 택하겠습니다.
1: 웨이팅을 선택하도록 하겠다. 네. 맛집을 무조건 기다려서라도 간다. 네. 1시간 정도면 충분하다. 2시간도 나는 기다린 적이 있다.
2: 네, 그렇습니다.
1: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 입장이 다행스럽게도 갈렸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본 게임, 본격적인 토론은 진절미님부터 네. 30초를 드리도록 할 테니까 네. 편안하게 주장을 펼치시면 됩니다. 네. 준비되셨으면 시작해볼까요?
2: 네.
1: 준비되셨습니까?
2: 됐습니다.
1: 초식에 드립니다.
2: 보통은 맛집이라고 하면은 그 옆에 원조가 아닌 다른 맛집들이 있어요. 그래서 맛이 변질됐거나 따라하는 집이기 때문에 그 맛집을 선택해서 거기서만 먹일 수 있는 맛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원조를 택해야 되고요. 요즘에는 캣땡 테이블이라고 예. 이제 어플이 나와 있어서요. 예. 1시간, 2시간을 다 서서 기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알림이 오면은 찾아가면 되기 때문에 그 시간에 이제 다른 컨텐츠를 또 볼 수 있는 것들이 많아서 이득입니다.
1: 여기에서의 핵심. 예전처럼 줄 서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네. 어차피 알림이 오기 때문에 지금 앞에 대기팀 3명 남았습니다. 2명 남았습니다. 이게 나오기 네. 때문에 분명히 생새우회면 바닷가일 거고 바닷가 네. 가서 사진 찍고 충분히 즐기다가
2: 그렇죠.
1: 아니면 카페에 들어가서 같이 수다 네. 떨다가 네. 시간 되면 가면 되는데
2: 네.
1: 바닷가지 가가지고 왜 옆집을 가냐 라는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2: 네.
1: 지금 몹시 긴장하고 있는 땡깡님 괜찮으십니까?
0: 괜찮습니다.
1: 아주 설득력 있는 30초를 성공적으로 보내셨습니다.
0: 네.
1: 그렇다면 땡깡님의 반격 네. 지금부터 30초 준비되셨습니까?
0: 준비됐다요.
1: 지금부터 30초 드립니다.
0: 자, 옆에 따라하는 원조가 있다고 그러니까 원조 옆에 따라하는 곳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2: 네.
0: 근데 신당동 떡볶이집만 가도 그 주변에 이제 많은 매장들이 있는데 거기가 동시에 다 잘 돼요. 한 곳만 잘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캣땡 테이블 거기가요.
2: 네.
0: 횟집 같은 데는 없어요. 그래서
2: 있어요.
0: 없어요. 그래가지고 가시면 없어요. 그래서 저렇게 우겨요. 그래가지고 그 줄을 설 때 너무 덥거나 대기 공간이 잘 마련되어 있지 않을 수 있어서 너무 힘들고 진이 빠져서 밥 먹을 때 진 빠져서 처져요. 그리고 우리가 가지 말아야 돼요.
2: 왜 가지 말아야 되죠?
1: 우리 땡땡님의 얘기는 횟집.
2: 네.
1: 횟집에는 그 테이블 앱이 안 되기 때문에 줄 서서 기다려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특수 상황 신당역에 가면 네. 떡볶이집이 다 맛있다.
0: 네.
1: 어차피 사람이 다 많으니까 평준화 되어 있다.
0: 되어 있습니다.
1: 그렇게 되어 있다라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0: 네.
1: 그렇다면 저는 땡깡님에게 하나만 여쭙습니다.
0: 네.
1: 모든 맛집 스팟이 네. 평준화되어 있다고 확신하십니까? 아니면 신당역에만 한정된 이야기입니까?
0: 저는요.
2: 한정이지.
0: 그러니까 한정이 되어 있을 순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래서 제가 근거를 좀 더 붙였잖아요. 다른 곳에 가도 대기 공간이 협소할 수 있다.
1: 그러면 횟집이 아니라고 하고
0: 네.
1: 그러면 고깃집입니다.
0: 네.
1: 고깃집이요.
0: 네.
1: 여기는 테이블 있습니다. 앱 사용할 수 있습니다.
0: 네.
1: 어떻게 반박하시겠습니까?
0: 거기는요 일단 그 시간에 그 대기할 시간에 빨리 그냥 옆에서 먹고 카페 옆에 좀 좋은 카페를 가서 좀 더 시간을 즐길 수 있는 거죠.
1: 카페에서 네. 시간 즐기고 돌아오면 안 됩니까?
2: 그러니까요.
0: 왜냐면 배가 불러요. 뭘 마시고 오잖아요. 배가 찹니다.
1: 카페에서 그러면
2: 얼마나 드시는 거예요?
0: 카페에서 물 한 잔 마셔도 배가 차요.
2: 무슨 물 먹는다고 배부릅니까?
0: 저 같은 소식자들은 그러면, 배가 차요.
1: 그러면
2: 식당에서
1: 물을 한 모금도 안 드십니까?
0: 식당에서요?
1: 예.
0: 물 마시죠.
1: 그러면 배 차는데 어떻게 맞아. 식사를 하십니까?
0: 그렇지만 제가요 고기를 먹기 전에는 마시지 않습니다.
2: 거짓말! 거짓말입니다!
1: 야, 이건 뭐 거의 끝난 것 같습니다. 거의 반박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소문나

0: 맛집을 찾아갔는데 한 시간을 기다려야 먹을 수 있다. 진절미님 당연히 기다린다.
1: 네.
0: 땡깡님 물만 마셔도 배가 부른 나의 체질상.
2: 너무
1: 먹지 마세요 이제.
2: 너무 똑똑한 중개자가 있어서. 네.

0: 갈까?
1: 어딜 가죠? 갑자기 갈까라는 목소리와 함께
2: 죄송합니다.
1: 제가 2PM에 어떡하죠?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2AM 관계자분들께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2AM의 어떡하죠? 라는 노래를 들었고요. 달큰하다라는 말을 네. 우리 조금 전에 땡깡님이 쓰셔가지고 네. 달고 뭐라 그랬죠? 크다?
2: 달콤함이 큰
1: 저희가 또 한국교육방송공사의 방송이 아니겠습니까?
2: 그렇죠.
1: 그래서 정확한 뜻을 말씀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달큰하다라는 말은 꽤 달거나 기분 좋게 달콤한 맛 또는 냄새가 나다라는 뜻으로 달콤하다라는 말보다는 조금 구수하고 은은한 느낌을 표현할 때 예를 들어서 양파를 볶으니까 야 좀 달큰한 냄새가 난다 이런 느낌 은은한
2: 달큰해
1: 느낌.
2: 진짜
1: 야 이거 국물이 달큰하다 이런 느낌 그럴 때 쓰이는
2: 진짜 달큰한 것 같아요.
0: 저기요 먹었어 지금. 네.
1: 맞아요. 그런 느낌을 달큰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우리 방송을 듣고 있는 바다님들 참고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팽수리님이 저 가기로 한 곳 있으면 무조건 웨이팅합니다. 일산의 유명한 화덕피자 맛집 오? 105분 기다려봤습니다.
2: 1시간 어디예요? 45분이요?
0: 저 그거 알려주세요.
1: 그러니까 진짜 알고 싶네요.
2: DM 주세요.

0: K5사님은 저는 기다렸다가 기대만 너무 커지는 게 싫다고 1시간 기다렸는데 생각보다 평범한 경우가 있어서 그래요. 너무 억울했었다고 차라리 먹을 수 있는 옆집 가서 편하게 먹는 게 만족도가 더 높을 것 같다고 맛보다 제 기분이 더 중요하다고 8954님은 땡땡님의 의견을
1: 맞아요. 왜냐하면 요즘에는 예. 대광고의 시대잖아요.
0: 맞아요.
1: 그래서 광고가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진짜로 그렇게 맛있진 않는데도 과장 광고가 돼 있는 집들이 조금 있더라고요.
2: 있죠, 그걸 있죠. 잘 분별해야 합니다. 아, 분별하는 그런, 눈이 없으시네요.
1: 그런 눈이 없는 사람들은 그러면 당하라는 소리입니까?
2: 잘 공부하셔야죠. 맛집에 눈을 떴으면은. 어? 말 못하시는
0: 말을 못하고
1: 달큰하네요.
0: 땡땡님 아까부터 달큰만 찾고 계십니다. 예전에 맛집 찾아갔다가 웨이팅이 너무 길어서 옆집 갔었는데 완전 실망했다고 결국 다른 날에 원래 갔었던 맛집을 갔는데 역시나 맛집은 맛집이더라고요. 이렇게 진절미님의 의견에 한 표를 던져주신 클로버님도 계셨고요. 네. 9876님은 저는 원래 계획을 금방 바꾸는 편이라서 옆집에 갑니다. 오히려 우연히 들어간 집이 더 맛있을 수도 있잖아요.
1: 맞아요.
0: 웨이팅 없는 데서 바로 먹고 아 여기 의외로 괜찮은데 하는 재미도 있을 것 같은데 저는 기다림보다는 새로운 선택을 하는 쪽이라고.
1: 두드리라 그럼 열릴 것이다.
0: 두드려라 근데... 그러면 열릴 것이다. 도전하지 않는 자에게는 행복을
1: 맛볼 수 없다.
0: 자격도 없다라고 네. 이야기하시는 땡깡님의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2: 근데 웨이팅을 하러 갔으면 네. 하는 게 맞지 않나요?
0: 웨이팅을 하러 갔는데 네. 하러 갔었다라는 그 목적을 금방 네. 잊어버리고
2: 그러니까요.
0: 그냥 옆에서 딴 일 하다가 그냥 줄 서는 것도 아닌데
2: 네.
0: 그렇게 말씀하시는
1: 근데 너무 더운 데가 있어 진짜로.
2: 근데 하기로 마음 먹었으면 하셔야죠.
1: 그런데 만약에
2: 인생을 그렇게 근데, 사실 겁니까?
0: 근데 만약에 나왔습니다.
1: 한 시간 대기인 건 알겠어. 갔어?
2: 네.
1: 근데 두 시간이라고 할 수도 있잖아.
0: 어? 땡깡님?
1: 네.
0: 방송에서는 아무리 여동생이더라도 네. 존댓말을 써주셔야 돼요.
1: 진짜? 아, 예. 갑자기요?
2: 감점입니다.
0: 예. 예.
1: 진짜예요?
0: 어 그럼요.
1: 내가 지금
0: 그러면 내가 지금 니네들한테 반말하니
1: 저를
0: 존댓말 네. 쓰지 않습니까?
2: 네.
0: 아 당연히 존댓말을 써야죠.
2: 감점입니다 점수. 가짜 주세요.
1: 알겠습니다.
0: 당연히 진짜죠. 네. 예.
2: 무슨 일이십니까, 땡깡님?
0: 땡깡님 정신을 네. 차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1776님은 저는 친구들이랑 갔다면 더더욱 옆집에 갈 것 같다고 한 명이라도 배고프다 그러면 웨이팅 때문에 분위기 안 좋아질 수도 있고 그냥 바로 들어가서 맛있게 먹고 남은 시간에 다른 걸 예약하는 게 훨씬 더 좋지. 맛집은 다음에 예약하거나 한가할 때 다시 가면 되니까 친구랑 갔을 때는 아니고 가족이랑 갔을 때는 기다리더라도 사람들이 많을 때는 그게 아니다라고 또 말씀해 주시는 거기에 대해서 할 말이 있으십니까 진전미님은?
2: 갔다가 한 명이라도 배고프다고 하면요. 그럼 이 기다려 분위기가 안 좋아질 수 있다고 했잖아요.
0: 예.
2: 그러면 그 마음 맞는 친구들이랑 애초에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0: 네. 그런데 여기에서는 또 이렇게 반박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2: 네.
0: 제 생각에서는 그 친구가 기분이 나빠져서 분위기가 안 좋아질 수도 있지만
2: 네네.
0: 옆집에 갔다가 맛없으면
2: 맞아요.
0: 맛집 가고 싶었던 애들은 그냥 웁니다 거기서.
2: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0: 그래서 이거는 반반의 확률이기 때문에 설득력은 그다지 있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너무 오래 기다리는 건 좋아하지 않지만 2347님 그래도 맛집이에요. 예전에 대포항 갔을 때 유명한 튀김집의 줄이 너무 길어서 바로 옆집에 짧은 줄에서 튀김을 산 적이 있었는데 안 팔려서 그런지 튀김이 딱딱하고 정말 맛이 없었다고.
2: 이렇다니까요.
0: 맛집에 줄 서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이렇게 또 남겨주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고 싶은 말씀 땡깡님 기회를 드리죠.
1: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0: 예.
1: 맛집을 이렇게 예. 검색해서 가지 말고
0: 예.
1: 맛집을 자만추하는 겁니다.
0: 맛집을
1: 자만추 자연스럽게 만나는 거죠. 그래서
0: 아니 지금 여행을 간 이유가 그 맛집을 찾아간 거 아닙니까?
1: 아 근데 맛집을 이제 찾아가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0: 아 맛집을 폐지하자라는
1: 네, 네, 맛집이 있는 게 문제입니다.
2: 그게 뭡니까?
1: 지금.
0: 맛집이라는 그 제도를 없애야 한다.
1: 네.
2: 그럼 맛집을 찾다가 세월아 내월아 흘러가지고
1: 네.
2: 배가 고파서 짜증나서 맛집 결국 못 찾으면 어떡할 겁니까?
1: 그래서 자연스럽게 만나는 겁니다, 우리. 그래서
0: 어디서
2: 아무 말하지 마시고요. 자연스럽게
1: 배고프면 갑자기 끌리는 걸 향해서 가면 돼요. 만약에 묵사발이 먹고 싶다, 묵사발 집이 주변에 어디 있나 검색을 해.

0: 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 동네에 묵사발 맛집이 있을 것입니다.
1: 그러니까 맛집이 없으면 어떡합니까?
2: 우리 땡깡님의 의견은
0: 배고프면 다 맛있습니다.
2: 그러니까 여행의 어머머. 목적을 맛집으로 두지 말고 네. 그냥 맛집은 거기 현지에 가서 네. 다니다가 어, 이 집 맛있겠다 해서 들어가는 게 맛지 네. 여행의 목적 자체가 맛집이게 되면 거기에 대한 스트레스는 네. 여행이 아니라 일이 돼버린다라는 말씀을
3: 그렇습니다.
2: 해주고 계십니다.
3: 스트레스도 있고 오히려
2: 그렇습니다.
3: 관계도 나빠질 수도 있고
2: 관계도 더 나빠질 네. 수가 있다. 기다리는 스트레스 때문에 네. 그렇게 되면 누구는 찾고 야, 나 검색하는데 너는 지금 왜 그냥 가만히 서 있어? 이렇게 또 어, 왜 나만 일하는 거야? 어, 어 나만 네. 먹고 싶나 봐. 항상 나는 친구들만 가면 나만 이렇게 불화가 생길 수가
3: 그리고
2: 있다.
3: 그리고 괜찮냐고 물어봐도 괜찮다고 답하잖아요. 예. 그게 또 신경 쓰여요. 내향인들은.
2: 내향인들은
3: 진짜 괜찮은 걸까?
2: 맛집이라는 제도를 폐지해야 된다. 네.
0: 그 단어를 없앱니다.
2: 단어를 없애야 된다라는 과격한.
1: 그럼 오늘부터 얘기야. 맛집이란 단어 안 쓰실 수 있습니까? 어? 근처 안 됩니다. 저거 안 됩니다.
2: 근처에 맛집이 아무것도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라고 포테이토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근처에 그냥 맛집 없이 그냥 갔는데 다 맛없습니다. 맛집이 하나도 어떻게 하실 겁니까?
0: 그 도시에서 나오셔야 합니다.
1: 옆
0: 도시로 가야 합니다.
2: 아까 배고프면 안 된다 그러지 않습니까?
0: 속초 옆에는 강릉이 또 있습니다. 강릉으로 가시죠.
2: 이동 중에 너무 배고프면 어떡합니까?
0: 휴게소도
2: 물만 마셔도 배가 부른 사람 아닙니까?
1: 휴게소에도 물만 마시세요.
0: 휴게소에도 맛있는 게 많습니다.
2: 물만 마셔도 끝나는데 그러면 휴게소에 먹는 거 그러면 휴게소가 목적입니까? 휴게소 가려고 그랬습니까?
0: 휴게소에서도 은근 행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1: 어머머.
2: 그냥 휴게소에서 은근 10원빵이나 먹고 끝내자.
1: 그럼 10원빵 처음부터 들고 가서 그걸로 그냥 3박 4일
0: 떡볶이랑 알감자 찍어 먹으면 그게 행복입니다.
2: 자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두 분의 토론 대결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토론 소문난 맛집을 찾아갔는데 1시간을 기다려야 먹을 수가 있다면 1시간 기다려서 먹을 거라고 주장한 진절미님이냐 웨이팅 없는 다른 식당으로 간다라고 주장한 땡깡님이냐 오늘 솔로몬 그리고 정석희 1인 2역의 역할을 멋지게 소화해 주신 정승재님께 일단 박수.
3: 와 진짜 멋있어. 갑자기 너무 다르게 보이신다. 안경이 저렇게 잘 어울려? 안경이 빛이나.
2: 야 이거 괜찮네 이거. 한마디씩 외모 평가 한마디씩.
3: 와 외모를 평가할 게 없어요. 왜냐면 지금 제가 너무 낮아져요. 정승재 선생님 옆에서.
2: 아, 이 큰 벽을 느끼십니까?
3: 네 벽을 느꼈습니다.
2: 아, 외모 평가 한마디?
1: 저는 네. 평가요?
2: 어? 당황하시네요.
1: 아, 그게 아니라요. 너무 빛이 나서 지금 볼 수가 없어요.
2: 빛이 나서 볼 수가
1: 없습니다.
2: 볼 수가 없다.
1: 네. 봤잖아요. 못 봐요.
2: 자 그렇다면 여러분의 마음 이제 다 알겠습니다.
1: 있는 거는 땡깡 얼굴밖에 없어요.
3: 저렇게 나
2: 아허 그만하시고요.
3: 그러니까요 저렇게.
2: 여기는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성스러운 장소입니다. 싸우시면 안 됩니다. 그렇다면 네. 지금부터 발표합니다. 오늘의 승자는요. 진절미님의 승리입니다.
3: 아 스트레스 받아. 아우 스트레스.
1: 예. Yeah.
2: 우승자로 선정한 이유는 서로에게 제가 반박을 대신해 드렸을 때 그
1: 네.
2: 반박을 제대로 소화했는지 눈이 떨리는지를 제가 체크를 했었는데
1: 네.
2: 거의 대부분에서 말도 안 되는 그냥 물만 마셔도 자기는 다시는 먹을 수가 없다 맛집을 폐지시켜야 된다 이런 황당한 반박을 해주신
3: 이 코너 이제 하지 맙시다. 저 너무 이상한 사람 같아요.
2: 그리고 아주 중요한 킥이었죠. 요즘은 줄 서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한 시간 동안 딴 거 하다가 앱 보면서 와도 그쵸. 된다. 왜 굳이 거기까지 왔는데 네. 굳이 딴 데를 가느냐.
1: 네, 추억이 더 쌓이는 겁니다.
2: 그래요. 기다리는 네. 것도 하나의 여행의 일부라고 말씀해 그렇습니다. 주신 진절미님의 의견이 훨씬 더 설득력이 높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정하십니까 땡깡님?
0: 네. 맛집 좋아해요 저.
1: 아, 물만 먹는 거 아니었어요?
0: 아니요. 저 맛있는 거 다 좋아하고요. 아... 달큰한 걸 좋아합니다.
2: 오늘의 대결 승자인 진절미님의 소감 들어봅니다.
1: 아, 오늘 정말 좀 불쌍해서 져주려고 했는데요. 왜냐면 2연패를 또 하셨다고 들어가지고. 네.

0: 아 3연패.
1: 아니 너 오늘까지.
0: 아 오늘까지군요. 네. 그래서 일단 이길 줄 알았습니다 저는. 자신이 있기 때문에 앞서 예.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 그리고 이제 선생님께 이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2: 아유 감사합니다.
1: 얄미워요.
2: 고맙습니다 정말 행복합니다. 네. 자 오늘 뜨거운 대결 끝에 우승자가 되신 특전을 소개해드린다면 이 다음 곡을 선곡하실 수 있는 멋진 기회입니다. 어떤 노래를 선곡하시겠습니까?
0: 저는 조지님의 고백이라는 곡입니다.
2: 조지님의 고백 이 노래를 들어야겠네요. 민정님이 네. 땡깡님 편 들려고 했지만 진절미님이 설명을 너무 잘하셔서 생각을 바꿨다고. 포테이토님 진절미님 이기신 거 축하한다고. 가우디가우스님 맛집에 이어서 코너 폐지까지 주장하시는
1: 다 없애요 그냥.
2: 땡깡님
1: 저의 성질을 거슬리는 것들은
2: 다 없앴음 지금 폭력성이 살짝 올라가고 네. 있는
1: 아니요,
2: 빨리
1: 아니요.
2: 음악을 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1: 어떡해.
2: 조지의 고백 듣고 오겠습니다.

오늘 토론 대결의 우승자 진절미님이 신청해 주신 조지의 고백 듣고 왔습니다. 정장구님이 다들 목이 쉰 것 같아요. 이렇게

0: 정말 아주 열띤 토론이었어요. 안보나님, 엇! 과제 끝나고 왔는데 승부가 나버렸네요. 어쩜 땡깡님 좀 이겨봐요. 아, 정말 짠해요. 이렇게 어떡해요. 또 보내주셨습니다. 진짜 이겨야 될 텐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다. 자, 진절미님은 오늘 오빠 땡깡님을 네. 3연패 몰아놓고 우승을 하셨습니다. 어떠셨습니까?
1: 일단 이기게 돼서 정말 영광이고요. 예. 다음에도 또 이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 코너가 있겠죠? 다음에
0: 양보하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으십니까?
1: 네, 없습니다.
0: 아, 아주. 땡땡님은 다음번에 또 이런 기회가 있으면 어떤 마음으로 임하시겠습니까?
2: 저는요.
0: 전략을 짜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2: 진짜 전략도 일단 대본을 읽고 제가 고민도 해오고 하는데 정말 이기는 게 쉽지가 않네요. 제가 승부욕이 없는 성격이긴 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기고 싶은 마음은 간절하다는 거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근데 제가 또 네. 이렇게 게스트들한테 이기는 게 좀 네. 아우 제가
0: 아, 이 코너의 주인장으로서
1: 네, 합리화를 시키세요.
2: 제가 좀 멋져 보이는 거는? 것 같아요. 이렇게 아, 저드리는 게
0: 멋져 보이는 네. 것 같다.
2: 게스트분들을 이렇게 예. 올려드리면서 제가 이렇게 떠날 수 있는 게 굉장히 매력적으로 시청자분들께 다가가지 않을까
0: 정말
2: 싶습니다.
0: 이 세상에서 가장 못난 모습이 저놓고 저줬다고 얘기하는 네. 거 절대로 우리 바다님들은 앞으로 인생을 그렇게 살지 않길 바라면서
1: 맞아요.
0: 여기서 오늘의 코너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다음번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2: 네.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0: 두 분 보내드리면서 레이디 가가와 브래들리 쿠퍼의 쉘로우 듣고 오겠습니다.

레이디 가가와 브래들리 쿠퍼의 노래였죠. 쉘로우 듣고 오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EBS 라디오 청소년 소통 프로젝트 정승재 경청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 1부에서 언제 가을이 왔는지 언제쯤에 그런 마음을 느끼셨는지 바다님들의 사연을 들어봤었어요. 그런데 이런 사연도 있네요. 홍연주 바다님이 다음 주가 추석이라서 맞아요. 가을이구나 했었다고. 다음 주가 추석이에요. 우리 설날 얼마 전이었는데 그렇지 않아요? 벌써 추석. 추석 끝나면 금방 크리스마스잖아요. 정말. 너무 세월이 빠릅니다. 오늘 하늘 예뻤다라는 바다님들 사연도 참 많이 왔는데 이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에일리의 노래예요. 저녁 하늘 이 노래 듣고 와서 생각의 재료로 넘어가겠습니다.

매일 쏟아지는 새로운 이야기 속 함께 나누면 좋은 양질의 재료만 엄선해 드립니다. 우리 각자의 생각으로 잘 버무려서 맛있는 요리를 만들어 봐요. 생각의 재료. 오늘 도착한 재료는 별똥별입니다. 바다님들 별똥별 아시죠? 우주에 있던 작은 돌이나 먼지가 지구 대기권으로 들어오면서 반짝반짝 빛나는 현상을 별똥별이라고 합니다. 별똥별이 떨어질 때 소원을 빌면 그 소원이 이루어진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왜 그런 말이 생겼을까요? 별똥별은요, 밤하늘에 나타난다고 해도 단 몇 초 만에 사라진다고 합니다. 근데 그 짧은 순간에 바로 떠오르는 소원이 있다? 그 얘기는 평소에 얼마나 간절했으면, 얼마나 자주 생각했으면, 그리고 바랐으면 그런 일이 일어났겠느냐 이런 얘기죠. 그만큼 간절한 소원이라면 그걸 이루기 위해서 이런저런 노력도 많이 했을 거고요. 그 노력들이 쌓이면서 우리는 소원에 조금씩 가까워집니다. 어쩌면 소원을 이뤄주는 별똥별, 그것이 실체가 아니라 별똥별을 보자마자 소원을 빌 만큼 간절했었던 우리의 마음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드네요. 우리 바다님들 어떠세요? 지금 당장 밤하늘에 별똥별이 떨어진다면 바로 빌고 싶은 소원 마음속에 품고 계신가요?

0: 청소년 소통 프로젝트 정승재 경청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프리미엄 햄버거 브랜드 버거킹에서 햄버거 교환권, 양념치킨의 명가 페리카나에서 치킨 교환권을 드립니다.
1: 생각의 재료에 이어서 존 레전드의 노래 Under the Stars, 아이즈원의 노래 언젠가 우리의 밤도 지나가겠죠 듣고 왔습니다. 9월 14일 월요일. 벌써 14일이에요 정말. 세월이 그죠? 문을 닫을 시간이 됐습니다. 홍연주님이 지난달쯤에 별똥별 많이 떨어진다고 해서 학교 운동장에 가서 돗자리 깔고 누워봤어요. 8개나 봤어요. 오, 너무 낭만있다 홍연주님. 클로버님은 별똥별 오늘은 소원 하나 빌고 자야겠어요. 이렇게 또 소원 이야기. 다음 주에 추석이니까 또 보름달 보면서 소원도 빌어야죠. 그죠? 저는 기대가 됩니다. 잠시 후에 나가면 또 가을 냄새 날 것 같아서. 가을 냄새 참 좋지 않아요? 그 어떤 느낌이지? 흙 냄새 나는 가을 냄새. 그쵸? 내일은 또 기대가 많이 되는 코너가 준비되어 있네요. 화요일 경청 초대석. 청춘을 노래하는 밴드 신일류와 함께 할 겁니다. 경청 스튜디오에서 또 펼쳐지는 생생한 밴드 라이브도 준비하고 있다고 하니까요. 내일 바다님들, 어우, 내일 아니면 못 볼 정말 좋은 기회잖아요. 잊지 말고 경청 놀러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마지막 곡은요. 조나선 리스 마이어스의 노래 This Time 들으면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바다님들 월요일부터 고생 많으셨어요. 코 잘 자요.

0: 같은데 이걸 진짜 책 대신 봐도 될까요?
1: 안녕하세요. 소설가 윤고은입니다. 사랑과 이별을 다룬 노래 가사처럼 몇백 페이지 되는 긴 이야기도 단 몇 줄로 정리될 순 있겠죠. 하지만 누가 어떻게 요약하느냐에 따라 다른 인상을 받을 텐데요. 책을 읽고 느끼는 건 역시 지금 내가 처한 상황, 환경, 감정과 깊이 연관되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이 두 눈과 마음으로 직접 경험하시길 권합니다. 책을 그저 아는 책으로 끝내고 싶지 않다면, 그 속에서 내 삶을 위한 메시지를 발견하고 싶다면 한 페이지씩 손으로 넘겨가면서 직접 읽어보시면 어떨까요?
2: EBS 독서 캠페인, 책이 당신의 내일을 바꿉니다.

음악의 아버지 바흐. 실제로도 20명의 자녀를 둔 아버지였습니다. 왕족과 귀족 앞에서도 기죽지 않았던 베토벤. 청력을 잃고도 뛰어난 명작을 작곡해냈습니다. 클라라 슈만은 피아니스트면서 작곡가, 교육자, 팔남매의 어머니로 병든 남편까지 돌보며 가장의 역할을 충실해냈고 꾸준히 음악 활동을 이어나갔습니다. 아름다운 클래식 음악과 이야기가 있는 EBS FM 정경의 클래식 클래식. 매일 오전 10시에서 12시까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케냐의 수도 나이로비의 교차로에서는 교통체증과 신호대기 때마다 작은 서커스가 벌어진다네요. 빨간불이 켜지면 표범무늬 옷차림의 고개사들이 뛰어나와서 저글링부터 공중제비까지 아슬아슬한 묘기를 펼치죠. 일행 중 한 명은 모자를 들고 차들 사이를 누비며 운전자들에게 다가가 팁을 받습니다. 일자리를 얻지 못한 나이로비 청년들에게 이 거리의 고개는 중요한 생계수단이랍니다. 기예를 익히면서 이 생계가 꿈이 된 청년도 있습니다. 22살의 거리 고개사 잭슨, 그는 언젠가 전문 서커스단에 들어가서 세계를 순회하며 공연을 펼치는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세계음악기행 이승열입니다.

9월 14일 월요일입니다. EBS FM 이승열의 세계음악여행. 오늘 첫 곡은 나이지리아 출신의 아티스트 브리짓 블루의 나이로비 스트리트, 나이로비의 거리, 피처링 칼리그라프 존스였습니다. 영상을 보면서 음악을 듣는 와중에 이게 그냥 저글링 몇번 하고 간단하게 끝나는 수준이 아니라 프로페셔널한 서커스 준하는 그런 공연이구나, 짧게 펼쳐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라 그러는지, 뭐라고 그 기술을 불러야 되는지 몰라가지고 한 사람이 밑에 서고 세 사람이 그 어깨에 지지하면 어깨 위에 밟고 서서 맨 위에는 또 한 사람이 올라가고 이런 식의 기술도 선보이는, 수준이 좀 있어 보이는데 위험해 보이네요. 이게 자동차들이 다니는 차도기 때문에 위험한 것도 있지만 안전장치 없이 그렇게 딱딱한 아스팔트 노면에서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이해하는 심정도 있습니다. 그렇죠. 보통 요즘은 현금을 들고 다니는 사람이 나이로비에도 적어져서 현금으로 팁을 받기도 하지만 쪽지를 나눠준답니다. 나중에 괜찮으시면은 요 번호로 팁을 보내주세요라고 적어서 말입니다. 그리고 평균 한 한화로 환산한 금액이 7, 8천 원 정도의 수입이 생긴다는데요. 좀 더 생기는 날은 더 벌고. 나이로비의 일반 건설 현장에서 단순 노동을 하는 그런 일용직이나 뭐 그런 노무자의 평균 일당에 준하는 그런 수준이라네요. 오늘 2부에서 한태인의 월드차트 음악

음악을 미리 소개해야 될 음악을 미리 들어보면서 이게 아일랜드 아티스트를 주로 소개할 텐데 아일랜드 청년들의 이야기가 많이 담겨 있어서 그걸 좀 찾아봤더니 역시 전 세계적으로 청년 세대들은 주택 문제나 일자리 고민 공통적으로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오늘 나이로비 청년들의 일자리를 찾기 위한 이런 고토하는 모습 또 소개하게 됐네요. 뭐 반응은 두 가지랍니다. 아 이거 위험하고 여기가 이런 공연을 펼칠 장소가 아닙니다 라고 익명으로 인터뷰에 응한 사람이 있는 반면 내 아들 같아서 또 뭐 이렇게 조금 고생하더라도 나중에 돌아보면 또 달리 보여질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응원하는 입장에서 이거 뭐 막간을 이용한 뭐 그런 거 보듯이 빨간불일 때 잠시 훌륭한 엔터테인먼트로 자신은 생각한다 하면서 팁을 후하게 주는 그런 동네 사장님 한 분의 실명 인터뷰도 있었고요. 아무래도 안전이겠죠. 몸을 다치지 않아야 되지만 본인들은 집에 앉아서 아무것도 안 하거나 쓸데없는 행동을 하는 것보다 이런 곳에 나와서 바쁘게 몸을 움직이고 또 이게 어느 정도 건강에도 도움이 된다라는 나름 진취적인 자신의 입장을 당당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뭐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언젠가 프로 서커스단에 입단해서 유럽 그리고 세계를 순회하는 서커스 공연자가 되고 싶다라는 포부도 밝혔고요. 2910님께서 타고난 재능이 부디 빛을 봐서 이 태양의 서커스만큼 흥하길 바랍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꿈은 크게 꿔야 된다고 했던가요? 콩콩님께서 또 태양의 서커스 언급을 해주셨는데 언젠가 그런 데에서 공연을 또 펼칠 수 있기를 예 기원하셨네요. 고맙습니다. 매일 오후 2시 한 번, 밤 12시 한 번 더 음악으로 떠나는 세계여행 이승열의 세계음악여행 참여하시는 방법 단문 50원, 장문 100원, 유료 문자 샵 1045고요. EBS 반디앱으로도 사연 신청곡 받고 있습니다. 생방송 실시간 시청 가능하죠. 유튜브 EBS 공식 채널 반디 보이는 라디오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아, 또 이달에 세음행 라운지 소식 전할 때가 돌아왔습니다. 9월 17일 이번 주 목요일 세음행은 아티스트의 스튜디오 라이브 세음행 라운지로 문을 열겠습니다. 9월의 주인공은 한국의 싱어송라이터 기타리스트 사공입니다. 이번 달 초에 두 번째 정규 앨범 도피자를 발표했습니다. 이 목가적인 음악으로 사랑받는 그의 음악 세계에 많이 기대해 주십시오. 음악 두 곡 듣고 오겠습니다. 프랑스의 조셉 카말 그리고 비타의 Jamais 다시는 절대로 이런 뜻이죠. 이어서 벨기에의 피에르 드 메르 그가 부르는 곡 Je pense à vous 널 생각해 두 곡 이어서 듣고 오겠습니다.

Je pense à vous dans le 생각해 벨기에 가수 피에르 드 메르의 노래였습니다. 이전 곡은 프랑스의 두 가수 조세프 카멜 그리고 비타의 자메 다시는 라는 제목의 곡까지 두 곡 전해드렸습니다. EBS FM 이승열의 세계와 함께 9월 14일 월요일 순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세계 음악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이야기, 세계 음악의 키워드. 오늘의 키워드는 독일의 국민음악이라 불리는 스타일이자 문화, 슐라거입니다.

독일의 공업도시 도르트문트 그로세 웨스트팔렌할레는 매년 10월 하순이 되면 이 전국에서 모여드는 사람들로 북적입니다. 유서 깊은 음악 축제 슬라거붐이 열리거든요. 작업화, 아찔한 하이힐, 야구 모자, 핑크색 모자, 형광 깃털 스카프, 독일 전통 의상 등등 이 축제를 찾은 사람들의 모습은 가지각색입니다. 슬라거, 독일 팝음악의 한 갈래를 지칭하는 키워드지만 그 안에는 무수한 필라멘트들이 번쩍이고 있습니다. 19세기 후반 독일 전통 민요와 유럽 유행 음악 사이에서 태어난 슬라거는 바야흐로 독일의 파티, 댄스, 차분한 감상까지 아우르며 시대와 세대를 초월한 음악이 된 지 꽤 되었습니다. 원세계의 전통 의상을 걸치고 아코디언과 하모니카, 기타, 트럼펫 등을 연주하던 악단은 바야흐로 힙합, 일렉트로니카까지 접수한 지 오래입니다. 슬라거를 호의적으로 탐사한 영국 저널리스트 로버트 바운디의 설명을 들어보죠. 슬라거는 손에 닿는 모든 것을 변화시킨다. 무심하게 장조 코드와 키치적인 분위기로 바꿔놓는 것이다. 마치 현대 유럽 팝 음악의 세탁기에 엉뚱하게 들어간 빨간 양말처럼 모든 것을 분홍색으로 물들이는 것이다.

앞서 언급한 대로 슐라거는 19세기 후반 독일 전통 민요 폴크스 뮤지크와 유럽의 경가극 오페레타와 카바레가 융합되면서 초창기 스타일을 확립하게 되었습니다. 세련되고 복잡한 코드 진행을 무시하고 한번 들으면 누구나 따라 부를 수 있는 장조의 멜로디, 사랑과 이별, 고향을 그리는 마음 등 이 세속적인 소재를 다분히 감상적으로 노래하는 슐라거는 처음부터 예술성보단 대중의 휴식과 위안, 나아가 파티를 위한 배경음악을 자처했습니다. 이 원칙은 댄스 음악, 힙합, 일렉트로니카를 접수한 지금까지도 철저히 고수되고 있죠. 그래서인지 뮌헨과 프랑크푸르트의 부유층, 베를린의 힙스터들, 라이프지의 미대생들, 함부르크의 건축가들은 슐라거를 좋아하지 않는다는군요. 하지만 나머지 독일 사람들은 슐라거 음악을 담은 음반을 사고 공연 티켓을 구매한답니다. 슐라거는 독일 음반 산업의 중추입니다. 독일과 오스트리아의 주요 공영 방송사가 슐라거 축제인 슐라거 붐을 4시간 동안 실시간으로 중계한다는 사실이 그 인기를 입증하죠.

1982년 유로비전 송 콘테스트 우승곡 A Little Piece가 흘러나오고 있죠. 잘 알려진 노래.

하지만 이 곡이 20세기 슐라거의 공식을 충실히 반영한 노래라는 사실은 그만큼 알려지진 않았습니다. 슐라거가 유로비전 송 콘테스트의 주요한 공식이 되었다는 사실도요. 쉽고 직관적인 멜로디, 특정 국가의 음악색을 뺀 보편적인 사랑 이야기는 모두 슐라거의 문법에서 나왔다네요. 훗날 유로팝의 분수령이 된 아바의 음악성 역시 슐라거가 자양분이 되었다죠. 뿐인가요? 이후의 신스팝 유로댄스에서도 슐라거의 기여도를 무시하기는 힘들다네요.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세계 음악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이야기. 세계 음악의 키워드, 오늘은 19세기 후반 독일 전통 민요가 가벼운 오페라 가극과 카바레를 만나 탄생한 후에 당대 주류 팝 스타일을 거침없이 받아들이면서 지금까지도 독일 대중의 매우 큰 사랑을 받고 있는 일상음악 슐라거 만나봤습니다. 주요 대표곡

두 곡이었고요. 방금 들은 곡부터 소개해드리죠. 엘렌 피셔가 부른 Und morgen früh ich dich wach. 그리고 내일 아침 내가 널 입맞춤으로 깨워줄게. 2006년 발표곡이었고요. 발표했을 당시 21살에 소위 말하는 밀레니얼 세대 가수였는데요. 뭐 그 이후로 한 십수년 동안 슐라거 장르 내에서는 스타덤을 갖게 되었고, 이 곡의 데뷔 시절의 첫 무대가 오늘 뮤직비디오 소개된 그 영상인 것 같은데요. 당시 40대에서 60대 그런 선배 슐라거 가수가 주요로 출연하는 주말 낮 공영방송의 슐라거 프로그램 그 무대였다네요. 파격이었겠죠. 40에서 60대 대선배들의 노래가 주로 들려오던 가운데 이런 젊은 피의 수혈,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졌다고 하는데, 이게 좀 더 메인스트림으로 확산된 계기는 7년 후에, 뭐 그때부터 아마 이렇게 오디션 프로그램이 유행을 했던 전 세계적으로 그런 시절이었던 것 같은데, 그 프로그램의 결승 진출한 참가자가 이 결승곡으로 부르면서 독일 대중음악 전반으로 이게 확대가 됐답니다. 그 이후로는 뭐 앞서 소개한 대로 팝이나 댄스, 힙합 뭐 다른 장르의 요소들이 매우 빠르게 또 흡수가 된 모양이지요. 그리고 콩콩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같은 느낌이었는데, 이 리듬 쿵짝쿵짝 이 분위기가 아바풍이다라는 상상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분위기였죠. 먼저 들으신 곡은 60년대의 Merci Cherie로 유로비전에서 큰 인기를 끈 우도 유르겐스트의 80년대 발표곡이었고요. 슐라거가 한 70년대까지 한 십수년 인기를 구가하다가 점점 하향 곡선을 그리면서 이 곡이 나왔을 당시에는 별 재미가 없었답니다. 우도 유르겐스가 좀 특별한 이유는, 이 앞서 본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일단은 도피성 주제들이 많잖아요. 도피, 판타지라는 이 슐라거 특성을 메타적으로 들여다보는 그런 서사를 들려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곡은 나중에 독일권, 그 독일어권 중년 남성의 영원한 판타지라는 딱지를 달고 있는 그런 곡으로 대표된다는데, 가사 뉘앙스가 한 가장이 저녁 식사 후에 담배를 사러 나갔다가 이 소시민적 삶에서 도망쳐 뉴욕, 하와이, 샌프란시스코로 떠나는 상상에 빠지는데 결국 터벅터벅 다시 집으로 돌아온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일반적인 슐라거의 그 문법으로는 맞지 않죠. 뭐 이렇게 판타지가 깨지는 이런 서사는 우도 유르겐스의 이런 곡으로 약간 작가주의인가요, 이게? 아니면 새로운 방법론을 모색하던 과정이었을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흥미로운 지점이다라고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새음행 키워드 여기까지고요. 내일 또 새로운 키워드 기대해 주십시오. 브라질 가수 히탈리의 란사 페르푸미, 황홀한 향기를 퍼뜨려요 듣고요. 이어서 역시 브라질의 가이타노 벨로주가 부르는 게이샤, 넋두리, 이어서 새음행이 전한 노래 함께 하시죠.

노랫말을 통해서 노래의 의미에 더 가까이 다가갑니다. 세어메인 전한 노래, 오늘 감상할 노래는 그리스의 안젤리크 이오나토스가 부르는 스타니시아, 그 아름다운 섬에는 입니다. 안젤리크 이오나토스의 음악을 이해하는 갈래 중 하나는 그녀가 그리스 시문학을 노래로 재해석한다는 거죠. 이 곡 역시 그리스 시인 밀토스 삭도리스의 작품에 곡을 붙인 작품입니다. 내용은 짧아도 만만찮은 신화적 상상과 이해를 필요로 하죠. 삶과 죽음, 한계와 초월이 인과 없이

하나로 묶여있는 이미지들 자체로 강렬한 인상을 풍깁니다. 최초로 1989년 라이브 실황 앨범에 첫 선을 보였고요. 이후 2000년 앨범 Dans Bleu Très Noir, 매우 짙은 파랑의 앨범 버전으로 실렸습니다. 오늘은 그 버전 듣겠습니다. 낭독하죠. 그 아름다운 섬엔 하늘이 없다. 그곳의 시신들은 붉은 날개를 달고 있다. 그들의 뼈는 하얀 불꽃처럼 빛난다. 그곳의 달은 고적하다. 그리고 어느 늙은 여자의 이 빠진 입 안에 하늘이 있다.

EBS FM 이승열의 세계음악여행 새 음악이 전한 노래 그리스 아티스트 안젤리키 요나스도스의 1989년작 스타니시아 그 아름다운 섬에는 노랫말과 함께 감상했습니다. 4921 문자로 와 이따 밤 재방송에 다시 들으면서 받아 적으시겠다고 하시면서 묘비명으로 딱 좋을 것 같다라고 쓰셨는데요. 좋은 생각입니다. 1부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2부 순서 싱어송라이터 밴드 가치단의 한태인과 함께하는 월드차트 이어집니다. 프랑스, 스위스, 아르헨티나 출신의 뮤지션들의 그룹이죠. 고탄 프로젝트의 Diferente, 다른 이 곡 듣고요.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번개맨과 함께하는 EBS 안전 캠페인. 지진이 나면 이렇게 하세요. 첫째, 흔들림이 닥치면 탁자 및 책상 밑으로 들어가 몸을 보호합니다. 둘째,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고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해둡니다. 대피는 계단으로, 아셨죠? 셋째, 건물 밖에 있었다면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고 운동장, 공원 등 넓은 공간으로 대피합니다. 차량은 이용하지 마세요. 여러분, 번개맨이 알려드린 안전한 행동 요령 잊지 마세요. 번개 파워!

EBS 북카페 누룽지 카페인님의 사연입니다. 고님, 저는 요즘 걱정이 하나 있어요. 제가 매일 북카페를 듣는데요. 하루라도 놓치면 귀가 간질거리고 입이 심심하고 너무 궁금해요. 내가 놓친 게 있을까봐 불안하달까요? 그래서 매일매일 잠깐이라도 북카페에 들으려고 노력합니다. 저 이거 혹시 북카페 중독일까요? 저 위험한 상태일까요? 카페인님, 지극히 정상입니다. 그 정도면 초기 단계예요. 아직 멀었죠. 소설, 시, 인문학, 에세이, 초대서까지 매일매일 다른 세계가 펼쳐지는데 하루라도 놓치면 서운하잖아요. 그러니 오늘도 잊지 말고 놀러오세요. 윤고은의 EBS 북카페 매일 낮 12시, 저녁 8시 문 활짝 열어두고 기다릴게요.

EBS FM 이승열의 세계음악기행 오늘 2부 첫 곡, 카보베르데의 테오필루 샹트레의 냐 하켈, 내가 사랑하는 라헬 함께 들었습니다. 매일 오후 2시 한 번, 밤 12시 한 번 더 음악으로 떠나는 세계여행 이승열의 세계음악기행. 참여하시는 방법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 유료 문자 샵 1045 또는 EBS 반디 앱 통해서 사연 신청곡 보내주십시오. 1503 문자로 사연과 함께 신청곡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밴드 까치산의 정규 2집 성공기 싱글이 공개됐습니다. 불멸자의 사랑과 이별이라는 키워드에서 출발한 이 서정적인 가사에 더해서 아름다운 기타 라인과 가슴 벅차는 브레스 사운드가 참 매력적인 곡이에요. 이 발매된 지 몇 시간 지난 지금까지도 여운이 가시지 않는데 곧 발매될 정규 앨범의 다른 곡들은 또 얼마나 멋있을지 기대됩니다. 라고 쓰셨습니다. 새음행 가족과 꼭 함께 듣고 싶어 신청하셨다는 바로 그 새 싱글, 성공기 싱글 까치산의 약 천년 전. 오늘 정오를 기해서 공개가 됐고요. 못 들으신 여러분들을 위해서 또 다시 듣기를 원하는 1504님을 위해서 함께 듣겠습니다. 이 음악 듣고 한태인의 월드차트 이어갑니다.

0: 매주 월요일 세계 음악의 최신 동향을 알려드립니다. 애니메이션 록밴드 까치산을 이끄는 싱어송라이터 뮤지션 한태인이 감시간을 발휘해 고른 히트곡들을 해박한 지식을 발휘해 안내해드립니다. 한태인의 월드차트 시작합니다. 태인씨 어서오세요.
1: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월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월드차트의 한태인입니다. 반갑습니다.
0: 반갑습니다. 아우 힘차게 성공개 오늘 네. 정오를 기해서
1: 그렇습니다.
0: 세상을 향해서 이렇게 어 좋은데요 이거?
1: 아 감사합니다. 아 참 쑥스럽네요 이거. 네. 딱 프로 코너 시작하기 전에 이게 네. 오늘 네. 12시에 나온
0: 뭐 예상은 하지 않았으셨을까. 아, 당연히 신청곡 저희는 이제 네. 올 거다.
1: 그래서 감사하죠. 네. 이거 신청해 주신 분들이 네. 계시다는 것도 이제 예상은 하고 있었는데 실제로 이렇게 많이 신청을 해주셔가지고 또 우리 작가님이 어쩔 수 없이 또 예, 틀 수밖에 없죠 이러면.
0: 아니 우리도 궁금했어요. 아 이거 성공인데 어떤 사운드 또 어떤 분위기일까. 근데 여기 그 1503님인가 네. 신청하신 분 마찬가지로 저도 이 중간에 2분 네네. 한 조금 지나고 2분 40초 때 정도 등장하는 그 부분 아 특히 멋있었어요.
1: 아 이제 예. 브라스가 나오는 네. 브릿지 파트가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게 들어주셨다니. 예.
0: 트럼펫터를 또
1: 그렇죠.
0: 기용해서
1: 네. 예. 외부 기용을 통해서 또 기가 막히게 하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예. 그래서

0: 아주 멋진 트럼펫 라인 이제 연주를 좀 부탁드렸더니 이제 연주를 잘 해주셨어요.
1: 네. 아 근데 뒤에서 좀더 듣고 싶었는데
0: 네.
1: 아 이거 들으려면 곡을 한번 더 들어야겠구나.
0: 그렇죠, 그렇죠. 네, 스페셜하게 딱 예. 특별하게 그 부분에만 나오니까. 예.

0: 준비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1: 뭐 추석 선물도 드리겠습니다. 뭐 이런 건 아니잖아, 그렇죠?
0: 어, 추석이 예. 아 이게 또 좀 그런데 예. 추석에는 생각보다 음원이 예. 잘 안 됩니다.
1: 그거 그럴 겨를이 없죠.
0: 맞아요. 예. 음악을 듣고 예. 있을 시간이 예. 없겠죠. 저희도 예. 생각해 보면 사실 그렇잖아요.
1: 휴가도 가야 되고 아니면 뭐 집안
0: 휴가 가든지 예. 뭐 집안에서 이제 가족들이랑 있고. 이제 예. 가족 행사가 있든지 예. 그러다 보니까 음악을 많이 안 듣는다라는 게 이제 유통사들의 어떤 통계더라고요. 아. 명절에는 발매를 가급적 지향해라. 예,
1: 일부러 그렇게 할 필요는 없겠고.
0: 예, 굳이 예. 명절에 뭐 막 컨셉추얼한 곡이 있을 수 있죠. 막
1: 강강수월래 뭐 이런
0: 예,
1: 거.
0: 그렇죠. 그러면은 해야죠. 어.
1: 그러니까. 예. 아니 너무 딱 좋은 것 같아요. 예. 한 뭐 올해 한 두 달 남겨놓고.
0: 맞아요. 예, 올해가 예. 가기 전에 10월이 가기 전에 예. 여러분들이 들어보실 수 있도록 준비를 할 테니까요. 예. 예. 많은 기대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1: 예. 약 1000년 전 또. 네. 그러니까 이게 우리 애니메이션 록밴드 까치산의 주특기 중 하나인 그런 판타지 중세 판타지 서사 뭐 이런 걸 상상해야 되는 거예요?
0: 그런 이미지가 약간 있죠. 네. 아무래도 뭔가 야 뭐 천년 이게 사실 그러니까 뭔가 작가의 말이라고 해가지고 저희가 발매를 하면서 네. 이 곡을 이제 팀원들끼리 쓰면서 네. 간략하게 우리들이 하고 싶은 말을 소개를 하는 그런 글귀를 올리곤 해요. 아, 가끔씩
1: 이번에도 올리셨어요?
0: 네, 이번에도 그렇게 네. 올려드려서 글귀를 네. 보시면 뭐 SNS나 이런 데서 네. 충분히 찾아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뭔가 짤막하게 덧붙이자면 한 줄 코멘트는 그러니까 불멸자와 이제 필멸자의 어떤 사랑에 대한 이야기인 거죠.
1: 그럼 좋은 인연 아니네.
0: 네, 이게 네. 클리셰잖아요, 사실. 네, 네. 반지의 제왕도 보시고 다 네, 보셨을 거예요, 네. 그죠? 아르웬과 아라곤의
1: 몰라요. 네.
0: 그렇다면 뱀파이어와의 인터뷰. 아, 그런. 네. 뭐 뱀파이어 불 같은 데서는 뱀파이어들은 뭐 특정 조건이 있긴 하지만 영생을 누리잖아요.
1: 네, 네, 네.
0: 어쨌든 그런 아이디어에서부터 시작된 곡인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영생에는 아름답고 즐거운 부분만 있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되잖아요.
1: 네네네.
0: 당연히 그게 생각의 길이 글로 이어지는데 네네. 그러면 거기에서 이런 창작물을 영생에 대한 창작물을 만드는 창작자들이 디메리트를 줘야 되잖아요. 영생에 대한 그거에 대한 디메리트를 어떤 것으로 주로 주느냐 사랑이에요. 나는 필멸자를 사랑해버리는 거야. 내가 불멸자고 영생자인데 필멸자를 사랑해버리면 이 필멸자는 진짜 그 사람에게는 그 뭐 사람이 알 수 있겠지만 외계인일 수도 있고 뭐 그 불멸자에게는 찰나의 순간이란 말이에요.
1: 그러니까
0: 찰나의 순간 속에서 남은 일평생 영생 동안 잊을 수 없는 어떤 그런 사랑을 해버린다면 평생 그 사람의 이 긴 영겁의 시간 동안 그 사랑을 그리워하고 이제 마음을 아파하면서 지내야 한다라는 것을 주로 디메리트로 주곤 합니다. 영생자에게.
1: 그렇죠.
0: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부터 이제 가지치기를 해가지고 네. 또 망상에 거듭해서 이렇게 이어지게 된 이야기인 거죠. 제가 그 컨셉을 그 주제를 좋아하기도 하고요.
1: 그래요?
0: 네, 재밌잖아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뱀파이어 이런 거 엄청 좋아했거든요. 네. 저는 네, 네. 게임 이런 게 있어도 네. 인간편 뱀파이어편 지금 저는 무조건 뱀파이어편 고릅니다. 옛날에 다크 에덴이라고 있었습니다. 그런 것도 무조건 뱀파이어.
1: 네. 아니 그러니까 질보다 양인 사람은 또 달리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0: 그건 또 네. 생각을 안 해봤는데 보통 이 영생자를 그렇게 멋없게 표현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1: 그렇지.
0: 창작물에서. 네. 네. 나는 뭐 끝났으면 양이야. 끝난 거지. 나는 평생을 사니까.
1: 또 있어. 이렇게.
0: 나는 영생을 살지롱. 이렇게 하면은 와 정말 멋이 없을 것 같아요.
1: 그럼 다른 음악을 해야 네. 되겠지.
0: 그럼 저런 놈한테 왜 영생의 능력을 줬을까. 진짜 멋없다. 이렇게 돼버리니까 뭔가 영생자는 평생 그런 고독 속에서 살고.
1: 멋있어요.
0: 그 고뇌하는 딱 그 아파하고 사랑.
1: 이 브라스 이 연주. 여기서 딱 클라이맥스예요. 이게 매칭이 되는데요.
0: 상당히 의미가 있는 그거예요. 네. 어쨌든 그런 브라스가 나오고 이런 막 빛이 여명이 밝아오는 듯한 이런 느낌들을 주고 싶어서 한 거고 그게 끝나고 나서도 사실 뭐 마지막 코러스나 이런 데 브라스 소리를 좀 덧대고 이렇게 할 수 있어요.
1: 네네.
0: 하지만 그런 것보다는 뭔가 그 순간이 끝나면 그 순간이 정말 찰나 같은 거예요. 함께한 순간이라고 그 부분을 생각하셔도 좋고 그게 끝나고 나면 다시 나는 혼자인 거예요. 브라스 같은 건 없어.
1: 없다.
0: 그냥, 네. 뭐 그런 뭔가 서사적인 느낌도 음악에 좀 주고 싶어가지고 멤버들이랑 같이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고 그런 요소들을 근데 이건 사실 여러분들의 청취에 방해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게 맞습니다. 여러분이 들리는 대로 들으시는 게 가장 이 노래를 즐겁게 들으실 수 있는 방법이에요.
1: 뭐 브라스 얘기는 제 청취 후기에

0: 정답이었고.
1: 그렇죠. 정답입니다. 네. 여러분들의 의견이 정답입니다. 여러분이 편하게 들어주십시오.
0: 자, 축하는 뒤로 하고 네. 오늘 차트 등반 어느 나라 등반하나요?
1: 자, 오늘은 아일랜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0: 아일랜드.
1: 네.
0: 갔다 온 적이 있나요, 이곳?
1: 전혀 없습니다.
0: 전혀 없고.
1: 아일랜드는 가보고 싶지만 네. 가보지 못한 나라이기 때문에 제가 또 워낙 근데 또 아일랜드의 어떤 음악이라든지 이런 문화를 제가 좋아하기도 하고요.
0: 네.
1: 그 옛날에는 그 펍이라는 문화에 대한 동경이 있었어요. 굉장한 동경이 있었고 네. 거기에서 뭔가 그 흘러나오고 막 그 중세 판타지의 여관의 이미지가 다 아일랜드 쪽에서 어떤 그 흔히 우리가 느낄 수 있을 법한 그런 분위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중세 판타지를 좋아하는 만큼 아일랜드의 어떤 이런 문화에도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그런 게 있고요. 음악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당연히 좋아하게 된 그런 수순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제가 포그스 엄청 좋아하잖아요.
0: 네.
1: 그런 것도 다 동일한 연장선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0: 한국에서도 한 뭐 2000년 초반 중반 이때 아이리시 휘슬 연주하는 그러면서 또 그런 포크 아이리시 포크를 표방하는 그런 훌륭한 뮤지션들도 많이 있었는데 그런 음악들 좀 좋아하셨어요?
1: 좋아하죠. 좋아하고 네. 그 병호님도 제가 엄청 좋아했었고 아. 권병호님도 제가 예. 엄청 좋아했었고 예, 예. 그분 말고도 요새도 있어요. 데디오 레디오라고
0: 아.
1: 그 이제 있습니다. 아일랜드 음악을 이제 표방하셔가지고 네. 그런 스타일의 음악들 물론 뭐 드로킹 머피스 같은 음악이에요. 약간 그러니까 아일랜드 음악인데 이런 펌 문화에 기인한 아일랜드 음악을 기반으로 해서 거기에 펑크록적이나 아. 하드록적이나 아니면 오히려 메탈스러운 느낌까지도 좀 더해가지고 그 막 신나게 하시는 그 팀이 계시는데 밴드가 계시는데 제가 아무튼 그 팀의 음악도 굉장히 재밌게 듣고 있고 네, 그렇습니다.
0: 저는 뭐 기억나는 게 바드나 두 번째 달 뭐 이 정도인데 그 이후에도 그 명맥이 좀
1: 확실히 예, 이런 네. 문화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예, 아름아름 다 계시는 것 같아요. 예, 언더그라운드 뮤직 씬에도 당연히 있고요. 우리 주변에서도 아일랜드 문화나 음악을 좋아하시는 분들 네. 심심치 않게 찾을 수 있는 것 같아서
0: 네. 오늘은 그 아일랜드 분위기를 딱 네다섯 곡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되는데
1: 네.
0: 차트 상황은 어때요?
1: 차트 상황은요 아일랜드는 네. 그래도 뭔가 자생력이 굉장히 강한 차트 중에 하나예요. 어쨌든 영국이잖아요. 영국이다 보니까 뭔가 빌보드 차트 음악이라든지 UK 차트 음악이라든지 여기에 영향을 좀 강하게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빌보드 차트 뭐 아니면 미국 차트 뭐 글로벌 차트의 영향을 강하게 받아서 그런 음악 왜냐하면 영어니까 영어권이니까 어쩔 수 없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그런 음악들이 대다수인 것도 맞는데 그 중에서도 스페셜하게 딱딱딱 꽂아져 있는 것들은 아일랜드 출신 뮤지션들의 아일랜드스러운 음악들인 게 네. 굉장히 고무적이에요. 그래가지고 저는 아일랜드 차트를 되게 틈만 나면 좀 들여다보는 봐요? 편인데 그래도 오늘도 물론 뭐 미국 밴드도 있고 막 네. 그래요. 막 글로벌 음악들 당연히 있고 밴드 네. 음악 당연히 다 있고 팝 음악도 있고 한데 그래도 아일랜드 뮤지션들의 아일랜드 색채가 좀 많이 들어가 있는 그런 음악들을 함께 들어보고자 가지고 왔습니다.
0: 알겠습니다. 첫 아티스트의 노래부터 그럼 만나볼까요?
1: 네, 좋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음악입니다. 아일랜드의 밴드예요. Amble이라는 팀이고요. 네. 25년 7월 발매된 라이브 앨범이에요. Live from Dublin이라는 앨범입니다. 네. 진짜 라이브 앨범이에요.
0: 네.
1: 거기에 수록되어 있는 Jersey Giant라는 곡을 들고 왔어요. 이게 이제 스포티파이 데일리 차트 아일랜드의 48위에 지금 랭크가 되어 있습니다. 라이브 앨범인데 48위에 랭크가 되어 있다.
0: 인기가 많나 보네요.
1: 이야, 이건 대단한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네. 커버곡입니다.
0: 아, 잘 그래요?
1: 네. 근데 이게 심지어라는 말을 붙이는 게 좀 어폐가 있는 게 네. 커버곡이기 때문에 네. 그들의 디스코그래피에선 들을 수 없기 때문에 요 라이브 앨범에만 수록되어 있는 요 곡을 좋아하시는 걸 수도 있죠.
0: 그럴 수 있네요.
1: 네,
0: 특별한 요소니까.
1: 맞아요. 예. 그래서 이 엠보이라는 팀도 제가 되게 자주 들고 왔었어요. 네네네. 아일랜드 차트 할 때마다 들고 오는데
0: 기억이 나요.
1: 엄청 네. 지금 아일랜드 포크 리바이벌 팀에서 굉장한 기세로 지금 차트를 점령하고 있는 두 팀 중에 하나거든요.
0: 네.
1: 킹피셔라는 팀의 곡도 제가 뒤에 또 소개를 해드릴 텐데
0: 네네.
1: 이 앰버하고 킹피셔라는 팀이 완전 이 모던 포크, 모던 아이리시 포크 이쪽을 양분하고 있어요.
0: 네.
1: 되게 유의미한 성과를 계속 보여주고 있고
0: 네네네.
1: 그래서 물론 두 팀의 지향점은 음악적 지향점이나 덩치는 약간 다르긴 합니다만 네. 그거는 두 팀 다 음악 듣고 나서 제가 또 어떤 차이가 네. 있는지 얘기해드리면 재밌을 것 같아서
0: 네네네.
1: 일단 한번 들어보시고 네. 또 얘기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아일랜드의 Amble 3인조 포크 그룹의 라이브 실황에서 Jersey Giant 일단 듣고 오겠습니다.

EBS FM 이승열의 세계 음악기 월요일에 만나는 한태인의 월드 차트. 오늘은 스포티파이 데일리 아일랜드 차트에서 음악을 골라 왔고요.

0: 한태인의 월드 차트 첫 곡 듣고 왔습니다. 앰블 그들의 노래 Jersey Giant Live from Dublin 실황으로 전해드렸습니다. 오수미 청취자께서 잘 모르겠지만 이 아일랜드의 자연과 몽환적인 아름다운 환상 그런 편안함 뭐 그런 것들이 느껴진다라시면서 여행자적인 어떤 그런
1: 그렇죠. 뭐 그럴 수
0: 기분이라고 네. 하셨어요.
1: 가능한 얘기고 이제 오리지널은 사실 미국 아티스트의 이제 켄터키 출신 아티스트의 곡을 가지고 이제 만든 거예요. 이들이 다시 부른 거예요. 공연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 앰벌이라는 팀에 이제 어쨌든 아이리쉬 포크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하고 있긴 하지만 기본적인 음악적인 어떤 골자나 본인들이 루트로 삼는 음악 중에서는 미국의 컨트리라든지 아메리카나라든지 이런 장르들이 꽤나 큰 비중을 차지해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 미국적인 음악, 이런 루트가 있는 음악들을 이 아일랜드 청년들이 아일랜드의 액센트로 아일랜드의 펍 문화에서 기인한 어떤 합창의 네네. 이런 방식으로 불러낸다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크로스오버의 느낌인 네. 거거든요. 근데 물론 컨트리라는 장르도 그렇고 아이리시 음악, 뭐 포크 음악도 그렇고 상당히 뭐 악기의 연주 종류라든지 이런 게 겹치는 게 너무나도 많아요. 주꾸미라든지 네. 뉘앙스라든지 이야기하는 목가적인 어떤 것들 네. 그렇기 때문에 전혀 이질감이 없는 크로스오버인 거고 들으셨을 때 이게 아일랜드의 느낌이구나 이게 미국 아닌데요 미국적인 느낌이구나 둘 다 맞는 거죠.
0: 둘 다 맞는 네, 거죠.
1: 둘 다 너무나도 사실. 맞는 네. 이제 감상의 이제 느낌인 거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아이리시 컨템포러리 포크로 번역을 했다라는 거예요. 컨트리를 그래서 이런 것들이 참 재밌는 이 앰블의 음악이었다라고 좀 보고 싶습니다.
0: 뭐 굉장히 미국적인 대표 뭐 문화적 어떤 소프트 파워를 얘기하면서 컨트리 뮤직도 거론이 분명히 되는 거고
1: 네,
0: 뭐 예전에는 재즈 얘기도 많이 했었는데
1: 그럴 수 있죠.
0: 요즘은 컨트리의 확산이
1: 파워가 장난입니다. 네. 전 세계적으로 이 컨트리 미국식 컨트리의 어떤 파워가 네. 지금 이제 퍼져나가는 속도라든지 영어권 국가가 아닌 곳에서도 네. 미국식 컨트리의 어법을 가지고
0: 북유럽 뭐
1: 영어가 아닌 네. 영어가 아닌 언어로 컨트리를 부르는 것도 종종 차트에서 지금 만나볼 수 있거든요. 네. 그 정도로 미국에서 이제 컨트리를 뭔가 이렇게 좀 해주는 게 참 네. 이렇게 다방면으로 저는 컨트리를 좋아하기 때문에. 네. 뭐 아주 저에게는 뭐
0: 15살 때부터 이제 컨트리 좋아한다 그러면 그 비난 있잖아요. 비난. 변 독특하다는 식으로 이렇게.
1: 네, 그렇죠.
0: 그 근데 컨트리에 대한 오해 중 하나가 제가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오해는
1: 네.
0: 변화에 대해서 굉장히 저항이 있어서 그런 건지.
1: 그렇죠.
0: 천천히 뭐 변한다 뭐 이런 느낌이 있었는데.
1: 굉장히 보수적인 음악이죠.
0: 요즘도 그런가요?
1: 굉장히 보수적인 네. 음악인데 이런 젊은 네. 음악가들이나 이런 젊은 밴드들이 네. 그리고 특히나 미국 출신이 아닌 그 아티스트들이 네. 이 보수적인 컨트리를 가지고 어쨌든 본인들의 색채를 입혀가지고 이렇게 크로스오버라든지 이런 컨템포러리한 느낌으로 다시 팝의 문법이나 이런 것들도 입혀서 하는 것들도 저는 되게 좋게 보고 있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그 폭이 네. 크진 않아요. 사실 크진 그게 않아. 그 말이 맞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컨트리예요.
0: 말 그대로 신중하게 보수적으로 전진한다.
1: 맞아요.
0: 조금씩. 그런데 이런 사람들의 그러면 서사나 스토리텔링의 그 중심에는 뭐 진보적인 얘기 이런 건 별로 없겠네.
1: 그 얘기하는 것들이 어쨌든 네. 좀 목가적이고 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지역색이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있는 것들이
0: 뭐
1: 어쩔 수 없이 그런 게 많긴 해요.
0: 네. 그렇죠. 네.
1: 그렇습니다.
0: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1: 네. 네. 근데 사실 어떻게 보면 그게 없으면은 사실 컨트리가 아니게
0: 되어버리는
1: 네. 네. 아니게 돼버리기 때문에 그거는 어느 정도 기본 골자로 가져가는 게 분명히 있죠.
0: 자 오늘 한태인 월드 차트 성공개 싱글을 발표한 네.
1: 예.
0: 한태인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약 1000년 전이었죠.
1: 네,
0: 싱글
1: 맞습니다.
0: 제목. 그런데 네. 다시 돌아와서 차트의 아일랜드 차트에서 골라오신 두 번째 곡 만나볼까요?
1: 네, 오늘의 두 번째 선곡입니다. 스포티파이 데일리 차트 아일랜드의 46위에 올라 있는 곡이에요. 아일랜드 밴드입니다. 킹피셔의 2025년 5월 발매 싱글입니다. Diamonds and Roses라는 곡이고요. 이후에 이제 8월 정규 앨범이었던 네, 하시언에도 수록이 되었습니다. 아일랜드 싱글 차트에서는 모생 최고 3위까지 오르면서
0: 네네.
1: 상당히 선방을 했던 그런 싱글이고요.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드렸던 엠브하고 이 킹피셔라는 팀이 지금 아이리시
0: 누가
1: 보컬.
0: 더 좋아요? 개인적으로
1: 저는 제 취향은 킹피셔 지금 들으실
0: 지금 소개할 네.
1: 왜냐하면 여기가 보컬이 좀 더 바리톤이에요. 저는 저성 음역을 좋아하기
0: 바리톤의
1: 때문에
0: 어떤,
1: 굉장히 네. 바리톤 이런 음역으로 노래를 하는데 그게 굉장히 매력적이거든요. 네. 포크라는 장르랑도 아이리시 음악이랑도 상당히 잘 어울리고요. 그래서 일단 한번 들어보시면서 네. 또 얘기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스포티파이 데일리 아일랜드 차트 46위 곡입니다. 아일랜드의 또 대표 밴드 포크 아티스트 킹피셔의 Diamonds and Roses 듣고 오죠.

0: 아일랜드 밴드 킹피셔의 Diamonds and Roses, 다이아몬드와 장미라는
1: 아,
0: 제목의 곡이었습니다.
1: 좋네요. 아, 저는
0: 좋네요.
1: 이 오늘 노래 중에 이거 제일 좋아, 저제 취향이었던 것 같아요.
0: 아, 에디 키오 이 보컬리스트의 목소리, 바리톤의 저음도 좋고 힘있는
1: 목소리들이
0: 고음도
1: 참
0: 좋고.
1: 좋아요, 그죠?
0: 이 곡의 뭐 추가 정보나 뭐
1: 아,
0: 짚어가고 싶은
1: 차이점을
0: 게
1: 아까
0: 있나요?
1: 말씀드리고자 했던 게 뭐였냐면, 킹피셔랑 앰블이랑 이게 어쨌든 근간이 이제 아이리시 포크라는 이제 큰 이름 장르명 아래에서 이제 본인들이 이게 양분하면서 활동을 멋있게 해나가고 있는데, 사운드나 어떤 음악적인 그 추구하는 그런 뭐랄까 덩치 이런 건좀 차이가 있어요. 덩치에는. 그래서 엠보 같은 팀은 제가 뭔가 또 음악을 듣기에는 약간 펍 사운드 위주나 아니면은 좀 이렇게 그 어쿠스틱한 공간감이나 이런 거를 좀 중시하는 팀이에요. 확실히 보컬의 하모니라든지 이런 것도 굉장히 디테일하게 다돼 있고 이런 파트들이 너무 듣기 좋은데, 또이 킹피셔는 굉장히 그들보다는 훨씬 더 아레나나 스타디움적인 요소들을 훨씬 강조하려고 해요. 스트링이나 이런 걸로 확장성, 사운드의 확장성을 훨씬 더 많이 가져가기도 하고, 일렉 기타라든지 이런 걸 엄청 적극적으로 쓰거든요. 그러면서 밴드 사운드 플러스 스트링 사운드 이런 걸 가지고 뭐 어쿠스틱 기타나 벤조를 넘어서서 훨씬 더 넓은 방향으로 사운드를 확장해 가면서 덩치 자체를 좀 키워서 들려주는 이런 목적 의식을 갖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거기에서 저는 가장 큰 차이점을 좀 느꼈던 것 같고, 저도 뭐다 좋았습니다. 그래서 킹피셔의 음악을 상당히 재미있게 듣고 있다. 엠블과 킹피셔의 음악을 이런 차이점이 있다라는 것도 알아주시면 또 재미있게 청취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 알겠습니다. 오늘 스포티파이 데일리 아이리시 차트에서 이제 만나볼 세 번째 곡 소개해 주시죠.
1: 네, 오늘의 세 번째 선곡입니다.

0: 스포티파이 데일리 차트 아일랜드의 196위에 올라 있는 곡이에요. 아일랜드의 아티스트입니다. 시매트라는 아티스트고요. 2025년 8월 발매 앨범이에요. 유로 컨트리라는 앨범의 수록곡입니다. When a Good Man Cries라는 곡이에요. 이제 이게
1: 유로 컨트리?
0: 네, 유로 컨. 아니 전에도 한번 가져왔었는데 여기에 속해 있는 이제 곡을 가져왔었는데요. 이 곡도 아주 재미있는 곡이라서 한번 더 들고 왔습니다. 여기도 아일랜드의 컨트리 팝 가수라고 소개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거 이상으로 조금 더 설명을 드려야 되는 아티스트긴 해요. 기본적으로 골자가 여기도 컨트리예요. 그러니까 이 컨트리의 영향력이 지금 아일랜드 차트에 있는 뮤지션들에게 상당히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라는 거 이제 들려드리고, 전통적인 컨트리나 아메리카나의 작법을 되게 좋아하는데 이 아티스트도 거기에다가 뭔가 좀 인디팝적인 요소들도 있고 아니면은 뭐 뭐 디스코적인 요소도 있어요. 유로 컨트리라는 게 유로 팝과 컨트리를 약간 이렇게 믹스 매치한 느낌인가라는 느낌이 드는
1: 유로 디스코 뭐 이런 요소에다가
0: 맞아요. 그래서 90년대 팝까지 뭔가 좀 잘 섞어가지고 이렇게 오물조물 만들어낸 앨범인 것 같아가지고 저도 되게 재밌게 들었는데 이 아티스트는 또 재밌는 게 자기 비하적인 유머들이 속속들이 숨어 있어요. 노래에도 그렇고 앨범의 컨셉이나 이런 거에도 그렇고. 그래서 이 곡도 오늘 들려드릴 곡도 마찬가지. 지고요. 한번 들어보시고 여기에서는 어떤 것들이 좀 재미있게 느껴졌었는지 저도 한번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아일랜드의 싱어송라이터 시매트가 부릅니다. When a good man cries. 듣고 오죠.

0: EBS FM 이승열의 세계음악여행 월요일에 만나는 한태인의 월드차트 밴드 까치산의 한태인과 함께하는 시간이죠. 세 번째 선곡으로 CMAT 아일랜드의 싱어송라이터의 When a Good Man Cries. 이 When a Good Man Cries 아까 그 자기비하에 대한 스토리텔링이라고 하셨는데
1: 네 맞아요. 요 곡에도 마찬가지거든요.
0: 뭐, 남자를 울렸나 봐요.
1: 그러니까 이게 네. 되게 일반적인 브레이크업 송이라고 생각하면은 또 누군가가 나한테 상처 입혀서 나는 상처 입었어 이런 느낌 나 울었어 이런 느낌이어야 되는데
0: 그게 정석적인
1: 뭐 반대예요. 네. 아. 내가 어떤 한 남자가 나를 되게 사랑했는데 되게 좋은 사람이에요. 근데 나는 그 사람한테 되게 상처 입힌 거야. 그 사람은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요.
0: 나쁜 여자 컨셉인가?
1: 그러니까 역할을 약간 바꿔버린 거야. 그래서 이게 되게 뭔가 반대의 느낌을 주면서 오히려 또 신선하게 이런 구조를 짜기도 한 거고 네. 그래서 뭔가 일반적인 구조를 바꾸면서 성 역할까지도 바꾸는 듯한 느낌을 주고 싶었다고 해요.
0: 네네네네.
1: 그래서 그런 파트들이 아주 되게 네. 재밌게 느껴졌고 그러면서 이게 뒤로 갈수록 자기 자신에 대한 생각으로 이게 바뀌는 거예요. 길이. 그러니까
0: 나의 문제점 뭐 이런 거.
1: 내가 왜 그랬을까. 뭐 내가 자기 비판. 그러니까 나를 가해자의 위치에 놓으면서 자기 비판을 하는 식으로 가서 마지막에 가사에 키리에 엘레이손이 나와요.
0: 기도하는 거예요. 용서해달라고.
1: 이게 그거예요. 이게 네. 기독교 쪽에서 이제 전례에서 사용돼 네. 왔던 건데 뭐 주여 자비를 베푸소서 뭐 이렇게 성당에서 하는 게 있어요. 네. 그게 키리에 엘레이손
0: 미사에서
1: 뭐 이런 게 있어요.
0: 순서대로.
1: 맞아요. 네. 그래가지고 이게 갑자기 그리스어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게 나오면서 그 뭔가 용서를 구하는 듯한 자기 성찰과 이게 반성이나 이런 걸로 이제 흘러가는 거죠 마지막까지는. 이게 흐름이 그래서 되게 재밌더라고요.
0: 네, 뮤직비디오에서 보면 반성하는 것처럼 그렇죠? 보이진 않는데
1: 막 춤춰요. 막 신났어.
0: 막 차를 좋아하나 봐요. 예. 맞아요, 드리프트 서킷에 가가지고 막 이렇게 차 타고 놀면서 예.
1: 굉장히 재미있게 성취를 했던 네. 그런 곡이었습니다.
0: 자 오늘 월요일에 맞는 한태인의 월드차트 아일랜드 차트에서 계속해서 음악 듣겠습니다. 다음 곡 만나보죠.
1: 네 스포티파이 데일리 차트 아일랜드의 181위에 올라있는 곡입니다. 미국의 밴드요 Kings of Leon의 2010년 10월 발매된 앨범입니다. Come Around Sundown이라는 앨범 수록곡이고요. Pyro라는 곡입니다. 이것도 네. 한번 먼저 듣고 오고 나서 네, 설명을 해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음악 듣고 오죠.

0: 염동규 청취자께서 킹스 오브 레온 오랜만이라고 반가워 하셨네요. 스포티파이 데일리 아일랜드 차트 181위 2010년 발표곡 킹스 오브 레온의 파이로 함께 들어봤습니다. 시간이 없는 관계로 짧게 뭐 코멘트 하나
1: 아,
0: 달아주신다면?
1: 이 팀도 마찬가지로 뭐 미국 밴드잖아요. 그리고 남부 출신이고 테네시 출신이고 하다 보니까 이제 여기도 컨트리적인
0: 컨트리
1: 색채가
0: 요소.
1: 묻어 있는 팀이었고, 그래서 그 결로 함께 들어보시라고 가져온 팀이니까요. 이렇게 들어보시고 넘어가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0: 자, 오늘 마지막 곡이네요. 얼른 만나보죠.
1: 네, 오늘의 마지막 곡입니다. 스포티파이 데일리 차트 아일랜드의 126위에 올라있는 곡이에요. 아일랜드의 밴드입니다. 폰타인스 DC예요. 2022년 4월 22일 발표된 세 번째 앨범입니다. 스킨티피아네요. 스킨티피아의
0: 스킨티피아.
1: 수록곡이고요. 재키 다운 더 라인이라는 곡을 오늘의 마지막 곡으로 들고 왔습니다.
0: 네.
1: 여기는 뭔가 컨트리는 아니에요.
0: 아, 컨트리 아니고.
1: 컨트리적인 색채는
0: 아니고.
1: 전혀 없고, 여기는 오히려 얼터너티브 록인데 그 포스트펑크나 아니면은 뭔가 좀 오히려 고색한 그런 느낌이 좀
0: 고딕해요?
1: 섞여 있고. 그러니까 조니마의
0: 조니마.
1: 어떤 그런 색채도 살짝 입혀져 있다. 기타
0: 스미스의
1: 사운드나 이런
0: 기타리스트 조니마의 정서.
1: 맞아요. 그런 정서도 살짝 입혀져 있는. 왜냐면 12형 기타 여기 이 팀도 엄청
0: 아,
1: 좋아하고,
0: 그래요?
1: 쟁글 기타 엄청 좋아하고, 아르페지오 사운드 엄청 좋아하고, 막 더러운 디스토션 사운드로 막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뭔가 그런 음악들을 좀 적극적으로 사용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들으면서 조니마의 냄새가 조금 난다. 이런 느낌.
0: 혹시 뭐 프로듀서로 참여한 건 아니고.
1: 뭐 그럴 수 있죠. 근데 뭐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0: 네.
1: 어쨌든 이 폰타인스 DC의 음악도 그런 류의 음악이라고 이해를 해주시고 들어주시면은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앞서 들려드렸던 네 곡이랑은 약간 동떨어져 있을 수 있는 음악인데, 어쨌든 기분 좋게 마무리를 하기 위해서 좀 신명나는 노래로다가 골라왔으니까요. 함께 듣고 오늘 이렇게 마무리하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0: 있습니다.
1: 오늘도 잘 들었고요. 다음 시간도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Fontaine's DC의 Jackie Down the Line 전하면서 저도 인사드릴게요. 내일에 태양 아래에서 뵙겠습니다.
0: 고맙습니다.

0: EBS 라디오 마음돌봄 캠페인 불안을 마주하는 시간
1: 불안도가 높다고 꼭 나쁜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아주대학교 심리학과 교수 김경일입니다. 학교에서 성적이 좋은 학생이나 회사에서 좋은 성과를 내는 사람들을 살펴보면 한 가지 공통점이 있죠. 바로 불안을 느끼는 정도가 평균보다 높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은 스스로에게 높은 기준을 세우고 나쁜 결과를 받아들이기 싫어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높은 기준과 나쁜 결과에 대한 거부감은 불안을 만들고 그 불안은 우리를 더 철저히 준비하게 하고 끝까지 노력하게 만드는 힘이 됩니다. 실제로 엔비디아의 CEO 젠슨 황은 젠슨, 너는 며칠 있다 망할 거야 라는 말을 되뇌며 불안을 스스로 만들어내기도 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불안을 느끼는 건 그 일을 그만큼 소중하게 생각하고 잘하고 싶은 마음이 크기 때문이라는 거죠. 불안은 나를 무너뜨리는 감정이 아니라 내 안의 가능성과 잠재력을 일깨워주는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0: 여러분의 소중한 아침 시간을 알찬 영어 루틴으로 바꿔드리는 모닝 스페셜. 뉴스 헤드라인부터 시사 표현, 무모한 도전 문장까지 영어로 세상을 만나는 두 시간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매일 오전 8시 EBS FM 모닝 스페셜에서 만나요.
1: 사회연대은행은 연대정신을 바탕으로 금융소외를 겪는 이들의 자립을 지원하는 사회적 금융 선도기관입니다. 돈이 아닌 희망을 저축하고 의지를 담보로 꿈을 대출하며 이자가 아닌 나눔이 불어나는 사람과 사회 중심의 따뜻한 금융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사람과 사회를 잇는 따뜻한 금융. 함께 만드는 세상. 사회연대은행.
2: 이 캠페인은 방송사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3: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EBS 교육방송을 들으셨습니다. 창의교육, 미래방송 EBS는 FM 104.5MHz 중심으로 101.5MHz에서 107.9MHz로 매일 아침 5시부터 다음날 새벽 2시까지 전국에 방송하고 있습니다. EBS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하며 학교 교육 보완, 평생 교육과 민주적 교육 발전을 위해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EBS의 편성 책임자는 김광호입니다. 그럼 다음 방송이 시작될 때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EBS 교육방송입니다. 창의 교육, 미래방송 EBS는 FM 104.5MHz 중심으로 101.5MHz에서 107.9MHz로 매일 아침 5시부터 다음날 새벽 2시까지 전국에 방송하고 있습니다. EBS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하며 학교 교육 보완, 평생 교육과 민주적 교육 발전을 위해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EBS의 편성 책임자는 김광호입니다. 잠시 후 5시부터 정규 방송이 시작되겠습니다.

0: 초급 일본어 이은미입니다.
1: 야사시 니혼고 쇼타です.
0: 오늘의 타이틀은요.
1: 타이켄 레슨을 우케타 아토데 기메타인데스가
0: 체험 레슨을 받은 후에 결정하고 싶은데요 라는 내용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뭐뭐한 후에라는 동작의 시간적 전후 관계를 나타내는 표현인 타 아토데 라는 표현을 배워보려고 합니다. 핵심 단어 1200 시작부터 볼까요? 목욕, 욕조.
1: 오후로, 오후로.
0: 오후로, 목욕, 욕조인데요. 후로 자체가 목욕이나 욕조라는 뜻을 나타내요. 앞에 접두어 오를 붙여서 보통 오후로라고 하는데요. 선생님, 목욕하다는요?
1: 오후로니 하이루, 오후로니 하이루.
0: 하다는 스르잖아요. 그래서 보통 목욕하다라고 하면 오후로 스르 할 것 같지만 여러분, 우리가 목욕을 하려면 보통 욕조에 들어가야 하잖아요.

0: 하이르 들어가다. 그래서 목욕하다는 일본어로는 오후로니 하이르 하나의 표현처럼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반드시 꼭
1: 가나라즈 가나라즈
0: 반드시 필이라고 하는 한자를 사용해서 가나라즈 반드시 꼭이란 의미를 나타냅니다. 이 치아
1: 하
0: 하라고 합니다. 칫솔은요?
1: 하브라시 하브라시
0: 치약은요?
1: 하미가키코 하미가키코
0: 그런데 이 하는요? 이 치아란 뜻에 톱니라는 의미도 있거든요. 그래서 톱니바퀴는요?
1: 하그르마
0: 일본어로 하그르마라고 해요. 하 톱니고요. 여러분 차 자동차 하면 구르마잖아요. 그래서 하와 구르마 연결되면서 크의 땡땡 하그르마 톱니바퀴라는 뜻이랍니다. 닦다, 갈고 닦다.
1: 미가크, 미가크.
0: 미가크, 1그룹 동사인데요. 앞에 나온 하, 이를 사용해서요. 이를 닦다.
1: 하오 미가크.
0: 하오 미가크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체험 레슨.
1: 다이켄 레슨. 다이켄 레슨.
0: 체험은 다이켄. 레슨은요? 레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체험 레슨은 다이켄 레슨. 다음 단어 볼까요? 받다.
1: 우케르. 우케르.
0: 우케르. 받을 수라고 하는 한자를 사용하죠. 2그룹 동사입니다. 상을 받다.
1: 쇼 우케르.
0: 쇼 우케르. 영향을 받다.
1: 에이쿄 우케르.
0: 에이쿄 우케르. 시험을 보다는요?
1: 시켄오 우케르.
0: 시켄오 우케르. 즉 우리가 시험을 보다라고 하는 것은 평가를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케르라는 동사를 사용하는 거 기억해 두세요. 다음 단어 볼까요? 입회, 가입.
1: 뉴카이. 뉴카이.
0: 입회라고 하는 한자어 음으로 그대로 읽습니다. 뉴카이. 마지막 단어예요. 유료.
1: 유료. 유료.
0: 그럼 무료는요?
1: 무료. 무료.
0: 오늘의 집중 코어. 이번 시간에는 동작의 시간적 전후 관계를 나타내는 표현이죠. 타 아또 혹은 타 아또 데라는 표현입니다. 타 아또 혹은 타 아또 데라는 표현은요. 뭐뭐 한 후에, 뭐뭐 한 다음에 라는 뜻이에요. 동작의 시간적 전후 관계를 나타냅니다. 그런데 타 또 사용됐어요. 동사의 타형에 연결됩니다. 우리 단어 싹트유기에 나온 동사로 타 아또 혹은 타 아또 데 연결해 볼까요? 먼저 1그룹 동사네요. 돌아오다, 돌아가다.
1: 가에르, 가에르.
0: 타 아또 데 한번 연결해 볼까요? 돌아온 후에
1: 가에타 아또 데, 가에타 아또 데.
0: 가에타 아또 데, 돌아온 후에 라는 의미예요. 가에르, 돌아오다, 돌아가다. 형태로만 보면 2그룹 동사인데요. 예외 1그룹 동사죠. 1그룹 동사 중에서 우츠루로 끝난 경우에 타 연결할 때는 초금편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가에르가 가에다가 되었고요. 뒤에 아또 혹은 아또데 연결해서요. 연습은 아또대로 한번 해볼게요. 가에다 아또데, 돌아온 후에라는 의미를 나타낼 수 있어요. 이번에는 샤워를 하다 한번 살펴볼까요? 2그룹 동사가 사용되고 있어요.
1: 샤워오 아비르, 샤워오 아비르.
0: 타 아또데 연결해 볼게요. 샤워를 한 후에
1: 샤워오 아비타 아또데, 샤워오 아비타 아또데.
0: 샤워오 아비타 아또데, 샤워를 한 후에 라는 표현입니다. 샤워를 하다, 일상생활에서 샤워오 스르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하지만 더 올바른 표현은 샤워오 아비르라는 표현입니다. 아비르, 루루 끝났는데 앞에 모음이 이니까 당연히 2그룹 동사겠죠. 2그룹 동사에 타 연결할 때는요. 동사 마스형에 연결하면 됩니다. 그래서 샤워오 아비타 또데라고 하면 샤워를 한 후에라는 의미를 나타낼 수 있죠. 문장 키우기에 나온 문장 확인해 볼까요? 귀가한 후에 바로 목욕을 했어요.
1: 帰った後ですぐお風呂に入りました.

0: 体験レッスンを受けた後で入会を決めたいんですが。
1: わかりました。体験レッスンはいつがいいですか？
0: 明日仕事が終わった後行きたいんですが、明日は5時に仕事が終わります。
1: そうですか。では明日の6時に来てください。
0: 水着のレンタルはありますか？
1: はい、有料ですが、水着もタオルもあります。
2: 여러분, 잘 들어보셨나요? 요시다 점장이 수영 교실에 전화를 걸고 있어요.
3: 体験 레슨을 受けた 後で 入会を 決めたいんですが.
2: 저기 体験 레슨을 受けた後で 체험 레슨을 받은 후에라는 표현입니다. 체험 레슨을 받다, 다이켄 레슨을 우케르라는 표현이고요. 타 아또데 연결할 때 우케르 이그룹 동사입니다. 이그룹 동사에 타 연결할 때는 동사 마스형에 연결해요. 그래서 우케타 아또데가 되었습니다. 뉴카요 키메타인데스가 뉴카요 키메르 가입을 결정하다. 희망 욕구를 나타낼 때는 동사 마스형에 타에 연결합니다. 키메타이 결정하고 싶다. 뒤에 은데스 뭐뭐 은데스라고 하면 설명을 할때 사용을 하잖아요. 그리고 문이 끝난 형태 뒤에 가 뭐뭐 인데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뉴카요 키메타인데스가 가입을 결정하고 싶은데요 정도로 해석하면 되는데요.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3: 体験 레슨을 受けた後で入会を決めたいんですが。
2: 이어서 보면요.
3: わかりました。体験レッスンはいつがいいですか？
2: わかりました。알겠습니다. 体験 레슨과 체험 레슨은 이츠가 이이 데스까? 언제 가져오세요? 다시 한번 들어보죠.
3: わかりました。体験レッスンはいつがいいですか？
2: 이어서 보면요.
3: 明日仕事が終わった後行きたいんですが。明日は5時に仕事が終わります。
2: 明日、내일 仕事が終わった後일이 끝난 후라는 표현이죠. 시고토가 오와르, 일이 끝나다. 오와르, 일그룹 동사인데 루루 끝났어요. 타에 연결할 때 초근편 일어나야겠네요. 그래서 시고토가 오왔다 또가 되었습니다. 이키타인데스가 이끄 가다. 희망 욕구 나타내는 타에 연결할 때 동사 마스형에 연결하죠. 이키타이 가고 싶다. 이키타인데스 뭔가 설명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뒤에 가, 접속조사는 뭐뭐인데요 정도의 의미일까요? 그래서 이키타인데스가 가고 싶은데요. 아시다와 내일은 고지니 5시에 시고토가 오와리마스. 일이 끝나요.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3: 明日仕事が終わった後行きたいんですが、明日は5時に仕事が終わります。
2: 이어서 보면요.
3: そうですか。では明日の6時に来てください。
2: そうですか。그렇습니까? では、그럼、明日の6時に、내일6시에、来てください。와주세요。来る、오다。3グループ動作죠?てください。행위지시요구표현입니다。3グループ動作에연결할때는요、동사마스형에て연결하면되는거죠。그래서、来てください。다시한번들어볼게요。
3: そうですか。では、明日の6時に来てください。
2: 이어서보면요。
3: 水着のレンタルはありますか？
2: 水着のレンタルは、수영복 렌탈은ありますか?있나요?다시한번들어보죠。
3: 水着のレンタルはありますか？
2: 이어서보면요。
3: はい、有料ですが、水着もタオルもあります。
2: はい、네。有料ですが、有料이지만、有料です。문이끝난형태뒤에접속조사가는뭐뭐인데뭐뭐이지만의의미입니다。水着もタオルも。수영복도 수건도 아리마스 있습니다라는 뜻인데요. 다시 한번 들어보죠.
3: 하이, 유료ですが、水着もタオルもあります。
2: 그럼 대화 전체 내용 생각하면서 조금 빠른 스피드로 다시 한번 잘 들어보세요.
0: 体験 レッスンを受けた後で入会を決めたいんですが。
1: わかりました。体験レッスンはいつがいいですか?
0: 明日仕事が終わった後行きたいんですが。明日は5時に仕事が終わります。
1: そうですか。では、明日の6時に来てください。
0: 水着のレンタルはありますか？
1: はい、有料ですが、水着もタオルもあります。
2: 가타카나 조각 모음 필수 외래어를 익혀볼게요.
3: 히로인, 히로인.
2: 히로인, 여주인공 히로인이고요.
3: 히로, 히로.

0: 로의 날입니다. 선생님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어요?
1: はい, 敬老の日ですね。 올해는 9월 21일인데요. 이 기념일은 1947년 兵庫県 노마다니촌에서 열린 어르신의 날 행사에서 유래했습니다. 노인을 공경하고 그들의 지혜를 빌려 더 나은 마을을 만들자는 취지의 행사였고요. 1966년 국가공휴일로 제정되었습니다. 가을이 시작되는 경로의 날은 9월에 또 다른 공휴일인 추분의 날, 추분의日와 함께 주말과 이어지는 해에는 봄의 골든위크에 보금가는 가을 연휴인 실버위크를 형성하기도 합니다.
0: 이때는 자녀와 손주들은 조부모님께 감사한 마음을 전하기 위해 꽃이나 제철 과일 등 다양한 선물을 할 거 아니에요?
1: 네, 맞습니다. 특히 용담은 경로의 날에 선물하는 꽃 가운데 하나로 병을 물리치고 건강과 장수를 기원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0: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초급 일본어 홈페이지에 일본어 질문 남겨주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YBM에서 취업 및 승진을 위한 JPT 일본어 능력시험 응시권을 드리고 있으니 질문 많이 남겨주시고요.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1: EBS 오디오 학과에서 복습 많이 해주세요. 今日もお疲れ様でした。

0: 제임 선생님, My mind went blank라고 하는 문장 과연 무슨 뜻일까요?
1: Blank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이니까 If you say that your mind went blank, you're saying that what you were about to do or say, your thoughts just disappeared.
0: 아,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다.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다. 이럴 때 쓰는 말이군요.
1: Exactly.
0: 자, 두 번만 큰 소리로 한번 따라해볼까요?
1: My mind went blank. My mind went blank.
0: 스피킹 전문 프로그램 이비트 있는 영어에서는 이러한 표현들을 매일매일 배우실 수 있습니다. 주제별 말하기 훈련은 이비트 있는 영어에서 함께하세요.
1: Join us every day.
2: 사회연대은행은 연대정신을 바탕으로 금융 소외를 겪는 이들의 자립을 지원하는 사회적 금융 산도기관입니다. 돈이 아닌 희망을 저축하고 의지를 담보로 꿈을 대출하며 이자가 아닌 나눔이 불어나는 사람과 사회 중심의 따뜻한 금융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사람과 사회를 잇는 따뜻한 금융. 함께 만드는 세상. 사회연대은행.
3: 이 캠페인은 방송사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4: 중국어의 시작은 여기
5: EBS 초급 중국어.
4: 안녕하십니까, 성근입니다.
6: 大家好，我是王老师.
4: 복습 많이
6: 살길이다.
4: 두 문장을 여쭤보겠습니다. 여유 있게 입 밖으로 나와야 됩니다. 어, 서로 인사하세요. 하나, 둘, 셋.
6: 你们认识一下.
4: 오, 알다. 지난 시간 알 발음 认识 요거 잘하셔야 됩니다. 어, 너희들 알고 지낸 지 얼마나 됐어?
6: 你们认识多久了?
4: 한 번 더.
6: 你们认识多久了?
4: 자, 자매품으로 얼마나 더 기다려야 됩니까? 야오부터 시작했습니다. 하나, 둘, 셋.
6: 야오等多久?
4: 그렇죠. 야오等多久? 요것도 같이 외워두시면 식당에서 아주 요긴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오늘 7강. 오, 보니까 너 오늘 기분이 좀 좋아 보인다.
6: 我看你今天心情不错啊.
4: 와, 뭔가 길죠? 잠시 후에 방금 말씀하신 문장이 아주 잘 들릴 거라고 확신합니다. 단어부터 살펴보시죠. 어머니 이치라이 카인샤. 56페이지 함께하고 계십니다. 내가 보기에, 내 생각에는
6: 我看.
4: 한국어로 딱 이거예요. 내가 볼 땐 말이지 이거예요. 그죠? 나는 본다. 이런 해석도 있겠지만 문장 맨 앞에 我看 다음에 뭔가 문장이 쫙 오잖아요. 그럼 내가 볼 땐 말이지. 그러니까 비슷한 말로 뭐 我觉得 이렇게 쓸 수도 있죠. 내 생각에는. 좋아요. 기분.
6: 심情.
4: 오, 인터뷰할 때 많이 나와요. 지금 기분이 어떻습니까? 라고 할 때. 네, 기분이 어때요?
6: 심情怎么样?
4: 怎么样? 이게 어때? 이런 뜻입니다. 신칭很好 하면 기분이 매우 좋다 라고 할 수 있겠죠. 어, 제가 지금 很好 했죠? 같은 말로
6: 不错.
4: 와우, 不错. 재밌는 건 이 不错 앞에 很不错, 真不错 모두 다 사용할 수 있죠?
6: 是的.
4: 좋습니다. 우리는 뭐뭐

0: 보기 때문입니다. 때문입니다가 보통 뒤에 있죠? 중국은 앞에 있습니다.
1: 因为
0: 물론 우리도 한국어로 왜냐 하면이라고 하면 앞에 쓸수 있겠지만 사실 일상생활에서 한국인들은요, 선생님, 왜냐 하면이란 말을 잘안 쓰는 것 같아요. 제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1: 아하, 나면 经常用 뭐뭐 때문에.
0: 네, 뭐뭐 때문이죠. 이렇게 말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제 경험을 일반화하면 안 되지만 보통 그런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자, 그리고 월급을 내주다, 지급하다 할때이 글자를 씁니다.
1: 发
0: 근데 사실 월급 받았다라고 할 때도 이걸 쓰죠, 선생님.
1: 是的
0: 받았다의 뜻도 의역하면 있어요. 볼게요. 월급.
1: 工资
0: 공지 아니고 공즈. 한글의 지보다 약간 좀 힘을 빼보세요. 다시 한번.
1: 공资
0: 자, 바로 가시죠, 그럼. 오늘 중국어로
1: 今天 我
0: 나 오늘 월급 받았다. 여러분 먼저 해보세요. 오, 왕 선생님.
1: 今天我发工资了
0: 今天, 我发工资了. 今天이 주어 뒤에 들어가서, 我今天 가볼게요.
1: 我今天发工资了.
0: 그렇죠. 근데 선생님께서 보통 주어 뒤에 날짜나 이런 요일을 쓰시는데, 오늘 예문들 때 지금 今天을 앞으로 땡기셨어요, 맨 앞에.
1: 强调的时候.
0: 그렇죠. 바로 오늘 받았다라는, 오늘을 강조할 때 저렇게 앞으로 땡기는 거예요, 여러분. 오, 재밌네요. 아, 그래? 어쩐지 기분이 좋아 보이더라. 어쩐지.
1: 난과이.
0: 3월호부터 함께 하신 분들은 이거 한 5번은 나왔습니다. 난과이보다는 약간 힘을 빼시고 난과이 좋을 것 같아요. 해야 한다.
1: 데이.
0: 이것도 많이 강조드리겠습니다. 동사나 형용사, 즉 수로 뒤에 있으면 떠라고 읽지만 수로 앞쪽에 있으면
1: 데이.
0: 라고 읽습니다. 뭐뭐 해야 한다. 중국어에 선생님 해야 한다 많잖아요. 뭐 인가이도 있고 야오도
1: 야오.
0: 있고. 오늘 그중에 하나 배운 거예요. 데이. 한턱 내다.
1: 请客.
0: 아하, 해야 한다랑 한턱 내다가 있는 거 보니까 대충 본문 내용이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1: 한턱 내야 한다.
0: 내야 한다. 아직 보지 마시고요, 본문은요. 노 프라블럼, 문제 없어.
1: 没问题.
0: 그렇죠. 나 5천 원만 빌려줄 수 있니?
1: 没问题.
0: 그렇죠. 이렇게 가는 거죠. 자, 이 단어들이 어떻게 본문에 녹아져 있는지 한번 같이 눈을 감고 들어보겠습니다. 오마 이치 라이팅이자.
2: 第7课，我看你今天心情不错啊。
3: 我看你今天心情不错啊。
2: 因为今天发工资了。
3: 难怪呢，那得请客呀。
2: 没问题。
3: 我看你今天心情不错啊。
2: 因为今天发工资了，
3: 难怪呢，那得请客呀。
2: 没问题。
0: 여러분, 중국어는요, 띄어쓰기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걸 보시자마자 어떻게 해요? 나는 너를 본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아, 분명히, 그죠? 문맥을 잘 파악하셔야 됩니다. 내가 보니까 너 오늘 기분이 되게 좋아 보인다.
1: 我看你今天心情不错啊。
0: 오, 선생님께서는 띄어 읽지 않고 그냥 我看你今天 바로 가셨는데, 선생님, 이건 어때요? 我看你今天 이렇게는 어때요?
1: 可以啊。
0: 아, 약간 띄어 읽어도 괜찮아요? 我看你今天心情不错啊 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1: 是的。
0: 좋아요. 오늘 월급 받았기 때문이야.
1: 因为今天发工资了。
0: 문맥상 여러분 사실 근데 인웨이를 안 써도 그냥 전혀 문제 없죠. 여러분께 인웨이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아, 그래서 좋았구만, 기분이. 어쩐지.
1: 难怪呢。
0: 너 빼고
1: 난과이.
0: 해도 전혀 문제 없습니다. 어우, 그럼 쏴야지.
1: 나데이칭크아.
0: 자, 나는 저것이란 말도 있지만 때에 따라선 그러면, 그렇다면 이렇게 쓰이죠. 그럼 나는, 나와나? 이렇게 그죠.
1: 没错.
0: 네. 여기서 맨 뒤에 아는 역시 어기조사, 가벼운 말투고요. 삼성삼성이니까 앞에 데이 이성입니다. 나데이 아니고 나데이 올릴게요.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
1: 나데이칭크아.
0: 그렇죠. 노 프라블럼.
1: 没问题.
0: 문제없어. 没问题. 좋아. 하오로 바꿔도 전혀 문제없습니다. 아주 둘 관계가 아주 좋은 것 같네요. 네, 바로 쏜다고 하네요.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역시 눈을 감고 들어보시는데요, 훨씬 더잘 들릴 거예요. 오면 이치 라이팅이자.
3: 我看你今天心情

0: 不错啊。
1: 因为今天发工资了。
0: 难怪呢，那得请客呀。
1: 没问题。
0: 我看你今天心情不错。
1: 因为今天发工资了。
0: 难怪呢，那得请客呀。
1: 没问题。
2: EBS 초급 중국어 58페이지 어퍼 포인트 살펴보겠습니다. 역시 복습이에요. 내가 보니까 네, 걔 안 올 것 같아.
3: 我看他不会来.
2: 자, 후이가 아니라 UI 사이에 에 넣어서 후에이에요. 부후이 아닙니다. 不会来. 선생님, 후이 뜻이 할 줄 안다도 있고 할 것이다도 있고 아, 제가 수업 시간에 자주 졸곤 했지 하고 나다의 뜻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 보호에는 어떤 뜻이 좀 우리가 보면 됩니까?
3: 할 것이다.
2: 할 것이다. 그렇죠.
3: 뭐 하지 않을 것이다.
2: 보호에는요, 여러분, 할 줄 모른다란 말도 있지만 안 할 것이다. 할 것이다의 부정문이니까 안 할 것이다라고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내가 보니까 걔 안 올 거야. 다시 갑니다.
3: 我看他不会来.
2: 저도 그렇고 초급자분들이 가장 먼저 배우는 호의 뜻이 할 줄 안다예요. 그래서
3: 是的.
2: 보통 할 줄 안다라고만 해석을 많이 하실까봐 제가 좀 강조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내가 보니까 이 옷 아주 잘 맞는 것 같아.
3: 我看这件衣服很合适.
2: 어울리다, 적합하다. 한번 들어볼게요. 형용사 두 글자.
3: 合适.合适,很合适.
2: 재밌네요. 옷.
3: 衣服.
2: 옷의 양사가 바로
3: 见.
2: 네, 내가 보니까 이 옷 아주 어울려, 잘 맞아. 한 번 더 들어볼게요.
3: 我看这件衣服很合适.
2: 이렇게 말씀하시면은요, 옷 사이즈가 잘 맞다도 되고 옷이 어울린다 다 되는 거죠, 선생님?
3: 是的.
2: 그렇습니다. 어쩐지 발음 또 들어볼래요. 여러분 외워야죠.
3: 난怪.
2: 그가 매일 달리기를 한다. 어쩐지 몸이 이렇게 좋더라.
3: 他每天跑步，难怪身体这么好.
2: 이렇게 예쁜데, 저렇게 예쁜데라고 할 때 这么好, 이렇게 비싼데
3: 这么贵,
2: 이렇게 멋있는데, 하나 둘 셋
3: 这么帅.
2: 그렇죠. 야, 중국어 너 왜 배워? 이렇게 어려운데
3: 这么难.
2: 너 중국어 왜 안 배우니? 이렇게 재밌는데
3: 这么有意思.
2: 이렇게 가는 거죠. 와우, 这么 좋아요. 그녀가 어제 잠을 안 잤어.
3: 他昨天没睡觉.
2: 여러분, 완료의 부정은 매입니다. 그리고 매에 뒤에 러 쓰지 마시고요. 没睡觉 혹은 자오를 빼고
3: 没睡도
2: 됩니다. 어쩐지 지금 아주 피곤해하네.
3: 怪不得现在很累.
2: 맞아요. 난怪 같은 말로
3: 怪不得.
2: 이 두 단어 모두 단독으로 쓸 수 있습니다. 아, 너 어제 10시간이나 잤어? 어쩐지 오늘 쌩쌩하더라. 난怪. 怪不得 이렇게. 좋아요. 고수가 되는 지름길에서 칭크에 대해서 좀 더 심화 학습을 해보겠습니다. 59페이지 발음 들어볼게요. 한턱 내다.
3: 칭크.
2: 보통 우리가 칭을 플리즈로 많이 알고 계신데 여기선 여러분 한턱 내다의 동사의 뜻으로 쓰인다고 보시면 됩니다. 뒤에 있는 크 보이시죠? 그게 손님. 객자죠, 여러분? 네. 금요일에 팀장님이 한턱 낸대.
3: 星期五,经理请客.
2: 经理 발표하세요. 선생님, 이 经理가 한국어에서는 뭔지 아세요? 경리.
3: 아하.
2: 경리는 어때요?
3: 会计吗?
2: 네, 좀 낮아요, 직급이.
3: 어허.
2: 낮아요. 근데 음흠. 중국에서는 经理가 어때요? 높잖아요.
3: 음흠.
2: 약간 우리나라로 치면 부장님,
3: 아하.
2: 팀장님 이렇게. 직급의 개념이 아예 달라요, 여러분.
3: 아, 这样啊.
2: 네, 요거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经理, 좋아요. 친구가 나에게 밀크티를 사준다. 자, 지금부터 집중이에요.
3: 朋友请我喝奶茶.
2: 일단 밀크티.
3: 奶茶.
2: 삼성 이성. 아아, 奶茶 들려야 되고요. 어떤 걸 강조드리고 싶냐면 우리가 지금 본문에서도 그렇고 그냥 한턱 낸다라고 하면 칭크만 썼잖아요. 내가 너한테 피자를 쏠게. 내가 너한테 밀크티를 쏠게라고 할 때 예를 들어 피자. 제가 그냥 피자라고 할게요. 워칭크 피자. 이런 말은 없습니다.
3: 不行的.
2: 왠지 아세요, 여러분? 이미 크어가 목적어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것도 올 수 없습니다. 정 그 쓰고 싶은 어떤 그 음식을 쓰고 싶으시면 크를 빼시고 갑니다. 친구가 나에게 밀크티를 사준다. 보이시죠? 한 번 더.
3: 朋友请我喝奶茶.
2: 반드시 喝 아니면 吃 이게

0: 있어야 되는 겁니다.
1: 음흠.
0: 가볼게요. 그럼 선생님이 나한테 피자를 쏜다.
1: 老师请我吃披萨.
0: 그렇죠. 먹다 吃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장님이 모두에게 고기를 사준다.
1: 老板请大家吃烤肉.
0: 고기를 사준다라고 하면 보통 우리는 딱 봐도 뭔가 삼겹살 아니면 한우 이런 거잖아요.
1: 음흠.
0: 구운 고기니까
1: 네.
0: 그냥 고기 러를 쓰는 게 아니라 烤肉를 꼭 써줍니다.
1: 是的.
0: 로 아니고 오유는 어예요. 러 기억하시고요. 먹다, 吃 보이시죠? 칭과 함께 쓰이는 패턴이라 보시면 됩니다. 이제 더 쉬울 거예요. 누나가 나에게 햄버거를 사주네.
1: 姐姐请我吃汉堡.
0: 그렇죠. 선생님,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한국에서는 이게 吃喝가 안 들어가요.
1: 음흠.
0: 누나가 나한테 햄버거 사준다라고 하니까 먹다가 안 들어가니까 보통
1: 아하.
0: 빼먹어요 이거를.
1: 아, 是的.
0: 어때요, 선생님? 姐姐请我汉堡 하면
1: 能听懂.
0: 오, 알아들어요.
1: 음흠.
0: 하지만 틀린 말이죠.
1: 네, 我们经常会把动词放进去的.
0: 아, 동사를 반드시 넣어야 한대요.
1: 음흠.
0: 직장 동료가 나에게 커피를 산다. 역시 마시다가 어디에도 없죠. 하지만 꼭 집어넣습니다.
1: 同事请我喝咖啡.
0: 오. 카페 아니고 카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하여아, 我们不说请客你.
0: 아, 내가 너한테 쏠게. 我请客你. 그렇죠. 그런 말 없어요.
1: 네, 我请客하면 돼요.
0: 맞아요. 我请客. 아니면 客 빼고
1: 我请你.
0: 我请你.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음흠.
0: 필기하고 계시죠? 표현 한 걸음 더 살펴볼게요.
1: 一起进入深化练习.
0: 60페이지 함께 하십니다. 보아하니.
1: 看起来.
0: 이게 왜 표현 한 걸음 더냐면은 우리 지금 본문에서 뭐 배웠습니까?
1: 我看.
0: 我看. 뭐 일맥상통하는 분위기죠? 좋아요. 보아하니 너 되게 요새 바빠 보인다.
1: 看起来你最近很忙.
0: 오, 삼성이성. 很忙. 이거 꼭 기억하시고요. 조금 궁금해하실까 봐. 안 궁금하신가요? 起来는 원래 무슨 뜻이죠, 여러분? 일어나.
1: 是的.
0: 동사 뒤에 있으면 그 뜻이 아니라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오늘은 이거 배워보세요. 뭐뭐해 보니에요.
1: 맞아요.
0: 들어보니.
1: 听起来.
0: 사용해보니.
1: 用起来.
0: 입어보니.
1: 穿起来.
0: 뭐 느끼시는 거 없나요, 여러분? 起来 뜻도 중요하지만 그 앞에 입다, 사용하다, 용, 뭐 听, 穿 이런 동사를 모르면 말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만큼 단어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비가 와서 우리는 안 갔어. 제가 이거 왜 가져왔는지 아세요, 여러분? 그 어디에도 왜냐 하면 때문이야가 없잖아요. 여러분, 이런 인과관계를 말할 때 인웨이 A, 소이 B를 꼭 떠올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가 중국어로
1: 소이.
0: 오, 간장이랑 똑같네요. 간장이 영어로 소이 소스인데. 요거 오프라인 때 하면 많이 웃는데.
1: 네. 네.
0: 갈게요. 비가 왔기 때문에 우리는 안 갔어. 시작.
1: 因为下雨,所以我们没去.
0: 안 갔다니까 완료부정 may. 비가 오다, 샤위 안 됩니다. 비 오다 발음 다시 들어보고 싶어요.
1: 샤유.
0: 샤유. 샤유. 꼭 기억하시고요. 수 오가 아니라 굳이 한글로 표기하면 수어예요. 수어이. 네. 어쩐지 걔는 매일 날마다 이렇게 신나더라.
1: 怪不得. 他天天这么开心.
0: 즐겁다, 신나다라고 할 때 이 단어 开心, 마음이 열리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매일매일, 물론 매일, 天도 있지만 날마다.
1: 天天.
0: 그렇죠. 우리도 매일이란 말이 있고 날마다란 말이 있잖아요. 딱 그 정도 어감 차이입니다, 여러분. 식당에서 다 드셨습니까? 이제 계산할 때 쓰는 말이에요.
1: 服务员, 买单.
0: 그렇다 그래서 정말 후엔이 여기온 아닙니다. 원래 종업원님 이렇게 부를 때 쓰는
1: 시다.
0: 말이죠. 완전 의역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근데 이거 외우지 마세요. 이거 외우는 순간 이거 말하는 사람이 써야 돼요. 듣고 계세요.
1: 말단.
0: 보통 계산하는 사람이 말단, 내가 이 빌지 살게요라고 말을 하는 거죠, 선생님.
1: 今天我买单.
0: 그렇죠. 후엔 얼화를 집어넣어서 후엔 이렇게 발음하기도 하고요. 네, 재밌는 건 저번에 제가 언급해드린 적이 있는데 혹시 처음 들으시는 분 계시니까 후엔 이렇게 하지 마시고 우를 빼고 발음해보세요. 후엔. 후엔. 이게 더 예쁜 중국어인 것 같아요.
1: 오, 听起来真的是.
0: 들어보니 진짜네, 그죠? 후엔 이렇게 안 하잖아요. 우를 빼세요. 후엔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아이, 没问题 같은 말로 두 말 하면 잔소리지.
1: 那还用说.
0: 한 번 더.
1: 那还用说?
0: 내일 이거 할 거지? 아, 그럼 물론이지. 没问题, 완전 같은 말이에요. 다시 들어볼게요.
1: 那还

0: 이용 쇼.
1: 뭐 더 말할 필요 있냐 이렇게 말하는 거죠 선생님. 선생님 궁금해요. 선생님이 아무래도 중국인이니까 메이원티 나 하용 쇼 같은 말인데 두 개 중에 굳이 고르려면 어떤 걸 일상생활에서 더 많이 쓰시는 것 같아요?
0: 그대 달아요.
1: 그대 달라요. 맞아요. 네. 아 정말 정답인 것 같아요. 그래도 집요하게 여쭤보고 싶어요. 하나 고르세요.
0: 아, 如果对方 需要我表示同意的时候.
1: 아, 동의를 좀 상대방의 동의를 구할 때.
0: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这个时候呢, 那还用说.
1: 아.
0: 예를 들어, 别人说, 아, 선생님 너무 멋있지 않아요? 그럼 그때는 제가 那还用说.
1: 그렇죠. 예문이 참 짠듯이 마치 이렇게 부드럽게 넘어가는 우리 네. 고수 선생님 감사합니다. 실력 따지기. 꼭 풀어보시고요. 무조건 담아줘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대화문은 초급 중국어 교재와 함께 오디오 어학당에서 다시 듣기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의 핵심 표현.
0: 我看你今天心情不错啊。
1: 잊지 마시고요. 저는 성구현입니다.
0: 我是王老师。
1: 다음 시간에
0: 不见不散。

0: 드넓은 하늘과 바다, 파도가 잔잔하게 물결치는 이곳을 걷다 보면 발밑이 유난히 바스락거립니다. 이곳은 호주 샤크베이의 셸비치입니다. 전 세계에 단 두 곳뿐인 조개껍질 해변. 그 중에서도 이곳 셸비치는 바다의 높은 염도 때문에 다른 생물 없이 짠 바다에서도 잘 자라는 새조개들만의 천국이 되었습니다.
1: 진짜 뭐가 나올 것 같아. 밑에 또 달라.
2: 어느 정도 파다 보면 모래나 돌이 나올 줄 알았는데 파도 조개껍질 뿐입니다.
0: 마침 해변이 두 개의 만 사이에 오목하게 들어와 있어 조개껍데기들이 부서지지 않고 지금의 풍경을 만들 수 있었는데요.
3: 너무 좋다.
0: 이 경이로운 자연과 시간의 기록이 앞으로도 이곳 서우주의 해변에서 계속 쌓여나가길 기대합니다.

0: 여러분 안녕하세요. 토익 500회 최다응 시만점 강사 김대균입니다. 오늘은 9월 15일 파트 3의 날입니다. 교재 잘 보고 계신가요? 애정을 가질수록 여러분 것이 됩니다. 단어도 좀 애정을 갖고 자꾸 중얼중얼해보고 써보고 이러면 우리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애정을 갖고 책도 보시고요. 반복해서 보시면은 좋은 성과가 있으실 겁니다. 우리 교재 83쪽입니다. 문제를 미리 읽어두는 게 파트 3, 4의 기본이죠. 보고 계신가요? 함께 듣습니다.
1: Questions 32 through 34 refer to the following conversation.
2: Wendy, we should start planning for the surge in laptop orders before the new semester begins. Last year, our online store couldn't handle the heavy traffic, and many customers complained that the site kept freezing.
3: I agree. We need to improve the website before students begin shopping for school equipment. How long would that kind of update usually take?
2: I'm sure a company that specializes in e-commerce development could finish it within a few weeks. Could you look into some firms we might contact?
3: Of course. I'll have a list ready by our next meeting.
1: Number 32. What kind of products does the speaker's company most likely sell? Number 33. What does the woman ask about? Number 34. What does the woman agree to do? Questions 35 through 37 refer to the following conversation.
2: The new regional headquarters we're designing for the Bennett Group is still on track, isn't it?
4: Yes, it is. They asked for the space to have a sleek, open concept layout. But I've been thinking, we should recommend adding a few private focus rooms for quiet work and confidential conversations.
2: I like that idea. Could you begin sketching some floor plan options that include those rooms?
4: Sure. I'll get started on that.
2: Thanks. We'll show a few of the concepts to the client when we meet with them next Thursday.
1: Number 35. Who most likely are the speakers? Number 36. What does the woman suggest for the current project? Number 37. What will the speakers most likely do next Thursday?
0: 잘 들어보셨나요? 골든 에이지님, 토답단 애독자님, 900 커브순이님, 비상한 천재 또롱이님, 토익 퀸님, 김성혜님, JK님, 이쁜 꽁 만점님, 푸른 하루님, 동준님, 토익 천하통일님, 나도 만점님, 노젓는 두더지님, 꾸준히 오늘도님, 슈퍼카 만보님, 잘 듣고 계신 거죠? 같이 공부해 보겠습니다. 32번입니다. 어떤 종류의 제품을 이 화자의 회사가 판매합니까? 그러면은 What kind of products sell? 이 정도가 키워드죠. 밑줄을 그어두시면 좋아요. 그리고 여성이 뭐에 대해서 묻냐? What woman ask? 이 정도가 이제 키워드가 되죠. 그 다음에 34번은 여성이 무엇을 동의하냐? 그럼 what the woman agree? 이 정도가 이제 키워드가 됩니다. 그렇게 밑줄을 그어두시고 같이 보시겠습니다. 본문을 보죠. Wendy, we should start planning for the surge in laptop orders. 이 휴대용 컴퓨터 주문에 있어서 급상승에 대한 어떤 계획을 시작해야 돼요. Before the new semester begins, 신학기가 시작되기 전에. 그러면은 휴대용 컴퓨터를 파는군요. 그러면은 32번 정답은 B번, laptop computers. 여러분, 첫 문장 놓치면 그냥 한 문제 틀린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첫 문장부터 잘 들어야 돼요. 이게 어느 때 중요하냐면 앞에 세 문제에서 막 세 번째 문제, 이거 뭐지 막 괴로워하다가 다음 문제 시작을 놓쳤다. 그럼 그냥 세 문제 다 날아갈 수도 있어요. 문제 미리 안 읽었죠. 첫 문장 놓쳤죠. 그러면 그냥 리스닝은 냉정해요. 이 피도 눈물도 없어요. 확확 지나가기 때문에 냉철하게 풀어야 돼요. 알았죠? Last year, 작년에 our online store, 우리의 온라인 상점은 couldn't handle the heavy traffic. 그 엄청난 트래픽을 다룰 수 없었어요. And many customers, 그래서 많은 고객들이 complained that 이렇게 불평했죠. The site kept freezing. 아, 이 사이트가 계속 얼렸다고. 이게 뭔지 아시죠? 여러분, 화면이 정지된 걸 freezing이라고 해요. 자꾸 화면 정지되고 이거 안 돼요. 라고 이제 고객들이 불평을 한 거죠. I agree. 예, 동의합니다. We need to improve the website를 개선할 필요가 있죠. Before students begin shopping for school equipment. 학교에서 쓸 어떤 장비를 위해 이 학생들이 쇼핑을 하기 전에 우리가 웹사이트를 개선해야 돼요. How long would that kind of update usually take? 보통 이런 종류의 업데이트는 얼마나 걸리죠? 이렇게 물어보고 있어요. 그러면 33번. 이거 웹사이트 업데이트 하는데 기간이 얼마나 걸리죠? 이걸 물어봤죠. 그래서 B번, How much time the update will require? 그래서 이 업데이트가 얼마만큼의 시간을 필요로 하는가? B가 정답이죠. 그 다음 계속 본문을 보시겠습니다. 그 다음 문제, I'm sure a company, 저는 확신합니다. 한 회사 that specializes in e-commerce development, e-commerce 개발의 전문인 그런 한 회사가 could finish it within a few weeks. 몇 주 안에는 끝낼 수 있죠. Could you look into some firms we might contact? 우리가 연락할 수 있는 몇몇 회사들 좀 봐볼래요? 조사해 볼래요? 그랬더니 여성이 of course, 물론이죠. I will have a list ready. 그 리스트 준비해 놓죠. By our next meeting, 다음 회의 때까지. 여러분, 여성의 말 앞문장을 놓치면 뒤에 이게 무슨 리스트 준비하는 건지 몰라요. 그래서 요즘에 두 문장 이상을 잘 들어야 된다는 게 그거예요. 그래서 이 웹사이트 제때 이렇게 좀 업데이트해 줄 만한 업체를 목록을 작성해 놓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34번 정답은 B, Research some possible vendors. 원래 벤더가 행상을 가리킬 때도 쓰는데 여기서 이제 이 물건을 파는 업체나 아니면 여기선 웹사이트를 이렇게 업데이트해 줄 만한 업체를 벤더로 본 거예요. 그래서 가능한 업체를 조사한다 해서 B가 34번의 정답입니다. 32에서 34 다시 한번 듣습니다.
2: Wendy, we should start planning for the surge in laptop orders before the new semester begins. Last year, our online store couldn't handle the heavy traffic and many customers complained that the site kept freezing.
3: I agree. We need to improve the website before students begin shopping for school equipment. How long would that kind of update usually take?
2: I'm sure a company that specializes in e-commerce development could finish it within a few weeks. Could you look into some firms we might contact?
3: Of course. I'll have a list ready by our next meeting.

0: EBS 김대균 토익 킹 파트 3 진행 중이에요. 35번 같이 보시죠. 지금 화자들은 누구일까? 그러면 who the speakers, 대화자가 누군지를 물으니까 이렇게 밑줄을 그어두시면 되죠. 그 다음에 여성은 현재 프로젝트에 대해서 무엇을 제안하냐 그랬어요. 그러면 what the woman suggests, 이 정도 밑줄 그으면 되죠. 그리고 마지막 문제 37번을 보시면 37번은 지금 이 화자들이 다음 주 목요일에 뭘 할 것이냐. 그러면 밑줄 그을 게 뻔하죠. Do next Thursday. 그죠? 그래서 다음 주 목요일에 뭘 하냐. 이제 이런 거예요. 이거는 미래형 질문이라 끝부분 목요일 들리는 데서 풀리겠죠. 이런 거 예상하고 날짜는 꼭 밑줄을 그어두셔야 돼요. 본문을 같이 보시죠. 남성이 말합니다. The new regional headquarters we are designing for the Bennett Group. 우리가 Bennett Group을 위해서 설계 중인 새로운 지역 본사가 is still on track, isn't it? 예정대로 진행 중이죠? 그랬더니 yes, it is. 그래요. 그럼 이들은 어떤 그 설계 이런 걸 하는 사람들이죠. 그럼 보기 중에는 이런 건물 설계니까 A, B, C, D 중에 architects, 건축가가 맞겠죠. 그래서 35번 정답은 B번, architects가 정답입니다. 그 다음 계속 보시면 They asked for the space to have a sleek, open concept layout 이렇게 나왔는데요. 그들은 이 공간이 멋지고 매우 좀 개방된 형태의 그런 레이아웃을 갖추기를 요청하고 있어요. 근데 But I've been thinking.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왔어요. We should recommend adding a few private focus rooms. 그래서 몇몇 그 좀 사적인 칸막이 같은 게 있는 소비자 반응도를 조사하는 그런 사람들을 위한 방을 추가하는 걸 추천했죠. For quiet work and confidential conversation. 조용한 어떤 근무나 비밀스러운 그런 어떤 대화를 위해서. 하여튼 그저 비밀스러운 여성 포커스룸이라고 했으니까 좀 비밀스러운 좀 집중력을 좀 요할 수 있는 조용한 방을 원한다고 이해하는 게 좋겠습니다. 이 포커스 그룹과는 좀 다른 차원으로 번역하면 좋겠어요. 아무튼 좀 조용한 방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면은 구조를 좀 바꿔야겠네요. 그죠? 그래서 36번 정답은 C. Modifying the design plan. 그렇죠? 이거 좀 바꾸자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본문에는 adding a few private focus rooms. 그게 modifying the design plan. 이렇게 paraphrasing 됐다고 여러분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보시겠습니다. I like that idea. 저도 그 생각이 마음에 들어요. Could you begin sketching some floor plan options? 그래서 몇몇 평면도 옵션 스케치 시작해 줄 수 있어요? That include those rooms. 그런 방을 포함한 sure, 물론이죠. I will get started on that.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Thanks. 감사합니다. We'll show a few of the concepts. 우리가 몇 가지 컨셉을 to the client, 그 고객에게 보여줄 겁니다. When we meet with them next Thursday, 다음 주 목요일에 그들을 만날 때, 그럼 목요일에 고객을 만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기 기본이 37번, 그때 이제 자신들의 아이디어를 또 공유해서 알려주겠죠. D번, share proposals during a meeting with a client, 고객과의 회의 때, 바로 이 아이디어를 공유한다. 이런 제안을 공유한다 해서 D번이 37번의 정답이죠. 미래형 질문이 세 번째 나오면 끝부분에 답을 주는 게 뭐 지금도 변함없이 계속 적용되고 있습니다. 37번이 그런 문제입니다. 35에서 37 다시 한번 듣습니다.
1: The new regional headquarters we're designing for the Bennett Group is still on track, isn't it?
2: Yes, it is. They asked for the space to have a sleek, open concept layout. But I've been thinking, we should recommend adding a few private focus rooms for quiet work and confidential conversations.
1: I like that idea. Could you begin sketching some floor plan options that include those rooms?
2: Sure, I'll get started on that.
1: Thanks. We'll show a few of the concepts to the client when we meet with them next Thursday.
0: EBS 김대균 토익킹 홈페이지 게시판 토익킹 자료실 200선 단어 보고 계시죠? 116번 할 차례입니다. 116번, Updated Labor Laws 하면 개정된 노동법. 여러분,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래도 시험을 보면서 여러분과 조금 관점이 다른 게 있어요. 물론 이제 저도 시험 보고 만점 받아야죠. 그것도 기본인데 이 단어를 많이 외워야 돼요. 그래야 가르칠 게 있지. 뭐 시험 뭐 쉬었는데 그리고 여러분한테 가르치는 입장이 아니고 좀 이기적으로 나만 점수 다 따고 그러면은 안 되죠. 이게 하여튼 저 이 정리된 자료가 이게 좋은 자료란 말이에요. 알았죠? 아, 여기에서 sporadically도 나왔잖아요. 알았죠? 여기 보면 The policy follows updated labor laws. 해서 이 정책은 업데이트된 노동법을 따릅니다. 개정된 노동법을 따릅니다. In accordance with 뭐뭐에 따라서 The contracts were written in accordance with the law. 그래서 이 계약들이 법에 따라서 쓰여졌습니다. 이렇게 됐고 Close to the station 역에 가까운 The office is close to the station 그 역은 이 사무실이 역에 가깝습니다. 그 사무실은 역에 가깝죠. Be close to 그리고요 여러분 Come close to라는 표현도 있어요. 어디에 가까이 이르다. 근데 come close to예요. Closely to가 아니에요. 여기도 be close to. 이거 알아두세요. 주의! 긴밀하게 관련이 있다 할 때 be closely related to. 그건 다른 거야. 알았죠? 다른 표현입니다. 그거는 be closely related to는 뭐와 긴밀하게 이제 관련이 있다라는 뜻이고 여기서 이제 가까운 이런 뜻으로 비교해 두세요. 형용사형이에요, 이게. 그리고 come close to 어디에 가까이 이르다. 이 표현도 close라는 거 같이 알아두세요. 119번입니다. Aside from minor changes. 작은 사소한 변경을 제외하고 이런 뜻인데 The plan is final aside from minor changes 하면 이 계획은 작은 사소한 변경 빼고는 final, 최종적인 것이다. 이렇게 됐죠. 여러분, 그 보통 그 물건 판매하는 업체가 광고할 때 All sales are final 이런 거 아시죠? 아, 모든 판매는 파이널입니다. 이렇게 써버리면 이게 저 반품 교환 이런 거 안 된다 이거예요. 환불도 안 되고. 그때 파이널, 그 파이널 집어넣는 문제도 중요한 문제로 출제가 됩니다. 120번, in addition to classes, 수업 외에도 이렇게 됐네요. The center offers workshops in addition to classes. 수업 외에도 그 센터는 워크숍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feature two paintings 하면 두 점의 그림을 포함합니다. 원래 이 feature 뜻이 특집으로 다루다. 기사나 이런 걸 얘기할 때 이제 특집으로 다루다 이 뜻이 있죠. 네, 여기서는 이제 두 점의 그림을 전시합니다. 아, 이런 뜻으로 쓸 수 있어요. The exhibition features two paintings 하면 그 전시에는 두 점의 그림을 전시합니다. 아, 그걸 특징으로 합니다. 뭐 직역하셔도 좋아요. 그리고 visitors can see, 방문객들은 볼 수 있다 했는데 visitors can see the paintings, 그림을 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작은 차이지만 저도 이제 뭐 사람들 볼 때 방심하면 틀려요. 처음 만나면 뭐예요? Nice to meet you, 그죠? 근데 또 봤을 때는 nice to see you, 이때는 또 see를 쓴단 말이에요. 여기서 그냥 이제 보다 이렇게 해서 이제 see가 여기서 나오게 되죠. 그리고 이제 보통 수동적으로 눈에 보이면 see예요. 그렇죠? 근데 내가 적극적으로 뭘 보는 거는 이제 look at 이런 걸 쓰고 그래서 그런 단어들의 약간의 차이들도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최근에 어려웠던 게 suspect가 시험에 나왔어요. 이제 문장 중에 이게 아닌가 좀 의심스럽습니다. 이럴 때 I suspected blah blah 나왔는데 그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I suspect that he's a spy 하면 나는 걔 스파이일 거라고 생각해 이거지. I doubt that he's a spy랑 정반대예요. 나는 그가 스파이란 사실이 의심스럽다. 이거랑은 반대예요. 그 suspect 알면 풀 수 있는 독해 문제가 또 최근에 나왔다는 말도 강조해서 알려드립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

EBS 캠페인 개인정보 안전하게 지키기. 생활 속에서 나도 모르게 당할 수 있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 피해를 입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만든 털린 내 정보 찾기 서비스인데요. 포털 검색창에 털린 내 정보 찾기라고 쳐보세요. 해당 사이트에 접속한 뒤 평소 인터넷할 때 사용하는 계정 정보를 입력하면 개인정보 유출 이력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비밀번호로 바꾸거나 본인 인증 절차를 추가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여러분, 언제 어디서나 안전한 개인정보 관리 잊지 마세요.

0: Welcome to Easy Writing.
1: Writing부터 speaking까지 all in one Easy Writing. 안녕하세요, 마스터 유진입니다.
0: Hello, everyone. I'm Serena. Welcome back to Easy Writing. So, 선생님, 네? what are we doing on this fabulous Tuesday?
1: 자, 오늘은요 추억 여행을 계획하는 연인의 대화입니다.
0: Oh.
1: 우리 지난 시간에 뭔가 nostalgia에 네네. 젖어서 네네. 새로운 여행 계획들을 세운다고 했었잖아요. Mm-hmm. 그것을 실제로 실천하는 두 연인입니다.
0: Okay. Right. Is this couple Mayu and Seriana?
1: 아, 오늘은요. Isabong 아시죠? 네. 그 a French actress uh-huh. 하고 Mayu 주방장이 있습니다.
0: 아,
1: 그래서
0: okay.
1: 그 둘이 같이 여행 계획을 하는 그런 분위기인데요. 참고로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Isabong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뭐랄까 부유한
0: mm-hmm.
1: 그 백그라운드를 갖고 있어요.
0: Yes. 네. And she's from France.
1: Oh, yes.
0: Or she claims to be from
1: she
0: France.
1: She could be yeah. from France.
0: All right. Here's today's dialogue. Planning a nostalgic throwback trip.
1: 네. 영어 버전 들어볼게요.
0: Let's take a listen.
2: I saw this nostalgia travel trend, and now I want to plan a throwback trip.
3: Then let's go somewhere that gives us that butterflies in your stomach feeling.
2: Speaking of which, how about going somewhere with an old school amusement park?
3: Yes. Who needs luxury resorts and fancy dining? Let's just stay at a roadside motel and eat at a retro diner, too.
2: So, no first class flights then?
0: And here are today's five fabulous sentences in Korean.
1: All right. 오늘의 도전 문장 우리말로 연기를 해볼 텐데요.
0: 네.
1: 자, 세봉은 그 Easy Writing을 듣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 그래 이거 괜찮은 아이디어인데? 하면서 전달을 하게 됩니다.
0: 오케이. 자기야, 어떤 향수 여행 트렌드는 맞는데 저도 추억 여행을 계획하고 싶어졌어요.
1: 그럼 그런 가슴 울렁거리게 해주는 곳으로 가보죠.
0: 말이 나와서 말인데 옛날 스타일의 놀이공원이 있는 곳에 가는 건 어때요?
1: 그래요. 럭셔리 리조트나 화려한 식사 따위가 뭐 필요하겠어요. 그냥 길가에 있는 모텔에서 자고 복고풍 식당에도 가서 먹어보죠.
0: 그럼 1등석 비행은 없는 건가요?
1: 어울리지 않아요.
0: 안 돼!
1: 역시 마무리는 세봉답습니다.
0: 네.
1: 이런 복고풍 여행에 1등석이 웬 말입니까?
0: 아.
1: 네. 자, 여기 있는 문장들 영어로 다 바꿔볼 거고요. 생활 밀착형 표현들 다 넣어놨습니다.
0: 좋아요.
1: 자, 이 중에서 핵심 표현을 보면요. 마유가 그런 얘기를 해요. 럭셔리 리조트나 화려한 식사 따위가 뭐 필요하겠어요? 이건 사실은 누가 필요하니? 이런 느낌이잖아요.
0: 맞아요.
1: 자, 그래서 명사 따위 뭐 필요 있어?
0: Who needs 명사? Who needs 명사?
1: Who needs 명사? 이건 어떻게 보면 패턴 자체가 우리가 많이 연습했었던 패턴입니다. Who가 먼저 출발을 해서 Who가 주어처럼 시작이 되죠.
0: 네.
1: 누가 needs 필요로 하니 명사를 물론 누가 진짜 필요해? 여기서 뭐 필요한 사람이라고 할 수도 있죠, 쌤.
0: 그럼요. Right? Who needs water? Who needs 뭐 Who needs a band-aid?
1: Right. 그런데 어떤 특정한 컨텍스트 상에서는 그걸 누가 필요로 해? 필요 없어? 이런 느낌 아닐까요?
0: 맞아요. 네. Who needs a fancy car?
1: Right.
0: Right.
1: Right. So, yeah. 아우 뭐 화려한 차가 누가 필요 있어? 결국에는 필요 없다라는 느낌으로 많이 쓸 수가 있다는 거죠.
0: Yeah.
1: 이거는 결국에는 어떻게 deliver 하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Okay. 자, 이런 거예요. 야, 우리 나가서 커피숍 가자. 그래서 커피 좀 마셔보자 했을 때 친구가 집에 그 커피 머신이 있었던 거예요.
0: 오케이.
1: 자, 그래서 내가 집에서 커피를 만들 수 있는데 아니 뭐 비싼 커피 따위가 뭐가 필요 있어? 자, 누가 비싼 커피가 필요해?
0: Who needs expensive coffee?
1: 내가 집에서 그걸 만들 수 있을 때
0: When I can make one at home. Who needs expensive coffee when I can make one at home?
1: 네.
0: I am a barista. I shall make you your coffee.
1: 네가 너무 써서 사약 같아. 이러면서. 자, 두 번째 예문입니다. 우리 15층 건물에 살고 있는데 심지어 엘리베이터도 없잖아.
0: 네.
1: 그런데 헬스장 멤버십이 뭐가 필요하겠어?
0: 그러네요.
1: 그러면서 그냥 걸어 올라가자. 자, 누가 헬스장 멤버십이 필요해?
0: Who needs a gym membership?
1: 우리가 15층 건물에 살 때.
0: When we live in a 15-story building.
1: 엘리베이터들이 없는.
0: With no elevators. Who needs a gym membership when we live in a 15-story building with no elevators?
1: 와, 이거 누가 건축을 했을까요? 생각을 못 했네요. 다 만들고 나서 어, 맞다.
0: Oh.
1: We forgot about the elevator.
0: Oh, the elevator. 아. Oh, yes. Well, it's too late now.
1: Oh, yes. Yeah. 자, 세 번째 예문입니다. 어, 나 지금 타자기가 완전히 괜찮은데 아니, 굳이 뭐 누가 화려한 랩톱이 필요하겠어? 필요 없어. 이런 느낌. 자, 누가 화려한 랩탑이 필요해?
0: Who needs a fancy laptop?
1: 내가 완벽히 괜찮은 타자기가 있을 때.
0: When I have a perfectly fine typewriter. Who needs a fancy laptop when I have a perfectly fine typewriter?
1: 네, 어, 이런 분은 주위에 두면 안 돼요. 너무 힘들어져요. 요즘 세상이.
0: I know.
1: 네, 그렇습니다.
0: It's a little too analog.
1: 아, 너무 애널로그예요. 자, 핵심 표현으로 Who needs 명사, 명사 따위가 뭐 필요 있어 해봤고요. 핵심 단어로 넘어갈게요.
0: Here we go. Here are today's keywords.
1: 네, 오늘의 핵심 단어 6개 잡아보겠습니다. 자, 추억을 되살리는이라고 하려면 어떻게 할까요?
0: Throwback입니다. Throwback. 어, 아마 SNS에서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1: 아, 맞아요.
0: Throwback.
1: 뒤로 던져버리는 거죠.
0: 맞아요.
1: 과거로 나를 던져버리는 듯한 뭐 그런 여행이 될 수도 있겠고, uh-huh. 뭐 트렌드가 될 수도 있겠고, 뭐 기타 등등이 될 수가 있겠죠.
0: Yes.
1: Right. 자, 다음은요. 옛날 스타일에라고 얘기를 할 때요.
0: 네. Old school입니다. 근데 오늘은 이 표현을 저희가 이제 형용사처럼 쓰니까
1: 맞아요.
0: 중간에 hyphen이 들어갑니다.
1: Right. 여러분들, 이 old school은 old fashioned보다 조금 더 긍정적인 느낌이 있어요.
0: Yeah.
1: 그래서 구식이라는 단순한 느낌보다는 조금 옛날 스타일인데 좋은 거 있죠?
0: Uh-huh.
1: Right. Oldie but goodie 그런 yeah. 느낌처럼 아, 약간 old school 느낌 나면 그런 파티 같은 것도 있잖아요.

0: right? 그런 예전 노래를 막 틀고 80년대 뭐 90년대 노래를 틀고 쌤이 좋아하시는 거 있잖아요.
1: I have not been to a party in a long time. So
0: 알겠습니다.
1: You're talking to the wrong person.
0: Wrong person. 제가 하나 만들어 볼까요?
1: 좋아요.
0: Okay. 네. 자, 다음은요. 놀이공원입니다.
1: Amusement park. Amusement park.
0: Amusement park. Amuse 하는 거가 뭔가 즐거움을 준다는 뜻이 아닐까요?
1: Yeah,
0: 그렇죠.
1: That's right.
0: 그렇기 때문에 놀이공원이라고 할 때 amusement park가 어울리겠죠.
1: Yes.
0: 자, 다음은 화려한.
1: Fancy.
0: 네.
1: 네, fancy.
0: 네, 이 fancy는 그 Easy Riding 들으시는 분들은 모르시는 분들이 없을 거예요. 하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1: 맞아요.
0: 근데 fancy는 잘못 쓰면 남을 비꼬는 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뭐 그녀는 항상 fancy dress를 입고 fancy car를 타고 뭔가 그 남의 그것을 뭐 부러워하면서 좀 질투하는 그런 것으로도 많이 쓰죠.
1: Yeah.
0: 자, 다음은요. 길가에.
1: Roadside. Roadside.
0: 네. 우리 그래서 왜 여러분들 하이웨이에서 뭐 flat tires가 생겼어요. 뭐 바퀴가 펑크가 났어요. 이랬을 때 roadside assistance 같은 것을 활용하기도 하고요.
1: That's right.
0: 그게 이제 그것에 전화를 하게 되면 와서 뭐 타이어를 바꿔준다든가 아니면 길가에 있는 그런 랜덤한 카페들 같은 데도 있잖아요.
1: Oh, yeah.
0: 그런 거 쓸 때도 roadside cafes. Yeah, 이렇게도 가능하겠죠.
1: That's right.
0: 마지막으로 1등석에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1: 네, first class입니다. First class. 이것도 형용사라서 중간에 hyphen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뭐 first class flight, first class ticket 이렇게 쓸 수 있죠.
0: 자, 이렇게 여섯 단어 잡아봤고요. 주요 표현 넘어갈게요.
1: Here we go.
0: 네, 오늘의 주요 표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울렁거리다, 뭔가 설레다, 긴장되다.
1: Have butterflies in one's stomach. Have butterflies in one's stomach.
0: 아니, 배 안에 나비가 날아다닌다뇨.
1: 네, 상상을 해보시면 돼요. 뱃속에 나비들이 몇 마리가 막 팔랑팔랑팔랑 하면 느낌이 어떨까요?
0: 막 이상할 것 같아요. 막 간질거리기도
1: 네,
0: 하고.
1: 네, 맞아요. 그래서 보통 이제 뭔가 많이 긴장할 때 네. 혹은 설렐 때 그런 느낌이 배에 있잖아요.
0: 오케이.
1: 그래서 영어로 have butterflies in my stomach.
0: 그럼 예를 들어
1: 표현해요.
0: 콘서트를 바로 앞둔 뭐 가수들이라든가
1: 네.
0: 이런 걸 느낄 수가 있겠네요.
1: 맞아요.
0: 오늘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이 패턴 자체가 나오진 않고요. 일부가 나옵니다. So butterflies in your stomach feeling이라고 해서 마치 형용사처럼 꾸며서 쓰긴 할 거지만
1: 오케이.
0: 여전히 기본은 have butterflies in one's stomach. 예문 만들어 볼게요.
1: 좋아요.
0: 난 있잖아. 첫 데이트 전에 항상 뭔가 이렇게 설레고 긴장이 돼. 자, 나는 나비들을 가지고 있어.
1: I have butterflies
0: 내 배 안에
1: in my stomach
0: 모든 첫 데이트 전에
1: before every first date. I have butterflies in my stomach before every first date.
0: 네. 순수한 거죠.
1: 네.
0: 네, 두 번째는요.
1: 근데 만약에 왜요? 이렇지 않으면 이상하지 않아요?
0: 그러니까요. 그래서 순수하는
1: 네.
0: 거죠. 네. 자, 두 번째는요. 너 있잖아. 그 뭔가 울렁거리는 느낌 있어 본 적 있어? 자, 넌 가져본 적 있니?
1: Have you had?
0: 네. 그 너의 배 안에 나비들 느낌을?
1: That butterflies in your stomach feeling?
0: 아하.
1: Have you had that butterflies in your stomach feeling?
0: 네. 이거는 hyphen을 그어서 butterflies in your stomach 사이에 다 hyphen을 그어서 형용사처럼 만든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1: 맞아요.
0: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그걸 보시게 될 거고요. 자, 두 번째 주요 표현입니다. 아, 말이 나와서 말인데. 아, 그 말이 나와서 말인데.
1: 오, 이거 정말 많이 쓰잖아요. Speaking of which.
0: 아하.
1: Speaking of which.
0: 네. 이 which라고 하는 게 이 말하기 바로 전에 대화 나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which는 이미 얘기를 나눴기 때문에 무슨 뜻인지 서로 알고 있는 거죠. 그렇죠?
1: 네.
0: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느낌이죠. 피자 얘기가 나온 거예요.
1: 네.
0: 피자는 이게 맛있다. 어디 게 맛있다. 한참 얘기가 나오다가 친구가 말이 나와서 말인데 우리 어떻게 피자 좀 주문해야 하나? 자, 그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1: Speaking of which
0: 우리 피자를 좀 주문해야 하나?
1: Should we order some pizza?
0: Mm-hmm.
1: Speaking of which, should we order some pizza?
0: 네, 자, 두 번째는요 예전 생각을 막 하면서 예전에 입었던 그 옷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러다가 그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1: Speaking of which
0: 너 여전히 그 촌스러운 재킷 가지고 있니?
1: Do you still have that tacky jacket?
0: Mm-hmm.
1: Speaking of which, do you still have that tacky jacket?
0: Actually, I do. In my closet. 자, 세 번째 주요 표현은요. 뭐뭐 하는 건 어때? ing 하는 건 어떠니?
1: How about ing? How about ing?
0: How about ing? 이거는 상대방한테 너가 하는 게 어때? 우리가 하는 거 어때? 이거는 맥락으로 파악을 해야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학교 후에 만나는 건 어때? 한마디로 방과 후에 만나는 건 어때? 자, 어때?
1: How about
0: 학교 후에 만나는 건
1: meeting up after school. How about meeting up after school?
0: 좋아요. 두 번째는요. 퇴근하고 나서 헬스장 가는 거 어때? 자, 어때?
1: How about
0: 그 헬스장에 가는 건
1: hitting the gym
0: 일 후에
1: after work. How about hitting the gym after work?
0: 네.
1: It's okay. I have stairs in my apartment.
0: 아, 맞네요. 15층 살지
1: 네,
0: 너 이러면서. 자, 그래서 어떤 행동을 가볍게 제안할 때 쓸 수가 있습니다.
1: 네.
0: 자, 오늘의 어순영작으로 넘어갈게요.
1: Let's go. 알라이트 에브리원 join us on page 83. Let's start writing.
0: 네, 오늘의 어순영작 가보겠습니다. 자, 세봉이 어떤 향수 여행 트렌드를 봤는데 저도 추억 여행을 계획하고 싶어졌어요. 자, 전 이 향수 여행 트렌드를 봤어요.
1: I saw this nostalgia travel trend.
0: 그리고 이제 전 계획하고 싶어요.
1: And now I want to plan.
0: 뒤로 던지는 여행을.
1: A throwback trip. Oh, honey, I saw this nostalgia travel trend, and now I want to plan a throwback trip.
0: 굉장히 이게 많이 나오네요, 오늘.
1: 제가 워밍업을 했어야 되는데, 아하. 너무 워밍업 없이.
0: 아, 저는 너무 좋아요. 너무 좋고요. So, 이제 throwback trip이라는 게 여기 나왔습니다.
1: 네.
0: 뒤로 나를 과거로 던져주니까 그게 과거를 생각나게 해주는 막 추억이 돋는 이게 될 수 있겠죠?
1: 맞아요. 이거는 다양하게 쓸 수 있잖아요. Throwback, 아까 전에 선생님이 얘기하셨던 throwback party. Right?
0: 막 과거 생각이 나게 하는
1: yeah.
0: 약간 좀 old school style.
1: Or throwback meme.
0: 예전에 유행했던 그런 yeah. 밈이라든가. 자, 그랬더니 마유가 그럼 그런 가슴 울렁거리게 해주는 곳으로 가보죠. 자, 그럼 어딘가에 갑시다.
1: Then let's go somewhere.
0: 우리에게 주는
1: That gives us
0: 그 너의 배 안에 나비들 느낌을
1: That butterflies in your stomach feeling. Then let's go somewhere that gives us that butterflies in your stomach feeling.
0: 그랬더니 세봉이 말이 나와서 말인데 옛날 스타일의 놀이공원이 있는 곳에 가는 건 어때요? 자, 그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1: Speaking of which
0: 어딘가에 가는 게 어때요?
1: How about going somewhere
0: 예전 스타일의 놀이공원을 가진
1: With an old school amusement park. Speaking of which, how about going somewhere with an old school amusement park?
0: 이런 데 가잖아요.
1: 네.
0: 그 롤러코스터 더 무섭습니다.
1: Oh, really?
0: 나무로 돼 있어요. 진짜요. 그래서 무서워요.
1: 아, I see.
0: 자, 마유가 이어가죠. 그래요. 럭셔리 리조트나 화려한 식사 따위가 뭐 필요하겠어요. 자, 그래요.
1: Yes.
0: 누가 럭셔리 리조트들이 필요해요?
1: Who needs luxury resorts?
0: 그리고 화려한 다이닝이요.
1: And fancy dining. Yes. Who needs luxury resorts and fancy dining?
0: 뭔가 돈이 굳었다는 느낌에 좋아하는 것 같아요.
1: Maybe.
0: Alright. 자, 마지막으로 마유가 그냥 길가에 있는 모텔에서 자고 복고풍 식당에서도 먹어보죠. 했더니 세봉이 그럼 1등석 비행은 없는 건가요? 자, 그냥 길가 모텔에 머뭅시다.
1: Let's just stay at a roadside motel.
0: 그리고 복고풍 식당에서도 먹읍시다.
1: And eat at a retro diner too.
0: 자, 그랬더니 세봉이 그러니까 1등석 비행들은 없는 거예요, 그럼?
1: So no first class flights then? Let's just stay at a roadside motel and eat at a retro diner too. So no first class flights then?
0: No. 여기서 retro라는 게 또 나왔네요.
1: 아.
0: 여기서 나오는 retro는 결국에는 old school이랑 큰 차이가 없게 되는 거죠.
1: 맞아요.
0: 그렇죠?
1: Yeah.
0: 네. 그리고 diner, 이거 dinner가 아니라 diner 맞죠?
1: 맞아요. diner. 스펠링은 이제 dinner하고 비교하면 n이 하나 빠져 있죠?
0: 네.
1: This refers to kind of like a very casual right. restaurant. And a lot of times they have like the bar
0: right.
1: area, like bar stools where you can eat alone
0: yeah.
1: if you come by yourself.
0: They sell almost everything. 진짜
1: yeah.
0: 안 파는 게 없습니다.
1: Yeah.
0: 네.
1: All right, let's take a listen to the dialogue one more time.
2: I saw this nostalgia travel trend and now I want to plan a throwback trip.
3: Then let's go somewhere that gives us that butterflies in your stomach feeling.
2: Speaking of which... How about going somewhere with an old school amusement park?
3: Yes. Who needs luxury resorts and fancy dining? Let's just stay at a roadside motel and eat at a retro diner, too.

0: 6 a.m. This is Easy Writing.
1: 오늘의 퀴즈 드릴게요.
2: 좋아요.
1: 그 한국 식당 예약하는 거 어때? 그 한국 식당 예약하는 건 어때?
2: 네, 오늘 배우신 주요 표현 ING 하는 건 어때? How about ING 사용하시면 됩니다.
1: 네, 정답 아시는 분들은요. Easy Writing 게시판에 오셔서 많이 많이 도전해 주시고요. 방금 들으신 방송은 Easy Writing 교재와 함께 오디오 학당에서 다시 듣기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마스터 유진,
2: 세르나였습니다.
1: Writing부터 스피킹까지
2: All in one Easy Writing.

0: 번개맨과 함께하는 EBS 안전 캠페인. 사람들이 밀집한 곳에선 이렇게 하세요. 첫째, 사람들이 불편을 호소하기 시작하면 지체하지 않고 그곳을 빠져나갑니다. 앞이나 뒤가 아니라 대각선 방향이 움직이기 수월합니다. 둘째, 빠져나갈 수 없다면 두 손을 앞으로 모으고 중심을 잡습니다. 소지품이 떨어져도 죽지 않습니다. 셋째, 넘어진 사람은 일으켜 세우고 어린아이는 성인의 어깨 위로 올립니다. 넘어지면 몸을 둥글게 말아 버팁니다. 여러분, 번개맨이 알려드린 안전한 행동 요령 잊지 마세요. 번개 파워!
1: 시사 영어 어렵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모닝 스페셜과 함께라면요. 세계 주요 헤드라인과 뉴욕타임스 기사, 그리고 문화와 교양까지. 매일 아침을 모닝 스페셜과 함께 열어보세요. 세상을 읽는 눈과 영어를 듣는 귀가 달라집니다. 매일 오전 8시 EBS FM 모닝 스페셜.
2: 리슨 업 에브리원. 귀가 트이는 영어.
3: Hello and welcome back, everyone. Thank you for joining us once again on 귀가 트이는 영어. 안녕하세요. 저는 이현석입니다.
4: I'm Peter Bint, and we're both here to help you with your listening skills in English through a wide variety of news topics. Something very meaningful today, and I hope we're teaching you until the day we die.
3: 그게 피터 선생님이 남기고 싶은 레거시인가 봐요.
4: 그렇죠. 네. 죽을 때까지 귀티 형 하는 거야.
3: 아, 그렇군요. 귀티 형을 남기고 가시겠다는.
4: 그렇죠.
3: 자, 이렇게 내가 세상을 떠난 다음에 어떤 흔적을 남기고 갈지, 그것을 생각하고 성찰하는 행위 자체가 우리의 정신건강과 삶의 만족도를 높인다는 연구를 오늘 기사를 통해서 만나볼 예정입니다.
4: Yeah, so this article really focuses on when you start to think about the end of life or death, it can be really overwhelming. But instead, focusing on what you want to leave behind for the next generation can be very comforting.
3: 맞아요. 뭔가 일상을 살아가는데 강력한 동기부여가 되기도 하고 뭔가 미래 세대를 위해서 뭔가 좀 더 좋게 만들어 놓고 가겠다라는 그 심리적 동기를 유발을 하는 것도 있대요.
4: Yeah, so there's a lot of positivity that comes out of this, including maybe being more charitable in your giving, leaving money behind, trying your best to protect the environment, right? And passing down good ethical values, right? I guess it can help you live a better life.
3: 그렇죠. 뭐 지속 가능한 어떤 문화적 가치라든가 핵심 윤리 의식이라든가 이런 거를 이제 후대에 이제 전달하고 가겠다라고 하는 내재적 욕구가 이제 발동을 하면서 훨씬 더 행복해진다는 얘기예요. 나는 세상에 이런 걸 남기고 가겠다. 이걸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4: 그렇죠. And I think also for family members who will maybe be left behind, it can comfort them as well to see you motivated, maybe in the latter stages
3: 맞아요.
4: of life.
3: 맞습니다.
4: Yeah. All right, let's turn to page 80 in our September book for part one.
5: Immediate rewards of reflecting on personal legacies. Contemplating the specific marks humans leave behind after passing away significantly fosters mental well-being and life satisfaction. Scholars discover that this meaningful practice naturally shifts people from debilitating anxiety toward constructive introspection. Evaluating prospective footprints early in life inspires profound daily motivation rather than serving as a burden.

0: in later life.
1: 자, 가장 중요한 단어는 지금 constructive introspection. 이게 이제 내적으로 뭔가 생각을 한다? 그 건설적인 자기 성찰을 의미하는 단어거든요.
2: 그렇죠. 네. That is one of the keys of this. So let's start on sentence one. Mm-hmm. Contemplating the specific marks humans leave behind after passing away significantly fosters mental well-being and life satisfaction.
1: Okay. 단어들 상당히 고급스럽죠? 자, specific marks humans leave behind라고 하면 leave behind은 이제 구동사단 말이에요. 뭘 두고 간다는 얘기예요.
2: 그렇죠.
1: 네, 오늘의 구동사로 지정을 하겠습니다. So I left behind my phone 이것처럼 내가 세상을 떠났을 때 세상에 남기고 가는 뭔가의 구체적인 흔적 같은 걸 고심하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정신 건강과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Contemplate은 주로 언제 쓰는 말인가요?
2: Yeah, when you're thinking deeply and usually quietly about something to yourself, right?
1: 이 동사를 오늘 좀 동그라미 쳐놓을게요. Deeply라고 하셨잖아요, 피터쌤이. 네. 그러니까 이게 그냥 think, 그냥 생각하는 게 아니라
2: no.
1: 결정을 내리기 전에 깊은 고민과 성찰을 통한 진지한 고민이나 고려. 이게 지금 contemplate이에요.
2: 그렇죠.
1: 저 이 단어의 뜻을 지금 contemplate 했어요.
2: Contemplate.
1: 깊게 think 생각을
2: 해보면. Deeply and quietly. 네. And yeah, to foster mental well-being and life satisfaction. Foster is helping something to grow.
1: 맞아요.
2: Right?
1: Foster도 좋은 동사죠. 뭘 육성하다, 길러내다라는 뜻이니까. 자, 그래서 앞으로 내가 무엇을 남기고 갈지 그것을 고심하고 성찰하는 것이 우리의 mental well-being, 우리의 정신 건강과 life satisfaction, 삶의 만족도를 올리는데, 높이는데 현저히 도움이 된다.
2: Contemplating the specific marks humans leave behind after passing away significantly fosters mental well-being and life satisfaction.
1: Pass away도 구동사죠. 네, 세상을 떠나다. 그것도 잘 표시해 두세요, 구동사들은. All right?
2: Scholars discover that this meaningful practice naturally shifts people from debilitating anxiety toward constructive introspection.
1: Mm-hmm.
2: Yeah, so shift people from A to B. So change them from one state to another. Those are the key words here.
1: Mm.
2: Debilitating anxiety. So we've done anxiety a few times before, right? That worry about something. But debilitating means it's so severe you can't function normally.
1: Debilitating, 무기력하게 만든다는 얘기잖아요.
2: Mm-hmm.
1: 그러니까 이와 같은 유의미한 어떤 실천을 하는 사람들은 무기력한 불안감에서 벗어나서 constructive introspection을 할 수 있대요. 건설적인 자기 성찰. 내적인 어떤 생각 같은 것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2: Yeah, introspection, to look within, right, inside. Scholars discover that this meaningful practice naturally shifts people from debilitating anxiety toward constructive introspection. Yeah, the meaningful practice here is about thinking, contemplating what marks you'll leave behind. Evaluating prospective footprints early in life inspires profound daily motivation rather than serving as a burden in later life.
1: Okay. Profound daily motivation. Motivation 자체는 이제 동기부여를 말하는 건데 profound 같은 경우는 이것도 깊은 거예요.
2: 그렇죠. 네.
1: 그래서 강력하고 깊은 일상의 동기부여를 해준다는 얘기예요. 그 앞에 부분은 evaluating prospective footprints early in life. Footprint, 이 발자국이라는 단어가 여기 왜 나온 건가요?
2: Yeah, a footprint is again the mark that you're leaving in the world, right?
1: 아까 mark하고 똑같은 단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2: 그렇죠.
1: 네. 그러니까 뭔가 자취를 footprint로 표현을 한 겁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젊을 때부터 앞으로 내가 어떤 유산을 남기고 갈지, 어떤 발자국을 남기고 갈지 그런 것에 대해서 이제 고민하는 것 자체는 삶에 강력한 어떤 동기부여가 되어준다는 얘기예요. Rather than
2: serving as a burden later in life. Yeah, if you just put it off and don't think about it, then you could have that debilitating anxiety when you're older, right?
1: 그렇죠. 그러니까 훗날의 어떤 심적 부담이 되기보다는 일상의 동기부여가 된다라고 연구 결과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저도 커리어 초반부터 영어를 잘하고 싶다는 생각을 가진 분들을 어떻게든 도와드리고 가겠다. 이거가 있었어요. 강한 생각이.
2: 그렇죠.
1: 아직까지 지금.
2: Yeah, that's your profound daily motivation
1: 맞아요.
2: today, isn't
1: 아침에
2: it?
1: 아침에 일어날 때도 힘이 아직 나는 이유가 그런 동기가 있기 때문이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2: 맞아요.
1: 저도 공감이 가는 문장이에요.
2: Evaluating prospective footprints early in life inspires profound daily motivation rather than serving as a burden.

0: and in later life. Here's part two.
1: Interestingly, researchers say that reflecting on death triggers a healthy desire to protect future generations. This psychological drive often prompts individuals to make pro-social commitments, such as supporting medical research or environmental causes. Beyond transferring material possessions, most people intrinsically long to hand down enduring cultural values and core ethical beliefs.
2: 자, 보겠습니다.
0: Interestingly, researchers say that reflecting on death triggers a healthy desire to protect future generations.
2: 자, 재밌는 내용이죠. 이 reflect on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또 성찰한다는 얘기예요. 오늘 그런 류의 단어들이 많이 나와요.
0: 네.
2: 그러니까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고 성찰하는 것이 triggers a healthy desire to protect future generations. 앞으로 이제 다가올 후세대, 미래 세대를 이제 보호하려는 그런 건강한 욕구를 촉발시킨다. 혹은 발동하게 한다.
0: Interestingly, researchers say that reflecting on death triggers a healthy desire to protect future generations. This psychological drive often prompts individuals to make pro-social commitments, such as supporting medical research or environmental causes.
2: Pro-social commitment는 뭘까요?
0: Yeah, if you're pro-social, it's doing something for the benefit of society and other people.
2: 그렇죠. 뭔가 사회를 더 좋게 만들려고자 하는 그런 의지. 그런 걸 말하죠.
0: 네.
2: Commitment 자체가 약속인데 의지를 뜻하기도 하거든요.
0: 그렇죠.
2: 의지가 있어야 약속을 하니까.
0: Mm-hmm.
2: 자, psychological drive라는 건 이런 심리적인 어떤 힘을 말하는데 내가 미래 세대를 위해서 이렇게 하고 가겠다. 이런 생각이 들면 그것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사회에 좀 기여하고자 하는 의지가 생긴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자면
0: such as supporting medical research or environmental causes. Yeah, a cause here is not a reason. It's like a campaign
2: 그렇죠.
0: or something.
2: 네. 환경 보호를 위한 어떤 데이 혹은 의료 연구, 뭐 암을 퇴치한다든가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데도 이제 기부하고 그런다는 얘기예요.
0: 그렇죠.
2: 그런데 좀 동참하고자 혹은 그것을 지지하고자 하는 그런 심리가 발동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오케이?
0: This psychological drive often prompts individuals to make pro-social commitments such as supporting medical research or environmental causes. Beyond transferring material possessions, most people intrinsically long to hand down enduring cultural values and core ethical beliefs.
2: 맞습니다. 자, 재산을 많이 모아서 후대한테 넘겨주는 것도 의미가 있겠지만 거기서 인간의 어떤 욕구가 다 충족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인간은 내재적으로 intrinsically 이건 내재적으로 long to hand down 여기 long은 길다란 뜻이 아니라 갈망한다는 동사입니다. 잘 표시해 두세요.
0: Yeah, to really want to do something and hand down is give to the generations below you,
2: 그렇죠.
0: right?
2: 물려준다는 얘기죠.
0: Yeah, enduring cultural values and core ethical beliefs. Yeah, so those principles in life, what's right and wrong, that kind of thing.
2: 그렇죠. 문화적인 어떤 가치라든가 핵심 윤리 의식, 도덕적 신념 이런 것들을 우리 자식, 뭐 후손들에게 물려주고 싶어 한다는 얘기예요. 자, 이 문장에서 long 동그라미 잘 쳐놓으시고 hand down 이 구동사도 좋죠. 그래서 뭘 물려주다 그 두 개의 동사도 잘 여러분이 의미 파악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청취가 정확하게 잘 들릴 거예요.
0: Beyond transferring material possessions, most people intrinsically long to hand down enduring cultural values and core ethical beliefs. Yeah, material here meaning physical, right? Here's part three.
1: Ultimately, modern psychology links this focus on the future to healthy, long-term human development. Actively participating in legacy-building activities reduces depression and brings immense comfort to families facing terminal illness. While we can't entirely control how the next generation remembers us, setting clear intentions allows us to live each day with genuine purpose.
2: 자, 마지막 부분, part 3 볼게요.
0: Ultimately, modern psychology links this focus on the future to healthy long-term human development.
2: Modern psychology가 좀 주어인데, 그 심리학을 연구하는 이 학계를 그냥 부르는 말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0: Yeah, 네. the current scientific studies or community.
2: 학계, mm-hmm. 심리학 학계 정도. 네. 오늘날 심리학 학계는 이렇게 미래에 대한 초점, 즉 앞으로 내가 무엇을 더 건설적으로 남기고

0: 갈지. 자, 이와 같은 생각을 뭐에 연결을 시킨대요? Healthy long-term human development. 건강하고 장기적인 인간 발달과 이제 연결을 시킨다는 얘기입니다.
1: Ultimately, modern psychology links this focus on the future to healthy long-term human development. Actively participating in legacy-building activities reduces depression and brings immense comfort to families facing terminal illness.
0: Okay.
1: Yeah, terminal illness, remember, that's the medical condition that cannot be cured. You are going to die at some point.
0: 말기 질환을 겪는 그런 환자들의 가족들을 말하겠죠, 여기서는요.
1: 그렇죠.
0: 터미널 네. 같은 경우는 더 이상 치료가 안 되는 상태를 말하니까요.
1: Mm-hmm.
0: 자, 이와 같은 환자들에게도 큰 심적 위안이 된다는 얘기예요. Brings immense comfort 얘기. 자, 앞에는 뭐냐면 legacy building activities, 이거 표시 잘 해놓으세요. 전체 상당히 중요한 말이죠. 이렇게 앞으로 내가 무엇을 남기고 갈지 그것을 만들어내는 활동 자체에 참여하는 것이 우울감을 좀 줄여주고 말기 질환을 겪고 있는 환자들의 가족들에게도 큰 심적 위안을 가져다 준다는 얘기입니다.
1: Actively participating in legacy building activities reduces depression and brings immense comfort to families facing terminal illness.
0: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제 그 질환 때문에 얼마 안 있으면 세상을 떠나실 건데 그 마지막 순간까지 내가 세상에 뭘 남기고 가겠다라고 뭐 글을 쓰신다거나
1: 네.
0: 뭔가 기부 활동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재산을 뭐 유언을 통해서 유증 기증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보면 주변에 있는 가족들도 아 끝까지 뭔가 가치 있는 일을 하려고 하셨던 모습이 너무 좋다 해서 위안이 된다는 얘기예요. 가만히 누워 계신 게 아니라.
1: 그렇죠.
0: 그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지금.
1: Exactly. 네. Seeing that in the person with the terminal illness helps the family members as
0: 맞아요.
1: well feel cheered up by it, right? They're still trying to live actively. While we can't entirely control how the next generation remembers us, setting clear intentions allows us to live each day with genuine purpose.
0: 그래서 우리 후세대가 우리를 어떻게 이제 기억하는지 완전히 우리가 통제할 수는 없지만 setting clear intentions, 뭔가 분명한 의도나 의식을 갖는 것이 allows us
1: to live each day with genuine purpose. So a real reason, right?
0: 그쵸.
1: Some kind of aim.
0: 진정한 어떤 뚜렷한 그런 목표의식을 갖고 매일 살아갈 수 있게 해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내가 무엇을 세상에 남기고 갈지 그걸 계속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 뭔가 목표의식, 동기부여 이런 데 상당히 도움을 많이 준다는 얘기예요. Right?
1: Okay, one more time there. While we can't entirely control how the next generation remembers us, setting clear intentions allows us to live each day with genuine purpose. We're going to listen to parts 1, 2, and 3 uninterrupted, and we can fill in the blanks on the final page of the chapter. That's page 84 today.
2: Immediate rewards of reflecting on personal legacies. Contemplating the specific marks humans leave behind after passing away significantly fosters mental well-being and life satisfaction. Scholars discover that this meaningful practice naturally shifts people from debilitating anxiety toward constructive introspection. Evaluating prospective footprints early in life inspires profound daily motivation rather than serving as a burden in later life. Interestingly, researchers say that reflecting on death triggers a healthy desire to protect future generations. This psychological drive often prompts individuals to make pro-social commitments, such as supporting medical research or environmental causes. Beyond transferring material possessions, most people intrinsically long to hand down enduring cultural values and core ethical beliefs. Ultimately, modern psychology links this focus on the future to healthy, long-term human development. Actively participating in legacy-building activities reduces depression and brings immense comfort to families facing terminal illness. While we can't entirely control how the next generation remembers us, setting clear intentions allows us to live each day with genuine purpose.
0: 자, 저희 귀가 트이는 영어 책은요, 매월 월간지로 출간이 되고 있습니다. 매월 20일경의 책이

0: 나오고요. 월말 되면 이북으로도 여러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연간 구독해서 교재 받아보실 수도 있고요. 저희 캡틴형 책도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1: And if you want to listen again to any previous episodes of the show, you can utilize EBS's Audio Arkdung platform. Great job, everybody. Goodbye. Bye.

0: at the age of 99.
1: 나는 호기심으로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담배를 피우기 시작했습니다.
2: I started smoking out of curiosity when I was a high school junior.
1: 호기심은 일단 curiosity인데 우리말에도 호기심으로 뭘 시작했다 이런 말 할 때 으로가 붙잖아요. 영어에서 뭔가요?
2: Start doing something out of curiosity.
1: 그렇죠. Out of가 그 으로에 해당하죠.
2: 네.
1: Out of curiosity 입에 붙이세요. Out of curiosity. 호기심이 발동해서 뭘 하기 시작했다. 자, I started smoking out of curiosity when I was a high school junior. 고 이때 그랬다. 자, 아버지는 내게 담배를 끊겠다고 약속하라고 늘 다그치셨습니다.
2: My father kept urging me to promise that I would quit.
1: Urge가 이럴 때 좋은 게 좀 강하게 뭔가 밀어붙여서 촉구하다 여감이 있는 동사이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계속 끊으라고 약속하라고 이렇게 다그치셨다 그럴 때 쓰기 딱 좋은 동사죠. Don't you think?
2: Yes.
1: The word urge. Mm-hmm. You're strongly pushing somebody to do something.
2: Yeah.
1: So my father kept urging me to promise that I would quit. 자, 노력은 했지요. 근데 10년 동안 부단히 해봤으나 빈번히 실패했습니다.
2: I tried over and over again for 10 years, but I failed every time.
1: 그렇죠. 여기 이제 반복의 의미로 쓰는 문구가 있습니다.
2: Over and over again.
1: Over and over again. 뭐 예를 들어 그 친구한테 한두 번 물어본 게 아니야. I asked him over and over again. 그렇죠. 뭐 한 번 더 해도 되겠네요. Over and over and over again. 이런 식으로. 딱 그런데 두 번 정도가 적당하게 반복의 의미를 이제 만들어주고. So I tried over and over again for 10 years. 근데 But I failed every time. 자, 하루는요. 아버지께서 내가 죽을 때 너에게 담배 끊으라고 유언을 하겠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시더군요.
2: Then one day, my father said, When I die, my last words to you will be to quit smoking.
1: Okay.
2: So then one day, my father said, 자, When I die, 내가 죽으면, My last words to you. 내가 너에게 건네는 나의 마지막 말은?
1: 그렇죠.
2: 이 말일 것이다. Will be to quit smoking.
1: 유언의 의미가 그거잖아요.
2: 네.
1: 마지막으로 남기는 말.
2: Right.
1: The last words to you 이렇게 표현을 하면 영어적으로 아주 무난하고 자연스럽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한테 마지막으로 남기는 말이 이걸 거다. Will be to quit smoking. 자, 아버지께서 살아계실 때 담배를 끊어 효도를 해야겠다는 마음으로 나는 마침내 담배를 끊었습니다.
2: I wanted to quit while he was still alive and make him proud. So I finally kicked the habit.
1: Okay. 효도해야겠다는 마음으로 이 부분을 이제 저희가 고민을 하다가 아, 효도라는 단어를 넣기가 상당히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부모님을 자랑스럽게 만들어 드리는 게 효도이기에 가장 무난하게 푸는 방법이 뭘까 했더니 이거예요. Make him proud. 간단하게 풀리는 용자들도 많습니다. So I wanted to quit while he was still alive and make him proud. So, 그래서요?
2: I finally kicked the habit. Kick the habit.
1: 습관을 끊었다죠.
2: Yes.
1: 이걸 킥으로 표현하는 건 좀 극적인 어떤 효과를 내기 위해서요. 뻥 차버린 거죠.
2: 특히 나쁜 습관이 있다면
1: 그렇죠.
2: 저리 가. 나 이거 이제 안 할 거야. You kick the habit of doing something.
1: 맞아요. 반대로 어떤 습관이 형성될 때는 I picked up the habit 이렇게 쓰잖아요. So pick up the habit 반대가 kick the habit. 이 두 가지는 반드시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그 습관을 버렸다. 담배 끊었다 여감으로 딱 좋아요. I finally kicked the habit. 이 문장을 오늘 통암기 1번으로 갈게요. 아예 외워버리세요. 갑니다.
2: 네. Let's do it two times. I finally kicked the habit. I finally kicked the habit.
1: 겨우 그 습관을 끊어냈다. 자, 물론 처음에는 그 금단현상 때문에 플라스틱 담배를 좀 물고 좀 달랬습니다.
2: I chewed on a plastic cigarette during the first week to manage the withdrawal symptoms.
1: 자, withdrawal이란 단어의 표시를 잘 해놓으세요. 뭘 하다가 끊고 나서 느끼는 그 공허한 감정이나 막 욕구 같은 걸 다시 하고 싶은 욕구 같은 걸 withdrawal이라고 하거든요. 이건 다양한 데 다 쓰시면 돼요.
2: Yeah.
1: 담배뿐만 아니라 뭐 커피도 끊었다면
2: sure.
1: 커피 withdrawal이 있을 수 있고
2: 맞아요.
1: 다양하거든요. 그래서 그 withdrawal 자체가 그 금단 현상인데 거기다 증세를 붙이려면 withdrawal symptoms 이렇게 이야기하셔도 됩니다. 자, I chewed on
2: a plastic cigarette during the first week to manage the withdrawal symptoms.
1: 그 금연 보조 용품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2: Uh-huh.
1: 뭐 이렇게 모조 담배처럼 생긴 거. 물구만 있어도 그 금단 현상을 이제 달래는 데 도움이 되는 그런 거 이용하셨다는 것 같아요. So I chewed on a plastic cigarette during the first week to manage the withdrawal symptoms. Okay. Withdrawal 발음 좀 도와주세요.
2: Withdrawal.
1: Withdrawal.
2: Withdrawal.
1: 뒤쪽에 힘을 주고 좀 끌어주세요. One more time.
2: Withdrawal.
1: 3개월 정도 지나니까 기침과 가래가 없어지고요. 체력이 정말 몰라보게 달라졌습니다.
2: After about 3 months, my cough and phlegm were gone, and my stamina improved dramatically.
1: Okay.
2: After about 3 months, 3개월이 흐른 뒤, my cough, 기침이죠, and phlegm, 가래, were gone. 없어졌어요. 그쵸. 사라졌어요. 네.
1: Phlegm 스펠링이 PH예요.
2: 네.
1: PHLEGM인데 어떻게 읽냐면 phlegm 이렇게 읽죠. phlegm. 기침은 cough니까. 그래서 기침 가래가 아예 사라지고 체력이 좋아졌다.
2: My stamina improved dramatically. 정말 확 좋아진 거죠.
1: 그쵸.
2: 몰라보게 좋아졌다.
1: 눈에 보이게 좋아졌다. 그래서 my stamina improved dramatically. 자, 그래서 지금까지 40년 동안 담배를 한 개피도 안 피고 버텨왔습니다.
2: I haven't smoked a single cigarette for the past 40 years.
1: 이럴 때 이제 강조하는 방법이 single이잖아요. Every single day 할 때 썼듯이 I haven't smoked a single cigarette. 우리도 한 개 피도 안 폈다. 뭐 술 한 방울도 안 마셨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듯이 뭐 안 했다는 걸 강조하는 오히려 그런 상황에 I haven't smoked a single cigarette for the past 40 years. Okay. 자, 지금은 내과 의사로서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흡연 예방 강연을 하는 재능 기부도 하고 있습니다.
2: Now, as an internal medicine doctor, I also volunteer at schools by giving talks on smoking prevention.
1: Okay.
2: Now, as an internal medicine doctor, 내과 의사가 되겠죠? 내과 전문의로서 I also volunteer at schools, 학교에서 봉사를 합니다. By doing what? By giving talks on smoking prevention. Give a talk on something이라고 하면은 자, 이 talk은 강연을 말해요.
1: 그렇죠.
2: 그래서 뭐에 대한 강연을 학교에서 합니다라는 말이죠. Smoking prevention.
1: 우리가 뭐 많이 들어본 강연이 TED Talk 있잖아요. Talk
2: 그렇죠.
1: 자체가 강연이라는 뜻으로 많이 쓰여요. So give a talk on something, 뭐에 대한 강연이라는 의미로 쓰시면 되고. 자, medicine이라는 단어는 당연히 약이라는 뜻도 있지만 의학이라는 뜻도 있죠. 오늘 복화 팁에 여러분 교재 84페이지에 드렸으니까 잘 읽어보고 예문 두 개도 보세요. 그 문장 다시 한번 드릴게요.
2: Now, as an internal medicine doctor, I also volunteer at schools by giving talks on smoking prevention.
1: 우리 아버지로부터 받은 가장 큰 유산은 이렇게 담배를 끊게 해주신 겁니다.
2: The greatest gift my father gave me was helping me quit smoking.
1: 자, 유산이란 것도 우리가 이제 물려받은 걸 얘기하는 건데 큰 맥락에서는 뭐 유산을 남기고 가다 할 때 you say you leave a legacy 이런 단어를 쓰겠지만
2: 근데 왠지 대화체에서 그렇게 쓰기가
1: 여기는 좀 그렇잖아요.
2: Uh-huh.
1: 네.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나한테 물려주신 어떤 선물의 느낌으로 딱 적당하게 이 문맥에서는 gift 단어 상당히 좋을 것 같아요.
2: 네.
1: So the greatest gift my father gave me was helping me quit smoking. 이 문장. 자, 아버지께서는 술과 담배를 일절 안 하셔서 그런지 99세까지 정정하게 사시다 돌아가셨습니다.
2: He never drank or smoked. Maybe that's why he stayed healthy until he passed away at the age of 99.
1: 그렇죠. 몇 세 별세하셨다, 뭐 몇 살이 되셔서 돌아가셨다 그럴 때 pass away 바로 붙이는 방법 at the age of 연세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문장 다시 한번요.
2: He never drank or smoked. Maybe that's why he stayed healthy until he passed away at the age of 99. Let's listen one more time.
3: My father's health lesson. I started smoking out of curiosity when I was a high school junior. My father kept urging me to promise that I would quit. I tried over and over again for 10 years, but I failed every time. Then one day, my father said, "When I die, my last words to you will be to quit smoking." I wanted to quit while he was still alive and make him proud, so I finally kicked the habit. I chewed on a plastic cigarette during the first week to manage the withdrawal symptoms. After about 3 months, My cough and phlegm were gone, and my stamina improved dramatically. I haven't smoked a single cigarette for the past

0: 40 years. Now, as an internal medicine doctor, I also volunteer at schools by giving talks on smoking prevention. The greatest gift my father gave me was helping me quit smoking. He never drank or smoked. Maybe that's why he stayed healthy until he passed away at the age of 99.
1: Pattern practice.
2: 자, 오늘과 같은 멋진 입티영 사연들은요, 저희 홈페이지에 찾아오시면 주제 신청방 있거든요. 거기에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처음으로 사연을 남겨주시는 분들은 앞에 머리글로 새싹이라고 이렇게 남겨주세요.
1: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2: 네. 자, 그럼 교재 82페이지 첫 번째. 여러 번 반복해서 하다라고 할 때 썼던 패턴이 뭐였죠?
1: Over and over again.
2: 전 이 표현 상당히 좋아합니다. Over and over again. 자꾸 반복해서 연습을 해보세요. 자, 빈칸 채워볼게요.
1: I tried over and over again for 10 years, but I failed every time.
2: 아니, 내가 했던 말을 또 반복하고 반복하고 또 해야겠니? 이럴 때.
1: Do I have to repeat myself over and over again?
2: 말을 안 듣는다는 얘기죠.
1: 네.
2: 이 말을 내가 또 하게 해야 돼? 이런 말. 자, 그다음에 우리 입지영 아마 본문 암기하시는 분들 이거 하실 것 같은데 내가 본문을 반복해서 계속해서 읽었어. 그럴 때
1: I read it over and over again to memorize it completely.
2: 평소 습관이라면 그냥 I read it 하시면 되고요.
1: Yes.
2: I read it over and over again to memorize it completely. 오케이. 자, 그다음에 오늘의 표현 중에 하나를 꼽는다면 이거죠. Kick the habit. 자, 안 좋은 습관을 버리다.
1: I finally kicked the habit.
2: 오늘 통환기 문장 1번으로였던 문장이고요. 습관을 단번에 끊는 것은 쉽지 않다.
1: It's not easy to kick the habit all at once.
2: 야, 그 습관 고치니까 한결 건강해진 느낌이야.
1: I felt much healthier after I kicked the habit.
2: 그럴 때 다양하게 쓸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 우리 말의 그 몰라보게 좋아지다 그것에 해당하는 말이 dramatically라고 하는 부사와 improve의 어떤 그 호응 관계입니다.
1: After about 3 months, my stamina improved dramatically.
2: Okay. 자, 그 이후로 나는 건강이 몰라보게 좋아졌다.
1: My health improved dramatically after that.
2: 야, 그 친구 피부 요즘 왜 이렇게 좋아? 그럴 때?
1: Her skin has improved dramatically lately.
2: 이런 경우는 주로 얼굴을 얘기하는 거죠.
1: Mm-hmm.
2: Her skin이란 뭐 팔 피부 이게 아니잖아요.
1: 네.
2: So her skin has improved dramatically lately 하면 야, 요즘 운동 열심히 하고 유산소 열심히 뛰더니
1: 물도 많이 마셨나?
2: 야, 피부에서 광이 난다.
1: Yeah.
2: 이런 상황이에요. Her skin has improved dramatically lately. 좋습니다. Okay, good job everyone.
1: Dialogue practice. How long has it been since you quit smoking?
0: It's been over 10 years now. I quit cold turkey back then.
1: So you've completely kicked the habit?
0: Yes, but I still get cravings once in a while.
1: That's understandable.
0: I'm especially grateful that my health has improved dramatically.
1: 그 담배 끊은 지 얼마나 됐어? 질문이죠. Man says, it's been over 10 years now. 이제 10년 넘었어. I quit cold turkey back then. 아까 선생님이
2: 그쵸.
1: cold turkey.
2: 예전에 그냥, 우리 통환기 문장으로 외웠던 문장이에요.
1: 맞아요. 한 번에 딱 끊는 거죠.
2: 단칼에 끊었다.
1: Mm-hmm.
2: 그럴 때 외웠잖아요, 여러분. I quit cold turkey back then.
1: 그랬더니 여자가 아 그럼 완전히 끊은 거네. So you've completely kicked the habit. Man says yes, but I still get cravings once in a while.
2: 여러분 이제 cravings란 단어 오늘 마지막으로 잘 알아둘게요. 막 하고 싶은 욕구나 막 뭐 먹고 싶은 욕구를 cravings라고 해요. 그러면 담배 피던 사람이 끊으면 담배 피고 싶은 욕구가 막 올라오잖아요.
1: 갑자기 막 그렇죠. 뭔가가 먹고 싶거나 하고 싶을 때.
2: 저도 한 번은 커피를 끊어보려고 했는데 안 되겠더라고요.
1: 아.
2: 한 3일 이상은 못 버티겠더라고요.
1: 이게 cravings.
2: 아침에 너무 cravings가 강해가지고.
1: I see.
2: 자, 그래서 이 문장은 아직도 10년이 넘었는데도 아직도 어쩌다 한 번씩 막 그런 욕구가 솟구쳐 올라온다. 그런 얘기예요. I still get cravings once in a while. 통환기 2번입니다. 할게요.
1: 네, two times. I still get cravings once in a while.
2: 한번 더요.
1: I still get cravings once in a while.
2: 내가 살찔까 봐 아이스크림을 끊었는데 가끔씩 너무 먹고 싶어. 이렇게 대사 쓰면 됩니다. 오케이?
1: Yeah.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I'm especially grateful that my health has improved dramatically.

0: dramatically.
1: 몰라보게 좋아졌다. 건강이 그래서 감사하다. 좋습니다. 자, 여러분 교재 84페이지에 다섯 개 영작 손으로 꼭 한번 해보시고요. 그중에 2번과 5번의 별표 찍게요.
0: And that is a wrap, everyone. Have a great day. We'll see you again tomorrow.
1: Bye, everyone.
0: Bye-bye.

0: 영어 회화 Level 1
1: Start English.
0: Hello, everyone. Welcome to Start English. I'm Kaylin.
1: And I'm Zach. It's great to be with you today, everyone.
0: 이번 주에는요, 오랜만에 만난 친구 혹은 뭐 알던 사람 그때 사용할 수 있는 표현들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표현을 배울까요?
1: Well, today's expression is I heard you moved to a new city.
0: I heard를 시작하면 뭐뭐라고 들었어요 라는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I heard you moved to a new city. 새 도시로 이사 갔다고 들었어요 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상대방에 대한 내가 알고 있는 새로운 소식 맞는지 뭐 확인을 하거나 할 때 물어볼 수 있는 그러한 표현이죠. 자, 그러면 이 문장을 먼저 파헤쳐 보도록 할까요?
1: Ready, start!
0: 자, 오늘의 문장 다시 한번 뭐였죠?
1: I heard you moved to a new city.
0: I heard you moved to a new city 입니다. 자, 일단 I heard 뭐뭐라고 들었어요. 어떤 소식이나 정보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그런데 이거 내가 말하는 거 아니고 이거 완벽한 거 아니고 나 그렇게 들었어. 약간 이런 뉘앙스로 말할 때 I heard 이렇게 사용을 하는 거죠. 자, you moved 라고 하면 move가 이사하다 이니까 당신이 이사했어요 라는 뜻이겠죠. I heard you moved. 당신이 이사했다고 들었어요 라는 말입니다. 자, 여기까지도 완벽한 문장이 돼요. I heard you moved. 이사했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어디로? 새 도시로. 자, 이렇게 방향성을 나타낼 때 어디 어디로 라고 할 때는 to를 쓴다. 기억나실지 모르겠네요. 자, to. 그런데 새로운 도시로이기 때문에 to a new city라고 해요. new city 앞에 어가 붙죠. 여러 도시가 있잖아요. 그쵸? 그런데 a new city. 그 여러 도시 중에 하나다이기 때문에 어가 들어갑니다. I heard you moved to a new city. 이렇게 말하면 되겠죠. 특히 이제 상대방이 어떤 도시로 갔는지 모를 때 그런데 새로운 곳으로 너 이사 갔다면서 라고 말할 때 쓸 수 있는 표현이겠네요. 자, 그러면 방금 우리가 배웠던 표현 큰 목소리로 따라해 볼까요?
1: I heard you moved to a new city.
0: I heard you moved to a new city.
1: I heard you moved to a new city.
0: I heard you moved to a new city. Good job. 자, 그럼 이제 패턴 연습으로 가볼게요.
1: 패턴 practice.
0: All right. 오늘의 패턴은 뭘까요?
1: Well, I heard you moved to a new city. We're going to change moved to a new city. So, I heard you, 뭐뭐.
0: 그쵸. I heard you 뭐뭐라고 하면 당신이 뭐뭐 한다고 들었어요 라는 말입니다. 상대방의 최근 소식이나 어떤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이제 이끌어낼 때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패턴이죠. 자, 그러면 어떨 때 쓸 수 있는지 우리 연습해 볼까요?
1: Okay. I heard you opened your own cafe.
0: I heard you opened your own cafe. 직접 카페를 열었다고 들었어요 라는 말이죠. 자, your own cafe라고 했는데요. your는 당신의 라는 뜻이고 own은 나만의 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당신만의 카페 즉 뭐 어떤 큰 브랜드 이렇다기보다는 나의 소규모 카페를 하나 뭐 열었다. 요럴 때 쓸 수 있는 표현이겠죠. I heard you opened your own cafe.
1: I heard you're selling your house.
0: I heard you're selling your house. sell 누구누구의 house는 누구누구의 집을 팔다 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I heard you're selling your house. 당신의 집을 팔 거라고 들었어요 라는 말인 거죠.
1: I heard you're going to change your major.
0: I heard you're going to change your major. 자, 여기서 major는 대학의 전공이라는 뜻입니다. change는 바꾸다니까 I heard you're going to change your major. 전공을 바꿀 거라고 들었어요 라는 말이 되죠.
1: I heard you stayed up all night.
0: I heard you stayed up all night. Stay up all night 이라고 하면요. 밤을 새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잠을 안 자고 계속 up 상태로 있었다 라는 뜻이죠. 그래서 밤을 샜다고 들었어요. I heard you stayed up all night.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말을 했더니 상대방이 oh, Yeah, I'm so tired. 네, 너무 피곤해요. 뭐 이렇게 대답할 수 있겠죠. 저 실제로 밤을 샌 것 같은 그런 느낌이네요. 또 어떤 뜻 쓸 수 있을까요?
1: I heard you are going to have a baby.
0: I heard you are going to have a baby. Have a baby는 아이를 낳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I heard you are going to have a baby라고 하면 아기를 낳는다고 들었어요 라는 말이 되겠네요. 그쵸?
1: I heard you are joining the tennis club.
0: 테니스 동아리가 있나 봐요. 그쵸? 그런 거를 테니스 클럽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I heard you are joining the tennis club. 테니스 동아리에 가입할 거라고 들었어요. Join은 뭐 함께하다라는 뜻인데 가입하다라는 의미로도 사용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I heard you are joining the tennis club.
1: I heard you started a business.
0: Start a business. 아까 뭐 카페로 오픈한 거랑 좀 비슷한 의미겠네요. 그렇죠? Start a business. 사업을 시작하다라는 말이겠죠? I heard you started a business. 사업을 시작했다고 들었어요. 뭐 이럴 때도 쓸 수 있고요.
1: I heard you met someone.
0: I heard you

0: met someone. meet someone은 누구누구를 만나다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우리말도 누구를 만나다라고 하는 말이 실제로 뭐 길을 걷다가 만나는 것도 있지만 너 요즘 누구누구 만난다면서 약간 이렇게 누구누구와의 로맨틱한 관계를 형성해 나가다라는 의미로도 사용되듯이 영어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I heard you met someone이라고 하면 너 특별한 누군가를 만났다면서 그렇게 들었어 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1: I heard you are a lawyer now.
0: 아하, I heard you are a lawyer now 라고 하면 너 이제 변호사 됐다면서 나 그렇게 들었어 라는 뜻이죠. You are a lawyer. 당신은 변호사입니다 인데 now가 붙었잖아요. 그래서 이전엔 아니었지만 지금은 맞다라는 의미로 변호사가 됐다면서 라는 느낌의 표현을 주는 게 바로 now라는 말이죠.
1: I heard you like seafood.
0: 상대방의 취향에 대해서도 말할 수 있겠네요. 그쵸? I heard you like seafood. 당신이 해산물을 좋아한다면서요 라는 말이 되겠네요. What about you, Zach? Do you like seafood?
1: Sure.
0: Well, I heard you like 떡볶이.
1: That's also true. Yes.
0: 저도 굉장히 좋아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음식에 넣어서도 사용할 수 있겠네요. I heard you 뭐뭐. 상대방에 대한 어떤 소식이나 어떤 변화 이런 거에 대한 이야기를 만들 때 사용할 수 있는 표현을 우리가 같이 연습을 해봤죠. 그러면 이 표현들 다시 한 번 더 연습해볼까요?
1: I heard you opened your own cafe.
0: I heard you opened your own cafe.
1: I heard you're selling your house.
0: I heard you're selling your house.
1: I heard you're going to change your major.
0: I heard you're going to change your major.
1: I heard you stayed up all night.
0: I heard you stayed up all night.
1: I heard you are going to have a baby.
0: I heard you are going to have a baby.
1: I heard you are joining the tennis club.
0: I heard you are joining the tennis club.
1: I heard you started a business.
0: I heard you started a business.
1: I heard you met someone.
0: I heard you met someone.
1: I heard you are a lawyer now.
0: I heard you are a lawyer now.
1: I heard you like seafood.
0: I heard you like seafood. 네, 다 기억나시죠? 많이 많이 연습해 주시고요. 이제는 오늘의 대화를 우리말로 들으면서 영어 표현 생각해 볼게요.
2: 새 도시로 이사 갔다고 들었어. 어때?
3: 정말 좋아. 거기가 너무 마음에 들어.
2: 잘 됐네. 적응하기 힘들었어?
3: 처음엔 조금 그랬는데 좋은 친구들을 많이 사귀었어.
0: 좋은 친구들을 사귀는 순간 A new city feels like home. 새로운 도시도 마치 고향처럼 이렇게 친근하게 느껴지잖아요. 그쵸? 자, 처음부터 어떤 표현들이 있었나요? 일단 새 도시로 이사 갔다고 들었어 라고 했는데 이 표현은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죠? 자, 어때? 라고 질문을 했어요. 어때? 그럼 우리말로는 그냥 how? 이건가요? 어때? 네, 조금 더 뭔가 붙겠죠. 어떻게 좋아? 뭐 좋니? 이렇게 물어봅니다. 정말 좋아. 거기가 너무 마음에 들어 라고 했거든요. 정말 좋다. I really like it. 뭐 이렇게도 사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어떤 표현들을 쓸 수 있을까요? 자, 잘 됐네. 적응하기 힘들었어 라고 물어봤는데 잘 됐네. 아, that's 뭐뭐 라고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뭐뭐에는 다양한 단어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적응하기 힘들었냐 라고 물어볼 때 일단 적응하다. adjust 라는 표현이 있죠. adjust. 그게 힘들었냐. 힘들다는 뭐 hard도 있고 difficult도 있으니까 그거 잘 활용해서 문장 만들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처음엔 조금 그랬다. 자, 처음에 라는 표현은 at first를 쓰면 될 것 같아요. 좋은 친구들을 많이 사귀었다. 자, 좋은 친구들을 많이 사귀었다. 친구를 사귀다. make friends 라는 표현을 응용해 보면 될 것 같아요.

0: 것 같습니다. 자, 요거 종합해서요. 한번 영어 표현도 생각해 보시고요. 이제 우리 오늘의 대화를 영어로 듣고 올게요.
1: I heard you moved to a new city. How do you like it?
2: It's been amazing. I love it there.
1: That's wonderful. Was it hard to adjust?
2: A little at first, but I've made some great friends.
0: 자, 잘 들으셨죠? 자, 처음부터 한번 다시 볼게요. 새 도시로 이사 갔다고 들었어. 어때?
1: I heard you moved to a new city. How do you like it?
3: I heard you moved to a new city.
0: 자, 이 문장은 여러분 알고 계시죠? I heard you moved to a new city. 자, 그러면서 했던 표현이 어때였잖아요.
3: How do you like it?
0: How do you like it? 자, 요거는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How do you like it? 그게 어때? 라고 할 때 물어보는 기본 표현입니다. How do you like it? 그냥 how만 쓰면 안 돼요. 그쵸? How do you like it? 자, 어떻게 대답했죠? 정말 좋아. 거기가 너무 마음에 들어.
2: It's been amazing. I love it there.
3: It's been amazing.
0: 정말 좋다라는 말을 It's been amazing 이라고 했죠. 자, B-E-E-N이 들어가면 어떤 과거 시점부터 지금까지 계속 뭔가 해온 아니면 어떤 느낌이어온 그러한 표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It has been amazing이니까 정말 좋아왔다. 요게 이제 정확한 해석일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의역을 하면 정말 좋다. 뭐 어제도 좋았고 지난주에도 좋았고 지금도 좋다라는 말을 하는 거죠. 거기가 너무 마음에 들어는 어떻게 말했다고요?
3: I love it there.
0: I love it there. 자, I love it 이라고 하면 나는 거기에서의 삶이 너무 좋아. 이렇게 해석이 될 수 있거든요. 근데 there, 그곳이라는 말까지 넣어줬어요. 그래서 그곳이, 거기가 너무 마음에 들어. I love it there. 이렇게 말을 했네요. 자, 이어서 잘 됐네. 적응하기 힘들었어.
1: That's wonderful. Was it hard to adjust?
3: That's wonderful.
0: 네, 잘 됐네 라는 말을 That's wonderful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거는 멋지다 로 해석이 될 수 있지만 우리말로 잘 됐네 라고 할 때 뭐 That's wonderful, That's marvelous, That's amazing, That's fantastic 이런 식으로 영어로는 대답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적응하기 힘들었어?
3: Was it hard to adjust?
0: 자, hard가 나왔죠? 어려운이라는 뜻으로 사용이 됐는데 Was it hard to 뭐뭐? 뭐뭐 하는 게 어려웠어? 힘들었어? 라는 질문이 돼요. Adjust가 적응하다 라는 동사죠. 그래서 이걸 붙여서 적응하기 힘들었어요. Was it hard to adjust?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 거죠. 처음엔 조금 그랬는데 좋은 친구들을 많이 사귀었어.
2: A little at first, but I've made some great friends.
3: A little at first, but I've made some great friends.
0: 처음엔 조금 그랬다라는 말을 A little at first 이렇게 얘기했네요, 그쵸? At first, a little. 순서는 이렇게 바뀌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A little, 조금, at first. 처음에는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러면서 좋은 친구들을 많이 사귀었다. But I've made some great friends 라고 얘기를 했네요. Make friends 라는 표현이 친구를 사귀다인데 Make some great friends 뭔가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했네요. 그쵸? Great friends는 아주 좋은 친구들 Some은 몇몇 이런 단어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넣어줬어요.
3: Now you can't use this make to describe getting a boyfriend or girlfriend.
0: 그쵸.
3: I have heard that mistake.
0: Ah, I made a boyfriend.
3: Yes.
0: I made a girlfriend. 맞아요. 그때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냥 친구일 때만 make를 사용한다는 걸 꼭 기억해 주세요. Very good point. 자, 이렇게 해서 대화 내용 봤고요. 다시 한 번 더 들어볼까요?
3: Let's review the whole dialogue.
1: I heard you moved to a new city. How do you like it?
2: It's been amazing. I love it there.
1: That's wonderful. Was it hard to adjust?
2: A little at first, but I've made some great friends.
0: 이 대화문은 오디오 어학당 생생 대화문 스타트 잉글리시로도 복습하실 수 있습니다.
4: You're listening to EBS FM, Start English.

사실은 내가 가족에게 듣거나 하고 싶은 말을 정리해보는 것도 좋아요. 폭언이 남긴 상처를 치유하고 내 표현 습관을 바꾸는 데 도움이 됩니다. 가족은 많은 말을 나누며 살아갑니다. 오늘은 그 말에 사랑과 위로, 응원이 실렸으면 좋겠습니다.

0: 쉽고 확실하게
1: 영어 회화 레벨 2 Easy English.
0: Hi everyone. 안녕하세요. Easy English 이보영입니다.
1: Hello everyone. This is Juch.
0: 그 한국에서 일하는 많은 외국인 분들하고 얘기를 나누게 되면 매운 음식을 못 먹는다라는 인상을 한국인들이 갖는다는 거예요. 외국에서 온 분들에 대해서
1: That's not true.
0: 이거 매운 건데 먹을 수 있겠어요? 라고 고추장 괜찮겠어요? 라고
1: right,
0: 묻는
1: right.
0: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마다 한 사람은 심지어 이렇게까지 말했어요. I always feel humiliated when somebody asks me that. 이런 말을
1: humiliated.
0: 하더라고. 굉장히 모멸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왜요? 생각해줘서 하는 얘기인데 매울까 봐.
1: 그러니까.
0: 네, 그게 자기들은 잘 먹는다는 거죠.
1: 아, that's right.
0: 네, 더 매운 것도 있는데.
1: 근데 그렇게 물어보는 분들이 이제 모르기 때문에.
0: 그렇죠.
1: 뭐 다른 의도는 없고.
0: 아, 그럼요.
1: Like they don't know what Mexican food is like or Irish food is like,
0: 몰라요.
1: British food is like. 모르면 그냥 물어볼 수 있어요.
0: 그럼요.
1: 배려 차원에서.
0: 네.
1: 그렇죠.
0: 옛날에 그 누구지? 엘비스 프레슬리가.
1: 엘비스 프레슬리.
0: 제가 기억이 맞다면 한 영화에서 이제 젓가락으로 뭘 먹는 장면이 있어요. 김치를 먹었나 하여튼 그때.
1: 엘비스 프레슬리.
0: 네. 엘비스 프레슬리. 그랬던 것 같아요. 뭐 아니면 할 수 없는데 하여튼 유명인이 먹었어요.
1: 오케이, 오케이.
0: 근데 그 장면에서 너무 매워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그런 장면이 있었어요. 사람들이 많이 웃고 이제 supposed to be funny.
1: 오케이,
0: 근데
1: 오케이.
0: 그게 웃으라고 하는 장면이긴 한데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기억하기로는 아 외국인들한테는 한국 음식이 굉장히 맵구나.
1: 아, 그렇죠.
0: 그래서 그렇게 맵게 막 어쩔 줄 몰라 하는 상황을 겪지 않게 도와줘야겠다.
1: 그냥 그 한 사람이 못 먹는 건데.
0: 아,
1: 그 모든 민족들이 못 먹는 것처럼 보이니까 그렇죠. It's just one person,
0: just
1: right?
0: One person. 맞아요. 네, 그럴 수가 있더라고요. 네. 자, 근데 선생님 만약 예를 들어서 이런 말 하면 어떻게 하면 돼요? 아, 저희는 그냥 좋은 뜻에서 물어본 거예요.라는 말을 할 수가 있죠.
1: Yeah, well, that person meant well.
0: 그렇죠. We meant well.
1: That person meant well when they asked,
0: 그렇습니다.
1: right?
0: 그래서 만약에 내가 그런 입장이라면 please don't get me wrong. 제 말을 오해하지 말아주세요. 저는 좋은 뜻에서 그렇게 말한 거예요. 라고
1: right.
0: 한다면 I meant well 하면
1: I meant
0: 돼요?
1: well, yeah.
0: I meant well.
1: Oh, I meant well.
0: I meant well.
1: 현재 영어는 I mean well.
0: I right. mean well. well. 그렇죠. 근데 I meant well 하면 이미 뱉은 말이기 때문에
1: 그쵸. Yeah.
0: 내가 의미했다. 좋은 뜻으로
1: right,
0: I meant
1: right.
0: well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1: That's right. Exactly.
0: 네. 자, 오늘 상황은요. 바로 그렇게 매운 음식을 잘 근데 못 먹는다라고 미리 말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1: Okay.
0: 자, 매운 음식을 잘 못 먹는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영어로 우리말로 들어보세요.
1: (웃음) 저기 가능하면 저기 될수록 덜 맵게 만들어 주실 수 있을까요?
0: 아, 그럼요. 칠리를 빼면 되거든요.
1: 그럼 참 좋겠네요. 제가 매운 음식을 잘 못 먹어서요.
0: 아유, 문제 없습니다. 맛있고 맵지 않게 잘 만들어 드릴게요.
1: 정말 고맙습니다.
0: 이런 경우도 you're an angel 이렇게 말할 수 있겠네요.
1: Yeah.
0: 그죠?
1: 보니 쌤, 근데
0: 네.
1: Do you do well with spicy food?
0: No.
1: You don't do well,
0: I don't
1: with,
0: do
1: spice...
0: well with spicy food at all, actually.
1: Really? 저도 솔직히 매운 거 잘 못 먹어요.
0: I don't do well with spicy food. 이렇게 말하면 되는군요.
1: I don't do well with spicy food.
0: 그러니까 spicy food하고는 잘 못 지내요, 제가.
1: 이제 매운 거 잘 못 먹어. 솔직히 너무 못 먹어도 너무 못 먹어요, 제가.
0: 아, 정말요?
1: So even if it's a little bit spicy, my face gets like hot and red.
0: Oh.
1: I don't know why. My brothers, my parents, they all eat spicy food well. They do well with spicy food.
0: Were you always like that when you were little too?
1: 어릴 때부터 그래요. 그냥 저의 DNA는 don't eat spicy food.
0: Okay. 그렇다. 그럴 경우에 I don't do well with spicy food. 이렇게.
1: Yes.
0: 저는 이제 우유, 바다, 아니 버터, 마가린 이런 거 잘 못 먹거든요.
1: Oh, really? 네,
0: 그러니까 그럴 때는 I don't do well with dairy products.
1: Dairy products. 네. That's right.
0: 유제품하고 잘 못 지내요.
1: Dairy products.
0: Except your

0: 요거트 and pizza and ice cream.
1: Pizza's okay?
0: Oh, pizza's fine.
1: Really?
0: 네, 그럼요. 저 없어서 못 먹어요. 네.
1: So it's not all dairy products.
0: It's just this taste.
1: Taste.
0: 어, 그게 저는 좀 맛을 잘 그 저기 습득을 못 했어요.
1: 아하하.
0: 네, 그래서.
1: 그렇구나.
0: 네. 자, 그래서 여기서는 덜 맵게 해 달라라는 말을 이제 그 not spicy 뭐 이런 표현으로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또 다른 단어들이 나오게 돼요. 자, 먼저 이렇게 묻습니다. 될수록 덜 맵게 만들어 주실 수 있을까요?
1: Could you make it as mild as possible?
0: Could you make it as mild as possible? 오, mild가 그런 뜻인가요?
1: Mild. So spiciness has multiple levels, many levels.
0: 어.
1: There's mild spicy, there's also medium, and then there's really spicy, 어. super spicy. 그 단계가 있잖아요, 그렇죠?
0: 네, 네, 맞아요. 그 레벨 네. 1부터 레벨 뭐 저는 9까지도 본 경우가
1: wow,
0: 있었어요.
1: That's crazy.
0: 정말, it's, yeah. it's a challenge.
1: Yeah.
0: 진짜.
1: Like nuclear spicy.
0: nuclear spicy. 아, 핵폭탄급이라는 말이
1: that's
0: 되나요?
1: Right, that's right, yeah.
0: 아, 세상에. 자, 이제 마일드라고 하면 순한 맛이 되잖아요.
1: That's
0: 그러니까
1: right.
0: 라면도 순한 맛, 매운 맛. 이렇게
1: right.
0: 있을 때 약간 스파이시한 게 있고 마일드하다라고 한번
1: right.
0: 겉에 쓰여져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 I'm okay with mild spice,
0: okay.
1: spicy food,
0: uh-huh.
1: but one level above mild,
0: uh-huh.
1: it's painful.
0: Can't handle it.
1: That's right.
0: 네, 절대 핸들이 안 되는 거죠. 자, mild 하면은 순한 맛을 가리키게 되는데
1: right.
0: 자, 그걸 될 수 있는 한 아주 순하게 좀 만들어 주실 수 있을까요? 이렇게 공손하고 또 부드럽게 부탁하는 좀 거의 그 최대한의 어떤 그 공손함을 갖추어서 하는 말이 could you가 되겠습니다.
1: Could you make it as mild as possible?
0: Could you make it as mild as possible? 여기서는 as 뭐뭐 as possible.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as soon as possible.
1: Yes.
0: 뭐 가장 될 수 있는 한 빨리 뭐 급하게란 말이
1: right.
0: 되잖아요. 그래서 ASAP라고도 하는 거 as soon as possible. 근데 soon을 빼고 mild를 집어넣은 거예요.
1: Right.
0: 그래서 as mild as possible 이렇게 말하면 될 수 있으면 순한 상태로 make it 그것을 만들어 달라라고 말하는 거죠.
1: 그래서 완전 반대로는
0: 네.
1: 정말 가능한 맵게 만들어 주세요.
0: 어.
1: Could you make it as spicy as possible?
0: 아. Could you make it as spicy as possible? 그러면 되는 거네.
1: Completely the opposite.
0: 아, could you make it as spicy as possible? Something I would never say in my whole life.
1: no.
0: 저는 절대 그렇게 말할 일이 없겠지만 그러나 뭐 원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라고요.
1: 근데 누구는 spicy food 잘 먹고 누구는 못 먹는 이유가 아시죠?
0: 뭔데요?
1: Spiciness, spicy가 이게 맛이 아니고
0: 네.
1: pain이래요.
0: 아,
1: 고통이래요.
0: 통증이 되는구나.
1: 통증이 되기 때문에 누구는 이제 우리가 타고난 게 있잖아요.
0: 예.
1: Some people are born with enduring the pain better than others.
0: Oh.
1: That's why our tongue feels pain uh-huh. When you eat spicy food.
0: Oh.
1: It's something you're just born with.
0: 그러면 yeah. 어떤 분들은 그런 pain, 그 통증, 고통이라고 하는 걸 즐긴다는
1: 누구는 잘 견디고 누구는
0: 견딘다.
1: 못 견디고 예, 견디는 차이가 spiciness endurance라고 하더라고요.
0: Endurance, spiciness, endurance.
1: Endurance. Yeah.
0: 아, 그 매운 맛을 견디는 거.
1: Yes.
0: Endure. 그렇죠. 이겨내는, 견디는 거 말하는군요. 아, 그게 저는 낮인가 봐요. 진짜.
1: Me too.
0: 네.
1: Same here.
0: 자, same. Okay. 자, could you make it as mild as possible? 그래서 어떤 음식인지는 몰라요. 지금 그냥 그거라고만 한 거죠.
1: Right.
0: Could you make it as mild as possible? 자, 그랬더니 이 서버 입장에서는 아유 그럼요. 우리가 칠리를 빼면 돼요.
1: Sure, we can leave the chili out.
0: Sure, we can leave the chili out. 자, 참 중요한 표현입니다.
1: Right.
0: We can leave 뭐뭐 out. 그러니까 만드는 사람의 입장에서 우리가 뭐뭐를 빼면 되거든요. We can leave the 뭐뭐 leave 뭐뭐 out. 자, leave out 하게 되면 밖으로 빼낸 상태로 만들어준다, 만든다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1: Yeah.
0: We can leave the chili out. 그 저건 뭐 햄버거가 햄버거를 주문한다고 할 때
1: right.
0: Could you leave the onions out? 이렇게 물을 수 있어요?
1: Could you leave the onions out? Yeah, that's fine.
0: 네.
1: Could you leave the onions out?
0: 그렇죠.
1: Could you take out the onions?
0: Take out the onions.
1: 그런
0: 그러면
1: 맥락이죠.
0: Take out the onions 하면은 이미 들어가 있는 양파를 뺀다는 거예요?
1: 그럼 이제 요리를 할 때 you have ingredients, you put all these ingredients in,
0: uh-huh.
1: but don't put it in. Which means take it out.
0: 아, 그러니까 빼버린다라는 뜻으로.
1: Yeah. 포함하지 말라라는 표현을 take out으로 표현해도 괜찮아요.

0: 있잖아요.
1: Take out. Yeah. 혹은 저기 hold라는 말도 있죠.
0: Hold the onions.
1: Hold the onions.
0: Yeah. Hold the peppers.
1: Hold the peppers. 후추 넣지 말라고.
0: Hold the chili.
1: Hold the chili.
0: That's
1: 그럼
0: right.
1: 여기서도 we can hold the chili 해도 돼요?
0: Oh, we'll hold the chili. We can hold the chili for you.
1: Oh.
0: For Diane's dish, we will hold the chili. 그렇죠?
1: We will hold the chili for you.
0: That's
1: 이것도
0: right.
1: 괜찮겠다.
0: Yeah, hold.
1: 네, 우리가 그렇죠. The chili를 빼면 돼요. We can leave the chili out 해도 되고 we can hold the chili for you. 당신을 위해서 특별히 우리가 chili를 안 집어넣고 손에 붙들고 있지만 넣진 않아.
0: 간직하고 있을게.
1: 네, 간직하고 있을게. 소중한 우리의 칠리.
0: That's right.
1: 자, we can leave the chili out. We can hold the chili. 자, 이렇게 말씀하실 수
0: 있습니다. 표현들이 많네. 생각해보니. 그렇죠. 그렇죠.
1: 선생님, 이렇게 빼달라고 하는 그런 특별히 주문하는 경우가 있나요?
0: 가끔 있는데 저는 귀찮아서 그냥 제가 그냥 뺏어 먹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1: 아.
0: 저도 이제 미안한 것도 있고.
1: 오.
0: 제가 뭐 안 먹는 고기 뭐 몇 가지 종류가 있는데
1: 네네, 네.
0: 매운 건 당연히 못 먹고
1: 네네.
0: 근데 진짜 매워 보이는데 먹고 싶어. 그러면 이제 제가 혹시 can you take out the chili or hold the chili? 못한다 그러면 솔직히 그냥 먹어요 저는.
1: 그렇죠. 먹어야죠 뭐. 저는
0: 매워도 그냥 먹어요.
1: 치즈를 안 먹기 때문에 어떤 샌드위치, 그 프리메이드 샌드위치가 있잖아요.
0: 프리메이드,
1: 네, 미리
0: right.
1: 만들어진 거. 기성품 샌드위치.
0: 그냥 드시잖아요 그냥. 그렇죠.
1: 근데 저는 I take out the cheese myself.
0: 아, 치즈는 뺄 수 있다 맞다.
1: 네, 치즈를 빼고 먹어요.
0: 칠리는 못 빼잖아요. 그래서
1: 칠리를 못 빼요?
0: 다 아, 섞여 있으면.
1: 아, 그렇지.
0: 전 그냥 먹어요, 그냥.
1: 아, 그렇죠 뭐. 네, 좋습니다.
0: Yeah, yeah, yeah.
1: 네, we can leave the chili out. 뭐, cilantro, 고수 같은 경우를 잘 못 먹는다.
0: Cilantro, that's right.
1: 그렇죠. Please hold the cilantro.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고.
0: Uh-huh.
1: 그래서 we can leave out the cilantro. Leave the cilantro out.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0: That's right.
1: Leave out, hold. 함께 보셨습니다. 여기까지 들어볼까요?
2: Could you make it as mild as possible?
3: Sure. We can leave the chili out.
1: 네, leave 뭐뭐 out, 뭐뭐를 넣지 않는다라는 뜻의 표현이었고요.
0: Right.
1: 자, 그랬더니 아유, 그래 주시면 좋죠라는 말로
0: That'd be great.
1: That'd be great.
0: That'd be great.
1: That'd be great. 자, 이건 뭐가 줄여진 말일까요?
0: That would be great.
1: That would be great를 빠르게 발음하면 That'd be great. 짧게. Yeah. 자, 그러면 참 좋겠군요. 한 다음 제가 매운 음식을 잘 못 먹거든요. 라는 말로
0: 아, 바로 여기서 I don't do well with spicy food.
1: I don't do well with spicy food. 자, 매운 음식이라고 할 때 hot food라고 하지 않고 spicy food라고 네. 하는군요.
0: We say the word hot for spicy,
1: uh-huh.
0: same meaning. Hot, spicy. 그런데 가끔씩 이제 oh, that dish is hot 그러면 is it temperature hot or spicy hot?
1: 아.
0: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1: Is it temperature hot? Or spicy hot. 아, 그러니까 온도가 뜨겁다는 뜻입니까? 아니면은 맛이 뜨거운 맛이라는 뜻입니까?
0: 맵다는 뜻.
1: 매운 맛입니까? 예. 아, 그렇구나. 그래서
0: 헷갈릴 수 있으니까
1: 네.
0: 그냥 hot도 틀린 표현은 아니지만
1: 네.
0: spicy 하면 오해 여지가 없어요.
1: 확실하게 할 수 있겠네요.
0: Spicy.
1: Spicy. So I don't do well with spicy food. 저는 매운 음식을 잘 못 다룹니다. 그러니까 do well만 보자면은 어떤 걸 잘한다는 뜻이잖아요.
0: Right.
1: I don't do well 하면 잘 하는 편이 못 된다라는 말이 돼서요. 그다음에 with 뭐뭐 이건요. 그 날씨에 대해서 말할 적에도 기후에 대해서 말할 적에도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제가 추운 날씨에 꼼짝 못해요. 추운 날씨만 아주 꼼짝을 못해요. 이런다면 I don't do well with cold weather.
0: I don't do well with hot weather. You cold weather, me hot weather.
1: 아, 그러니까 더위에는 아주 꼼짝을 못한다고 할 때.
0: 약간 그런 편이에요.
1: 그러니까 우리말로는 더위를 탄다는
0: 말을
1: 맞는데.
0: 더위 탄다는 거예요.
1: 그렇죠. 더위 많이 타요. I don't do well with hot weather. 이렇게 여기서는 맛에 대한 얘기로 I don't do well with spicy food라고 합니다.
0: That's right.
1: 자, 이 내용은요. 82쪽에서 자세하게 또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 들어볼까요?
2: That'd be great. I don't do well with spicy food.
3: I don't do well with spicy food.
1: 그렇지만 문제 없습니다.
0: No problem.
1: 저희가 맛있고 맵지 않게 만들어 드릴게요.
0: We'll make it nice and mild.
1: 네, 맛있는데 맵지 않다. Nice and mild라고 하시면 되겠군요.
0: Nice and mild.
1: Nice and mild. Nice and 뭐뭐뭐 하면은 아주 좋으면서 어떠어떠한 뭐뭐 이런 식으로 nice and 뭐뭐뭐라는 표현을 은근히 많이 쓰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0: Nice and mild.
1: Nice and mild. 맛있으면서 부드럽다. 아, 저 맵지 않다. We'll
0: yes.
1: make it nice and mild. 그랬더니 너무너무 고맙다고.
0: Thanks. I really appreciate

0: Appreciate it.
1: 네, I really appreciate it. 그렇게까지 노력을 해준다는 게 정말 고맙다. I really appreciate it. 이런 표현 여기서 딱 들어맞는 표현이군요.
0: 우리가 이 표현을 이제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네. 그냥 thank you로는 너무 약하다. 아. 너무 고마워서. 어. 정말 고마울 때는 그냥 thank you보다는 thank you plus I really appreciate it.
1: I really appreciate it.
0: Oh, thank you. I really appreciate it.
1: Thank you. I really appreciate it.
0: It means I lift you up. I thank you so much.
1: 어, 들어올려 상대방을.
0: 맞아요.
1: 그만큼 너무 감사하다는 뜻으로.
0: 그쵸?
1: 그렇게까지 이제 뭐 오케이라고 해도 끝날 수 있는 것을
0: sure.
1: No problem. We'll make it nice and mild. We can leave the chili out. 이런 것들을 날 위해서 해준다고 하니까요. 그런
0: right.
1: 수고로움이 참 고맙다라는 뜻으로 I really appreciate it이라고 했습니다.
0: Exactly.
1: 네, 자 여기까지 맵지 않게 만들어 달라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들어보시죠.
2: No problem. We'll make it nice and mild.
3: Thanks. I really appreciate it.
1: 네, 전체 대화입니다.
3: Could you make it as mild as possible?
2: Sure. We can leave the chili out.
3: That'd be great. I don't do well with spicy food.
2: No problem. We'll make it nice and mild.
3: Thanks. I really appreciate it.
1: 이 대화문은 오디오 어학당 생생 대화문 Easy English로도 복습하실 수 있습니다.
4: You're listening to Easy English on EBS FM.
1: 네, 여러분과 함께 저희가 큰 소리로 각 문장 두 번씩 말해 볼게요.
0: Let's go.
1: 저 될수록 좀 덜 맵게 만들어 주실 수 있을까요? Could you make it as mild as possible?
0: Could you make it as mild as possible?
1: 어, 그럼요. 그냥 저희가 칠리를 빼면 되거든요.
2: Sure, we can leave the chili out.
0: Sure, we can leave the chili out.
1: 어, 그래 주시면 너무 좋겠어요.
2: That'd be great.
0: That'd be great.
1: 제가 매운 음식을 잘 못 먹거든요.
2: I don't do well with spicy food.
0: I don't do well with spicy food.
1: Oh, 괜찮아요. No problem.
0: No problem.
1: 저희가 맛있고 맵지 않게 만들어 드릴게요.
2: We'll make it nice and mild.
0: We'll make it nice and mild.
1: 아우, 정말 고맙습니다.
2: Thanks. I really appreciate it.
0: Thanks. I really appreciate it.
1: 여기까지입니다.
0: Yeah! Fantastic. Good job.
1: 그냥 듣고만 계시지 마시고요. 이렇게 들으시면서 적어도 내 발음이 내 귀에는 들릴 정도로의 크기로 또박또박 말씀하시는 게 꼭 필요하겠습니다.
0: 여기서 I don't do well with 네. spicy food를 좀 전에 배웠는데
1: 네.
0: I like to use that expression, yeah, I'm good with spicy food.
1: Oh,
0: I'm not good with spicy food.
1: 그것도 좋겠다. I am yeah. good with spicy food 하면은 매운 음식을 잘 먹는다.
0: Yes.
1: 어, 근데 안 잘 못 먹는다. I'm not good with spicy food.
0: That's me.
1: 아, 그러니까 me too.
0: I'm not good with. We are not good with spicy food.
1: 네. 그러니까 we don't do well with spicy food 해도 되고 we are not good with spicy food 해도 되는 거고.
0: Perfect.
1: 그렇습니다. Mm-hmm. 네, 자 이 밖에도 I don't do well with 뭐뭐를 활용한 표현들 우리 83쪽 보시면 조금 더 보실 수 있거든요. Mm-hmm.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 지금까지 이보영이었고요.
0: And this was Juch.
1: 영어 배워봐 쉽고 확실하게 Easy English.

0: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1: 고수익에 원금 보장?
2: 적중률 100%?
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무조건 도전하면 좋은 모닝 스페셜의 한 문장, 무모한 문장. 넌 내 인생의 금메달이야. 이 말을 영어로 어떻게 말할까요? 청취자 도전 문장은요. You are my hero. You will always be my number one. 모두 멋진 문장입니다. 모닝 스페셜에서 준비한 오늘의 무모한 문장. 넌 내 인생의 금메달이야. You mean the world to me. You mean the world to me. 매일 오전 8시 최수진의 모닝 스페셜과 함께하세요.

0: Global News Expressions.
1: 본 프로그램은 AI 기술을 활용해 대본과 음성을 생성했습니다.
0: 오늘의 시사 영어 표현은 individuals, 뜻은 사람들입니다. 이 표현은 뉴스 기사에서 이렇게 쓰였습니다. Elderly individuals age 65 and older who live with a dog have a 48% lower risk of developing dementia compared to those who do not. 여기서 individuals라는 표현은 특정 조건에 해당하는 사람들을 뜻합니다. 이제 예문으로 감각을 익혀볼게요. The program supports individuals with disabilities. 이 프로그램은 장애가 있는 사람들을 지원합니다. 뉴스에서 affected individuals, elderly individuals 이렇게 쓰인 경우를 보면 특정 조건의 사람들이구나 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2: Individuals
0: 꼭 기억하세요. Global News Expressions였습니다.

0: of what it means
1: oh,
0: now.
1: Oh, I do.
0: Okay,
1: yes.
0: good. All right. All right. 자, 지금 바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헛똑똑이였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네. 왜냐면 우리가 공부를 해서 똑똑한 거는 따로 있고 그 다음에 그 외에 또 어떤 인생의 지혜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 책을 통해서 배운다기보다는 그냥 삶을 통해서 배우는 거잖아요.
1: 네.
0: 네. 그건 좀 별개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이 사람 완전 헛똑똑이네. 그리고 여러분의 그 헛똑똑이 사연 기다리겠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샵 1045와 EBS 반디 앱도 유튜브로 사연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물도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무모한 문장 많이 도전해 주세요. 자, 그럼 오늘의 모닝 헤드라인즈 시작합니다.
2: Drastic daily temperature swings of up to 15 degrees Celsius, along with dense morning and evening fog, are forecast for inland areas of the country, requiring extra precautions for health and driving safety.
0: 오늘 국내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 최대 15도까지 벌어지는 일교차와 더불어 아침 저녁으로 짙은 안개까지 예상됨에 따라 환절기 건강 관리 및 안전 운전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2: France has slashed its 2026 economic growth forecast to 0.5% due to a severe combination of political uncertainty, fiscal strain, surging energy costs from the war in Iran, and multi-billion euro damages from extreme summer weather.
0: 프랑스가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0.5%로 대폭 낮췄습니다. 이는 자국 내 정치 불확실성과 재정 압박에 더해 이란 전쟁으로 인한 에너지 비용 급등 및 올여름 폭염이 초래한 수십억 유로 규모의 피해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입니다.
2: The number of homeschooled students in the U.S. state of New York has more than tripled over the past 15 years as parental dissatisfaction with public school academic standards reaches record highs across the country, according to an analysis of state education data.
0: 미국 전역에서 공교육 학업 수준에 대한 학부모들의 불만이 역대 최고 수준으로 커진 가운데 뉴욕주에서는 최근 15년 사이 홈스쿨링을 택한 학생 수가 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주 교육 데이터 분석 결과 나타났습니다.
2: Major global record labels and distributors have agreed on new global guidelines to crack down on streaming fraud, a scheme where AI is used to mass-produce tracks and artificially inflate plays using bots to divert royalties from legitimate artists.
0: 세계 주요 음반사 및 유통업체들이 스트리밍 사기 근절을 위한 새로운 글로벌 지침에 합의했습니다. 스트리밍 사기란 인공지능을 이용해 음원을 대량 생성한 뒤 여러 봇 계정을 동원한 반복 재생으로 재생 횟수를 인위적으로 부풀림으로써 정당한 아티스트들의 로열티를 가로채는 수법을 말합니다.
2: A large-scale study reveals that meal timing jet lag, or the shift in eating schedules between weekdays and weekends, disrupts biological rhythms, significantly increasing the risk of cardiovascular disease in men and impairing blood circulation critical for spinal disc health.
0: 대규모 연구 결과 평일과 주말의 식사 시간이 달라지는 식사 시차 현상은 생체 리듬을 교란시켜 남성의 심혈관 질환 위험을 현저하게 높이고 척추 디스크 건강에 중요한 혈액순환을 저해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 Those are our five headlines this morning. Let's take a closer look at those one by one.
2: Drastic daily temperature swings of up to 15 degrees Celsius, along with dense morning and evening fog, are forecast for inland areas of the country, requiring extra precautions for health and driving safety.
0: 오늘 국내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 최대 15도까지 벌어지는 일교차와 더불어 아침 저녁으로 짙은 안개까지 예상됨에 따라 환절기 건강관리 및 안전운전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3: This is going to be for the next couple of days, I think for the whole week even.
2: Pretty much, yeah. Yes. It's that time to misquote Shakespeare when we ask ourselves, to jacket or not to jacket? That is the question. Because it is very cool at night, and it is very, very warm during the day.
0: Mm-hmm.
2: I mean, the next few days we're going to see lows somewhere between

0: 외에도 정치적인 문제들, 그다음에 또 에너지 비용 급등이 또 날씨 때문만이 아니라 사실은 이란 전쟁으로 인해서도 발생하기 때문에 그게 다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지금 프랑스에서는요. 원래 1% 정도의 경제 성장률을 전망했다가 그거를 무려 반으로 지금 하향 조정해서 0.5%밖에는 경제 성장을 하지 않을 것 같다라고 다시 이렇게 전망치를 낮춘 모습입니다. We're looking at all sorts of uncertainties. Let's have a look at that.
1: An uncertainty is something that is not certain, that we're not sure about. We can't predict it. We don't know what's going to happen. And whenever we talk about uncertainties in terms of governments and finance, basically what that means is people are worried. There's anxiety about things. So if we are uncertain, we're not sure. If there's an uncertainty, we're not sure what's going to happen.
0: Yeah, exactly. An uncertainty is a 불확실성. 그래서 그게 여기서 단수로 쓰였죠. Political uncertainty. 근데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있다면은 그냥 uncertainties 이렇게 복수를 쓸 수도 있고요. And what about fiscal strain?
1: Well, fiscal, when we use it, is all to do with money, similar to financial. And strain is when there's some kind of pressure being put on. Instead of being a pushing pressure, we think of strain more as perhaps pulling sometimes. We strain a muscle, we can strain different parts of our body. But here, a fiscal strain means there's money pressure. There's not enough money to spend, or not enough money is coming in.
0: Fiscal이 들어가면은 재정적인이라는 뜻이고, strain은 여기서 압박 정도로 해석을 할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재정적인 압박도 상당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읽어볼게요. France has slashed its 2026 economic growth forecast to 0.5% due to a severe combination of political uncertainty, fiscal strain, surging energy costs from the war in Iran, and multi-billion euro damages from extreme summer weather. All right, well, let's take a break. Have a look at your messages. 김혜영님이요. 저는 일본어를 잘합니다. 그래서 대마도에도 자주 혼자 놀러 가는데요. 이번 여름에도 강원도 들렀다가 대마도 가려고 하는데 여권을 안 갖고 갔더라고요. 다행히 태풍 때문에 배가 결항돼서 어차피 못 갔지만 헛똑똑이임은 새삼 깨달았습니다. 정신 차리자 하셨는데요.
1: Oh my goodness. Oh, that's a terrible feeling when you arrive at the port and suddenly you go, "Oops, where's my
0: I mean,
1: passport?"
0: I speak perfect Japanese. I've been to what is this in Japanese? Temado. Is it Takeshima? Or I'm
1: I'm
0: not
1: I
0: sure.
1: no no I
0: Oh, no?
1: I
0: Don't know?
1: think it'll be somewhere else.
0: I don't know. It's not. Sorry.
1: No, yes, there's somewhere completely
0: Is that
1: different.
0: the
1: That's
0: Japanese word?
1: Dokdo.
0: I'm
1: Yes.
0: sorry. 저 완전 다른. 죄송해요. That's the bad word for 독도. 대마도가 뭐지? 하여튼 어쨌거나 이제 일본에 갈 준비가 다 되었는데 그런데 여권을 안 들고 가셨다. 그래요. 그리고 저도 지금 일본 섬을 생각해야 되는데 전혀 어울리지 않는 단어를 또 썼네요. 저도 가끔 헛똑똑입니다.
1: I know why, because it's Tsushima Island.
0: 쑤시마예요? 네,
1: Yes.
0: 죄송합니다. 네, 왜 갑자기 그 단어가 떠올랐지? 왜냐면 하도 이 섬은 이 이름이 아니다. 요거를 제가 하도 많이
1: Perhaps that's,
0: 그거를
1: yes.
0: 이제 많이 이제 그동안에 20년 동안 얘기하다가 아우 지금 갑자기 죄송합니다, 여러분. 네, 그 섬은 네, 존재 일본에서 쓰는 그 단어는 쓰지 말아야 되죠. 그렇죠. 네. 어쩌다가 독도 여기까지 갔는데요. 다시 한번 I am very sorry for saying that. But anyway, 김혜영님, 네, 우리 둘다 헛똑똑이입니다. 네, 그래서 조금 위로를 받으시길
1: Yeah, good
0: 바라.
1: luck next time.
0: 얼굴이 갑자기 좀 빨개지는 거 아니에요?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자, 8756님, 아들 두명 키우는 엄마입니다. 저는 육아가 쉽지 않은 것 같은데요. 육아서를 읽을 때, 아, 그렇구나 하면서 다알것 같은데 상황이 닥치면은 불같은 현실 엄마로 변합니다. 책도 보고 전문가 유튜브도 찾아서 들으며 열심히 노력했는데 육아에 있어서는 제가 헛똑똑이인 것 같아요 하셨어요. That's
1: Yes.
0: most of us.
1: Yeah, I can empathize as a learner of Korean. I've done this many times. It's like, oh yes, I know. Oh yeah, of course. Yes,
0: exactly.
1: yeah. Oh,
0: 그러니까
1: but
0: 다 이런 순간들이 있죠. I mean, what you read and learn is one thing, and
1: Yeah.
0: then how you actually react in that moment
1: It's
0: is
1: very
0: completely
1: different.
0: different.

different thing. 그래요. 9571님, 애청자 박종진입니다. 요즘 AI가 발달해서 이제 헛똑똑이는 줄어드는 것 같아요. 너무 빠르게 세상이 바뀌는 느낌이라 조금은 무서운 느낌입니다 하셨어요. Okay, AI you think is

0: Exactly. 사이치리님, 저번 토요일 공연이었던 대구 고산 도서관에서 작은 딸이랑 같이 사랑해요를 외쳤던 사람입니다. 공연 마치고 도서관이기도 해서 조심스럽게 사랑해요라고 말씀드리니 매우 당황하시던 눈빛을 보이시던데 이거 선생님이 하셨던 공연이에요? 아, 네. 그렇다고 폴 선생님을 그렇게 신랑처럼 진지하게 사랑하는 건 아닙니다. She wants to clarify that she doesn't love you like a spouse.
1: I understand.
0: 이번에는 사진도 같이 찍었어요. 폴 선생님 공연 항상 아이들이 즐거워하고 재밌어해요. 늘 건강하세요 하셨습니다.
1: Oh, thank you
0: It's so
1: so much.
0: adorable.
1: Yeah, no, I remember you and your daughters very clearly. You were all very cute.
0: How cute and her, you know, her thinking, does he think I really love him?
1: No. I thank you so much. Thank you to everyone at the Gosan
0: You know
1: Library. I had a
0: what? Show
1: fantastic
0: some more
1: time.
0: love. The next time you see Paul 선생님, tell him you love him three times. Make him blush.
1: I'm always red, so it's fine. Thank
0: 네,
1: you.
0: 너무
1: Thank you.
0: 좋습니다. 네. 자, 김수열님, 초등학교 6학년생 딸이요. 학교 방송부 아나운서인데요. 오늘 학교 방송이 있어서 준비할 게 있다고 평소보다 서둘러서 등교했어요. 초등학교 방송도 저렇게 부지런히 준비하는데 EBS 방송은 훨씬 더 오래 준비하시겠죠? 선생님들, 스태프분들 모두 힘내세요. 항상 감사합니다
1: Oh,
0: 하셨습니다.
1: and to you too. Good luck with all your broadcasts.
0: 네, 그래요. 저희 보여지는 우리 둘 말고 훨씬 더 많은 분들이
1: 네.
0: 함께 해주고 계시고, 사실 요즘 또 환절기이기도 하고요. 우리 작가님, 네, 지금 조금 아프세요. 그래가지고, 뭐, 이 시간을 빌어서 얼른 화이팅 하시라고 저도 우리 작가님한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멋진 원고 항상 준비해 주시는 우리 스태프분들, PD님, 작가님, 또 항상 모든 걸 이렇게 준비해 주시는 우리 AD 님다 항상 사랑합니다. 사랑해요.
1: 사랑해요.
0: 노래 듣겠습니다. 오늘의 무마 문장은 아우 이 사람 완전 헛똑똑이네 요거고요. 그다음에 나도 헛똑똑이다 요런 사연 좀 보내주세요. 자, 뭐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저도 정말 자주 헛똑똑이라는 것을 항상 느끼면서 삽니다. 노래 들을게요. This is the Chainsmokers featuring Daya. Don't let me down.

한 혈액 순환을 저해할 수도 있다. 자,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A large-scale study reveals that meal-timing jet lag or the shift in eating schedules between weekdays and weekends disrupts biological rhythms, significantly increasing the risk of cardiovascular disease in men and impairing blood circulation, critical for spinal disc health. And that's it for today's headlines. 자, 오늘 무모한 문장, 이 사람 완전 헛똑똑이네. 샵1045와 반디와 유튜브로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입니다. Let's listen to Sam Ryder now with Spaceman.

0: Spaceman, Sam Ryder의 노래 들으셨습니다. 자, 오늘 헤드라인에서 봤던 표현 다섯 개를 한번 복습해 볼게요. 여러분도 들으시면서 얼마나 기억나는지 스스로 테스트를 해보는 시간 가져볼까요? The first one is drastic.
1: Yeah, something extreme, serious or urgent.
0: 극심한. What's your example?
1: I had to take drastic action after Sue spilled coffee over my laptop. There was no way I was going to lose all my files.
0: Sue가 내 노트북에다가 커피를 쏟는 바람에 내가 그 순간에 크게 조치를 취해야 했어. 내가 파일을 다 잃어버리면 안 되겠잖아. 어떤 액션을 취하셨을까요?
1: Well, I dried it off.

0: 번개민과 함께하는 EBS 안전 캠페인. 사람들이 밀집한 곳에선 이렇게 하세요. 첫째, 사람들이 불편을 호소하기 시작하면 지체하지 않고 그곳을 빠져나갑니다. 앞이나 뒤가 아니라 대각선 방향이 움직이기 수월합니다. 둘째, 빠져나갈 수 없다면 두 손을 앞으로 모으고 중심을 잡습니다. 소지품이 떨어져도 죽지 않습니다. 셋째, 넘어진 사람은 일으켜 세우고 어린아이는 성인의 어깨 위로 올립니다. 넘어지면 몸을 둥글게 말아 버팁니다. 여러분, 번개민이 알려드린 안전한 행동 요령 잊지 마세요. 번개 파워!
1: 마유, when are you coming down? I've been waiting forever.
2: I'm so sorry. Work is running a little late. Maybe 15 more minutes?
1: 15 minutes? I'm getting hangry over here.
2: Hangry? 그게 무슨 말이지? 세리나가 스펠링을 틀릴 리는 없는데.
1: 선생님, hangry는 hungry와 angry를 합친 말이에요. 요즘은 몇몇 사전에도 나오는 단어예요.
2: 오, 신기하네요. 이제 알겠어요. 역시 일상에서도 라이팅이 중요하네요.
1: 맞아요. 일상 대화나 여행할 때도 영어는 라이팅에서 시작됩니다.
2: 맞아요. 라이팅이 쌓이면 스피킹도 쉬워집니다.
1: That's right. So let us help make your English learning easier.
2: 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6시 Easy Writing에서 만나요.
3: 중국어의 시작은 초급 중국어와 함께
4: 매일 20분钟
3: 하루 20분으로 중국어 기초를 쌓아보세요.
4: 매주 星期一到星期三 5:20
3: 매주 월요일부터 수요일 오전 5시 20분 초급 중국어에서
4: 만나요.